8월 5일 수요일이죠. 오늘 하루도 오롯이 마음에 집중하며 시작해볼까요? 첫 곡은요. 김광석의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로 띄워드렸어요. 저는 살레시오 김영은 은빛소녀입니다. 무엇이 중한디 이런 이야기 많이 한때 유행처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은 중요한 것은 그냥 지나치고 오히려 사소한 것에 마음이 가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합니다. 그 톨스토이의 유명한 세 가지 질문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지금.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러니까 이 더위에도 일을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은 또 일에 집중해야 되고, 또 휴가지로 떠나신 분들은 또 쉼에 집중해야 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 그것이 가장 좋은 결과로 이어지겠죠. 오늘도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소소한 일상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들도 보내주세요. 100원 이름은 샵 1053 CPC방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예, 조금은 우리 딸 화성 시청으로 면접 보러 가요. 기도해 주세요라고 했는데요. 제가 기도해 주면 합격할 것 같다고 했는데, 아, 기도는 하겠지만요. 우리는 기도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기도 하지만 또 그분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도 같이 함께 의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함께 잘 될 거라고 믿고 응원합니다. 지금 이 시각 9시 6분 참 좋은 오늘 은빛소녀입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은빛 창가 만나볼게요. 은빛 창가. 수많은 악기 중에서 최고의 악기를 꼽으라면 바로 사람의 목소리라고 합니다. 게다가 우리 몸 중에서도 목소리는 최고의 안티에이징입니다. 사람은 늙어가고 온몸 구석구석 세월이 흔적이 내려앉아도요, 목소리만큼은 제일 늦게 늙는다고 하죠. 아무리 세상에 좋은 도구가 많다 해도 사람의 손만큼 다재다능하고 세심한 움직임을 해내는 것도 없습니다. 장인이 한 땀 한 땀 수놓았다라는 표현이 괜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계가 나와도 결국 사람의 손을 따라올 수는 없을 겁니다. 날마다 발전하는 초고화질 렌즈가 쏟아져 나온다 해도 사람의 눈만한 정교한 기술은 없고요. AI가 세상을 주름잡는다는 요즘도 로봇이 신호등을 건너 커피와 음식을 배달하고 드론이 택배를 나르는 시대라고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뇌를 완전히 따라잡지는 못할 겁니다. 기계의 세상은 어떻게든 사람의 손과 발, 우리의 뇌를 닮아가려고 지금 이 순간에도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그러니 이 세상의 수많은 신비 중에서도 인체의 신비야말로 늘 가장 위대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우리의 뇌는 아직도 무한히 개발 가능한 미지의 영역이라고 하니 새삼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런데 우리는 이 대단한 인체의 신비를 몸에 지니고 살면서도 정작 또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걸 손으로 했니? 발로 했니? 뇌는 장식으로 달고 다니니? 뇌가 있으면 좀 써야지. 이런 안 좋은 말들 우리를 주눅들게 합니다. 또 최고의 악기라는 우리의 목소리로 어쩌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싸움에서나 쓰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되고요. 폭염 속에서 일의 능률도 자꾸 떨어지는 요즘, 우리 안에 이토록 놀라운 신비가 깃들어 있다는 것을 다시금 떠올리며 오늘 하루도 힘을 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키 데시아는 Put a Little Love in Your Heart 들려드렸어요. 나이가 들어도요 피해가는 게 있다면 목소리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제일 안 늙는다고. 그 대단한 목소리를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이렇게 또 싸울 때만 쓰시진 않겠죠. 그리고 아무리 좋은 도구가 많은 세상이라 해도 사람의 손만한 도구는 없습니다. 한땀한땀 핸드메이드의 귀함이 바로 그 증거잖아요. 그리고 아직 다 밝혀지지 않은 미개 분야라면 바로 우리의 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뭐 AI를 장착한 로봇들이 인간의 그 세심한 손동작과 발동작을 따라오려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지만 아직도 어색하고 이상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나이를 살고 있지만요. 우리의 뇌는요. 쓰는 만큼 일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치매 예방을 하려면 해마를 보호해야 되는데 해마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 머릿속의 기억을 자꾸 꺼내야 한다고 그럽니다. 머릿속에 기억을 자꾸 꺼내야 되는데 AI에게 자꾸 물어보면은 우리 해마는 점점점 쪼그라들어. 그래서 계속 우리의 기억을 AI에 의존하지 않고 꺼내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폭염이 우리를 지치게 할지는 몰라도요. 우리 인간은 정말 신비롭고 아름답습니다. 그런 걸 생각한다면 오늘도 힘내고 열심히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요. 그래도 우리가 처한 그 현실만큼은 집중하는 것이 좋겠죠? 3412님은 오우 이 곡 비틀즈 원곡인데 그 노래 그 아티스트들이 어떤 노래를 부르냐에 따라서 그것도 맛도 달라지는 것 같긴 합니다. 2511님은 저는 휴가 중이라서 일찍 일어나서 와우 교황님과 함께 바치는 기도 바치고 라틴어로 했다고요?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오늘은 수요일이에요. 여러분의 신청곡만으로 꽉 채워드리는 아침 축구박수 추억 속의 멜로디. 목소리가 가장 늦게 늙는다고 했잖아요. 그 옛 시절 우리가 참 많이도 불렀던

캠파이어하면 생각나는 노래, 낭만의 여름밤을 떠올리는 노래, 모닥불 피워놓고 이 노래 생각나죠. 춘천 가는 기차 안에서 누군가 통기타 줄을 튕기며 다들 손뼉 치며 불렀던 노래, 조개 껍질 묶어 그녀의 목에 걸고, 이런 캠프송. 오늘의 신청곡 주제는요, 바로 이 무더위를 식혀줄 캠프송입니다. 낭만을 소환하는 캠프송, 지금부터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4, 빵톡으로도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오늘의 캠프송 마중송은요, 이 노래가 나오면 또 우리도 모두 떼창할 수 있는 노래입니다. 해바라기의 영각.

젊은 날의 캠프송 명곡이었죠. 영가 해바라기 목소리로 들려드렸습니다. 참 좋은 오늘 은피스님들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참 좋은 오늘 후원자가 드리는 모바일 커피 쿠폰,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애써 권하는 책, 감동을 넘어 영감을 주는 책, 평신도가 만드는 유일한 가톨릭 월간지, 가톨릭 다이제스트 월간 독자 리더, 원하시는 분 성함, 주소까지 샵 1053으로 보내주세요. 당첨자분에게 9월호부터 12달 동안 편안하게 구독할 수 있도록 배송해 드립니다. 2주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휴가 때 꼭 읽으면 좋을 책이죠. 소설책입니다.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이름 없이 싸우고 헌신했던 여성들의 용기와 희생을 그린 감동의 서사,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 크리스틴 헤나의 소설입니다. 더 우먼을 선물로 드립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샵 1053 성함 주소까지 써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매일 여러분의 사연자분 가운데 한 분에게 드리는 황제 바이오에서 피부 보습과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곰돌이 천연 비누도 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함 주소 샵 1053으로 보내주시면 당첨자분에게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수

0: 매일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꽉 채워드리는 아침 주크박스 추억 속의 멜로디.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 신청하시는 대로 바로바로 들려드리니까요. 오늘은 우리가 좋아하는 정겨운 캠프송, 포크송 많이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바로바로 보내주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소녀입니다. 지금 이 시각 9시 20분입니다.
1: 참 좋은 오늘
2: 참 좋은 오늘
3: 참 좋은 오늘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쭉쭉쭉 이어드리는 리퀘스트 데이, 아침 주크박스 추억 속의 멜로디. 오늘의 주제는요, 휴가 가는 길 여행 기분을 살려주고 모두가 함께 입 모아 부르면 낭만도 가득해지던 추억 속의 멜로디, 캠프송, 포크송 보내주세요. 여름날 피서지의 낭만과 찰떡 궁합이었던 바로 그 노래, 정겨운 포크송, 캠프송 보내주세요. 백은으로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기다립니다. 누르면 나오는 주크박스처럼 보내면 바로바로 나오는 아침 주크박스 추억 속의 멜로디. 내가 신청한 노래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온다. 너무 기분 좋은 일이죠. 오늘의 주제는요, 휴가 절정기를 맞아서 여행 가는 길 콧노래처럼 절로 흘러나오던 그 노래, 정겨운 포크송의 멜로디가 아닐까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함께 손뼉 장단치며 부르며 흥도 나고 추억도 돋는 바로 그 노래, 추억의 캠프송. 저희 수녀님들도 여름휴가 바닷가 가면 이렇게 바닷가에서 이렇게 나란히 누워서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밤하늘을 보면 흘러나오는 노래, 누군가가 먼저 저 별은 나의 별 하면 다 따라서 불러요. 조금 아까 나왔던 연가도 마찬가지고요. 한 사람이 시작하면 어느새 다 같이 떼창이 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은 어떤 노래, 정다운 포크송, 추억의 캠프송, 어떤 노래가 기억이 나시는지요? 지금부터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100원 의료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첫 곡은요, 2037님이 신청하신 곡으로 시작할게요. 김세환 길가에 앉아서.

누르면 나오는 주크박스처럼 여러분이 신청하면 바로바로 들려드리는 아침 주크박스 추억 속의 멜로디. 오늘은요, 바로 정겨운 포크송의 멜로디, 캠프송, 시원한 캠프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같이 따라하고 계시죠? 2037님이 듣고 싶어하는 김세환, 길가에 앉아서 9285님이 신청하신 키보이스 바닷가의 추억, 0756님이 신청하신 윤형주 조개껍질 묶어까지 듣고 왔습니다. 오늘 아침 주크박스 추억 속의 멜로디, 옛날 옛날에 기차 안에서 해변 모래사장에 빙 둘러 앉아서 어디를 가든지 함께 누군가가 노래를 시작하면 다 따라 불렀던 그 아름다운 추억의 멜로디, 정다운 포크송, 추억의 캠프송, 생각나는 대로 지금 바로바로 보내주시면 바로바로 들려드립니다. 100원 유료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7880님, 밖이 찜질방 같아요. 그래서 시원한 노래가 듣고 싶은데요. 바로 이 노래. 아우, 안다성의 노래 바닷가에서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의 무대의가 확 날아가서 시원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바닷가로 달려가는 마음으로 이 노래 안다성 바닷가에서 들려드릴게요.

아침 주구박수 추억 속의 멜로디. 오늘은 여러분이 신청한 캠프송, 포크송 함께 했는데요. 7880님 안다성 바닷가에서, 1590님 송창식 고래 사냥, 4035님 김은 모래탑, 7131님 신영은 개똥벌레, 김기민님 비치보이스 썰핀 USA, 박혜영 박만수님이 듣고 싶어하는 김원중 바위성까지 듣고 왔습니다. 누군가 먼저 노래를 시작하며 함께 다 같이 불렀던 그 노래, 그 시절 캠프송. 그때 떠올린 여름밤, 그때 그 사람들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반짝이고 있기를 바라면서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참 좋은 가족 여러분 고마웠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 여러분 기다립니다. 끝곡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끝곡은요, 문민정님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로 마무리할게요. 듀스의 여름 안에서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오늘도 참 좋은 오늘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에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2: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5: 대구대교구 제4대리구 사회복지위원들이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생일을 축하해드렸는데요.
6: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7: 너무 부담스러워요. 너무 오래 살아요.
5: 그저 생일을 축하해드렸을 뿐인데 뭐가 그리 미안하고 고마우실까요? 많은 것을 챙겨드리지 못해도 찾아가 인사를 전하고 잠시 곁에 머무는 일. 그 짧은 만남이 오늘을 환하게 하고 내일을 기다리게 합니다.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8: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3번, 가난한 자입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장일범입니다. 어떤 분야에서 기술이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고수라고 하죠. 반대는 하수입니다. 인형 뽑기는 뽑아낸 인형의 개수로 실력을 가늠할 수 있고, 팔씨름은 힘만 쓰는 사람이 아니라 기술을 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고수인데요. 날씨 앞에서도 고수와 하수가 나뉩니다. 더위를 핑계로 짜증부터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덥지만 웃음을 잃지 않고 주변까지 기분 좋게 만드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오늘만큼은 더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고수가 되어보시면 어떨까요? 프란츠 레하르의 오페레타 주디타 가운데서 주디타의 아리아 Meine Lippen, Sie küssen so heiß. 내 입술 그 뜨거운 입맞춤, 소프라노 디아나 담라우, 그리고 데이비 찰스 아벨이 지휘한 로얄 리버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중간중간에 여기 왈츠하고 폴카, 세 박자하고 두 박자 또 춤이 나오는 장면 잘 들어보시죠.

0: 요한 슈트라우스 2세 뒤를 잇는 또 오페레타의 최고봉 프란츠 레하르의 주디타 이 오페레타 상당히 그 1930년대에 나온 그 오페레타입니다. 그 중에서 주디타의 아리아 Meine Lippen Küssen so heiß 남편하고 이별하고 이제 그 또 새로운 남자친구 사귀다가 또 이제 취직을 했어요. 그 바로 무희로 나이트클럽에 무의로 취직을 했는데 너무 춤을 잘 추니까 뭐 수많은 남자들이 나랑 사귀어주세요 결혼해주세요 난리가 납니다. 인기 절정입니다. 그러자 나는 원래 댄서의 피를 갖고 있다. 우리 엄마가 댄서였거든 이러면서 Meine Lippen Küssen so heiß 내 입술은 그 뜨거운 입맞춤 이러면서 아주 매력을 발산 뿜뿜하면서 이제 부르는 곡이었죠. 소프라노 디아나 담라우 그리고 데비 찰사베리 지휘한 로얄 리버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김양희 씨 어제 저녁 반가운 소나기가 뿌렸는데 오, 광주에는 소나기가 왔었습니까? 아, 좋으셨겠습니다. 오늘도 뿌려주길 기원하면서 유클과 언제나 함께합니다. 그리고 유경량 씨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순자 씨 안녕하세요. 유클 너무도 더운 날이 연일 계속되네요. 예전 에어컨이 없었을 때 부모님들은 어떻게 지내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오늘도 함께하신 모든 분들 건강 잘 유지하세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덥긴 더운데 또 그 평상 이렇게 펼쳐놓고 좀 이렇게 집의 구조가 마루에 나오면 좀 양쪽이 좀 뚫려 있어가지고 바람이 좀 불게 좀 해가지고 뭐 조금 뭐 괜찮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시골 구조 생각해보면. 자, 그리고 엄계선 씨. 아, 유쾌한 클래식 장일밤님 가정님 고수와 하수 다른 분야에서 고수가 되기에는 부족함이 많지만 더위 앞에서는 고수임을 자부합니다. 어이구야. 덥다라는 단어는 되도록 안 떠올리고 약간 멍청한 상태를 유지하면 돼요. 오래전 괌에서 지낸 적이 있는데 그곳 사람들이 마음씨 좋고 약간 멍해 보이는 이유를 알 것 같은 요즘입니다. 기뻐하면 빠르게, 노하면 느리게. 아, 이게 견디기 힘든 날씨 잘 이겨내 보아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아, 그렇죠. 약간 나사를 풀어놔야 되나요? 자, 박정현 씨 안녕하세요. 고수와 하수의 차이 말씀이 재밌었어요. 하수에 해당되지 않도록 마음먹는 하루 만들겠습니다. 이럴 땐 고수를 한번 먹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박정현 씨 저는 이 더위에도 뜨거운 커피를 한잔 마시며 듣고 있어요. 진정한 이열치열 고수입니다. 자, 엄계선 씨 일기예보가 기가 막히죠. 어제 파란 하늘임에도 불구하고 5시에 비 예보가 있었는데 5시에 비침 나서자마자 폭우가 한 차례 지나갔어요. 비에 부딪힌 땅속 먼지 튀어오르는 모습도 봤고요. 제가 그걸 못 봤지 뭡니까. 자, 여윤정 씨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예,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신 또 하루 되고 계시죠? 자, 오늘도 잘 이겨내 보아요, 우리. 자,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1부 8월 5일 수요일입니다. 국제구조위원회 제공입니다.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펠릭스 멘델스존의 오르간 소나타 작품 65, 1번 F단조, 멘델스존 작품 번호 56,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에세리오조. 이 빠르지만 좀 천천한 보통 템포로, 그리고 심각하게. 자, 오르간의 벤자민 리게티, 이번 주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에서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는 바로 이 아티스트 연주 감상하셨습니다. 벤자민 리게티의 오르간 연주회 8월 23일 일요일 오후 5시 부천 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열립니다. 자, 비발디의 비발디의 곡을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가 편곡한 오르간 협주곡 A단조, 바흐 작품 번호 593, 리게티의 사계, 비발디의 곡을 리게티가 편곡한 오르간을 위한 글로리아, 또 길망의 오르간 소나타 1번 작품 42, 비제의 곡을 리게티가 또 편곡한 오르간을 위한 까르멘 모음곡을 여러분께 선사합니다. 세계 정상급 오르가니스트로서 스위스를 대표하는 아티스트가 되겠습니다. 800회가 넘는 연주를 개최했고요.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창건 기념 연주, 샤르트르 대성당 천년 기념 행사, 프라이베르크 바흐 페스티벌 폐막 연주 등 유럽 주요 음악제와 역사적인 무대에 초청받아 깊은 인상을 남겼고요. 암스테르담 콘서트바우, 제네바 빅토리아 홀, 마린스키 극장, 에센 필하모니 등 세계 유수의 공연장에서 활약을 해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음반들도 상당히 많이, 또 음반 비평계의 호평을 받으면서 예술적 성취를 가져온 그런 아티스트가 되겠고요. 이번에 바흐에서 비제까지, 또 독일 음악과 또 프랑스 음악까지 함께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모두 다섯 분께 두 장씩 해서 10장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 샵 1053으로 올려주세요. 성함과 받고 싶은 이유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8월 하순 내한공연을 가는 벤자민 리게티의 오르간 연주군요. 부천아트센터 파이프 오르간의 규모와 소리, 외향도 손꼽히는 특별함이지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까사방 프레르 파이프 오르간입니다. 박정현 씨.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유클버님들 안녕하세요. 유능구 씨 오셨고, 유경남 씨, 비가 계속 올 땐 제발 그만 오라 했는데 시원하게 한번 쏟아졌으면 좋겠는데 어디에 소나기가 왔을까요? 이렇게 올려주시니까 엄계선 씨가 중구에서 힘차게 한 차례 지나갔어요. 양산을 써도 빗살이 너무 세서 건물 안으로 피했다가 잦아진 다음에 나갔죠. 그런 비는 경험상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약간 도로가 젖어있는 거를 보고 비가 왔었나? 이렇게 한번 생각했었습니다. 자, 이양선 씨도 유클 반갑습니다. 어제 저희 동네는 비 예보는 있었는데 비는 오지 않더라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화끈한 날씨를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원하게 유클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엄계선 씨, 오늘은 4시 7시에 비 예보인데 근처에 계시다면 한번 보셔요. 이렇게 올려주셨고, 오늘 저희 동네에 소나기 예보가 있던데 제발 세찬 소나기가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렇게 또 올려주셨고요. 반가운 오르간 소나타, 이른 점심 준비하면서 듣고 있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점검한다 해서요. 헬스하러 가신 부모님 점검 중 들어오시질 않길 진심 바라면서 유쾌한 클래식 집안이라며 들어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엄계선 씨, 부천아트센터 극장 투어에 참석했었는데 연주회 별로 다른 음향기기를 사용한다네요. 저희 합창단 연습실 방음시설을 새로 했는데 다른 때보다 노래를 잘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지휘 선생님께서 착각하지 말라 하십니다. 환경에 따라 소리가 달리 들리나 봅니다. 이렇게 또 올려주셨고요. 네, 파이프 오르간 연주 역시 최고예요. 이재진 씨 올려주셨습니다. 자, 이제 아스토르 피아솔라의 푸가의 미스테리오, 푸가와 신비, 만돌린의 아비아비탈, 그리고 클라리넷의 지오라 파이트만, 그리고 리샤르 갈리아노의 아코디언, 더블 베이스의 클라우슈돌, 드럼의 이타마르 노아리의 연주입니다.

아스트로 피아졸라의 푸가이 미스테리오, 푸가와 신비, 만돌린의 아비아비탈, 클라리넷의 지오라 파이드만, 아코디언의 리샤르 갈리아노, 아비아비탈하고 리샤르 갈리아노 워낙에 뭐 또 이 만돌린과 아코디언에 있어서 또 명인들이죠. 그리고 더블 베이스의 클라우스 도올, 드럼스 이타마르 도아리 연주로 감상하신 곡이었습니다. 자, 여기 전서연 씨가 바쁜 일상으로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모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여전히 반가운 분들도 함께하고 계시네요. 명동 백자님 안녕하세요. 네, 몇 개월 만에 참여하지만 사무실엔 언제나 유클의 감미로움으로 채우고 있었답니다. 아우, 언제나 믿어 의심치 않는 우리 전서연 씨. 또 사무실 분위기 아주 좋게 만드시는 분이시죠? 좋습니다. 자, 박정현 씨, 멋진 인생 전서연님 반갑습니다. 많이 궁금했어요. 물론 무소식이 희소식이니 잘 계시리라 믿고 있었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기억해 주셨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바빴어요. 야, 전서연 씨 일도 너무 잘 되시나 봅니다. 자, 좋아요. 자, 프랑시스 블랑크의 두 대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이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두 대 피아노 작품 디단조 1악장 알레그로 마논 트로포, 피아노의 까티아 라베크와 마리아 라베크 자매. 금년에 또 LG 아트 센터에서 공연 본 기억이 또 아주 멋지게 떠오릅니다. 위에 아주 큰 샹들리에 같은 게 있어서 아주 프랑스 분위기도 멋지게 났었어요. 오자 세이지가 지휘한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합니다.

네, 프란시스 블랑크의 두 대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콘체르토 D단조 1악장 알레그로 마논 트로포 감상하셨습니다. 까띠아와 마리엘 라베크 자매, 예, 피아노였고요. 투 피아노, 이거 오자와 세이지가 지휘한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여기 공다영 씨는 유클림 너무 궁금한 게 있어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못 들은 거일 수도 있는데요. 연주가 끝나고 지휘자분 또는 연주자가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시는 동작을 반복하시는데 왜 그러시는 건가요? 물 드시러 갔다 오시는 건지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자, 연주를 끝나고 연주자하고 지휘자는 원래 그냥 퇴장하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이제 인사한 다음에 퇴장하잖아요. 근데 계속 박수를 치니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인사하고 또 이렇게 뭐 그 오케스트라 소개도 하고 누구 잘했다. 그리고 또 다시 퇴장할 때가 된 거죠. 그래서 퇴장하는데 또 박수를 칩니다. 그래서 또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일정의 어떤 그 루틴처럼 이제 청중과의 약속이죠. 원래는 그냥 끝났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박수가 나와서 들어온다. 그리고 다시 들어갔다가 또 나온다. 물론 물도 마십니다. 근데 이것을 바로 커튼콜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박수를 치기 때문에 또 다시 나온다. 그러니까 커튼을 열고 다시 나온다 해서 커튼콜이라고 하고요. 자, 이 잘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리고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코너 안내해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여러분의 신청곡을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의 소중한 클래식 이야기를 매주 기다립니다. 내 마음속 명곡, 전곡 듣고 싶은 클래식, 혹은 특별한 사연이 담긴 추억의 음악까지 지금 바로 문자 샵1053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다섯 가지 올리브의 절묘한 블렌딩, 이탈리아 명품 올리브오일 비바체 또는 로고에 물방울이 그려진 발자믹 식초 아체토 모데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은 매주 토요일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퍼레이드에서 소개합니다. 클래식으로 만나는 토요일 아침, 이번 주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자, 그리고 7525 쓰시는 분, 오르간 연주 티켓. 안녕하세요. 미사 반주 25년째가 되었는데 오르간 연주 진짜 관람하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열심히 봉사하라는 뜻으로 티켓 주시면 감사히 잘 다녀올게요. 미사 반주 25주년이면 정말 오랫동안 오르간과 함께 하셨는데 당연히 드려야 되겠죠? 자, 7525 쓰시는 분, 잘 다녀오세요. 저희가 그 부천 콘서트 아트 센터에서 열리는 이 벤자민 리게띠의 오르간 연주 선물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매주 시대를 빛낸 예술가를 선정해 그들의 삶과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이번 주 예술가의 한국 주인공은 화가 바울라 모도존 베커입니다.

파울라 모더전 베커는 눈에 보이는 대상을 그대로 옮기는 그림보다 자신의 감정과 시선을 담아내는 예술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단순하고 투박하게 표현했고 물감을 두껍게 올려 평면적인 느낌을 강조하죠. 색채 역시 당시로서는 파격적일 만큼 대담하고 강렬하게 사용했는데요. 이러한 시도는 훗날 독일 표현주의를 여는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이런 파울라가 가장 많이 그린 것은 보르프스테베드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요. 특히 여성과 아이들의 초상화를 즐겨 그렸고 지역 구민원의 노인들을 찾아가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얼굴을 화폭에 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품에 안은 아이처럼 소박한 일상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본 그림들이 지금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음악 한 곡 들으시고 예술가의 한 곡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요셉 하이든의 바리톤 트리오 2번 A장조 허버캠 번호 11-2 1악장 알레그레토 그리고 바리에이션 알레그레토 변주입니다. 에스터 하지 앙상블의 연주로 감상합니다.

파울라 모더전 베커는 1901년 보르프스베드에서 만난 화가 오터 모더존과 결혼합니다. 하지만 결혼이 자신의 삶과 예술을 포기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요. 결혼 후에도 화실에서 그림을 그렸지만 그녀는 아내와 화가라는 두 역할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오토와 첫 부인 사이에 태어난 딸 엘스베트까지 돌봐야 했고 남편은 그녀를 예술적 동반자로 존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정에 더 충실하기를 바라죠. 무엇보다 파울라는 보르프스베데의 평화로운 자연을 사랑했지만 새로운 예술이 태어나던 도시 파리를 늘 그리워했는데요. 결국 1906년 그녀는 다시 파리로 향합니다. 당시 파리는 모더니즘 미술의 중심지였는데요. 파울라는 보르프스베데와 파리를 오가며 새로운 미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풍경화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보르프스베데의 화가들과는 다른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만들어갑니다. 특히 파리에서 누드 수업을 받으며 인체를 더욱 과감하고 자유롭게 표현했고 이는 훗날 그녀의 독창적인 자화상과 인물화로 이어지는데요. 음악 한 곡 들으시고 내일 이 시간 예술가의 한 곡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장 필립 라모의 다르다누스 오페라 오막의 샤콘 듣겠습니다. 존 엘리엇 가디너가 지휘한 잉글리시 바로크 솔로이스트의 연주입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4: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3: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4: 뭐라고요?
3: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정혜련 작곡 별을 캐는 밤, 베이스 바리톤 길병민의 음성이었습니다. 정수란 씨가 와 별을 캐는 밤 감사합니다. 듣고 싶었어요. 더군다나 길병민님 이렇게 불러주셨고 유경란 씨도 오 길병민이죠. 너무 좋네요. 이양선 씨도 별을 캐는 밤 베이스 바리톤 길병민 좋아요. 박정현 씨 길병민님 음성 달콤하네요. 별을 캐는 밤 제목은 또한 너무 낭만적이고요. 또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김정동 씨는 에스터하지 궁전 또 올려주셨어요. 아유 저 이 멀리서 찍으니까 굉장히 멋있네요. 이렇게 그 에스터하지 궁전은 사실 길가 바로 옆에 있어서 저렇게 보기가 쉽지 않은데 또 사진의 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여기 크레센도 이렇게 또 이재진 씨가 올려주셨고 김정동 씨 첼로 소리는 항상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잠시 후에 솔선수범에서 첼로 소리 마음껏 들으실 수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이제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8월 5일 수요일 2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교향곡 40번 G단조 이 케열 번호 550 G단조가 두 개가 있는데 25번하고 40번이죠. 그중에 40번은 좀 큰 교향곡 1악장 몰토 알레그로 듣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또 모차르트의 선율 중에 하나죠. 마크 민콥스키가 지휘한 레 뮤지생 드 루브르 연주로 감상합니다.

모차르트의 교향곡 40번 심포니 넘버 40 G단조 케일버너 550 1악장 몰도 알레그로 매우 빠르게 마크 민코프스키의 막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마크 민코프스키가 지휘한 레 뮤지생 드 루브르 루브르의 음악가들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함께 장일범의 솔선수범 만나실 텐데요. 자 이 박정현 씨가 그 전에 프랑스 지휘자 마크 민코프스키 몇 년 전 내한할 때 소탈했던 그분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대부분의 지휘자는 연미복 차려입고 정중한 모습으로 지휘하시는데 이분은 편안한 복장에 목수건을 착용해서 땀 닦아가며 카덴자 부분에선 편안히 앉아 연주자를 응시하고는 했어요. 근데 사실 목수건은 그 리허설할 때는 착용하지만 이렇게 공연 때 착용하시는 분은 참 드문데 마크 민코프스키가 아주 과감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김정도 씨 40번은 그 시절 턴테이블에 올려두고 계속 듣던 추억이 있네요. 그렇죠? 아, 이 또 39번, 40번, 41번 모차르트의 후기 3대 교향곡 열심히 듣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중에서 41번 제일 좋아합니다. 주피터. 자, 그리고 김지원 씨는 진한 와인향도 느껴보세요. 서머 와인 낸시 시나트라 리 해즐우드 신청합니다. 이렇게 또 올려주신 분도 계시고요. 자, 그리고 김정동 씨가 교향곡 36번 린츠 신청해봐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모두 접수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은구 씨 부천아트센터의 파이프 오르간 소리 여지껏 못 들어봤어요. 장소가 익숙치 않아 늘 망설이는 장소. 아유 꼭 가셔야 되는 장소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 어쿠스틱이 얼마나 훌륭한데요. 파이프 오르간도 좋고 꼭 가셔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양선 씨 실비 바르땅이 생각나는 모교 40번. 오, 모차르트의 교향곡 40번 실비 바르땅이 또 노래를 했나요? 좋습니다. 이렇게 또 올려주셨고요. 자 그리고 이재진 씨 와 내 길병민 음성 보이스 컬러 다시 들어도 좋은데요. 역시 유클 선곡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첼로 선율 물론 좋아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자 이제 장일범의 솔선수범 만나시죠.

오늘 장일범의 솔선수범에서는 오스트리아 고전주의 시대의 아주 명 작곡가이자 또 성당음악 많이 작곡했던 또 모차르트가 그 결혼식도 했고 또 그가 세상을 떠난 그런 그 장례식도 했던 그런 곳이죠. 바로 그 슈테판스돔 그 주교자 성당의 빈에 또 카펠 마이스터를 역임했던 레오폴드 호프만의 곡 첼로 협주곡 디장조를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작품을 제가 또 어디서 만났냐면 지난 8월 1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전주 비바츠 체인버 뮤직 페스티벌에서 패밀리 콘서트 가족음악회로 이 콘서트가 열렸는데요. 그때 우리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에 출연해서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당당히 2위를 차지했던 김태현 양이 이 곡을 연주해 줬는데요. 아 정말 너무나 그 만면의 또 미소와 즐거운 또 이 명랑한 얼굴을 하고 연주를 너무나 풍요롭게 또 아주 컬러풀하게 잘 연주해 줘서 많은 사람들의 뜨거운 박수를 또 받기도 했습니다. 이 전주 비바체 체인버 페스티벌의 그 라이징 스타로 이제 연주를 시작해서 또 이렇게 퀸 엘리자베스 2등을 해서 많은 분들이 아주 너무나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었는데요. 바로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연주해서 또 2등을 차지했던 레오폴드 호프만의 디장조 콘체르토 오늘 들어봅니다. 근데 이 레오폴드 호프만이 이제 나오게 됐던 그 당시에 고전주의 시대 이제 1750년 바흐의 이제 세상을 떠난 그런 해잖아요. 이제 논쟁들도 많이 하고 회의도 많이 하면서 이제 고전주의 음악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그 고전 빈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또 나타난 레오폴드 모차르트, 레오폴드 이 호프만 그리고 요셉 하이든 이런 아티스트들이 또 그 첼로 곡으로 아주 유명했죠. 그 첼로 하이든 첼로 시장조 하고 상당히 그 결을 같이 하는 작품이 또 디장조의 이 호프만의 작품이라고 하겠는데요. 칼 슈타미츠 이후 오로지 그 가벼우면서도 아주 칸타빌레 노래가 많이 들어있는 가창적인 곡은 바로 이 레오폴드 호프만의 몫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레오폴드 호프만은 그 빈의 황실 어린이 합창단의 또 이 보이소프라노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도 잘했는데 코트의 이 궁정의 에티켓과 코스모폴리탄한 컬처를 동시에 갖고 있었던 그런 교양 있는 아주 음악인이었고요. 오늘날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 당대에는 상당히 그 동료 음악가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작곡가로 또 이렇게 자리매김했던 아티스트고요. 또 악기를 굉장히 여러 가지를 잘 다뤄서 피아노 선생으로서 황실에서 피아노를 가르치기도 했고 빈 바이올린 스쿨 빈 그 바이올린 음악 어떤 그 계보를 잇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는데 이렇게 첼로도 아주 연주를 훌륭하게 잘했던 아티스트입니다. 그래서 18세기 빈 음악계를 대표하는 인물 중 한 명으로 교향곡과 협주곡 분야에서 중요한 업적을 남겼고요. 첼로 협주곡 디장조 베들리 번호 D3은 오늘날 가장 뛰어난 첼로 협주곡 중 하나로 평가를 받으면서 호프만의 예술적 역량이 집약된 걸작으로 꼽히고 방대한 규모와 높은 기교적 난이도로 유명해서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의 지정곡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 18세기 당시 첼로는 오늘날처럼 널리 사랑받는 독주 악기가 아니었고 사실은 이제 마소 컨티뉴 악기로서 이렇게 오케스트라 또는 실내악에서 이 베이스 파트를 담당하는 악기였는데요. 이제 드디어 첼로가 솔로 악기로서 이렇게 앞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그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호프만은 이 작품을 통해서 첼로의 풍부한 표현력과 화려한 기교를 극대했고 1770년대 초에 뛰어난 기량을 지닌 비르투오소 연주자를 위해 작곡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는 동시대 협주곡들과 비교해도 규모가

크고 구조적으로 정교합니다. 오케스트라가 제시하는 주제들은 치밀하게 발전하고 독주 첼로는 악기의 한계를 시험하듯 높은 음역까지 과감하게 확장하는데요. 풍부한 음악적 대화와 긴장감 넘치는 전개 속에서 호프만의 뛰어난 작곡 기법이 돋보입니다. 자, 오늘 연주는 또 아주 걸출한 아티스트, 정말 똑순이 정말 제가 이 인터뷰를 해봤는데 너무너무 말을 잘하고 아주 일목요연하게 그 대화를 잘하는 소울 가베타의 연주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세르지오 치오메이, 감마 오케스트라 바젤. 세르지오 치오메이가 이제 피아니스트이자 지휘자인데요. 함께 그 여기서는 그 합식 이 포르테 피아노를 또 연주하면서 이 곡을 지휘했습니다. 감마 오케스트라 바젤과 잘 어울린 소울 가베타. 그 소울 가베타의 능력을 여기서 또 그의 진취적인 면모를 함께 만나보시죠. 자,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입니다.

레오폴드 호프만의 첼로 협주곡 첼로 콘체르토 D장조 가운데서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소울 가베타의 이 첼로와 그 세르지오 치오메이가 이 합스 이 포르테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캄모 오케스트라 바젤을 이끄는 이 공연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자, 이 여기 또 여러분이 여러 가지 그 사연을 올려주셨는데 유능구 씨가 소울 가페타는 꼬바친스카야와 함께 올해 10월 끝 무렵 내한 일정이 있죠?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아 제가 그 날짜는 기억을 못했었는데 오 그렇군요. 아주 멋진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걸이 함께 또 연주를 해주네요. 자 그리고 이 이제 소울 가페타는 그 이 아르헨티나 출신인데요. 그 러시아와 아르헨티나 혼혈이죠.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또 음악적인 그런 혈통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2악장 들어볼 텐데요. 아다지오 운 뽑고 안단테 우아하면서도 깊은 서정성을 담고 있고요. 길게 이어지는 노래하듯 아름다운 선율은 연주의 섬세한 프레이징과 풍부한 표현력을 요구하고 18세기 갈랑 양식 특유의 세련된 우아함을 보여줍니다. 화려한 기교보다 노래한 듯한 음색과 감정의 흐름이 중심이 되는 악장이고 약간의 그 센티멘탈한 느낌도 주는 이 악장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소울 가베타의 첼로 그리고 세르지오 치오메이의 이 피아노 포르테 피아노와 캄모 오케스트라 바젤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레오폴드 호프만 1738년에 태어나서 1793년에 세상을 떠난 그의 작품 이 첼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디장조 듣고 계시는데요. 그중에서 2악장 아다지온 뽀꼬 안단테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자, 이제 3악장 마지막 악장 알레그로 몰토 매우 빠르고 아주 생기 넘치는 악장이죠.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와 눈부신 기교가 돋보이는 피날레인데요. 독주 첼로는 빠르고 화려한 패시지들을 연이어 펼치면서 뛰어난 테크닉을 과시하고 오케스트라와의 활기찬 상호작용 속에서 작품은 화려하게 마무리합니다. 이 악장은 그 협주곡 전체를 관통하는 비르투오조적 성격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악장이 되겠고요. 우리 김태현 양이 이제 또 가을 그 퀸 엘리자베스 수상자 콩쿠르에서 또 이 연주에서 또 보여줄 그런 레퍼토리 중에 하나죠. 호프만의 첼로 협주곡 디장조는 고전주의 초기 협주곡의 우아함과 비르투오조적 화려함을 동시에 갖춘 작품으로 오늘날에도 첼리스트들에게 가장 도전적이면서도 매력적인 레퍼토리 가운데 하나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 이번 연주는 세계 무대에서 자신의 이름을 빛낸 젊은 첼리스트 김태현의 음악적 역량과 예술성을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또 무대가 가을에 펼쳐질 것 같습니다. 자, 아주 멋진 연주를 이미 전주 이 치명자산 성지 이 우리 또 세계 평화의 전당에서 들려준 김태현 양 또 좋은 공연 앞으로 가을에도 펼칠 것이 약속되고요. 자, 이제 함께 들으실 소울 가베타의 첼로 그리고 세르지오 치오메이가 포르테피아노를 연주하고 지휘한 캄모 오케스트라 바젤의 연주로 3악장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아주 상쾌하고 또 가벼우면서 또 아주 가창적인 칸타빌레한 그런 레오폴드 호프만 당대의 이 작곡가들이 모두 부러워했던 인물. 모차르트도 부러워했다고 해요. 레오폴드 호프만의 첼로 협주곡 디장조, 메들리 번호 D3,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2악장 아다지오 운 포코 안단테, 3악장 알레그로 몰토 들으셨습니다. 첼로의 소울 가베타. 가을에 온다니 또 만나볼 수 있겠군요. 이 소울이란 뜻이 바로 태양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하고 이 기질이 아주 태양 같더라고요. 태양인인가? 소울 가페타. 그리고 세르지오 치오메이가 이 지휘하면서 또 포르테 피아노를 연주한 캄모 오케스트라 바젤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정수란 씨는 솔선수범에서 첼로 제 최애 악기라서 집중해서 들어요. 연주자가 누구신가요? 했는데 바로 소울 가페타의 연주였습니다. 이상숙 씨는 안녕하세요. 덥지만 금방 더 춥다고 하겠죠? 금방은 아니고 조금 견디셔야 추운 날이 올것 같습니다. 정수란 씨, 전비 오는 날차 안에서 바흐 첼로 무반주 모음곡 듣는 거 좋아해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그거 참 아주 좋은 취미시네요. 자, 그리고 이재진 씨, 부천 아트센터에서 파이프 오르간 소리 언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신청하세요. 자, 그리고 여기 유능구 씨, 모차르트 40번을 보칼리즈라 해야 하나요? 실비 바르땅 아닌 다니엘 리까리 이렇게 올려주셨고, 김정덕 씨는 모차르트는 왜 첼로 협주곡이 없을까요? 모차르트 당시에 이 첼로가 바소 컨티뉴 악기여서 베이스를 주로 맡았기 때문에 이거를 이 첼로를 앞에 내세워서 연주할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근데 하이드는 이제 그걸 해냈고요. 자, 이양선 씨, 모차르트 교향곡 40번 1악장이 들어있는 실비 바르땅의 노래는 까로 모차르트입니다. 사랑하는 모차르트군요. 아, 이게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한번 틀어야겠네요. 그리고 묵직하니 귀요광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동 씨도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잠깐 들어봤는데 실비는 다니엘 리까리하고는 달리 가사를 붙여 노래하고 있군요. 또 이렇게 올려주셨고. 김정동 씨가 첼로는 파블로 카살스, 피아노는 란돕스카라고 하더라고요. 골드베르크 협주곡을 란돕스카 혹은 프리드리히 울다 연주로 신청해도 될까요? 네, 신청곡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시에 첼로는 독재악기로서 자리매김을 못했던 시절이기도 하고 어쩜 주변에 뛰어난 연주자가 없어서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또 이렇게 아까 모차르트는 왜안 썼을까에 대해서 올려주셨고요. 자, 9734 백장님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너무 덥네요. 오늘도 가게 가스 불 앞에서 더위와 싸우는 우리 직원들하고 오늘도 룰루랄라 함께하며 더위를 이겨가며 즐겁게 듣습니다. 이야, 이거 또 음식 만드시나 봐요. 최대리 안나 유나 더운 날 우리 모두 화이팅입니다. 건강 유의하세요.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2037 명도 백장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무더위에 짜증이 나는 아침이었지만 릴렉스 릴렉스 하며 마음의 안정을 잡으려고 노력하며 영혼을 쉬게 해주는 유클 들으며 으쌰 으쌰 해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아, 화이팅이 아주 좋으십니다. 까뮤 생상스의 쌍송과 달릴라 이 오페라 작품 47 가운데서 바카날레 이 주연 장면이죠. 파티. 잔루카 까푸아노가 지휘한 레뮤지생 드 프랑스 모나코. 모나코 왕자의 음악가들. 이곡 들으시면서 함께 저는 또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라고 여러분과 함께 여기서 요곡 들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살베.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2: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3: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소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2: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3: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4번, 나는 주님을 찾습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CPBC 정오종합 뉴스입니다. 서울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폭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최상위 폭염특보인 폭염 중대경보가 추가로 발령되면서 수도권 40% 이상이 폭염 중대경보 아래 놓이게 됐습니다.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 개막을 1년 앞두고 공식 주제가가 공개됐습니다. 전 세계 청년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2차 업무보고에서 자주국방이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후에는 검찰 보안수사권 피지 관련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정청래 후보와 김민석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폭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울은 연일 올해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그제 36.7도, 어제는 36.9도까지 올랐고 오늘은 38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무더위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 돌핀은 이번 주말 오키나와를 지나 다음 주 초 중국 남동쪽 해상까지 도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태풍이 근접할수록 동풍이 유입되면서 더위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최상위 폭염특보인 폭염중대경보가 추가로 발령되면서 수도권 40% 이상이 폭염중대경보 아래 놓이게 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10시 경기 광명, 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왕, 화성, 양평 동부, 양평 서부와 충남 청양, 인천 남부에 폭염중대경보를 추가로 발령했습니다. 충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 전역 등 기존의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고 해제되지 않은 지역을 합치면 수도권 육상 기상특보구역 46곳 가운데 43%인 20곳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상황이 됐습니다. 폭염중대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지속하는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인 상황이 하루 이상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됩니다. 건강한 사람도 위협할 수준의 더위가 나타난다는 경고인 만큼 정말 필요한 경우 외에는 야외 활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개막을 1년 앞두고 공식 주제가가 공개됐습니다. 전 세계 청년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담은 이 노래는 앞으로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대표하는 상징이 될 전망입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쪽에서 떠오르는 빛을 노래하는 선율이 힘차게 울려 퍼집니다.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 주제가가 한국 시간 3일 오후 8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세계에 처음 선보였습니다. 제목은 콤피디테 에고 비치 문둠, 우리말로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입니다. 주제가 뮤직비디오는 클래식과 팝 두 가지 버전으로 제작됐습니다. 클래식 버전은 WYD 합창단과 합주단이 웅장한 감동을 전하고 팝 버전은 젊고 역동적인 리듬을 살려 편곡됐습니다. 영상은 명동대성당과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 약현 성당, 절두산 순교 성지 등 서울의 대표 성지를 배경으로 한국 교회의 신앙과 순교 역사를 담았습니다. 후렴에서는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의 주제 성구를 노래합니다.

0: 주제가는 한국어를 중심으로 라틴어와 영어가 어우러져 세계 청년들이 함께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전 세계 공모를 거쳐 한국인 작곡가의 곡이 선정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작곡가 김지윤 씨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주제 성구가 위로와 영감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1: 분명 이 노랫말처럼 두려움과 흔들림이 우리를 계속 찾아오지만 거기서 이미 승리하신 사랑으로 오는 하느님이 저에게 위로와 영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0: 세계 각국 청년들은 댓글창에 자국 국기 이모티콘을 남기며 주제가 공개를 축하했습니다.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도 이어졌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주제가를 널리 공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식 주제가는 서울 세계 청년대회를 알리는 희망의 선율로 세계 곳곳에 울려 퍼질 전망입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국방이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2차 업무보고에서 공동체 자체를 지켜내는 안보가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 중에 핵심이 국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나의 국가가 자기 스스로를 자신의 힘으로 지키지 못하는 것은 결격이라며 스스로 지켜야 한다. 어떠한 외부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나가는 자주국방은 우리의 가장 큰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통일부를 향해서는 힘들긴 하지만 우리가 평화와 공존의 정책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며 그런데 전략적으로,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들이 있다. 많이 조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용어 하나, 표현 하나 갖고 정쟁의 대상이 되고 하니 더 신중해야 한다며 가시적인 성과가 당장 나오지 않더라도 인내를 갖고 꾸준히 평화와 공존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보안수사권 피지 관련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을 대상으로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사의를 밝힌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 이 대통령이 직접 정 장관의 거취를 언급할 것인지 주목됩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무부와 행안부를 포함한 각 정부 부처와 청 그리고 위원회의 그간 정책과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보안수사권 피지와 관련해 진짜 사필귀정은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해체와 보안 수사권 피지를 사필 귀정이라고 했다며 고사성어 공부를 다시 하라고 권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3: 매일신문 제공 대구경북 뉴스입니다. 체감 온도가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대구시가 시민 안전을 위한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어제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과 도서관, 이동형 무더위 쉼터 등 다섯 곳을 잇따라 찾아 냉방시설과 운영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이번 주부터 지역 27개 노인복지관을 토요일에도 무더위 쉼터로 전면 개방하고 일부 쉼터는 운영 시간도 연장합니다. 대구시는 폭염이 누그러질 때까지 현장 대응을 이어가며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경상북도가 어제 일본 정부의 2026년 방위백서에 담긴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성명서에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며 일본의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또 일본이 외교 청서와 방위백서 등을 통해서 왜곡된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한일 간 신뢰와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어제 지역 산업계와 학계, 유관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별 전기요금제 실현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발전과 송전 과정에서 지역이 부담해온 비용을 전기요금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단순한 요금 할인 정책이 아닌 기업 유치와 지역산업 육성, 첨단산업 지방 유치를 위한 경제정책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국내 전력 최대 생산지면서 전력 자립률 전국 1위 지역으로 풍부한 전력을 바탕으로 철강 2차 전지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첨단 산업을 육성해 산업 경제 중심지로 도약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상북도가 보건복지부의 2026 스마트 사회 서비스 시범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따라서 오는 12월까지 사업비 2억 8,600만 원을 투입해 AI 기반 스마트 베드를 활용해 경북형 스마트 돌봄 모델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번 사업에는 경상북도와 예천군 등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데 예천 경도요양병원 입원 환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AI 스마트 베드를 활용해 생체 신호와 수면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욕창 예방을 위한 자동 체위 변경과 배설 케어 등을 하게 됩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실증을 바탕으로 대여형 보급형 AI 스마트 베드 보급 모델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오는 7일부터 이틀 동안 칠성 야시장 일원에서 2026 칠성 야시장 야맥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올해 축제는 스포츠와 미식, 공연, 체험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 축제로 꾸며지는데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와 두산베어스 경기도 대형 전광판을 통해서 생중계합니다. 또 버스킹과 시민 참여 이벤트, 칠성 바람종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야시장 먹거리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온라인 라이브 콘텐츠를 통해서 현장을 찾지 못한 시민들에게 축제 분위기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이 2027 대구 사진비엔날레 예술감독으로 석재현 아트스페이스 루모스 대표를 선임했습니다. 석 감독은 제1회 대구국제사진비엔날레 공동기획을 비롯해 국내외 다양한 사진 전시와 국제사진 프로젝트를 이끌어온 전문가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구름이 많이 끼고 오후까지 곳에 따라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1도에서 36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경북 동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김현정이었습니다. CPBC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4: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장성성당 김창욱 프란치스코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이어서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이 방송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15분입니다.

오늘도 신신우신역에 잘 내리셨나요? 어서 오세요. 영업 202일째 강용인의 빵집입니다. 2026년 8월 5일 수요일 신부님 우리 신부님 저는 라디오 빵집 준장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도 정말 어마어마무시한 그런 조건들을 모두 꿰뚫어야만 우리의 이 만남이 성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건 엄청난 일 아닐까요?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 강용인의 빵집 지금 오픈합니다.

신신우 씨는 라디오 빵집 수요일 문을 연 첫 곡으로 지금 열심히 북미 투어를 하고 있는 방탄소년단 BTS의 DNA 함께 듣고 왔고요. 저는 빵집 진장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만남 역시도 우연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이제 D-1년. 내년 여름 우리 대한민국 서울에서 이루어질 이 세계에서 찾아오는 청년들.

0: 그 청년들과 이루어질 만남도 결코 우연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솔직히 저는 상상이 좀 안 되기는 합니다. 1년 후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함께하고 있을까? 이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가 어떻게 또 흘러가고 있을까? 어떻게 펼쳐지고 있을까? 분명한 건 이 세계 청년대회가 어쩌다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너무나도 크신 하느님의 뜻으로 이렇게 세계 청년들이 함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겠죠. 남은 1년 정말 이 기다림의 시간까지도 값지게 느껴지는 요즘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도 1년 뒤에 저의 모습을 상상해보곤 합니다. 우리 신시누신 라디오 빵집에 세계 각국의 청년들이 찾아와서 함께 이 시간을 채워보면 어떡할까. 이 용디는 언어를 잘 못하는데 누가 나를 또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 각국에서 오신 청년들뿐만 아니라 추기경님들 그리고 레오 교황님까지 또 깜짝 방문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상상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엄청난 확률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 분들 여러분의 상상도 함께 나눠주세요. 먼저 그러한 우리의 인연과 만남을 통해 오늘도 라디오 빵집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청취자분들 인사 나눠볼게요. 류하느님 오셨는데요. 용디 신부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용디 신부님과 함께하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네요. 신신우신 출석도장 콕 찍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전 라파엘라님께서 오랜만에 출석 체크했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우리 전 라파엘라님 어서오세요. 정말 이 수백 개의 라디오 채널 중 가운데에서 우리 또 신신우신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과 함께하니까 너무나도 소중하게 느껴지는데요. 이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또 신신우신을 선택해서 들어와 주시고 저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또 읽을 확률 와, 이 너무나도 낮은 확률이지 않을까요? 아마 이 여러분과 저의 만남은 정말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비아님 오셨는데요. 신부님, 불타는 태양이 이글거리고 있어도 우리 신신우신 신부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만큼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기분이네요 라고 또 보내셨습니다. 아, 우리 실비아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방송국 출근하는데 아, 어떡하지? 내가 이 더위를 뚫고 갈 수 있을까? 약간 걱정을 했거든요. 그만큼 더운 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더위를 뚫고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신신우신 가족분들 또 우리의 행복한 상상들 또 오늘의 이 더위를 이겨나가는 그 마음들 함께 나눠주시고요. 우리 가족분들의 출석 체크 기다리면서 모두 모두 무료 입장하세요.
1: 어서 오세요.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강용인의 빵집 오늘도 문을 활짝 열고 우리 빵집 가족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니 클라라님께서 레오 교황님 신신우 신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꼭 초대해 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 저도 우리 교황님 한번 진짜 만나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황님 모시기 위해서는 그냥 저희가 잘 준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신우 신 가족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을 더해 주셔야 가능할 것 같아요. 정말 이 스튜디오에 교황님이 오시는 그 순간 함께 꿈꿔보면서 저도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이영란님께서 2017 WID 이 세계 청년대회는 주님께서 미리 계획하셨던 일일 거예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맞아요. 또 우리가 우리 어떤 원의들 우리의 바람들만 모은다고 해서 또 이 아주 커다란 축제를 마음대로 또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끌어 가시니까 우리가 또 이 시간을 잘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의 그 여러 가지 마음들 모두가 그 주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모아보자고요. 우리 서린님께서 안녕하세요 신부님 오랜만이에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서린님 어서 오세요. 제가 아는 또 서린이라는 친구가 우리 또 주일학교에 있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서린이 친구가 아닐까라는 약간 기대감을 해보는데 네 아유 반갑습니다. 오늘 빵집에 새로 오신 손님분들 참 많이 있는데요. 오늘 아마 2부 게스트 때문에 찾아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방송 2부에 어떤 분이 오시는지 살짝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수요일이죠? 매일 그리스도의 빵을 먹는 자녀들의 이야기. 수요일엔 빵 먹자 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여러분 최근 화제 드라마 김부장 보신 분 계신가요? 우리 가톨릭 사제 중에서도 김부장이 계시다라는 소문을 듣고 제가 어렵게 어렵게 정말 접선을 해가지고 우리 김부장 소지섭 씨 대신에 가톨릭 김부장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사제 하지만 그 열정과 뜨거운 만큼은 누구보다도 뒤처지지 않는 그런 가톨릭 김부장 오늘 모셨는데요. 2부까지 함께 하셔서 잠시 후에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가톨릭 김부장 신부님은 어떤 사연으로 또 주님의 빵 덕후가 되셨는지 우리 라디오로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도 그리고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까지 쭉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그럼 우리 김부장님 기다리면서 오늘 듣고 싶은 노래들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방 무료 방송 토크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의 그럴 때마다

너와 나의 마음 나눔 우리끼리 도란도란. 우리 빵집 가족분들 오늘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일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 라디오 빵집에서 또 맛있는 맞춤 선곡도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윤혜민님 오셨는데요. 신부님, 얼마 전에 북콘서트 출석했던 엘리사벳이에요. 매일 글 보내고 싶었는데 로그인하는 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제 왔어요. 더운데 잘 지내시는지 안부 물으러 왔습니다. 오늘 오프닝 멘트 너무 좋아요.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 빵빵, 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래요, 라고 이렇게 보내셨는데요. 어머, 우리 윤혜미님, 엘리사벳님 어서 오세요. 이 북콘서트 하면서 또 인사드렸던 그 순간이 막 이렇게 기억이 나고 또 떠오르게 되는데요. 저희 함께했던 북콘서트 라디오에서 또 함께 들었고요. TV에서도 이번 주 토요일 밤 11시에 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북콘서트 놓치신 분들 8월 8일 저녁 11시에 첫 방송하니까요. 또 우리 평화방송 TV로 만나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 윤혜민님처럼 이렇게 또 직접 만난 그 인연, 그 마음이 얼마나 또 소중한지 모르겠네요. 그날의 또 기쁨과 추억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 윤혜민님께 이 노래 전해드릴게요. 이선희의 인연.

이선희의 인연, 버스커버스커의 어쩌다 마주친 그대 두 곡 이어서 듣고 왔는데요. 이 두 곡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만남이 이루어진다라는 거겠죠. 이 우리의 만남들, 저와 청취자분들과의 만남들, 그리고 오늘 또 함께 해주실 우리 스페셜 게스트와의 만남들, 이 만남들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겨지는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배승민님께서 안녕하세요. 방학이라 학교에 일찍 출근해서 아이들 돌보느라 요즘 제대로 듣지를 못해서 오늘은 이어폰을 챙겨 점심시간에 핸드폰으로 몰래 듣고 있어요. 라디오로 듣다 또 이렇게 들으니 스릴이 넘치네요. 문자로 보내다가 이렇게 보내니 좀 어색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우리 배승민님 어서 오세요. 또 이 라디오는 몰래 듣기가 이렇게 제맛이죠. 저의 꿀팁을 하나 전수해 드린다면 이제 무선 이어폰을 하나 준비하셔가지고요. 한쪽만 꽂으세요. 그리고 뭔가 심각한 고민이 있는 것처럼 한쪽 귀를 가리고 아 이러고 앉아있으면 아무도 방해를 안 합니다. 네. 우리 신신우신과 오늘 함께 또 이렇게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김재님께서 수요일엔 빵 먹자 우리 김부장 신부님이 초대되었다고 이 썸네일에 떠서 들어왔는데, 우리 김부장 신부님 이름이 정말 김부장이신지 궁금해집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우리 김부장 신부님 벌써 오셔가지고 또 무슨 가방을 챙겨 오셨는데 가방 안에 무기가 막 나오지 않을까, 네, 약간 걱정하고 있어요. 저 오늘 안전하게 방송하시는 거 맞겠죠? 네. 난심쿵님께서요, 우리 초대 손님으로 오시는 김부장님께서는 싸움도 잘하실까요? 우리 TV에서 나오는 김부장님은 싸움도 잘하고 총도 잘 쏘던데 우리 혹시 화살기도 잘하실 듯한 김부장님 오시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일단 기도 화살 쏘는 건 거의 백발백중인 것 같고요. 실제로 싸움을 잘하시냐라고 보면 제가 지금 바깥에 우리 기다리고 계신 신부님 보고 있거든요. 일단 제가 질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부장 신부님 과연 또 어떤 뜨거운 마음으로 2부까지 채워주실지 여러분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신신우신 이렇게 함께하면서 여러분의 그러한 뜨거운 마음들 또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 시간 여러분의 그러한 뜨거운 마음과 또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면서 이 노래 전해드릴게요. 이무진의 여름 인사.

이무진의 여름 인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과 또 나누는 이 인사의 느낌. 아, 오늘 잘 지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그런 마음을 이 노래 함께 좀 담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9203님께서요. 아쉬움을 뒤로하고 조퇴합니다. 김부장 신부님은 다시 보기로 볼게요. 아, 우리 기대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아, 구이공사님 또 할 일 하러 가셔야죠. 네. 우리 김부장 신부님은 또 신신우신 보이는 라디오 다시 듣기 할 수 있으니까요. 김부장 신부님과 나누는 또 아주 쫄깃한 그 만남의 이야기는 또 나중에 다시 듣기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구이공사님도 오늘 날씨가 많이 더운데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강경인의 빵집 이렇게 함께 하면서 저도 여러분과 그런 기쁨을 좀 어떻게 나눠볼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인사를 그렇게 나누잖아요. 나는 지금 이제 헤어져야 돼. 나는 여기까지만 해야 돼. 라는 그런 순간들도 있고 또 때로는 아, 오늘은 더 함께 하고 싶어. 오늘은 끝까지 쭉 이어가고 싶어. 그런 마음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내 마음대로 또 조절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런 아쉬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만나는 시간들이 더욱더 기쁘고 즐겁게 되는 게 아닐까요? 이 신신우 씨인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좀 많이 드시나요? 신부님, 오늘은 정말 2부, 아니 3부, 4부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순간들도 있으신가요? 저는 늘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방송이 너무 짧다. 더 하고 싶다. 분명 처음 라디오를 시작했을 때는 막 긴장도 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나의 마음을 어떻게 나눠야 되나 고민이 많았는데요. 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점 즐거워지다 보니까 저의 이런 마음들을 나누기 위해서 늘 더 준비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름의 뜨거운 시간 저와 함께 아쉬움 때로는 조금 행복한 더 많이 이렇게 가지고 쭉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 플라워님께서 여름꽃 능소화예요 라고 하시면서 성당 앞에 핀 능소화 사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빵톡으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와 이렇게 또 예쁜 꽃을 함께 나눠주시는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이러한 작은 마음들 저희가 쭉 이렇게 이어서 우리 2부까지 함께 볼 텐데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사제 우리 가톨릭 김부장님을 모실 예정입니다. 이 빵 먹자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시대의 수도자 또 성직자들의 성소 이야기 또 아찔한 19금 토크까지 이어져 갈 예정인데요. 오늘 어떤 신부님이냐?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 조직위원회에서 행사 총괄부장을 맡고 계신 우리 김부장 신부님 오실 예정이니까요. 어떤 신부님인지 잠시 후에 쭉 만나보도록 할게요. 우리 김부장 신부님과 저는 사실 또 인연이 있어요. 제가 전 지구에서 함께 이렇게 사목하고 활동했었거든요. 우리 김부장 신부님이 해주시는 떡볶이가 아주 그렇게 맛있는데 우리 신부님 못하는 게 뭔지도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마무리하면서 우리 끝곡으로 김부장 드라마 OST 함께 들으시면서 모두 모두 2부로 건너오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2: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3: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6: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8: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6: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제가 옛날부터 정말 좋아했던 가사를 가진 성가예요. 그래서 사실은 살다 보면이라는 노래와 조금 연결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하느님이 계시면 아무것도 너를 혼란하게 할 것이 없다 라는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오늘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러보고자 고르게 되었고

0: 신신우 씨의 라디오 빵집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빵집 주인장 용디가 오늘 직접 고른 빵집 BGM 아무것도 너를 성가 들었는데요. 우리 이 목소리 전 이날치 보컬 신유진 그라시아의 라이브 버전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또 신앙인들 마음 안에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 힘들어. 그만하고 싶어. 아 이게 의미가 있나?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 때 이 아무것도 너를이라는 기도문 또 성가 듣다 보면 그래 모든 것은 또 하느님 뜻 안에서 지나가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제가 이 아무것도 너를 함께 들으면서 우리 잠시 후에 만날 김 부장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 노래 한번 선곡을 해봤습니다. 우리 수요일 2부 매일 주님의 빵을 먹는 자녀들의 이야기. 오늘 가톨릭 김부장 서울대교구 김윤옥 신부님과 함께 하는데요. 우리 신부님께서는 어쩌다가 또 이 평범한 사제 생활에서 부장님이 되셨는가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또 피할 수 없는 19금 인터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신부님께 묻고 싶은 것들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한 통에 100원 샵 1053 유료 문자나 CPBC 라디오방 무료 방송 토크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우리 신부님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1: 어서 오세요.

0: 나는야 천하제일 주님의 빵덕후. 매일 그리스도의 빵을 먹는 자녀들을 초대합니다. 수요일엔 빵 먹자. 수요일엔 빵 먹자. 오늘 14번째 주자로 정말 가장 평범해 보이지만 그래서 더 위대한 우리 가톨릭 김 부장님,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 조직위원회에서 행사 총괄 부장을 맡고 계시는 김윤욱 룩하 신부님 모셨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신부님이 라디오 스튜디오에 아주 오랜만에 또 나오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 자기소개와 인사 부탁드릴게요.
1: 예, 네, 참미예수님 저는 2027 세계 청년대회 조직위에서 소임하고 있는 김윤욱 룩하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아니 오늘 또 신부님 이제 가톨릭 평화방송 매일 미사에 우리 신부님 또 미사 집전하시는 것도 나오고 네. 오늘 또 이렇게 신신우신까지 함께 해주셨어요.
1: 네. 네.
0: 신부님 저희가 소개를 가톨릭 김부장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좀 마음에 드시나요?
1: 아, 저기 김부장 드라마 이제 요 근래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네네네. 그 이미지는 너무나 이게 강렬하고 센 캐릭터인데 그런 네. 김부장은 아니고요. 그냥 행사 이벤트에서 하청업체 부장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네. 우리 신부님과 이렇게 또 함께 오늘 즐거운 시간 또 이어가기 위해서 오늘 신부님을 모시게 되었는데 신신우신이 이제 지금 강용인의 빵집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네. 평상시 빵 좀 좋아하시나요?
1: 네, 빵 틈틈이 아침 식사로 먹기 괜찮으니까 네네. 자주 먹었습니다.
0: 신부님 자신의 나는 약간 이런 빵 같은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면 어떤 느낌일까요?
1: 사람?
0: 네.
1: 아, 저는 이게 너무 달거나 하면 좀 질리잖아요. 네네네. 약간 소보루빵? 처럼 담백하면서도 은은히 네. 먹어도 좀 질리지 않은 차분히 생활 속 가까운 그런 사람이고 싶습니다.
0: 또 어느 날 생각나고 네. 또 이렇게 찾고 싶은 그런 소보루빵 같은 신부님이라고 네.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프레이유님께서 루카 신부님 잘생겼어요 라고 하고 보내셨고요. 우리 서린님께서 우와 루카 신부님이다 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우리 지금 빵톡창 아주 난리 났는데요. 우리 김지혜님께서도 아 오늘 방송미사에서 신부님 배웠는데 바로 또 이렇게 신신우신에 나오시다니 너무 좋아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우리 신부님 또 팬들이 많아가지고 네 신신우신 채팅창을 또 채워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우리 가볍게 또 이제 입을 좀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리 신부님 약간 나는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 나 이런 거 좀 좋아한다. 이런 취미생활 어떤 게 좀 있으신가요?
1: 취미생활? 요즘 바빠서 사실은 이제 예전만큼 네. 여유있게 못하지만 있으면은 사실 달리기?
0: 네,
1: 달리기랑 그냥 체력관리차 헬스하는 거 그게 처음엔 힘들었는데 하다보니 약간의 어떤 중독성도 있고 매력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네. 땀 빡 흘리고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네. 있습니다.
0: 저도 이제 신부님 생각하면 이제 본당 사목 진짜 열정적으로 하는 선배 신부님으로 또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청년들 매기기 예, 뭔가 지구 행사 이런 거 하면 직접 요리를 또 다 해주셔가지고 네. 또 이렇게 뭐 그 맛있는 또 칵테일도 타주시고 네.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1: 네, 네.
0: 이제 또 김 부장님으로 일하고 계시니까 그 시절이 좀 그립지 않으신가요?
1: 아 이게 사실 그립죠. 왜냐하면 저도 본당 신부를 꿈꾸며 사제가 됐기 때문에 근데 여기 와서 한 몇 개월은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 싶었는데 네. 시간이 지나니까 여기 또 소임이 좀 이제 점점 바빠지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자꾸 남의 떡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건 또한 이건 행복의 지름길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 놓고 네. 멀리서 응원하고 또 꼭 제가 정답은 아니고 네네. 사목자의 어떤 모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저와 함께 지냈던 신자들이 다른 신부님과도 다른 공동체에서도 잘 지내면 좋겠다 하는 네. 간절한 바람과 네. 뭐 기대로 이렇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0: 전본당 청년들 청소년들 SNS 몰래 훔쳐본 적 있다 없다?
1: 있다.
0: 있다. 잘 지내나 있다. 뭐 행사는 괜찮나. 잘하나 또 그리움이 또 이렇게 있긴 하실 것 같아요.
1: 낙된 이랬는데 네. 와, 더 좋아졌다.
0: 네. 우리 제보가 하나 들어왔어요. 우리 6537님께서 매해 벚꽃 책갈 피를 만들어서 주변 분들께 나누어 주시는데 보통 몇 개 만드시나요? 우리 대량 간의 수공업 수준의 양이 아니신 것 같은데 몇 년도 에디션이 가장 애정이 가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뭐죠? 벚꽃 책갈피를 또 나눠주시나요?
1: 이 질문은 저를 아는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야, 그러니까 1년 중 가장 좋을 때가 벚꽃 필 때라고 생각이 돼요. 네. 따뜻한 봄날. 네. 그래서 그냥 보면 보고 지면 아쉬우니까 그 벚꽃을 책 속에 아파를 해서 네네. 코팅을 해서 이렇게 예쁘게 책갈피 만들었는데 신자분들 좋아도 하시고 성경 구절도 넣고 하면서 매년 만들게 됐고 네네. 이제 점점 이제 본당이 늘어나니까 사람이 네네. 많아지잖아요. 네네. 줄 사람이. 그러니까 처음엔 100개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지금은 2,500개 올해는 하게 됐고 네. 에디션은 올해가 좋은 것 같아요.
0: 올해
1: 네. 작년부터 중곡동에 있으면서 네. 중곡동이 벚꽃 맛집이에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네. 군락지가 있어요. 그 네네. 특별한 왕벚꽃이 있는 곳을 알게 돼서 그 군락지에서 이렇게 따다가 네. 만든 올해 에디션이 네. 좀 이쁩니다.
0: 와, 우리 또 신부님께서 벚꽃도 이렇게 책갈피를 만들어서 나눠주셨던 네. 올해도 그런데 김 부장님으로서도 또 나눠주셨네요.
1: 아, 예, 그래서 네. 올해는 에디션을 바꿨어요. 네. 왜냐하면 WID를 도와주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분들께 감사합니다. 대회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 문구를 넣어서 네네네. 그분들께 만나면 답례로 지금 밖에 있는 PD님이랑
0: 네. 네. 네. 우리 기술 감독님이랑
1: 네. 감독님도 네. 저희 왔습니다.
0: 네. 네. 네. 우리 전에는 본당 또 신자분들을 위했다면 네. 이제는 또 WID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도움. 감사한 마음을 네. 담아 또 이렇게 주시는군요. 우리 내일 더 사랑이님께서 어머 김부장 신부님 갬성은 또 무엇인가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우리 분미무드님께서 김부장님 스티커 붙여진 커피 그리워요. 아 이거는 저도 압니다. 우리 또 신부님께서 본당에 있으면 이 드립커피를 또 이렇게 내리셔가지고
1: 네, 콜드브루
0: 콜드브루 네, 커피를 내리셔가지고 또 신부들 또 청년들 이렇게 또 하나씩 나눠주셨던 네. 기억이 나는데 네. 커피도 하시나요?
1: 아 이제는 옛날만큼 뭐 신자가 많이 없으니까 네, 네. 그렇고 지금은 감사함 담례로 네. 또 인사차 그러니까 다 그래요. 그러니까 도움 주신 분들께 네. 뭐 사제로서 받기만 할 수 없잖아요. 요거라도 소소하게라도 담례 표시로 이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이제 약간 준비하는 마음은 그대로고 받는 대상만 좀 달라진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자 우리 어쩌다가 우리 신부님께서 김부장님이 되셨는지 궁금해요. 네. 자 지금 신부님께서 맡고 계신 소임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또박또박 읽어드릴게요.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 행사총괄 부장을 맡고 계신데요. 네. 우리 김 부장님 도대체 어떤 일인가요? 이게
1: 아 이게 그 행사총괄부는 그 교황이 모시는 세계 청년 대회에서 그 부대 행사라고 낮에 하는 행사들이 있어요. 네네. 전시, 공연, 박람회, 고해 성사 등등 있고 밤에 저녁에 그 친구들이 저녁 때 되면은 교황님을 만나면서 교황님과 함께 메인 행사를 하거든요. 그 교황님과 함께 한 5개 메인 행사 있습니다. 네. 개막미사, 환영행사, 십자가의 길, 밤샘기도, 폐막미사. 이 5개 행사를 전담하는 네. 네, 소임입니다.
0: 와, 가장 이 세계 청년 대회 또 중심과 핵심이 되는 행사를 맡았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준비하시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1: 근데 저는 이 준비는 이제 훌륭한 직원들이 계시고 네, 네. 위에 본부장 신부님과 사무총장 신부님과 뭐 주교님이 다 이렇게 큰 건 다 해주십니다. 이게 근데 이게 이렇게 소개를 할 때마다 저도 부담이 되면서 그런 게 이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항상 얘기를 해요. 이거는 잘해야 본전이에요.
0: 아 그렇죠.
1: 이건 당연한 거예요. 네. 국제 행사가 망하는 경우는 진짜 안 됩니다. 잘해야 본전이고 망하면 네.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건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는 한다고 내가 이 직함이라고 우쭐할 것도 없고 네네네. 줄어들 필요도 없고 아. 그냥 덤덤하게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망하면 가는 거다. 잘해야 본전이다.
0: 왜냐하면 매 세계 청년대회 때마다 늘 하던 행사들이고 네. 네,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쉽게 비교가 될 수 있는 그런 네. 부분도 있고 네. 내가 어떤 뭐 행사 총괄 부장이야? 이런 게 아니라 막 약간 떨리는 마음으로 네, 주님 제발 네. 잘하게 해주세요.
1: 망하지만 않아도 네. 기본만 해도 되는데 네. 하지만 망하면 가는 겁니다. 그냥.
0: 아 그렇군요. 우리 또 커피와 달래기를 좋아하는 우리 김 부장 신부님 이 지금 행사 총괄 부장으로서의 어떤 하루의 네. 시계는 좀 어떻게 돌아가나요?
1: 이게 그 좀 서글픈 질문인데 네. 얼마 전 아는 후배 신부님 전화해서 네. 한번 얼굴 볼 일이 있어 일 때문에 네. 했는데 7월 말에 어때? 뭐 8월 어때? 했더니 형 그때 저 캠프 하고요. 그래서 캠프? 캠프를 왜 가? 뭐 너 캠핑 좋아했어? 그랬더니 허탈한 웃음으로 형 캠프 가야 돼요. 주일학교 캠프.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서 계절 바뀐 거를 감을 못 잡는 거예요.

0: 천천히 괜찮더라고요. 왜냐면 그 월요병이 없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아침이 전혀 어색하지 않고 매일 반복되는 아주 차분한 루틴 네네네. 같은 그런 하루하루이기 때문에 나름 장점도 있고 네. 뭐 집중도도 높아지고 뭐 괜찮습니다.
1: 어차피 나는 쉬는 날이 없다.
0: 없다.
1: 네. 뭐 월요병 이런 거 걱정할 네. 필요 없다. 네.
0: 근데 저보다 네. 직원들이 더 많이 힘들기 때문에 충분히 네. 저희는 다 공감하면서 동병상련으로 살고 있습니다.
1: 네. 우리 신부님께서 이렇게 또 세계 청년 대회에 또 어떤 조직위원회에 계시고 행사를 또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서 현재 또 기획 중이고 또 함께하고 계시는 그런 행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소개를 해주시면 저희 또 청취자분들이 마음을 또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예, 네. 그러니까 기획 중인 건 아주 지금이 좋은 때인 것 같아요. 자, 청취자 여러분들 지금이요. 이번 주예요.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덕수군 돌담길에서 저희 조직위가 준비하는 가톨릭 문화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네. 돌담길 전체를 다 대관해서 거기에 부스를 차리고 우리 가톨릭을 어떤 종교적인 행사이기도 하지만 문화적으로 재미있는 부스와 체험과 공연과 하는 것이고 참고로 이게 내년에 할 거를 조금 작게 미리 해보는 네네. 거예요. 그래서 네. 아주 좋은 기회니까 이번 주일날 꼭 오도록 하시고 대회를 뭐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엔 좀 그렇지만 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청년 대회가 어려운 게 아니고 밥 먹고 나가요, 애들이. 네. 그럼 오전에는 놀기만 할 수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은 주교님과 언어가 되는 주교님과 만나 각국의 주교님과 어디 장소에서 성당에 만나서 교리 교육을 듣고 그리고 주교님과 함께 미사하고 점심 먹고 나갑니다. 그럼 박람회 열릴 거 아니에요.
1: 네.
0: 서울시 전체에서. 왜? 경기장만 있으면 좋겠지만 애들 100만이니까.
1: 그렇죠.
0: 서울시 전체에 수백 곳을 다 대여해서 그 부스를 열고
1: 곳곳에서 하고. 일어나는 그런
0: 네. 네. 그리고 끝나거나 저녁 먹고 교황님 만나러 네. 전체가 다 모여서 으쌰으쌰 미사하고 환영 행사하고 네. 뻥 튀긴 다음에 집에 옵니다.
1: 네.
0: 그렇게 재밌게 돌아갈 겁니다.
1: 아, 그 WID의 일정이 약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군요.
0: 네.
1: 저도 이제 이렇게 이런 행사들이 있대만 알았지
0: 네.
1: 신부님이 또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시니까
0: 네, 이렇게 이어져요.
1: 아, 그런 그림이구나라는 걸 좀 이제 알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0: 네.
1: 우리 또 신부님도 그렇고 우리 지난주에 나왔던 많은 분들께서 소개해 주셨지만 돌아오는 토요일과 주일 오전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0: 네.
1: 덕수궁 돌담길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가톨릭 문화 박람회 많은 분들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다시 보기로 지난주 월요일 방송 2시간 함께했던 방송 또 보시면 문화 박람회에 대해서 더 이렇게 잘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부님 어떻게 세계 청년대회가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금 심정이 좀 어떠신가요?
0: 심정이요?
1: 네.
0: 심정은 이게 어떻게든 준비는 잘 하고 어떻게든 될 겁니다.
1: 네.
0: 될 건데 걱정이 많고 우리나라가 일단 가톨릭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예전 국가들에 비해서 지원이 좀 아직 미비하지만 그래도 우리 신자분들의 열정이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장점이 있어요. 대한민국이 가진 장점과 강점을 살리고 우리 K가톨릭 신자분들의 열정을 잘 키운다면
1: 네.
0: 잘 융합한다면 우리 한국만의 뭔가 있을 것 같습니다. KWID 멋지게 해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좀 걱정은 되지만
1: 네.
0: 그래도 하루하루 그 걱정과 두려움을 용기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또 주제 성구가 또 이렇게 용기를 내어라기 때문에
0: 네.
1: 또 주님께서 용기를 또 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0: 네.
1: 이 또 남북 관계와 평화를 또 염두한 의미 있는 프로젝트가 네. 하나 있다고 들었어요.
0: 네.
1: 철조망 십자가 프로젝트.
0: 네. 네. 이게 철조망 십자가 프로젝트라고 어느 한 신자분의 아이디어와 기부와 후원으로 이제 기획이 된 건데 휴전선에 있는 철조망 있죠?
1: 네.
0: 그게 다 폐기된 거예요. 오래돼서 다 못 쓰는 폐기된 철조망을 버려진 겁니다. 절대로 거기 걸려있는 게 뜯어온 게 아니고 망가진 철조망을 가지고 네. 이거를 망치로 펴서 그 안에 그럼 이렇게 두꺼운 철사가 나와요.
1: 네네.
0: 그 철사로 아주 큰 십자가를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1: 오.
0: 지금 명동에서 매주 주일 1시부터 2시 반까지
1: 네.
0: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고 현장 와서 바로 신청하셔도 되고 미리 사전 신청해서
1: 네.
0: 오셔도 되고 그 십자가를 만들고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교황님이 오셨을 때 폐막미사 있잖아요.
1: 네네.
0: 십자가를 세워야 돼요.
1: 네네.
0: 제대니까요.
1: 그렇죠.
0: 그 큰 무대에 이 십자가를 의미 있는 십자가를 세워서 우리 대회의 기본 정신이 진리, 사랑, 평화예요.
1: 네네.
0: 진사평이라고 하는데 그 평화의 가치에 맞는 우리 한국적인 거죠. 한국인의 평화와 간절한 염원을 담은 십자가를 놓고 미사하는 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 네. 와, 너무나도 좋은데요. 그 철조망 십자가 저희 라디오 빵집 스튜디오에서도 하나 이렇게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0: 드네요.
1: 아, 예, 예. 네.
0: 어떻게 뭐 명동에 저희가 그럼 가서 이렇게 네. 만들 수 있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언제든 아니, 네. 주일 나오시면
0: 주일날 1시부터 2시 반까지 네. 명동 성당에서
1: 마당에서.
0: 네, 마당에서 이루어지니까요. 또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 명동 오신 김에 네. 함께 또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부님의 또 추천곡 한 곡 듣고 이야기 더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곡 골라주셨나요?
1: 아, 그 이게 추천곡이라 하니까 좋아하는 노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예전에 가톨릭 대학교 부천에 있을 때 네. 학생들에게 아침을 주는 천안의 아침밥이라는 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그 전담했었는데 학생들이 와서 밥을 아침에 먹는단 말이죠. 기특하죠. 예쁘기도 하고. 근데 아침 시간에 조용히 밥만 먹고 있는데 너무 분위기가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좀 틀어주면 좋겠다 해서 개인 스피커를 좀 사서 아침마다 밝은 거, 좀 이렇게 밝고 아주 밝은 그러니까 신나는 음악을 좀 틀었었는데 그때 제가 항상 그 틀었던 곡이 있는데 애들이 네. 그걸 기억해 주는 거예요. 학교를 떠났지만 네. 아니 문자 오는 게 신부님 어느 날부터 음악이 안 나와요 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신부님이 떠난 거예요.
0: 아~
1: 음악을 들을 수는 없는 네네. 거잖아요. 근데 그때 참 고맙기도 했고 그러니까 음악과 노래를 기억해 주니 고맙기도 했고 그리고 항상 제가 첫 번째 그 아침을 여는 첫 번째 노래로
0: 플레이리스트 1번
1: 1번이 네네네. 뭐였냐면 그 K-Wheel의 네. 맞나? K-Wheel의 네. 녹는다. 드라마 OST인데 네. 이게 아침에 들으면 달달하고 그냥 밝고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작하는 거니까 네. 함께 듣고 싶습니다.
0: 네. 신부님의 추천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0: 서로가 더 가까워지는 순간
1: 가톨릭 문화를 만나고 체험하고 대화하고 화해하는 공간
2: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를 1년 앞두고 2026 가톨릭 문화 박람회가 열립니다.
3: 8월 8일 토요일, 8월 9일 일요일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0: 덕수궁 돌담길로
4: 2026 가톨릭 문화박람회 모두 놀러오세요.

0: 우리 김윤옥 신부님의 추천곡 KBL의 녹는다 이어서 우리 신신우신과 WYD 청년 봉사자들의 목소리로 함께 만든 2016 가톨릭 문화박람회, 또 이번 주말 덕수궁 돌담길 일대 많이들 놀러오세요. 네. 저희 함께 또 이 청년들의 목소리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네. 청취자분들께 들려드려봤고요. 우리 오늘 가톨릭의 김부장, 우리 서울대교구 김윤욱 신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또 빵 먹자의 또 그 의미에 맞춰서 우리 신부님과의 약간 딥다이브, 딥토크로 좀 네. 넘어가 보려고 해요. 자, 우리 신부님은 언제 내가 신앙인이 되셨는지. 네.
1: 신앙인이라고 하면 이제 물론 저희도 뭐 많은 신부님 그러겠지만 유아세례 받고 네. 엄마 손잡고 다니게 됐고, 근데 그때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그냥 유치원 다니기 곧쯤 전인 것 같은데 주일날 엄마 손잡고 이렇게 언덕을 넘어서 성당을 갔던 기억. 다른 동네 아이들은 신기하게 쳐다보기도 하고 다른 동네 가는 거니까 보기도 했던 그 장면이 떠오르고, 그 어렸을 때 그 소소한 기억으로 이제 주일학교 다니게 됐고 네. 초등성체했고 그래서 복사단 시작하면서 그냥 그렇게 그런 양성 과정으로 네. 신앙을 갖고 있다가 이제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네. 대학 와서야 이제 좀 신앙을 좀 알게 됐죠.
0: 예, 예 약간 신부님들의 어떻게 보면 정성 루틴 네. 유아세례 받고 네. 천년성체하고 복사단 하고 네. 그게 또 주일학교 다니고 아이고. 이렇게 하시게 네. 하시게 됐는데, 그러면 사제의 꿈은 좀 언제 갖게 되셨어요?
1: 그러니까 이게 저 같은 경우는 별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신학교를 왔게 됐지만, 그래서 그 고민의 기간이 좀 이렇게 좀 길기도 했고 좀 두루뭉술한데 어떤 임팩트 있는 뭐 드라마틱한 어떤 계기는 없었고 나이 좀 들었을 때 아 옛날에 저 복사단 했을 때 참 네. 후덕하고 좋은 주임 신부님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신부님 후덕하고 어른인 것 같았지만 네. 저보다 나이가 어린 분이었어요.
0: 아~
1: 지금 저보다.
0: 지금 생각해보면.
1: 네, 첫 주임이었기 때문에 네. 30대 후반이었던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참 그 말 안 듣는 복사단 애들을 진짜 그 예쁘게 정말로 예쁜 말투로 곱게 곱게 해주시는 그게 기억에 남았고 아 저런 신부님 될 수 있을까? 저런 사람 되고 싶다. 그런 걸 좀 키우면 살다 보니 이렇게 선택하게 됐습니다.
0: 예, 당시에 주임 신부님이 복사 아이의 마음에 심어놓은 성소의 씨앗이 네. 또 점차 자라가지고 이제 나한테 뽕 하고 네. 이렇게 터진 네, 네. 그런 느낌인 것 같네요. 네. 신학교 이렇게 좀 늦게 입학을 하시게 됐다라고 해주셨는데 좀 반대 부모님의 네. 어떤 그런 반응들 어땠나요? 네.
1: 신학교 입학에서는 뭐 부모님 반대나 그런 거는 특별히 없었고요. 네. 대신 입학할 때 이제 제가 좀 안타까운 저 스스로가 다른 동기들이나 뭐 선배님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목발을 짚고 입학을 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동기들한테는 부담스럽고 제대로 신학교 생활 못했던 네. 그래서 그런 제 부족함으로 동기들과 선후배님들의 좀 짐이 되었던 게 지금 좀 마음에 좀 지금도 빚으로 있고 미안함으로 있고 지금 보면 그 생각도까지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 입학하지 않고 몸을 좀 다 좀 치유하고 다 나은 다음에 가서 어땠을까.

0: 왜냐면 누군가에겐 좀 부담이니까 그런 아쉬움과 어떤 네. 후회감 좀 있습니다. 어,
1: 하지만 이제 저희의 유명한 농담 반 진담 반 이제 어록이 있잖아요. 네. 예, 신부 먼저 되지 그랬어. 1년이라도 빨리 오르도가 올라가는 게 네, 그렇죠. 좋은 네. 선택인 것 같긴 네. 합니다. 네. 네. 물론 이제 그 당시 동기들한테 네. 미안함과 네. 이런 마음이 좀 이렇게 있으셨을 것 같은데 신학생 시절에 나 어떤 신학생이라고 기억을 하시나요?
0: 신학생은 특별하게 뭐 제가 뭘 하는 건 없었고요. 네. 그냥 차분하게 그냥 지내고 공부를 잘했던 것도 아니고 네. 또 신학교는 축구를 잘해야 돼요. 네. 근데 운동이나 축구도 특별하게 뭐 없었고 저는 저만의 세상을 살았던 네. 벚꽃을 끼우고 뭐 만들고 뭐 만드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1: 아 그때부터 네. 벚꽃을 모으셨군요. 네. 네. 어, 약간 감성적이기도 네. 하고 네. 그러셨는데 이 신학교 안에서 있었던 좀 기억나는 에피소드도 있으신가요?
0: 워낙 많아가지고 이게 네. 예, 지내면서 아 축제 같은 거 재밌잖아요.
1: 아 축제 아, 아,
0: 네. 이벤트이고 축제 만들면 재밌기도 네. 하고 또 이제 제가 좀 그 다리가 안 좋았기 때문에 네. 더 건강해지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좀 뭐 좀 저랑은 거리가 멀었었지만 그 당시에 그 마사모라고 마라톤 동호회도 하면서 네네. 마사모 회장을 찍고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건강해졌다는 걸 보여주고 싶기도 했고 네. 그만큼 또 노력도 하고 싶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 하면서 소소하게 지냈습니다.
1: 와 우리 신부님의 또 소개를 들으니까 역시 그 선배 교수 신부님들의 말이 틀린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신학생 때 삶이 또 이렇게 바로 사제 삶과 이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신학생 때부터 축제가 기억나시니까 더블라이드라는 축제를 준비를 하시고 네 이렇게 하시자 달리기를 좋아하시니까 네. 또 달리기도 하시지 않나 싶은데요. 우리 붐미후드님께서 아무튼 우리 루카 신부님 알고 보면 디테일에 아름다울 미치신 분이라고 네 보내주셨고요. 섬세하신 성격인가요?
0: 네. 하고 싶은 아니 그렇게 저는 네. 그 일하는 거는 그렇게 꼼꼼하지 못합니다.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꼼꼼하지 못한데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그 부분들이 있어요. 네. 살짝 그런 게 이제 뭐 벚꽃이나 네. 뭐 다른 커피나 사목적인 부분이 좀 나오는 것이지 네. 그렇게 섬세하지 못합니다.
1: 우리 네일더 사랑이님께서 왜 못발을 짚고 입학을 하셨는지 궁금하다고.
0: 아, 그렇죠. 지병이 네. 있었어요. 네. 지병이 있었는데 이게 진단이 늦었어요. 어. 그래서 몸이 더 안 좋아졌고 원래 고칠 수 있었는데 네네네. 진단을 못했던 거예요. 병원을 막 전전긍긍하다가 네. 나중에야 이제 몸을 뭐지 치료법 약을 찾았고 네네. 그때 낫게 됐기 때문에 네. 몸이 더 안 뭐지 병원을 돌다가 더 안 네. 좋아진 아, 케이스였습니다. 아,
1: 그래서 이제 목발을 짚고 입학을 했는데 나중에는 다 이제 완치가 네. 또 되시고 네. 마라톤 회장까지 하실 네. 정도로 네. 네.
0: 그렇게 살았습니다. 네. 네.
1: 이렇게 사제가 되기까지의 여러 가지 또 여정들을 또 거치셨을 텐데 내가 그렇게 사실 신학교 생활에 또 만만치는 않잖아요. 네. 여러 가지 고민도 있고 뭐 어려움도 있고 할 때 나를 좀 이렇게 지켜준 거, 나를 좀 지탱해준 힘 어디에서 오셨나요?
0: 근데 강용 신부님도 잘 아실 테지만 이렇게 네. 동기들에게 의지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 동기들이 그러니까 사제는 사제를 필요한다 말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동기들 얘기 들어주고 또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얘기도 같이 나눌 수 있고 또 제가 이제 제대로 식별을 못하고 못 볼 때 아 그거 아닌 것 같아 하고 따뜻히 얘기해줬던 동기들 동시에 이제 제가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준 거죠. 네. 그러니까 답을 알지만 넌 틀렸어가 아니라 아, 그래도 기다려주면서 정답을 찾을 때까지 해준 인내를 가졌던 동기들을 네. 덕분에 온 것 같습니다.
1: 역시 동기 사랑 나라 사랑이라고. 네. 네. 어떻게 지금 WID에서 일하시는데도 동기들의 도움이 좀 많이 있으신지.
0: 이거는 제가 할 말이 있는데 진짜 그 동기들이에요. 네. 정말로 저를 도와주고 동기들이 네. 이게. 보면 알 거 대보가 한 명씩 한 명씩 낚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만 죽을 수 없지. 너도 들어와라. 듣고 얘가 그러면 얘 누굴 듣고 와. 너도 들어와라 해가지고 그 끄트머리가 전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한 명 한 명씩 지금 이상진 최상훈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네.
1: 아 결국에는 그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나와 그런 시절을 함께했던 네. 그들이 또 네. 함께하시고 계시.
0: 드는 생각은 세상 공짜 없다. 네, 다 한 명 한 명씩 네. 너도 같이 죽자. 같이 죽자. 온 겁니다.
1: 우리 신부님 또 이렇게 신학교 생활 보내시면서 결국에 이제 저희가 이 사제 생활, 사제 서품을 딱 받게 되는데 네. 서품식 날 기억나세요?
0: 서품식 날 설레죠. 잠은 잘 잤나 모르겠는데 설렜고 아 이거 어려운 질문이긴 해요. 이게 그냥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한 평생 바래왔던 사제직이 이제 완성된 날인데 근데 이게 되돌아보면은 그때는 설렘과 기쁨이 없을 수 없잖아요. 네. 다 아실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되돌아보면은 아 이게 그 서품식 전날과 서품식 다음 날과 내가 바뀐 게 뭘까를 보면 특별한 게 없어요.
1: 맞아요, 맞아요.
0: 예, 미사를 할 수 있는 성사 직전의 권한이 있는 것이지 사람이 더 좋아진 건 아니었거든요. 아, 그러니 이때 아 이게 아, 좀 돌아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제가 되었다고 좋은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좋아져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먼저 사람이 되어야 사제가 되는 거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 좋은 사제가 되는가를 이제서야 다시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사제직에 우쭐하지 않도록 어깨뽕 하지 네. 않도록 좀 돌아보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것도.
1: 이 사실은 와 이제 드디어 10년 만에 7년 만에 10년 만에 신부님이 됐어요. 막 축하합니다. 라고 네. 막 주변에서 온갖 연락들이 다 오는데 네. 나는 어제랑 별로 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런 마음들 많이 이제 갖게 되죠.
0: 네, 되죠.
1: 그래서 더 신부 생활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다짐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우리 신부님께서 이제 또 각 본당들 이렇게 소임 맡으시면서 네. 정말 이 저도 신부님의 후배 신부지만 신부님의 모습 보면서 와 나 이런 거 배워야겠다 이런 거 정말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0: 에이 뭐 또 배워요. 네.
1: 신부님 어떻게 본당에 대한 애정들 좀 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0: 그러니까 그 저희 듣잖아요 신부 될 때 사제에게 첫 본당은 첫사랑이라고 네. 그만큼 이제 얼마나 설레겠어요. 내가 사제가 된 것도 행복하지만 신자들을 만난다는 거 그걸 사제로 만난다는 거 얼마나 설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첫 본당은 뭐 앞만 보고서 막 네. 살았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거 후배 신부님들 꼭 물어봐요. 새 신부님 만나면은 첫 본당 그러니까 사제가 돼서 어땠는지 그리고 첫 본당에 처음 가보니까 어땠는지를 꼭 듣고 싶고 청해서 들어요.
1: 네.
0: 그럼 그걸 또 저 스스로 돌아보게 되고 내가 지금 새 신부의 마음이라면 우리 신자들한테 그러면 안 되겠다. 나 옛날에는 뭐 뭔 모르고 했겠지만
1: 그쵸.
0: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지금 내가 새 신부라면 아, 안 되겠지. 또 이 본당이 나에게 마지막 본당이라면 안 되겠지. 유일한 본당이라면 그럼 안 되겠지. 돌아보게 됩니다.
1: 네, 맞습니다. 또 이 새사제 또 그 마음 우리가 네. 또 배우게 되는데요. 네. 이쯤에서 또 신부님의 추천곡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0: 아, 추천곡은 네. 아, 이 여름 되면 떠올랐어요. 이거 이게 자꾸 올라와. 이게 제 전본당이 중곡동 성당인데 네. 중곡동은 여름 행사 앞두고서 독특한 전통이 하나 있어요.
1: 네.
0: 주일 미사 끝나면 네. 아침에 성당 마당에 네. 선생님들이 쫙 나와서 네. 레크 댄스를 추면서 여름 행사 홍보를 해요.
1: 네네네네.
0: 근데 사실 뭐 홍보해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1: 맞아요.
0: 아니 네. 애들이 있어야 보낼 거 아니에요. 그냥 애들 있는 사람만 캠프를 가요. 근데 무조건 홍보를 해요. 어른들은 좋죠. 쌤들이 나와서 댄스를 하니까.
1: 네.
0: 근데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대요. 대신 조건이 있대요. 신부님. 네. 뭐 그랬더니 뒤에 그 무지개 풍선 있죠.
1: 네네네네.
0: 이거를 놔야 된대요. 그 마이크도 놔야 된대요.
1: 네네네네.
0: 그 두 개는 꼭 필요하대요. 네. 이걸 왜 놔야 된대요? 이유도 모르겠대요. 봤어요. 솔직히 다 해주고 보니까 기억나시죠? 혹시 강용신 분이 네. 옛날에 우리 PC방이나 식당 처음 오픈하면은
1: 네네네.
0: 나레이터 모델이라고
1: 네네 알죠
0: 스피커 놓고 요로 하나 어디 있고 숨쉬다 나가시잖아요.
1: 네네네.
0: 딱 그거예요. 딱 그거예요.
1: 홍보 이렇게 네. 하는
0: 네. 그거를 그때부터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5년, 20년 전부터 했던 그거를 네. 지금도 하고 있는
1: 선생님들이. 전통처럼 하고 있는 거군요.
0: 작년에 작년 레크곡인가 재작년이 이거였어요.
1: 맞아요, 이 노래였어요. 네.
0: 아 진짜 그걸 또 같이 쳐야 된다고 신부님 쳐야지 홍보된다 해가지고 수백 번 한 것 같아요.
1: 아.
0: 이제 율동이 안 나오거든요. 네, 네. 해야 된다고 해서 나왔고 이제 지금 여름만 되면은 그냥 무조건 떠오르는 게 이 노래인데 가사는 좋은 것 같습니다.
1: 네.
0: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신청곡 올리고 싶습니다.
1: 함께 듣고 오실게요.

0: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함께 듣고 왔는데요. 아, 이 노래 들으니까 저도 막 몸이 들썩들썩하고 신문이 잊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 율동이 막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뭐 약간 자동반사처럼 네, 이렇게 나오시네요. 우리 도차TV님께서 띠용 춤추는 신부님 실존 이렇게 저 약간 보이는 라디오로 살짝 나갔거든요. 네, 네 바로 이렇게 보셨네요. 네. 네. 부끄러우신가요 좀?
1: 아 이거는 진짜 본당에서 그냥 앞에서 섰던 거라 가지고 아 이거는 네. 쉽지 않습니다.
0: 우리 분미무드님께서 잘한다 귀여워요. 아 춤도 잘 추시는데요. 아 못하는 게 뭐야 뭐야. 우리 중국동 성당도 첫 본당처럼 우리 첫사랑처럼 사랑해 주셨음이라고 보내셨는데 이미 지나왔죠 중국동은 네. 이제 지금 WYD를 이제 첫사랑처럼 준비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생각이 네. 네, 또 들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사이렌 소리 들리시나요? 네. 지금 이 소리는 우리 제 앞에 신부님 앞에 19가지의 구슬이 들어있습니다. 이 구슬 안에 꼭 대답해야 되는 19가지 질문들이 들어있는데요. 우리 신부님께서 이 질문을 뽑아주시면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러니까 이 중에 이게 19개 구슬이고
0: 네네네.
1: 이 중에 하나
0: 네, 하나를 네,
1: 이 안에 하나 있다?
0: 그렇습니다. 네, 구슬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1: 노란색 한번
0: 노란색을 네, 골라주셨습니다. 자, 열어서 신부님과 19금 토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네 나는 사랑받는 아들 우리 가족에게 전화는 자주 하시는지요? 우리 네.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네. 잘 말을 하는 편인가요?
1: 네라고. 네, 아 사랑 표현을 이제 나이 먹고 네. 남자로서 하는 게 좀 부끄럽긴 한데 네. 그래서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진 않은데 네. 대신 이제. 먹을 거로 이제 네. 요즘 어머니 옥수수 좋아하셔가지고
0: 네. 아, 또 철이니까
1: 네, 어디 가는 길에 네. 누가가 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스쿠터 타고 다니니까 네. 그런 거 생기면 오. 옥수수 드리고 가고 아. 뭐 커피 드리고 가고 네. 틈틈이 왔다 갔다 들리고 주일 토요일 날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제가 조금은 쉴 수 있고 오후에 출근하니까 점심은 어머니도 식사 되게 괜찮으면 같이 하고 조카들이 이제 주말에 좀 학원에 가긴 하는데 네. 여차하면 조금은 좀 이렇게 비어요. 주말에 따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조카들하고 같이 식사 한번 하는 거 그 정도는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0: 야 우리 효자시네요 신부님. 저는 한 달에 한 번 전화하고 혹시 오늘 방송 들으실지 모르니까 우리 어머니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1: 아 어머니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네. 들으시고 계실 것 같은데.
0: 어 듣고 계실 것 같아요.
1: 왜냐면 카톡으로 한번 드렸기 때문에 한번 드릴 것 같은데. 아 이게 평소에 자주 찾아가고 뭐 해야 되는데 지금 되게 바쁘다고 자주 못 가고 또 중곡동이 그 저희 본가 옆이었어요.
0: 아, 그래서 가까웠군요.
1: 가까웠는데도 네. 또 하다 보니 또 뭐 했는데 뭐 대회 뭐 준비하면서 시간은 좀 남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다음 달보다 다음 임지 가서보다는 더. 좀 좋을 수 있으니까 종종 찾아뵙고 네. 예, 뵙겠습니다.
0: 네. 쑥스럽지만 사랑한다고 네. 한마디 해주세요.
1: 어머니 사랑합니다.
0: 와, 네. 네 저보다 효자이신 우리 김윤옥 신부님의 사랑한다는 고백이었고요. 저희 어머니께도 엄마 미안해요. 자주 연락할게요라고 저희 어머니 질투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신부님 혹시 하나 더 뽑아볼까요?
1: 아, 뽑아야 돼요?
0: 네네네.
1: 질문들이 이게 난이도가 네. 이렇게 있네.
0: 네. 파란색 붓을 네. 네. 골라주셨습니다. 저도 사실 안에 어떤 질문이 있는지 몰라서 네,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성장을 꿈꾸고 있습니다. 혹시 올해 도전하고 있는 일이 있나요?
1: 올해요?
0: 네.
1: 아
0: 물론 일이 바쁘시겠지만
1: 네. 그 일이 바쁘기 때문에 그만큼 일을 어떻게 잘할까를 찾다 보니까 네. 자기계발서도 읽게 돼요. 또 요즘에 쇼츠나 많이 나오잖아요. 네. 중요한 관리 방법 나오는데 아, 이 말 좋은 것 같아요. 당신이 무언가 하고 싶을 땐 체력을 잃어라. 오. 무언가 하는 게 없을 땐 할 게 네. 없을 땐 역시 체력을 잃어라. 왜냐하면 내년 딱 이때예요. 지금 이 더운 날 거의 한 달을 그냥 밖에서 지내야 될 텐데 그 행사를 하려면 머리도 있어야 되는 체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 여름까지는 죽어도 어떻게든 건강을 좀 끌어올리고 체력도 끌어올려서 더위나 어떤 그런 업무 강도에 지치지 않도록 저를 좀 끌어올리는 겁니다. 살도 좀 빼고 네.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최대한 채워서 그 한 달 빵 터뜨리고 네. 할 수 있는 체력을 키운 겁니다.
0: 찐 체력 왕 이제 김 부장님이 되실 수 있도록
1: 아, 네. 살만 빼야 돼.
0: 네. 제가 신부님을 위해 하나를 골라드려도 될까요?
1: 아,
0: 네.
1: 예.
0: 하나를 골라서 저는 분홍색 우리 신부님께 벚꽃 같은 질문을 하나 네.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하는데요. 나는 꼭 해보고 싶은 공부가 있다. 우리 신부님 이제 WID 또 열심히 준비하시고 네. 바쁜 그런 시간이 지나시면 우리 사제 생활은 또 멈추지 않기 때문에 네. 만약에 내가 공부를 하나 해보고 싶다면 네. 어떤 걸 좀 해보고 싶으신가요?
1: 공부. 그러니까 뭐 학문적인 것 떠나서 네네네. 관심이 있어지고 네. 살다 보니 아 이거 꼭 필요한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게 저도 강룡 신부님도 언젠간 주임 신부를 한번 해볼 거 아니에요. 네. 신자분들이 성당에 왔을 때 조금은 몸과 마음이 영혼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성당이 멋들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신자분들에게 이 좋은 공간을 그러니까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좋은 공간으로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솔직히 건축 쪽이나 그런 공간 인테리어 쪽이나
0: 공간 디자인
1: 네, 그런 걸 해서 그러니까 성전에 있어도 마음이 편하고 밖에서 오손도손 친교를 나누는 공간도 참 오붓하고 할 수 있도록 그걸 좀 배우고 싶습니다. 건축과 인테리어 그런 것들. 네.
0: 나중에 또 본당의 주임 신부님이 되셨을 때 네. 모두가 그 공간에 머물면서 하느님 더 가까이 만나고 네. 포근할 수 있는 네. 그런 공부를 바라신다고 했는데 네. 신부님의 또 이 열정과 또 그 마음이 쭉 이어가셔서 네. 앞으로 꼭 그 꿈들 이루어지기를 저도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나중에 저도 주임 되면 네. 신부님 모셔가지고 저는 얻어서 네.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차TV님께서 맞는 말이네요. 우리 신부님들, 봉사자님들, 또 직원분들 모두 체력 끌어올려야겠어요. 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오늘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 행사 총괄부장이신 김윤욱 신부님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우리 가톨릭 김 부장님 오늘 함께 해주신 소감도 부탁드릴게요. 네. 어떠셨나요?
1: 참 이게 어떻게 불림과 부르심인 건데 제가 신청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불러주신 건데 대회 1년을 앞두고 미리 봐주시고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불러주신 감사를 드리고 공포 영화 보면은 귀신이 나오기 전까지가 무섭잖아요. 실체를 알기 전까지 네. 모르니까 근데 실체가 보이면서부터는 두려움이 떨어집니다. 지금은 아직은 이제 대회가 보이지 않지만 6개월 전부터는 아마 급물살 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리 서울대교구와 한국 가톨릭의 참 타이틀 명운이 걸린 일인데 이런 보잘것없는 존재이고 부족하지만 앞으로 1년간 영혼을 갈아서 어떻게든 될 것이고 되게 만들 겁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고 하느님 구원 사업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신자분들도 기도와 봉사로 도와주실 거니까 내년 1년 뒤에 이 시간이죠. 이 시간에 네. 상암 원주건강공단에서 교황님과 함께 네. 만나는 날을 저도 함께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신부님의 추천곡도 부탁드릴게요.
1: 추천곡이요. 네. 그 청년대회의 폐막 그 마지막은 폐막미사인데 네. 그 폐막미사가 끝이 나는데 아직 파견성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고민해보고 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주제가가 네. 엊그제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폐암미사에서 교황님이 이 곡을 들으시면서 나가시는 장면을 수도 없이 생각하면서 그날을 기다립니다. 울컥하기도 하는데 대회를 1년 앞둔 지금 특히 고생하는 우리 조직이 모든 분들 그리고 특히 오늘도 저녁을 컵라면을 때우면서 야근과 주말 출근을 고군분투 하시는 우리 행사총괄부 직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과 이 주제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완벽한 자신감이 완벽한 준비가 완벽한 자신감을 만든다 믿습니다. 1년 뒤 멋진 준비와 자신감으로 당당히 행사장 위에 설 수 있도록 이 주제가를 함께 우리 모두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0: 네, 오늘 2027 세계 청년대회 조직위원회 행사 총괄부장 김윤욱 루카 신부님과 함께 했습니다. 신부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늘 김윤욱 신부님과 함께하면서 저도 그 WID에 대한 어떤 미래 너무 걱정이 아니라 아주 기쁨과 그 열정이 저에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1년 뒤에 있을 그 모습 함께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목요일 주제가 있는 북클럽 라디오 책방 열리는 날인데요.
2: 8월 태양 아래 그늘이라는 주제로 이 뜨거운 여름날 시원함을 불러오는 책 만나볼 예정입니다. 우리 책방지기의 박은지 시인과 함께 할 테니까요. 내일도 본방사수 꼭 부탁드릴게요.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라디오 빵집 오늘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 주제곡 흐르고 있는데요. 이 노래 함께 들으시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까사미야
2: 캐팅
1: 에몬스 가구
2: 캐팅
1: 수면 건강 연구소와 함께하는 매트리스 침대
2: 캐팅
1: 이탈리아 명품 가구부터 코웨이 렌탈 전시장까지
2: 캐팅
1: 집을 완성할 땐
2: 캐팅
1: 한 번에 비교하고 캐팅하세요. 대구 경대병원역 캐팅.
3: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 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1: 대구대교구 제4대리구 사회복지위원들이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생일을 축하해드렸는데요.
2: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3: 너무 보답스럽습니다. 너무 오래 살아요.
1: 그저 생일을 축하해드렸을 뿐인데 뭐가 그리 미안하고 고마우실까요? 많은 것을 챙겨드리지 못해도 찾아가 인사를 전하고 잠시 곁에 머무는 일, 그 짧은 만남이 오늘을 환하게 하고 내일을 기다리게 합니다.
0: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8번, 주의 영광.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장렬하는 태양 아래 꼿꼿하게 펴있는 여름꽃 하면 흔히 얼굴이 큼지막한 해바라기를 상상하시겠지만 해바라기는 7월을 대표하는 꽃이라서 지금은 벌써 지고 있고요. 의외로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꽃, 무궁화가 8월 한여름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화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서 혹은 뭐 거리 여기저기에 심겨 있으니까 너무 흔해서 지나칠 수 있겠지만 무궁화가 한여름꽃을 대표하는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이렇게 혹독할 정도로 고온다습한 한반도의 8월 기후 속에서도 매일 새롭게 피고 지면서 끈질긴 생명력을 발휘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꽃말도 일편단심, 끊긴 거고요. 한번 폈다고 계속 아름답게 쭉 펴있는 게 아니라 매일 새롭게 폈다 지고 다시 폈다 지는 그 끈기, 매번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는 우리 믿음과 꼭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궁화를 닮아서 새로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8월 5일 연중제 18주간 수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 윤마치의 무궁화꽃이 피었나였습니다. 30년에 울린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아네스의 행복찻집 오디를 대신해서 사흘째 계속 진행자가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김현정 마리아입니다. 우리 행복가족들은 여름하면 어떤 꽃이 생각나세요? 꽃집에 가면 굉장히 막 화려하고 눈길을 사로잡는 이름도 어려운 꽃들이 많잖아요. 그 꽃도 진짜 예쁜데 저는 가끔 시골 담벼락을 따라서 이렇게 나란히 줄져 있는 그 작은 꽃들, 그게 참 소담스럽게 예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꽃들이 있을까요? 저는 초등학교 때 그 화단에 있었던 꽃도 생각이 나는데 맨드라미, 그게 좀 쪼글쪼글하고 털도 좀 나있고 이래가지고 어릴 땐 징그럽게 느꼈었거든요. 근데 또 자세히 쳐다보면 참 예뻐요. 이름도 불타는 사랑이라는 그런 꽃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을 한껏 낮춰서 여름 화단을 아름답게 꾸미는 채송화도 있죠. 또 여름하면 빼놓을 수 없는 첫눈 오는 날까지 물이 그대로 들어있으면 첫사랑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 얘기 때문에 다들 여름밤에 손톱에 칭칭 감고 잤던 봉선화까지 진짜 예쁜 꽃들이 많습니다. 뜨거운 한여름 태양만큼이나 시골집 화단을 정말 정스럽게 꾸며준 여름꽃들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좀 뭐랄까 친숙하고 친근해서 더 좋게 느껴졌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깊어지는 폭염에 몸도 마음도 지치는 요즘 시원한 초록의 텃밭, 알록달록 눈이 즐거운 꽃밭을 조용히 바라보면서 몸도 마음도 힐링하는 시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틀림없는 정답과 센스 만점의 오답이 즐거운 그런 힐링의 시간이죠.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여름꽃 얘기하다 보니까 이 꽃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침에 폈다가 오후에 급하게 시드는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덕분에 꽃말도 덧없는 사랑이래요. 다양한 색상의 이것 모양의 꽃을 피우는 덩굴 식물인데 6월부터 9월까지 개화하는 꽃입니다. 이 악기를 닮았다고 해서 그대로 꽃 이름이 된 이 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나팔꽃, 2번 피아노꽃, 3번 드럼꽃. 어려운데? 다 악기 이름인데? 네, 다시 한번 보기 드릴게요. 1번 나팔꽃, 2번 피아노꽃, 3번 드럼꽃. 약간의 힌트를 드리면 우리말이라는 거. 긴 문자 짧은 문자 모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우물정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무료 스마트폰에 CPBC 빵의 빵톡으로 정답과 함께 센스 넘치는 오답도 같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 얘기도 나눠주시면 더 좋겠죠? 이렇게 참여해주시는 분들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정성으로 빚은 한입의 품격 서희당에서 수제 간식 세트, 기도의 마음을 담아 엮은 작은 축복 티나비즈에서 가톨릭 수공예 액세서리, 매일매일이 축하받는 하루이길 바라는 꽃보라에서 작은 기쁨을 담아 보냅니다. 나만의 세례명 머그컵, 소피아 사진작가의 나도 스마트폰 사진작가 비법책, 건강한 생활습관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닥터 헤빗에서 액상 마그네슘, 국가대표 박기태 명장의 빵장수 단팥빵 한 세트,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 초대권 두 장, 플립수녀 김연희 마리아 수녀님의 치유를 위한 노래기도 음반 CD, 대구 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의 기프티콘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커피콩크루에게는 영상 한 개당 5만원 커피 상품권을 드리는데요. 신앙 상담을 컨셉으로 쇼폼 영상을 만들 크리에이터를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구 CPBC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있습니다. 대신 오늘 코너인 슬기로운 신앙생활 시작할 때 함께 할 테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고요. 자, 그럼 힌트송을 들려드릴게요. 힌트송 맞겠죠? 요즘 띠리리리리 하는 트럼펫 연주로 전 세계에서 아주 이슈몰이 중인 곡이 있더라고요. 지오레이의 Time of Our Lives라는 곡. 부디 수산토의 트럼펫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자오레이의 Time of Our Lives, 버디 수잔토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트럼펫 연주로 들었는데 연주 속에 이 악기를 칭하는 또 다른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는 것이 오늘의 퀴즈 정답이죠. 정답은 그렇습니다. 나팔꽃 1번이었습니다. 한여름 길가나 공터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나팔꽃. 그 자체로는 힘이 없어서 옆에 있는 꽃 줄기를 막 칭칭 감으면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여기 계산성당 뒤쪽 문 옆에 보면 공터가 있는데 거기도 여름 되면 나팔꽃이 좀 피거든요. 평소에 보면은 구석이라 좀 사람도 잘 안 다니고 그러는데 여기 나팔꽃이 피면 그렇게 아침에 출근할 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요. 또 근데 이제 나팔꽃이 혼자 못 써서 막 옆에 나무 감고 간다니까 너무 의존적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들었다가 아 어쩌면 오늘 신호도 얘기하잖아요. 아 뭔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좀 도우면서 사는 것도 의미 있겠다. 식물도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나팔꽃은 그 줄기를 막 감고 가지만 또 어떤 면에서 다른 식물한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뭔가 있겠죠? 그죠? 네, 저는 잘 모르지만 햇빛을 좋아하는 대표적인 고온성 식물이어서 여름철을 대표하는 여름꽃이 된 이 나팔꽃이 오늘의 정답이었는데요. 아침 일찍 폈다가 오후가 되기 무섭게 져버려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허무한 사랑, 뭐 덧없는 사랑 이런 꽃말도 가지고 있지만 또 반면에 기쁜 소식이라는 꽃말도 또 가지고 있어서 이게 너무 상반되잖아요. 꽃말이 막 살짝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막 이런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덧없고 허무한 사랑보다는 기쁜 소식에 한 표 더 주고 싶고 그렇게 기쁜 소식 많이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정답 한번 볼까요? 맞추셨는지 네 잠깐만요. 문자 메시지부터 볼까요? 네 저 잘 안 보여서 좀 당겨서 봐야 되겠습니다. 558님 1번이요. 나팔꽃이요. 하면서 우리 집 베란다 꽃들을 막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와 이거 무슨 꽃이에요? 난초 같은데? 오 너무 예쁘게 폈네요. 동양란 꽃 피우기가 쉽지 않은데 난초도 있고 옆에 또 그 파란 잎이 너무 아름다운 열대 식물 같은 그런 것들도 아, 제가 이렇게 꽃 이름에 약하군요. 이렇게 멋진 사진들도 보여주셨고요. 보내주셨고 4023님께서도 1번 나팔꽃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빵톡으로도 많은 분들이 정답을 보내주셨는데요. 엘리사베님 정답 나팔꽃 하면서 능소화도 생각나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름에 또 능소화 그 담따라 쫙 있는 거 너무 멋있잖아요. 그러면서 엘리사베님이 제가 나팔꽃인가 봐요. 아침에 생생하게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들어오면 파김치가 돼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근데 나팔꽃은 또 다음날 아침 되면 또 생생하게 네, 다시 피니까 우리 엘리사베님도 밤새 잘 쉬시고 또 다음날 되면 생생하게 또 나가서 예 일도 하시고 또 텃밭도 가꾸시지 않나요? 그쵸? 텃밭에서도 막 예쁜 그런 채소들도 가꾸시고 해서 그래서 모두에게 생명을 나눠주시는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뭐 퀴즈 오답은 좀 찾아봤는데 너무 노래가 강렬했던 것 같아요. 따라라라라 하니까 이걸 갖고 뭐 다른 이름을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만 많이 보내주셨는데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여름꽃 얘기했으니까 여러분의 기억에 남아있는 여름의 꽃 얘기 있으면 나눠주시고 또 일상 얘기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들의 얘기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바구곤 알렉시우스가 부릅니다. 꽃 한 송이.

행복 찻집에서 차담 나누고 가세요. 오디가 휴가를 가면서 이번에는 다양한 DJ들을 막 이렇게 섭외를 했거든요. 출연진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이 기대가 되셨나 봐요. 엘리사베님께서는 오늘은 어떤 분이 오실지 기대하면서 행복 찻집 함께합니다 하셨는데 제가 왔습니다. 네. 또 익숙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괜찮은 일이에요. 그죠? 함광열 대건 안드레아님은 오늘 제 생일이라서 휴가 내고 푹 쉬면서 듣고 있어요. 어제 제주 축구팀과 뮌헨과의 경기에 이어서 너무나 행복한 수요일이네요 하셨습니다. 와, 좋으시겠다. 일을 밤늦게까지 하고 또 휴가를 내서 오늘 하루 나의 생일을 맞아서 오롯이 나 스스로 축하하는 그런 하루, 괜찮은 날인 것 같아요. 오디의 축하를 바라셨는데 또 오늘 제가 함께하고 있어서 좀 섭섭한 마음을 지금 표현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꼭 함광열 대건 안드레아님 생일을 피해서 우리 오디가 휴가를 가도록 얘기를 해둘게요. 윤리아나님도 오늘도 너무 더운 날씨에 함께해요. 모든 분들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또 인사 나눠주셨습니다. 그렇죠. 날씨가 덥지만 또 그래도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도 참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잔잔하게 우리 일상을 같이 나눠주셨는데 그래요. 한 주의 중간쯤에 이렇게 서로 잘 지내는지 또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과 안부 인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자체가 너무 좋은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 많이 많이 기다리셨을 거예요. 오늘 코너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합니다.

0: 긴가민가 알쏭달쏭 신앙생활에 생기는 모든 궁금증들 행복찻집에서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 아네스 행복찻집 수요일에는 슬기로운 신앙생활 시간이 준비되어 있죠. 신앙생활하면서 답답했던 속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시즌3가 벌써 진행이 되고 있어요. 시노드 최종문서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고 또 나의 신앙과 연관져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노드, 신앙의 신호 등 벌써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노달리따스 선교사로서 우리에게 시노드 최종문서를 꼼꼼하게 그리고 알기 쉽게 풀어주시는 행복찻집의 1타 강사 대구대교구 사목연구소 소장 박여국 미카엘 신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아니 1타 강사라고 하니까 너무 웃겨가지고.
2: 아 들을 때마다 막 부담스럽고 말이죠. 1타 강사 워너비 좀 되겠습니다.
0: 네 그렇죠? 1타 강사 돈을 굉장히 많이 벌던데. 아니 진짜 신부님 오랜만에 전 뵙잖아요.
2: 예.
0: 물론 매주 방송하러 오시지만 저도 그 시간에 뭔가 딴 걸 하고 있다 보니까 예. 자주 못 뵈서 어떻게 지내시나 너무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
2: 아 전에는 늘 어떻게 지내시냐 물으면 뭐 네. 입에 붙은 말이 그 짐승같이 지내고 뭐 이런 얘기하는데 아 이제는 뭐 나이도 들고 그러고 네. 다닐 수는 없고요. 아 사무실이 그래도 뭐 에어컨 네. 나오고 하니까 크게 어렵지 않게 지내고 있습니다.
0: 근데 데프리카를 잘 버티는 아니 즐기는 신부님만의 노하우가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2: 다른 도시들 온도를 보는데 네. 오늘은 이제 이라크 바그다드 낮 최고 온도 48도 최저 온도 34도입니다. 아 거기 되면 대구는 아직 괜찮구나 아직 살만하구나 뭐 그런 그 마음의 위안을 받기도 하고요.
0: 34도요? 낮 최저가?
2: 아 최저가 34도.
0: 아, 네. 예.
2: 그다음에 멀리 안 가도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기억을 좀 되돌아보면 1994년 여름 기억하실 분 꽤 계실 텐데요. 그때는 우리가 에어컨도 없이 버텼습니다. 그렇죠?
0: 그렇죠.
2: 어떻게든지 이겨냈어요. 그래서 이 더위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면서 더위 잘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0: 네.
2: 겨울을 다 가고 있습니다.
0: 그렇죠. 곧 크리스마스죠.
2: 예. 네.
0: 아, 그렇습니다. 모든 게 마음먹기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성당에서 만나는 사람들하고 관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 지난주에 이어서 관계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준 분들 사연을 또 뽑으셨다고요?
2: 아, 예, 그 지난주에 그 시간 관계상 다 소개를 못했지만 네. 꼭 전해드리고 싶은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보려고 했는데 오늘 먼저 읽었으면 하는 사연이 안동교구 휴천동 성당의 그 강채라 자매님이세요.
0: 네.
2: 자매님 목소리를 흉내내기에는 제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0: 네.
2: 현대님께서 직접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그럴까요? 그럼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동교구 휴천동 성당에 다니는 강채라라고 합니다. 저희 부부는 자발적으로 성당에 다니게 돼서 아는 사람도 없고 제가 하는 일이 있어서 토요일 저녁 미사를 다니다가 보니 더 활동도 못하고 해서 미사만 드리고 인사하는 분도 없이 눈이 마주치면 목례만 하는 그런 정도로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어떤 자매분이 반가이 인사하면서 다가오셔서 무척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본당에 다니시는 분인데 문경성지에 계시는 정도영 베드로 신부님의 작은 어머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더 반가웠습니다. 그분들 섬이자 엘리사벳님 부부께서도 토요일 저녁 미사에 나오셔서 자주 인사를 나누게 됐죠. 참고로 저희 부부는 성당 주보에 광고 나오는 평신도가 함께 참여 가능한 기회라면은 거의 빠지지 않고 여기저기 다 참가를 하다 보니 문경 순례길도 걷고 상주 옥토순례까지도 걷다 보니까 정베드로 신부님과는 친분이 있었어요. 요즘은 반갑게 인사해주는 신자분이 있어서 성당 가는 것이 덜 쑥스럽고 신나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서 엘리사벳 부부 두 분과 정도영 베드로 신부님과 우리 성당 신부님 수녀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올해 드디어 견진성사 받았습니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2: 흐뭇합니다. 정도영 신부님 저도 알거든요. 훌륭한 신부님이시죠.
0: 아 그렇군요. 아니 그분... 이 이렇게 훌륭한 사제이신 거는 작은 어머님이나 이런 온 가족들이 정말 따뜻하고 좋은 분이셔서 또 이렇게 사제의 길을 잘 가실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막 들고 그렇네요, 진짜.
2: 아마도 그럴 겁니다, 그죠?
0: 네. 그 성당 가보면 진짜 아는 사람

0: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굉장히 뭐 쭈뼛쭈뼛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미사만 다니다가 누가 먼저 와서 인사해 주면 진짜 행복한데, 그렇게 보면 인간관계에서 먼저 인사한다는 거, 먼저 인사하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1: 인사라는 행동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있죠. 이제 악수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네네. 내 손에 당신을 해칠 무기가 없다. 이걸 보여주는 데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0: 네.
1: 경례 군인들 많이 하는 경례도 제가 찾아보니까 예전에 얼굴을 가리는 투구를 쓰고 전투를 벌이던 그런 시절에
0: 네.
1: 이 경례하는 거, 그 눈 위로 이렇게 손을 올리는 거 말이죠. 네. 자기 투구 앞에 얼굴 가리기를 들어서 내 얼굴을 보이고 상대방과 시선을 맞추고 나는 당신을 해칠 뜻이 없다. 이것을 전하던 데서 출발했다 합니다.
0: 오.
1: 그러니까 이제 인사는 상대방의 경계심 풀게 하는 힘이 있죠.
0: 그렇죠.
1: 제가 이제 본당 있을 때는 미사를 시작하면서 옆자리에 앉으신 분들과 인사를 하고 미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보니까 그 사람 마음이 참 편해지기도 하고요. 미사 중에 그래도 딴 생각 좀 덜 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 같은 미사를 드리는 형제 자매님들이라면 적어도 옆자리에 계시는 분들과는 목례라도 하고 시작하는 게 하느님 자녀로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신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0: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미사 때 가보면 네. 되게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평화 인사를 딱 하고 나면 갑자기 분위기가 좋아지는 예. 게 눈을 맞추고 나니까 상대에 대해서 훨씬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1: 그렇죠.
0: 말씀하신 것처럼 네 처음부터 인사하고 시작하면 미사 내내 너무 행복하겠는데요.
1: 네.
0: 그렇습니다. 모든 관계가 그렇듯이 기본에 충실한 게 이제 정답이 아닐까 싶은데 두 번째 사연도 또 준비가 돼 있다면서요.
1: 이번엔 제가 한번 읽어보죠.
0: 아, 네. 예.
1: 덕분에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한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지도 못하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오로지 하느님의 자녀라는 신분만으로 함께 모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칠 법도 한데 서로 격려하며 하느님 뜻을 찾아 한마음으로 봉사에 임할 때 그 연대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을 아버지로 둔 한 형제 자매임을 느끼고 함께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 봉사자분들이 제게는 관계의 아름다움을 충만히 느끼게 해주신 분들입니다. 하느님 뜻 안에서 함께해 주시는 모든 봉사자님들 사랑합니다.
0: 어머, 신부님 사랑합니다 하시는데 그게 너무 진심이 느껴져가지고 이분이 이런 마음으로 이 단어를 쓰셨구나라는 느낄 수 있었어요.
1: 사실은 제가 뭐 좀 무슨 얘기인데 저는 태어나서 여태까지 누구한테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남의 건을 읽겠는데.
0: 네. 그래서 이분 마음을 오히려 표현하시면서 너무 얘기를 잘해주셨습니다. 아니 정말 하느님 뜻 안에서 함께하는 모든 봉사자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 또 관계 아름다움 이걸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게 봉사자들이 진짜 대단하신 게 정말 바쁘시거든요.
1: 예.
0: 시간이 많이 남아서 봉사하는 분들이 없으세요. 근데 이제 정말 오시면 그 바쁜 일을 하다가 왔는데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해주신단 말이죠. 근데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본당에서 봉사하다가 서로 마음 다치고 이런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1: 그렇죠.
0: 혹시 열심한 봉사자일수록 이건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1: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씨를 뿌리는 것은 사람이지만 거두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다. 바울도 사도도 비슷한 얘기하시죠. 그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에 보면 나는 심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니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자라게 하시는 하느님만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게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이 되고 위안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0: 네.
1: 제가 좀 못해도 하느님께서 해주시겠지. 또 뭐 좀 옆으로 가도 하느님께서 거두실 테니까 나는 내 할 일을 하면 된다. 이러고 이제 뭐랄까요. 좀 자유로워진 기분이었는데
0: 네.
1: 봉사자들께도 권해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0: 네. 씨를 뿌리는 건 사람이지만 거두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다.
1: 예.
0: 이거 꼭 좀 기억해야 될 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열심히 하다 보면 자꾸 마음에 이렇게 힘이 쓰이게 된다고
1: 예, 예.
0: 그런 순간들이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연들을 쭉 소개해 주셨고 자 지난주에 시간이 쫓겨서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들이 있었더라고요. 사회적 예언으로서의 시노달리타스라는 부분인데 자, 일단 용어부터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적 예언이 무슨 뜻일까요?
1: 일부 시노달리타스의 심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0: 네.
1: 우리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해야 될 메시지라 할까요? 우리 시대가 필요로 하는 그리스도교의 메시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 하도록 불리웠잖아요.
0: 시대가 필요로 하는 그리스도교의 메시지. 예. 그러면은 이제 그때 그 사회, 그때 그 시대에 따라서 예언 내용이나 뭐 방식이나 이런 게 바뀔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어떤 사회적 예언이 가능할까요?
1: 이 최종 문서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목소리를 모은 것이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세상 많은 이들이 우리 시대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평등의 증대, 전통적인 통치 모델에 대한 환멸의 심화, 민주주의의 기능에 대한 실망, 전제적이고 독재적인 경향의 증가, 인간과 창조 세계의 취약성을 고려하지 않는 시장 모델의 지배, 대화보다는 힘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유혹이 특징인 시대.
0: 이렇게 좋은 말이 하나도 없는데, 예. 주님.
1: 근데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우리 신앙인들의 공통된 목소리였죠. 그런데 네. 저는 이런 지적이 우리 사회, 한국 사회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사회의 양극화, 뭐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지표들 넘쳐나고 있고요.
0: 그렇죠.
1: 정치가 그 갈등을 평화롭게 풀고 사람들을 통합하는 것이어야 할 텐데 오히려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면이 있다. 이런 점에도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리고 경제와 효율성의 논리가 생명 존중과 생태 정의의 논리를 압도하는 모습. 뭐 이것도 부인할 수 없죠.
0: 네.
1: 전반적으로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예,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제 최종 문서가 말하고 있죠.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시노달리다스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구체적인 공동체 안에서 환영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인간의 갈망에 응답하는 사회적 증인이 된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렇죠? 많은 이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뭐 그러는 것처럼 어떤 가상의 세계를 생각해놓고 거기에 소속감을 느끼고 거기에 머무르려고 하지만 그거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0: 그렇죠.
1: 우리는 구체적인 현실의 공동체 안에서 환영받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안 되면 외로움을 벗어나기 힘들죠.
0: 그렇습니다.
1: 물론 혼자 사는 삶에서 이 더불어 사는 삶으로 가는 변화가 쉽지만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아주 작고 우스워 보이는 일 하나로도 마음의 벽이 이제 우뚝 서버리기도 하죠.
0: 네.
1: 예를 들어서 이제 참 좋은 모임이 있어서 거기 가면 배울 것도 또 얻는 것도 많은데 못 들어가고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0: 네네네.
1: 그래서 왜 그러셔요? 왜 안 들어가셔요? 하면 의외로 답이 간단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뻘쭘해서요. 그 뻘쭘함 이게 네. 혼자 이겨내기에는 참 높은 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소개했던 사연들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뻘쭘함을 이기고 구체적인 공동체 안에서 환대받도록 해주는 그런 경험들이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늘어갈수록 시노달리다스 방식으로 관계를 살아가는 일도 익숙해질 것이고 이걸 보고 사람들이 아 사람 사는 게 이런 거구나. 그 자체가 예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0: 그러니까요. 이 서먹하고 뭐 어중간하고 이 기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가서 근데 이 뻘쭘함이라는 표현이 좀 약간 그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쓰는 표현이긴 한데 예. 정말 이 뻘쭘이라는 표정도 이렇게 말하면 입이 좀 모이잖아요.
1: 예.
0: 쑥스러워서 이렇게 입 모으고 있는 이런 느낌이 고스란히 살아 있는데 진짜 그 경계에 서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고는 싶은데 민망하고
1: 예.
0: 막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먼저 다가가려는 노력이 분명히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관계들의 회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문서에도 나와 있다고요.
1: 예, 많은 분들이 그래서 교회에서만큼은 세상과는 좀 다르게 세상에서 보기 힘든 어떤 좋은 관계 이런 걸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시죠.
0: 네.
1: 그런데 그 기대에 못 미치는 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말만 해갖고는 사회적 예언이 될 수 없죠.
0: 네.
1: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이제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최종 문서가 우리 관계들을 다시 돌아보자고 이제 권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2부 오늘 다루는 2부는 관계들의 회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0: 네.
1: 요거를 얘기하려면 조금 길기 때문에 네.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갈까 싶은데요.
0: 밀당이 어마어마하신데요.
1: 예. 네. 더운 날씨에 청량감을 주는 음악 하나 신청합니다.
0: 네.
1: 많은 분들이 아시는 샹송 명곡이죠. 바다라는 뜻의 라멜. 타치아나 에바 마리와 아발론 재즈 밴드가 연주합니다.

0: 네, 시원한 바다가 떠오르는 곡 함께 했습니다. 라멜을 들으셨고요. 네. 지금 신부님께서 사연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잠시만요. 네. 요 사연은 조금 이따가 저희가 소개를 시간이 된다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이거 화면이 빨리빨리 안 움직여서. 네. 네. 아네스 행복찻집 수요일에 만나는 슬기로운 신앙생활 시즌 3 교구 사목연구소 소장이신 박용욱 미카엘 신부님 모시고 특별기획 신호 신앙의 신호 등 다섯 번째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관계들의 회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제 얘기를 하신다고 예고를 하셨습니다. 근데 신부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관계를 맺고 살잖아요.
1: 예.
0: 어떤 관계가 문제인지 어떻게 들여다보고 자각을 할수 있을까요?
1: 제 2부 그 최종 문서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관계들의 회심이라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는 관계들 안에 어떤 부분을 회심해야 할지 보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이제 그 회심의 필요성이 있어요. 그 모두가 그 자기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 관계들을 좀 전환해야 될 필요는 누구나 갖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이분은 회심의 이정표로 예수님의 태도를 보도록 초대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셨는지 보고 배우자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일단 사람을 가리지 않고 만나셨고요. 경청하지 않거나 대화를 시작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냥 보내시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최종 문서가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나는 사람들의 필요와 믿음에 귀 기울이셨고, 거기에서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말씀과 몸짓이 흘러나와 관계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다. 예수님께서는 귀 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 메시아시다. 그분께서는 제자인 우리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요청하시며, 성령의 은총으로 그렇게 할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당신의 성심을 담도록 우리 마음을 비춰주신다. 우리가 형제,

0: 말씀에게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마다를 만들어 오는 방식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게 51항이었습니다.
1: 네.
0: 이렇게 이제 사람을 가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네. 경청하고 대화하신 것 이게 두 번째로 더 중요할 텐데요.
1: 네, 네.
0: 이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맺고 있는 관계들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 제2부의 그 기조가 되겠죠.
1: 네.
0: 그래서 그 첫 번째 관계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관계로 손꼽은 것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다르게 창조되었죠. 그러나 네. 다르다는 것이 차별의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관계도 존재하는 것이고
1: 네.
0: 다르지 않고 모두가 똑같으면 우리가 굳이 관계를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1: 그런데
0: 그 다름이 차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하게 강조되었는데요.
1: 네.
0: 남과 여는 대표적인 그런 그 관계의 면이고요.
1: 네.
0: 이 남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관계에 있어서도 다른 면이 있다고 해서 배제된다. 이것은 하느님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봐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1: 네.
0: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을 인용하자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도 그리스도인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1: 그렇죠? 그러게요. 이게 다르다는 게 근본적인 차이가 차별이 될 수 없다. 이거는 정말 지당하신 말씀인데. 근데 보면은 이제 이게 오래된 문화 안에서 또는 정통 안에서 굳어져 내려오는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관계를 가로막는 원인들 이런 걸 생각하기 앞서서 뭐 이렇게 올바른 관계를 가로막는 그런 원인들 이게 어떤 건지도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0: 맞습니다. 이제 뭐 전통이 어떻다 또는 역사가 어떻다 또 우리 문화가 뭐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그 여러 가지 맥락 안에서 이 관계들이 뭐 잘못된 어떤 합리화랄까요?
1: 네.
0: 정당화 이런 과정을 밟게 되는데요. 관계들의 회심으로 나가자면 이런 그 합리화를 직면하고 극복하자는 것이 최종 문서의 얘기입니다.
1: 네.
0: 그래서 최종 문서가 제기하는 문제들을 보면 남성과 여성 사이의 불평등, 인종차별, 카스트에 따른 신분 구분, 장애인 차별, 소수자의 권리 침해, 뭐 이주민을 환대하지 않는 태도, 우리의 누이며 어머니인 땅에 대한 착취적 태도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1: 네네.
0: 이 문제들을 최종 문서가 관계적 폐쇄성이라는 말로 부르고 있습니다.
1: 관계적 폐쇄성.
0: 예.
1: 오,
0: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망각하고 나만 또는 우리만 조명된다고 문을 닫아 거는 모습 말씀이죠.
1: 네네.
0: 사실 우리에게는 이런 그 관계성에 대해서 정말 실감나게 체험할 기회가 불과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일명 코로나 사태. 기억나시죠?
1: 네.
0: 나만 조심한다고 또는 뭐 우리 집만 잘한다고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체험 다들 하셨잖아요.
1: 그렇죠.
0: 나는 뭐 괜찮다 하더라도 한 명의 확진자만 동네에 나와도 가게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뭐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1: 네.
0: 그만큼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니까 서로 고맙게 여기고 좀 더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웠어야 했죠.
1: 네.
0: 그런데 우리는 그런 역사적 사건을 겪으면서 교훈을 얻기보다는 오히려 아무도 못 믿겠다는 불신의 벽을 높이 세운 것은 아닐까 관계 끈을 잘라버린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최종 문서는 이런 폐쇄성을 관통한 논리가 이익을 위해서라면 마음대로 착취해도 된다는 신념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아, 어차피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사회고 관계 같은 것은 신경 쓸 일이 없다 생각하면 뭐 눈치 볼 것 없이 내 이익만 챙기면 된다고 달려들 테니까요.
1: 그렇죠, 그렇죠.
0: 예. 그래서 누군가를 배척하고 소외시켜서 내 이익을 챙기는 일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늘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적절한 제동을 걸어주고 그래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그래서는 안 된다 하고 일깨우는 사람들이 꼭 필요하고 또 존재했었죠.
1: 네.
0: 인간 사회에 경쟁이 있어야 발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만이 세상을 이끄는 원리가 아니다. 이익만이 전부가 아니다. 함께 사는 삶이 이렇게 가치로운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드리니까 그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아,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겪으면서도 또 모르고 또 더 단절했구나 해서 좀 씁쓸한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교회가 그러니까 그 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좀 제대로 해야 되겠네요.
0: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그걸 그냥 우리가 생짜배기로 사명감만 갖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1: 네.
0: 우리도 뭔가 가진 게 있어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초등문서 58항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례받은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신의 성향과 능력에 따라 살아가고 일하는 맥락 안에서 사명의 필요성에 응답하고 이로써 고유한 선물들을 부어주시는 성령의 자유를 드러낸다. 하느님의 백성은 자신이 살아가는 현실에 귀 기울일 때 자신의 사명 완수를 위하여 헌신하여야 하는 새로운 분야와 이를 위한 새로운 방법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바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역동성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다양한 역량에 따라 가정, 여러 가지 다른 생활 신분, 일자리, 직업, 시민적 혹은 정치적 임무, 사회적 또는 환경적 임무, 디지털 환경문화의 복음화처럼 복음의 영감을 받은 문화의 발전에서 세상의 길들을 걸어가고 삶의 터전 안에 복음을 선포하고 있으며 성령의 선물들로 뒷받침받는다. 말이 길어서 이 내용을 다 기억하실 분들이 잘 없을 텐데요.
1: 네.
0: 쉽게 말해서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내 나름대로 복음의 빛을 발산할 수 있는 빛낼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을 꼭 하느님께서 주셨다. 그걸 잊지 말아라 하는 얘기죠.
1: 아, 그렇죠. 아, 은사를 주셨으니 믿고 우리는 예. 살아가면 되는 건데
0: 예.
1: 그래서 그걸 이제 교회 안뿐 아니라 밖에서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짠 나가잖아요. 성당문을.
0: 예.
1: 나갔는데 거기서 이제 신앙인스럽게 살려고 하는 순간 외로움을 느낀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예. 세상에서 너무 우리가 교회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면은 그게 뭐랄까 너무 손해보는 삶이 되기도 하고 또 유난한 삶처럼 느껴져서 왜 그러냐 너는 별나게 이런 얘기를 자꾸 듣고 그러거든요.
0: 그렇죠.
1: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사실 모두가 아니요 할 때 이해하는 것 또는 모두가 뭐 이해할 때 아니요 하는 것 사람을 참 외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1: 네.
0: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최종 문서에서 어떤 힘을 얻을 수 있는 구절이지 않을까 해서 찾아보니까
1: 네.
0: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좀 읽어볼까요?
1: 네.
0: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파견과 지지를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에 요청한다. 또한 공동체의 형제적 유대뿐만 아니라 말씀과 성찬의 빵으로 길러지기를 요청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헌신이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복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교회의 활동임을 인정해 주도록 요청한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자신의 증언을 통하여 복음에 이끌린 사람들이 공동체의 동반을 받기를 요청한다.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며 사명을 수행하는 교회에서는 공동체들이 그들 목자의 인도 아래 사람들을 파견할 수 있고 파견받은 이들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공동체들은 그들 안에서 전개되는 활동들과 그들 조직의 필요에만 집중하지 말고 주로 신자들이 사회 안에서 가정과 직장 생활에서 수행하는 사명에 봉사하는 데 전념할 것이다. 이거 이제 대단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1: 네.
0: 우리가 성당과 사회 사이 어떤 벽을 딱 끊어놓고 여기는 좀 다르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제 그 기대가 커질 때 오히려 실망하는 부분도 커지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교회를 보는 눈을 조금 이제 달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세상과 구분되는 교회 만의 어떤 그 유토피아라는 것은
1: 네.
0: 사실은 존재하기 어렵죠.
1: 네.
0: 유토피아는 원래 말 자체가 유토피아라는 게 유토포스 장소가 없는 곳.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는 뜻을
1: 네.
0: 갖고 있습니다.
1: 그걸
0: 갖다 교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바라야 될 다른 면들을 보자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갖다 증거해야 될 자리는 내 삶의 구체적인 어떤 현실들인데 우리가 거기서 다들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으니
1: 네.
0: 우리가 여기서만큼은 외롭지 않도록 서로를 그 이어주는 어떤 에너지를 얻는 곳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전례에 대한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1: 네.
0: 교회의 지지도 바란다 이런 얘기도 있고
1: 그래서
0: 우리가 본 역할을 해야 될 곳은 세상 속이고
1: 네.
0: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는 서로가 아, 저 사람도 세상에서 힘들게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어가고 있구나. 아, 저 사람은 자기의 방식으로 자기 직장에서 이렇게 빛을 밝히고 있구나. 그러니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지. 저 사람이 외롭지 않도록 내가 힘이 되어줘야 되겠다.
1: 네.
0: 이런 생각을 서로 하고 만나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사를 마칠 때 파견받는 것도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1: 네.
0: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그런데
1: 네.
0: 막상 성당 문 밖에서 파견받은 신앙으로 살기에 지금 교회 공동체를 통해 얻는 위로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을 때가 많은데요.
1: 네.
0: 오히려 교회 안에서 마음이 쓸쓸해질 때도 있고 그렇죠. 하지만
1: 네.
0: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제대로 살아갈 그 뭐랄까 현실의 장소들은 교회 안보다는 오히려 밖이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들 힘들게 어렵게 일하고 있는데 그렇게
1: 네,
0: 자신의
1: 네.
0: 사명을 하려고 일하고 있는데 우리가 서로 도와야 되지 않을까 하고 좀 더 따뜻한 눈으로 보고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이 진심 어린 관계가 살아있는 공동체 또 참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공동체의 어떤 이상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 앞서도 좀 신부님 말씀하셨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런 공동체 기대했다가 좀 실망하거나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0: 예, 오늘 그 사연 보내주신 분님 중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요.
1: 네.
0: 그래서 우리에게 회심, 그죠? 마음을 돌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관계의 회심이 필요하지요.
1: 네.
0: 아, 그런 점에서 이제 다음 주에는 최종 문서를 따라서 우리가 관계라는 측면에서 너무 쉽게 지나치거나 충분히 존중하지 않은 경우들 어떤 게 있을까? 그걸
1: 네.
0: 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세례받은 신앙인들의 소명, 그 안에서 교회 안에 이제 특정한 직무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것도 좀 보려고 합니다.
1: 네. 다음 시간이 더 기대되는데요.
0: 네.
1: 오기 전에 제가 먼저 들어와서 좀 보면 안 될까요? 네. 저는 라디오로 그럼 듣도록 하겠습니다.
0: 예.
1: 네, 오늘도 얘기 나누다 보니까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 조금 시간이 빠듯할 듯해서 신부님께서 굉장히 유심히 보셨어요.
0: 예.
1: 그래서 다음 시간에 좀 정리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더
0: 예.
1: 좋을 것 같습니다.
0: 언급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신앙생활 시즌 3 시노드 신앙의 신호 등 교구 사목연구소 소장이신 박용우 미카엘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 같이 인사드리면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0: 예.
1: 오늘도 내일도
0: 행복하세요.
1: 네, 오늘 끝곡은 U2의 원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장성성당 김창욱 프란치스코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가톨릭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3: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2: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3: 뭐라고요?
2: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0: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여유 있는 토요일 오후 따뜻한 이야기 손님들과 함께합니다. 오후 2시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어릴 적 만지고 놀았던 모래, 요즘은 그걸로 아이들 마음 치료도 한다지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옛날 옛적에 하는 순간 이야기 속으로 쑥 빠져드는 순이와 정의 옛날 옛적에. 대구 골목과 숨은 명소를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골목길 이야기. 역사와 문화의 도시 대구의 매력을 느끼는 대문 열어주세요까지 매주 다양한 얘기 들려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라디오에서 만나요.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2: 기쁜 소식 밝은 세상
3: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정국의 Still With You로 두시의 뮤직 김빈나입니다. 2부 문을 열었어요. 저희가 1부에서 냉장고에 있는 거 뭐 처리하면 좋겠냐 했더니 제가 깻잎 많다 그랬더니 9967님은 비티 깻잎 많으면 청양고추 썰어넣고 피클 만들어보세요. 이렇게 또 좋은 정보를 주신 반면에 우리 신동철님은 깻잎 머리에 붙여요. 깻잎 머리 이렇게 하셨네요. 날씨가 더운데 깻잎 머리라니. 1414님 오늘 에어컨 리모컨이 집안 최고 권력자입니다. 가족들이 서로 먼저 차지하려고 눈치싸움 중이에요. 이 정도면 리모컨도 근무수당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집안의 리모컨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자, 이분이 가장 최고 권력자죠. 예. 에어컨 리모컨과 TV 리모컨, 요거를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집안의 서열 1위입니다. 예. 잘 원만하게 합의하시길 바라고. 4691님 밖에 잠깐 나갔다 왔는데 휴대전화 얼굴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땀에 젖은 제 얼굴이 새로운 사용자로 등록된 모양입니다. 올여름 더위 기술도 속이네요. 저는 얼굴 인식이 잘 안 돼요. 제 폰은 원래도 뭐 그래서 내가 뭐 부었나 아니 화장 안 했나 뭐 항상 그 생각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휴대전화의 얼굴 인식이. 그게 약간 그 휴대전화 기종별로 조금 다르잖아요. 그죠? 확실히 달라요. 네, 사과폰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7위 영하나님. 오늘 너무 더워서 냉장고 문 열고 잠깐만 시원해. 잠깐만 실례할게요. 했습니다. 냉장고가 저보다 시원하게 사는 것 같아서 괜히 부럽더라고요. 그 우리 1214님의 반려 양배추가 굉장히 시원하게 사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더울 때 냉장고 문 열고 잠깐만 실례할게요. 아우 너무 교양 있으시다. 네, 교양 있으세요. 이럴 때는 냉동실을 애들이 자꾸 연단 말이에요. 아이스크림 꺼내 먹는다고? 그러면 빨리 닫아 막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냉기 빠지면은 또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아니 요즘에 도대체 시원한 곳이 어디예요? 은행인가요? 아니면 지하철인가요? 에, 어디가 가장 시원한지 우리가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계속 에어컨을 틀 수도 없고 말이죠. 자 수요일 2부는 이대화 음악평론가와 함께 음악에 대해 화로 함께합니다.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너튜브 CPBC 라디오로 들어오시면 돼요. 이 시간은 국제구조위원회와 함께하고요. 효린 창모의 블루문 그리고 새소년의 난춘 듣고 이대화님 모셔볼게요.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0: 코스별로 준비한 푸짐한 음악 한 상.
1: 지금 바로 서빙 시작합니다.
0: 음악의
1: 대화.
0: 음악의 대화, 우리를 음악의 대화로 이끌어주실 분이죠. 음악평론가, 음악저널리스트 이대화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대화 선생님 반갑습니다. 김영민님.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이 더운 날 어떻게 잘 지내고 계세요?
1: 아니요.
0: 왜요? 갑자기 침울해졌어. 지하 저기까지 내려간 것 같아 방금 전에.
1: 어젯밤에 네.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네. 갑자기 집이 정전되는 거예요.
0: 응, 밤에.
1: 네. 네. 저 밖에 나가봤죠. 네. 다른 집들은 다 멍청한 거예요.
0: 우리 집만.
1: 네, 우리 집만. 응. 그래서 그 두꺼비 집을 열어봤더니 네. 하나가 내려가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에어컨이 고장나서 누수가 생겨가지고 누전 차단기가 내려간 거였더라고요.
0: 그래서요?
1: 에어컨이 고장났잖아요. 네. 그래서 코드를 뽑고 네. 어젯밤부터 이제 선풍기만 틀고 있습니다.
0: 다른 전기는 들어오고요?
1: 네.
0: 다행히. 와.
1: 너무 더워서 아침에는 카페 갔어요.
0: 일어나자마자.
1: 그 시원한. 그 카페 라떼 마시면서
0: 어떻게
1: 한 두세 시간 버티다가 네. 집에서 점심 먹고 이제 네. 나왔습니다.
0: 와, 아니 그러면은 수리가 언제 돼요? 요즘에 기사님들이 방문이 네. 빨리 되나?
1: 인터넷으로 신청을 했는데 네. 다행히도 내일 오후에 오신대요.
0: 내일 오후
1: 4시였나? 네, 딱 한 자리 비어 있었는데.
0: 와,
1: 다행이죠.
0: 그나마 다행인데 네. 오늘과 내일 오전까지 버텨야 되네요. 내일
1: 그렇죠.
0: 오후까지.
1: 지금 찬물로 샤워하고 있고요. 선풍기 앞에서 아 하면서 찬물 많이 마시고.
0: 죽부인 사서 들어가나요?
1: 아, 별 효과 없는 것 같아요.
0: 죽부인, 아 그러니까 죽부인도 좀 시원해야 죽부인도 시원하지. 더울 땐 죽부인 껴안고 있어도 좀 네. 그럴 것 같긴 하다.
1: 저희 집 방바닥이 좀 차가워서 그냥 맞아. 이렇게 대자로 누워 있으면.
0: 침대보단 방바닥이 나은
1: 그럼요.
0: 네. 침대보다 방바닥이 난데 그래도 이제 페트병에다가 좀 얼음 좀 얼려가지고 좀 안고 자고 좀 그래야 되겠네요.

0: 별로 안 더울 때였거든요. 근데 더울 때면 이제 생각나는 거죠. 아, 찬물을 할 걸.
1: 아, 직수로 정수만 되는군요.
0: 네.
1: 아하.
0: 참 생각이 짧았어요.
1: 이렇게 우리가 닥쳐야 뭐가 생각이 나고.
0: 그러니까요.
1: 네, 그렇습니다. 너무 안타깝다고. 예, 네, 너무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리면서 아무튼 오늘과 내일 좀 잘 버텨보시기를.
0: 네.
1: 예. 네. 좀 빌겠습니다.
0: 근데 버틸만 합니다.
1: 그래요?
0: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또 막상 다치면 또 어떻게 적응이 돼요?
1: 진짜?
0: 그럼요.
1: 저는 지금은 못 살 것 같은데 지금 스튜디오 들어오자마자 시원하다 이러면서 들어왔죠.
0: 적응됩니다.
1: 적응되군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프로그램을 저희가 시작할 때 어렸을 때 나를 친구들이 이제 귀엽게 소개해 주던 그런 말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딱지치기 잘하는 애 뭐 이런 거 있었는데 대환님은 어떤 장기가 있는 아이였나요?
0: 저는 중고등학교 때 필기를 잘하는 애였습니다.
1: 진짜 모범생.
0: 예, 책상 앞쪽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받아줬고
1: 안 졸고
0: 선생님이 참 좋아했어요.
1: 어머나 세상에.
0: 네. 오죽하면 아직도 기억납니다. 수학 선생님이.
1: 네.
0: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약간 졸려가지고 점심시간 끝나고 좀 잤어요.
1: 네.
0: 근데 선생님이 대화는 자기 놔둬.
1: 평소에 안 자니까 그만큼 피곤한가 보다. 우리
0: 저를 좀 편애하셨어요. 중요한 거.
1: 심지어
0: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다는 거. 필기는 열심히 했는데.
1: 근데 필기를 친구들이 빌려갈 정도였다면서요.
0: 빌려갔어요.
1: 그러니까 이건 네. 찐이에요.
0: 시험 기간에 제 노트 복사해 갔습니다.
1: 이야. 그래서 본인은
0: 네.
1: 반에서 몇 등이나 했어요.
0: 이상하게 네. 아무리 열심히 해도 5등 안으로 뚫고 들어가긴 쉽지 않더라고요.
1: 아, 그 언저리 있었다는 거네. 그래도 네.
0: 늘 5등에서 이야. 10등 사이를 했던 것 같습니다.
1: 멋있다.
0: 근데
1: 심지어 놀라운 사실 알려드려요. 서초동이에요. 파락군이야. 파락군. 강남 파락군인데.
0: 공부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았어.
1: 세상에. 5등에서 10등을 했대요. 세상에 우리 대환님이.
0: 네, 제가 상위권 하에 있는 친구들 보면서 저 친구는 왜 과학고를 안 갔지?
1: 왜 우리 학교 왔지?
0: 그러니까요.
1: 네, 넌 과학고를 갔어야지.
0: 진짜 천재들이 많았어요.
1: 그 넘사벽들이 있었구나.
0: 네, 그럼요.
1: 그러나 필기는 내가 넘사벽이었다. 선생님들의 사랑도 받았다.
0: 네.
1: 네. 그리고 그때 어릴 때부터 음악도 잘했을 것 같아요. 노래 많이 알고.
0: 노래는 참 많이 알았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팝송 컴플레이션 다 듣고
1: 맞아.
0: 한뮤직 같은 잡지 사보고 남들이 안 듣는 인디락 듣고
1: 어머.
0: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좀 자랑 좀 했죠. 이거 들어봤니?
1: 세상에.
0: 모르면 말을 말아라.
1: 공부도
0: 뭐 이런 식으로.
1: 잘하는 애가, 필기도 잘하는 애가 음악도 많이 알아. 서초동 배철수야.
0: 네. 아, 근데 동네에서 많이 하는 거랑 전국구 평론가들이 모였을 때랑은 완전 다르더라고요.
1: 달라요?
0: 제가 그래도 좀 어린 축에 속했거든요.
1: 맞아요.
0: 예전에는. 그러니까 제 세대에선 평론가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선배들이.
1: 그렇죠, 그렇죠.
0: 네, 아무래도 팝송 인기가 좀 덜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선배들이 저만 보면 그랬어요. 너처럼 음악 모르는 애 처음 봤다.
1: 진짜?
0: 그래서 그때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죠.
1: 와, 나 진짜 초등학교 때부터 팝송 두고 방구 좀 꼈는데.
0: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0: 아, 이렇게 우물한 개구리로 살면 안 됩니다. 큰 물에 가봐야 돼요.
1: 세상에, 이렇게 겸손하신 분 사실 예, K대 석사님이세요, 이분. K대 석사님이세요.
0: 아, 넘어가도록 합시다.
1: 좋습니다. 네. 네. 노래는 잘하는 편이셨나요?
0: 노래요?
1: 네.
0: 진짜 못해요. 제가 고음 불가하거든요.
1: 진짜?
0: 근데 노래방에서 노래를 좀 보여주려면 저음보다는 고음이 좀 돼야 됩니다. 그렇죠. 키를 낮추면 약간 창피해요.
1: 아, 그렇죠.
0: 네. 근데 저는 항상 수줍게 있었죠.
1: 근데 저음도 이렇게 잘 부르면 멋있어요.
0: 근데 별로 없어요, 그런 노래가.
1: 그래요?
0: 네.
1: 아니 그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그 노래 나아요.
0: 아.
1: 네. 샴푸 향이 느껴.
0: 뭐 그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 네.
0: 그래도 김범수 노래 쫙 불러줬을 때.
1: 김범수가 우리나라에 딱 한 명이잖아요.
0: 그러네요.
1: 네, 네. 그래요. 괜히 그거 했다가 창피 당하느니.
0: 네.
1: 자, 좋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서초동 배철수님과 함께할게요. 본격적으로 코너 들어가기 전에 퀴즈 준비해 주셨죠?
0: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신곡의 주인공은 0K인데요. 밴드 데이식스의 멤버죠.
1: 0K 너무 잘생겼어.
0: 이보세요. 음악인은 0K. 음악성으로 판단해 주세요.
1: 0K 너무 잘생겼어.
0: 음악 잘하죠.

0: 잘해요.
1: 네, 그럼 문제 드리겠습니다. 데이식스는 네. 멤버가 6명이기 때문에 팀 이름이 데이식스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보내주세요.
0: 어디로 보낼까요?
1: 100원의 이용요금이 드는 샵 1053으로 보내주시거나 CPBC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빵, 빵톡으로 보내주세요. 나노폴리비누를 드리겠습니다.
0: 와, 오늘따라 또 필기 얘기하고 막 서초동 배철수다 이런 얘기했더니 보내 이렇게 읽어주시는 이 발음도 굉장히 또박또박하고 목소리가 너무 좋고 굉장히 인텔리하게 보여요.
1: 뭔가 뼈가 있는 것 같은데요?
0: 아니에요. 진짜
1: 반어법
0: 아니고요? 아우라 이렇게, 이렇게 약간 네. 후광이 확 비친달까?
1: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럼요. 자, 오늘은 어떤 뮤지션의 이야기로 또 시작해볼까요?
1: 네, 오늘은 1980년대 정말 수많은 명곡을 탄생시킨 편곡자분입니다.
0: 편곡자요?
1: 네, 아쉽게도 일찍 돌아가셔서 지금은 없으십니다만 고 김명곤 편곡자의 명곡들을 준비했습니다.
0: 오, 편곡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1: 그렇죠.
0: 네, 어떤 곡들을 편곡하셨어요?
1: 80년대에 음악을 좋아했다면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정말 잊을 수 없는 명곡들인데요.
0: 네.
1: 이문세 음악하면 이영훈 작곡 김명곤 편곡이었습니다. 거의 다 이문세 히트곡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0: 네.
1: 뭐 붉은 노을,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뭐 이런 곡들.
0: 네.
1: 또 나미의 빙글빙글, 정수라의 환희. 네, 이런 댄스 음악들 그 당시 네. 히트곡. 또 소방차 그녀에게 전해주오, 김종찬 토요일은 밤이 좋아, 신승훈의 미소 속에 비친 그대까지.
0: 우와, 무슨
1: 이건 정말 빙산의 일각이에요.
0: 그래요?
1: 훨씬 많아요.
0: 아니 근데 무슨 댄스부터 완전 발라드까지.
1: 그렇죠.
0: 네. 너무 장르를 이렇게 넘나드시면서 편곡을 해주셨는데요.
1: 네. 네. 그러니까 다양한 장르에 능한 것뿐만 아니라 음악 이론과 연주에도 능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상의 어떤 밴드 마스터 정도의 지식을 가진 분이 편곡을 또 같이 잘했던 거죠.
0: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편곡자면서 약간 프로듀싱까지 하시는 그런
1: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편곡자란 말 대신 오히려 네. 프로듀서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 시절 최고의 프로듀서다 이렇게 봐도
0: 그렇군요.
1: 되죠.
0: 진짜 이례적으로 진짜 평론가가 주목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1: 그 보통은 노래하는 사람 혹은 가수. 자기들의 곡을 만들고 연주하는 밴드 네. 아니면 작곡가
0: 맞아.
1: 네, 이런 분들이 조명이 되는데 김명곤 씨는 편곡자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음악도 잘했고 워낙 히트곡들을 많이 탄생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작곡을 안 한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나미의 빙글빙글 같은 경우는 편곡뿐만 네. 아니라 작곡도 했어요. 네, 그만큼 워낙 뛰어난 곡을 많이 들려주셨기 때문에 네. 편곡자임에도 이례적으로 전설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0: 그럼 처음부터 그러면 작곡가나 편곡자로 음악 활동을 시작하셨어요?
1: 처음엔 밴드였어요.
0: 밴드?
1: 네.
0: 밴드에서?
1: 그때는 이제 밴드라고 안 부르고 오히려 그룹 사운드라고
0: 그룹 사운드
1: 많이 불렀는데
0: 그룹 사운드
1: 네 그때 재밌는 용어들 많이 나왔죠. 뭐 캄보 밴드, 그룹 사운드 뭐 이런 악단 이런 표현들이 있던 그 시절에
0: 맞아.
1: 네, 그룹 사운드로 시작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이름입니다. 사랑과 평화의 건반주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도 밴드를 했는데
0: 네.
1: 유명해진 계기는 바로 이 사랑과 평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랑과 평화가 뭘로 유명하냐면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펑크라는 장르를 아주 앞서서 시도했던 밴드로 유명합니다. 근데 그 펑크 밴드에서 펑키한 사운드를 신디사이저로 연주했던 굉장히 선구적인 분입니다.
0: 그렇군요. 이 우리가 사랑과 평화 하면은 사실 이나미 씨를 많이 떠올리기도 하잖아요.
1: 네. 이나미 씨 그리고 최희철 씨 네. 보통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사운드의 핵심에 김명곤 씨도 있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여기서 노래도 부르셨었나 봐요.
1: 노래는 안 부르셨는데.
0: 안 부르셨어요.
1: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코러스를 조금 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노래를 하시진 않았지만 네, 어쨌든 편곡으로 참여를 했고요. 그런데
0: 네.
1: 사랑과 평화는 그 네. 대중음악 그 가요사를 보면 1970년대 후반에 데뷔를 했거든요. 그때가 약간 디스코.
0: 디스코.
1: 예, 전 세계적으로 난리였어요. 뭐 토요일 밤의 열기 이런 영화 때문에 이렇게 막 하늘로 찌르는 춤 그리고 디스코 뭐 옷, 머리 이런 거 다 유행했었거든요. 그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거를 우리도 좀 해보자. 멋있게 해보자. 그래서 사랑과 평화가 미리 들려왔는데 근데 김명곤 씨의 어떤 업적이라면
0: 네.
1: 그 펑크는 보통 기타랑 베이스 위주의 편곡이거든요.
0: 네.
1: 보통은. 그런데

0: 굉장히 앞서서 신디사이저로 리듬 섹션을 연주하면서 좀 이례적으로 앞선 편곡을 시도했다.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1: 그 무슨 말이죠? 신디사이저를 이용해서
0: 기타 같은 걸 이렇게 짧게 치면서 네. 그로비한 네. 반주를 만들곤 하는데
1: 징징징징징징징징
0: 약간 잽잽이라 그러죠? 아, 저렴한 용어가 좀
1: 잽잽,
0: 나오는데
1: 잽잽이 좋아.
0: 직관적으로 네. 이해하려면 좋아, 좋아. 네. 어쩔 수가 없어서.
1: 네.
0: 근데 김병곤 씨는 그걸 건반 신디사이저로 찍찍 이렇게 연주하면서 기타와는 다른 사운드로 그룹을 연출한 거죠. 되게 앞선 곡이에요. 이따 네. 들어보시면 네, 네. 네, 느끼실 수가 있을 거고요.
1: 네.
0: 또 나미의 빙글빙글도 준비를 했습니다.
1: 나미의 빙글빙글이라니.
0: 네, 1985년에 발표가 됐는데 네. 당시에 얼마나 인기가 대단했냐면 신문에 이렇게 실렸어요. 각종 스포츠 행사에서 응원가로 불려지고 있는가 하면 헬스클럽에서도 주부들의 에어로빅 댄스 음악으로 불려 인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1: 그래서 바람만 보고 있지. 이거 어떻게 에어로빅 안 하냐고. 네,
0: 어떻게 빠르고 신나고 어떡하냐고. 그런 곡이었기 때문에. 네. 장르적으로 주목할 건 크게 두 개인데요.
1: 네.
0: 85년만 하더라도 사실 댄스 음악 그중에서도 좀 감각적인 사운드를 쓰는 이런 전자음 위주의 댄스 음악은 주요 가요에 이게 활발하게 시도되진 않고 있었습니다. 댄스 음악이 완전히 주류로 정착되는 건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
1: 맞아요,
0: 이후죠.
1: 맞아요.
0: 예, 그런데 그 댄스 음악을 좀 선구적으로 아주 멋있게 보여줬다는 거. 또 김명곤 씨가 여기에 편곡을 맡았는데 단순히 밴드에서 작은 악기만 차지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전자음악으로 전체를 꾸민 그런 신스팝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제가 이제 김명곤 씨에 대해서 이제 찾아보면서 이 나미의 빙글빙글 이제 미리 들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쫙 그 대화님이 써주신 걸 쭉 읽으면서 보면은 그냥 빙글빙글 들리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이제 밤밤밤밤밤밤밤밤 빠밤 이런 거 있잖아요.
0: 네.
1: 그런 걸 넣으신 거죠.
0: 다 그러니까. 전자음이에요.
1: 그러니까.
0: 딴딴딴딴딴딴딴 이런 걸 원래는 이제 베이스가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거를 전자음 그 베이스로 한다던가 네. 드럼도 잘 들어보시면 네. 전자음 드럼이에요. 드럼 머신을 썼다는 거죠.
1: 파격적이네요.
0: 그렇죠. 네. 다시 들어보시면 김명곤 씨가 얼마나 앞섰는지 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그만큼 전설이 됐다는
0: 그렇죠.
1: 거죠. 근데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
0: 네. 2001년에 49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으니까
1: 아이고야.
0: 아 너무 일찍 가셨죠. 안타깝습니다.
1: 이분이 살아계셨다면 우리나라의 이 K-POP 시장은 또 달라졌을 거다.
0: 그럴 것 같아요.
1: 네. 그렇게 누가 쓰신 글을 본 적이 있는
0: 네.
1: 것
0: 같아요. 김명호 씨를 그 재조명하는 전시나 네. 뭐 라디오 다큐멘터리 맞아. 이런 것도 만들어졌어요.
1: 맞아.
0: 그래서 제목이 K-POP 슈퍼노바였던 기억이 납니다. 네, 슈퍼노바 김명곤. 그만큼 이제 막 서서히 재조명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두 곡 들어볼게요. 아까 사랑과 평화의 어떤 노래 들려주신다 하셨죠?
0: 한동안 뜸했었지.
1: 한동안 뜸했었지.
0: 네. 그리고 나미의 빙글빙글입니다.
1: 네. 이 노래 이 반주 한번 잘 들어보시면서 두 곡 함께 들을게요.

0: 이 끝에 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 없어지는 이 사운드 이런 것도 그거예요?
1: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보컬을 제외한 나머지 사운드는 제가 듣기엔 거의 다 이제 신디사이저와 드럼 머신으로 만든 소리들입니다.
0: 아니 너무 신이 나요. 이거를 어떻게 85년 곡이라고 할 수 있어? 지금도 이렇게 신이 나는데.
1: 잘 만들었죠.
0: 네, 그래서 이거 다 기억나죠. 춤.
1: 그리고 누구나 좀 따라 부르고 싶게 만들고
0: 맞아.
1: 흥이 나게 만들잖아요.
0: 맞아, 맞아.
1: 이런 게 그 잘 만든 댄스 음악의 특징인데
0: 네.
1: 기분 좋아지게 하는 거.
0: 기분 좋아요. 네. 지금 들어도.
1: 정확하게 그 부분을 파고든 것 같아요.
0: 네. 아드님도 남이 가수님 아드님이 평화방송 라디오에 나왔어요. 얼마 전에 저 음악이 있는 저녁 풍경에
1: 네.
0: 최정철 씨 나오셨더라고요. 네. 그분도 노래 너무 잘하잖아요.
1: 아, 네.
0: 끝이에요? 끝이에요?
1: 아, 제가 그분을 그분에 대해서 뭐 그런 게 아니고.
0: 네. 네. 그래서 이것만 나오면 다 따라한다. 윤유련 미셸님. 네.
1: 그럼요.
0: 다 국민송이에요. 이건 진짜 국민송이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작곡 평론가 아니 평론가래
1: 편곡자
0: 편곡자 김명곤님이 만들었던 노래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수많은 노래들에 참여하셨고
1: 네.
0: 네. 다 소개하기가 힘들 정도죠. 김건모
1: 그렇죠.
0: 씨 노래까지도 했다면서요.
1: 김건모 씨 노래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정확히 확인은 못 하겠습니다만.
0: 네.
1: 그 라디오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
0: 네.
1: 김명곤 님에 대한.
0: 오호.
1: 거기에 윤상 씨, 김영석 씨, 구창모 씨 뭐 이런 우리나라 전용록 씨 다 나와서 엄청나게 칭찬하시고. 네, 이제야 대 조명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얘기를 하시고. 네,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0: 일단 이문세 씨의 곡을 3집부터 7집까지 다 편곡했다는 거는
1: 전성기를 함께했죠.
0: 그러니까. 네. 자, 오늘 곡 김명곤님의 음악들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설명을 듣고 들어서 그런지 노래 구성이 더 알차게 느껴지는 그런 기분인데요. 이번에 소개해주실 아티스트는 어떤 분인가요?
1: 네, 좀 더워서
0: 네.
1: 좀 신나는 음악 위주로 들으려고 제가. 댄스 음악 하나 준비했습니다.
0: 좋습니다.
1: 요즘 제가 가장 즐겨 듣고 있는 음악이자 또 전자음악 뮤지션의 음악을 가져왔는데요.
0: 네.
1: Silly Silky라는 아티스트의 Tangerine Fade라는 곡입니다.
0: Silly Silky는 어떤 분이시죠?
1: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진 않습니다만
0: 네.
1: 제 생각엔 요즘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의 전자음악 아티스트이자 DJ인
0: 네.
1: 패기구.
0: 네.
1: 패기구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0: 아, 진짜요?
1: 네.
0: 와, 이 세계적인 코첼라에도 등장하는 그분보다
1: 네, 그분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0: 오,
1: 제 생각에
0: 진짜.
1: 네, 또 프로듀서가 이렇게 네. 직접 노래까지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0: 네.
1: 최근에 조금 더 많아지는 경향이 있고 실리 실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작곡도 하고 편곡도 하고 가사도 쓰고 노래도 부르는 모든 걸 다 도맡아서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뭐 의상이라든가 뭐 이런 컨셉 포토 같은 것들 다 디렉팅하는 것 같아요. 아주 다재다능한 분이죠.
0: 근데 이분이 원래 짠 하고 나타난 분이 아니라 원래 음악 활동을 쭉 하고 있던 분이라고요?
1: 네, 원래는 네. 예서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실리슬키라는 지금 이름으로 개명을 했고요.
0: 네.
1: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왜 실리 바보 같은 슬키 부드러운인지.
0: 네.
1: 평소에 좀 몽상가고 좀 엉뚱하대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0: 네.
1: 그래서 슬리라는 앞에 이름을 지은 것 같고
0: 네.
1: 슬키는 그 부드러운 목소리에서 보컬 톤이 약간 몽롱하거든요.
0: 네.
1: 거기에서 좀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0: 그 혹시 진짜로 그렇게 약간 좀 엉뚱하신지?
1: 저는 어느 예능에 출연하신 걸 한번 봤는데
0: 네.
1: 음악하고 워낙 이미지가 달라서 한번 놀랐어요.
0: 어떻게 달라요? 음악은 굉장히
1: 되게 엉뚱하시더라고요.
0: 몽롱하면서 한국어도 있고 영어도 있는데 한국어 굉장히 영어처럼 이렇게 부르시는
1: 그런 것도 있고요.
0: 응.
1: 뭔가 음악을 들으면.
0: 응.
1: 한국말 잘 못하는
0: 맞아 맞아
1: 뭔가 인터뷰를 해도 살짝 시크하게 거절할 것 같은 그런 이미지였는데
0: 네.
1: 되게 엉뚱하고 재밌으시더라고요.
0: 깨발랄하던가요?
1: 네.
0: 아, 진짜로?
1: 그래서 참 여러 면이 있으시다 해서 재밌었던 기억이 나고
0: 근데 왜 한로로도 그렇잖아요. 한로로 씨도 되게 막 서정적인 노래 부르는데
1: 네.
0: 유퀴즈 나온 거 보면 갑자기 까르르르 막 웃고 막
1: 맞아요.
0: 네.
1: 근데 반대인 그래서. 경우도 있더라고요.
0: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1: 예전에 크라잉넛 인터뷰를 갔는데
0: 설마 샤이하다고 얘기하지 말아줘.
1: 아니요. 보컬 박윤석 씨가 네. 샤이한 거예요.
0: 어머.
1: 말이 거의 없으세요. 근데 이제 무대 위에 올라가면 막 난리가 나니까 아 저게 참 재밌다.
0: 그러니까 평소와 다른 그런 내향인인데 무대에만 서면 이제 돌변.
1: 그렇죠.
0: 그런 또 예, 탤런트가 있군요.
1: 그렇죠.
0: 네. 그 텐저린 페이트 이거 어떤 곡이에요?
1: 네, 텐저린이 그 귤 이런 네. 걸 뜻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느낌이 있는 상큼한 여름 댄스 음악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테마로 네. 그 브라스 파트가 등장합니다.
0: 브라스요?
1: 브라스라고 하면 뭐 색소폰이라든가 트럼펫 같은 악기를 이제 묶어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나팔 뿜어주는 나팔 이 나팔 소리가 아주 중독적이어서
0: 네.
1: 예, 그 멜로디가 되게 중독적이어서 들어보시면 계속 듣게 되더라고요. 네, 장르도 되게 배합이 아주 멋진데
0: 네.
1: 클럽 댄스 음악인 하우스의 요소도 있고
0: 네.
1: 그 이전 시대의 댄스 음악이었던 디스코적인 것도 있고 약간 R&B적인 느낌도 있고 여러 가지 흑인 댄스 음악이 이상적인 배합으로 섞여 있는데 진짜 잘 만들었더라고요.
0: 그래요?
1: 네.
0: 네. 우리 이대화님은 극찬하는 실리 실키의 노래 들어보고 싶은데 전에 퀴즈 한번 다시 내주시겠어요?
1: 네. 오늘 소개할 신곡의 주인공 영케이는 밴드 데이식스의 멤버인데요. 데이식스는 멤버가 6명이기 때문에 팀 이름을 데이식스라고 지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보내주세요. 정답은 100원의 이용료금이 드는 샵 1053이나 빵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실리 실키의 텐저린 페이드 듣고 올게요.

0: 상큼해. 시원하네요.
1: 네. 이 진짜 더위를. 텐저린 같죠? 귤 네, 같은 텐저, 느낌?
0: 텐저린.
1: 아, 발음이 좀 좋았어요. 필기만 열심히 해가지고.
0: 좋았어. 아, 좋았어, 좋았어. 네. 네. 서초동이면은 이 정도면은 네, 잘하는 거야. 꽃띠바라기님이, 아, 꽃비띠바라기님이 음악의 대화 코너 이름 변경하고 점점 더 정이 가는 잘생기신 대화님. 말빨과 티적인 요소에 달콤함이 묻어있는, 그래도 전과 같은 점은 예쁜 걸그룹 소개할 때 늘 에너지가 넘치시고 밝아서 참 다정스럽다.
1: 정말 그런가요? 저는 정말 그 아무런 차이 없이 하고 있는데
0: 네.
1: 혹시 그런가요?
0: 그 저는 같이 방송할 때는 잘 모르겠는데
1: 네.
0: 근데 톤이 살짝 달라진 것 같긴 근데 저도 네. 제가 좋아하는 뭐 가수들이 거의 뭐 남자 가수들이겠죠? 네, 소개할 때 좀 더 애정을 담아서 아. 소개하긴 해요, 저도.
1: 네. 네.
0: 제가 사랑에 맞지 않는 진영의 뭐 왜 사랑 뭐 이렇게 이렇게.
1: 제가 이제 다음 소개할 아티스트가 이제 남자 아티스트거든요.
0: 아.
1: 한번
0: 표정 관리를
1: 네. 네, 애정을 담아서
0: 애정을 담아서
1: 정말 평소대로 해볼 테니까 한번 예. 네,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실리실키 굉장히 뭔가 혼자서 다 디제잉까지 한다고요?
1: 네.
0: 프로듀싱하고
1: 그렇죠.
0: 다 만들고 대단하네.
1: 요즘 인디 뮤지션은 그냥 1인 기업이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뭐 못하는 게 없어야 돼서 너무 힘든 네. 직업이기도 하고요.
0: 아무튼 대단합니다. 실리실키 많이 좀 관심 부탁드리고
1: 네?
0: 이제 신곡을 만날 차례인데 어머나 우리 잘생긴 영케이 노래라고요.
1: 네, 최근에 가장 인기 많은 밴드 중에 하나죠.
0: 네.
1: 데이식스의 보컬 영케이 음악을 준비를 했는데요. 영케이는 그 데이식스의 보컬으로도 유명하지만 데이식스의 작사가로도 유명하죠.
0: 작사도 해요?
1: 네, 예를 들어 예뻤어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이런 대표곡을 영케이가 직접 작사했습니다.
0: 어, 세상에.
1: 그래서 K-POP 대표 작사가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0: 세상에 멋있다.
1: 아마 우리 영케이 너무 다재다능해 뭐 이런.
0: 다재다능해. 왜냐 작사도 했네. 노래 제목이 근데 Shut the Door예요.
1: 네, 두 번째 정규 앨범 제목이 Youngest고요.
0: 네.
1: 타이틀곡이 바로 Shut the Door라는 곡입니다. 근데 두 번째 정규 앨범이라는 건.
0: 네.
1: 데이식스로도 활동하지만 0K로도 꾸준히 자기 스토리를 쌓아가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정규앨범 하나로 그치는 게 아니라 두 번째까지 나왔다는 건 더 그럴 것 같고요.
0: 심지어 정규앨범이 15곡이나 넣었어.
1: 아, 꽉꽉 채웠더라고요.
0: 세상에.
1: 요즘은 정규앨범 내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타이틀곡만 듣고 이제 나머지는 안 듣는 경향이 있어서 타이틀곡을 막 4개 찍어놓는다던가
0: 맞아요.
1: 아니면 EP를 발표해서 앨범을 내는 횟수를 늘린다던가
0: 네,
1: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0: 네.
1: 아주 멋지게도 그리고 아주 정통으로 정규앨범을 네. 꽉꽉 채워서 나왔습니다.
0: 좋습니다.
1: 음악적으로는 데이식스가 아무래도 락적인 기반이 있으니까 그거랑 솔로 앨범은 좀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연장선으로
0: 시원한 그 느낌
1: 그렇죠. 네. 그러니까 데이식스의 음악이 곧 내 음악이지 뭐
0: 청량한 느낌
1: 네, 그 청량한 느낌의 락 사운드를 그대로 들고 나왔습니다.
0: 네.
1: 작곡가는 이우민 씨가 네, 맡았는데
0: 네.
1: 데이식스의 데뷔곡인 Congratulations를 만들었던 분이고 뿐만 아니라 뭐 JYP 소속의 아티스트들 뭐 트와이스 이런 곡들도 만들었기 때문에 JYP 대표 작곡가와 그 다음에 영케이가 만나서 만든 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자, 오늘 정답을 발표해 주시죠. 데이식스는 멤버가 6명이라서 데이식스다. 정답은?
1: 네, 정답은 X고요.
0: 네.
1: 밴드 데이식스는 멤버가 6명이기 때문에 이름이 데이식스가 아니고
0: 네.
1: 밴드 출발은 6명이 맞는데요. 그
0: 네.
1: 의미보다는 일주일 중에 6일은 우리 음악과 함께하자 이런 의미로 데이식스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0: 그리고 지금 멤버 4명.
1: 4명이죠.
0: 네.
1: 네. 정답 맞히신
0: 네.
1: 네. 어떤 분께
0: 2000님이 4명입니다. 멤버 중에 원필 좋아합니다. 0K도 화이팅.
1: 네, 원필 씨도 네. 인기 참 많죠.
0: 원필 씨도 많고. 8766님 데이식스 4명이요. 정답 2번. 9941님 멤버 5명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표현하면서 토요일을 팬들과 함께한다는 의미로 데이식스라고 땡 탈락. 오늘 2000님께 비누 선물 드리면서
1: 네.
0: 오늘 영케이의 셧더도어 이 노래 적당하게 들으면서 네. 대화님 보내드릴게요.
1: 저 뭐 별 차이 없었죠?
0: 이런 표정이에요.
1: 아, 그래요?
0: 제가 영케이 소개할 때.
1: 알겠습니다. 제가 뭐 다음 주에 뭐 제 레드벨벳이라도 한번 소개해 볼까. 네.
0: 좋습니다. 우리 이대화님과 함께 인사 나눌게요. 여러분 빛나는 오후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2: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여러분의 설레는 5시를 책임집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음악과 정보, 유쾌함과 감성을 한아름. 종합선물세트 같은 평일 오후 5시에 달콤한 프로포즈. 라디오 듣고 갈래요?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는 라디오.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5번. 주 그리스도 우리 왕.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대요 설길 전현금 새신랴 수녀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나 후대에 무엇을 물려주고 싶은가요? 집, 자동차, 많은 돈. 가능하다면 좋은 것들을 많이 물려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일 텐데요.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진정한 행복까지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물려주고 싶은 건 뭘까요? 어디서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마음,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힘,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함께 누렸던 평화와 기쁨 아닐까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도 있네요. 근데요, 이렇게 특별한 때에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경험한 작은 기쁨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겠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기도요 설길 기도밥상 차려지는 날인데요. 주님 안에서 행복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백종원 신부님 모시기로 하고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이노우주 사가 불렀습니다. 행복 듣고 왔네요. 예. 오늘은 아주 가까운 시대의 성인 교황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행복을 유언처럼 우리에게 남겨주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 행복을 느끼시나요? 오솔길 가족 여러분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사는 얘기 나눠주세요. 기도의 오솔길은 매일 오후 4시 그리고 생방송이고요. 밤 11시에는 재방송으로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자가 벌써 와 있어요. 7409님, 네, 노코 아빠예요. 어머, 예, 반갑습니다. 네, 이 더운 날 또 이렇게 저 멀리 대프리카에서 네, 금일 휴가 끝나고 출근이네요. 3일 후에 또 쉬지만 일이 많이 들어오길 기도 부탁드려요. 일이 많이 있으면 좋겠죠, 정말. 네, 알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노코 아빠님. 그리고 하하대사님, 네. 오늘도 무더위는 무섭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면서 신앙의 기쁨을 알 수 있게 제가 읽었던 책을 주고 싶어요. 하하하 하셨네요. 무척 독서 광이시잖아요. 그러니 책도 많이 쌓였겠네요. 그걸 고스란히 잘 보관했다가 예, 손주들에게도 다 나눠주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아주 복된 일이십니다. 잘 되시리라 믿으면서 더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레나 벤뚜르 노래입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0: 기도 요솔길 별미 맛집 수요일에만 차려지는 기도 밥상입니다. 영양 만점 기도 밥상 받을 준비 되셨죠? 오늘도 백정원 마르코 신부님 모셨습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네.
0: 이 무더운 뜨거운 열기와 함께 어떻게 오셨나요?
1: 잘 왔습니다. 무더위를 뚫고.
0: 지하철 타셨나요?
1: 네, 지하철 타고 네, 잘 왔습니다.
0: 저도 그렇습니다. 네. 네. 아이고, 정말 저희 수녀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더위 때문에 너무들 고생하고 계신데요. 뭐 지난주도 바쁘셨죠?
1: 네, 저는 여전히 본당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노느라 네. 바쁜 시간 보내고
0: 있습니다. 이제 물놀이 그런 건 끝나지 않으셨나요?
1: 그런데 또 이 어린 주일학교 친구들 중에 네. 이제 전례부라든지 성과대처럼 아하. 봉사하는 아이들 위로해 주는 의미로 서울 모처에 있는 놀이공원을 오. 데리고 다녀왔는데요.
0: 그렇죠. 가야죠.
1: 죽다 살아났어요.
0: 아이고 그 정도로요?
1: 날이 너무 더워서.
0: 맞아요.
1: 그런데도 아이들은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줄도 긴데도 그
0: 다 기다리고 타보려고.
1: 네. 네, 그래도 같이 이야. 저도 기다렸다가
0: 같이 타셨어요?
1: 네.
0: 아이 잘하셨습니다. 세상에. 어쩐지 시부님이 약간 타셨더라.
1: 네. 그래서 예. 여전히 저는 아이들과 또 노느라 바쁜 시기를
0: 잘하셨습니다.
1: 보내고 있었습니다.
0: 어린이 같은 마음으로 함께 또 놀이기구도 타보 시고 정말 본당 그 본당 가셔도 재미나는 추억거리들이 많이 생기네요.
1: 네. 네. 수녀님께서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0: 아이고 저는 뭐 더워서 덥다 덥다 하면서 그렇죠. 수녀원에 있었고 저희 수녀님들은 뭐 다들 지금 휴가철이라 네. 갔다가 오는 사람에도 다시 가는 사람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그래서 근데 저희 수녀원에 이제 기쁜 소식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8월 1일 날 예, 한 명의 자매가 입회를 했어요.
1: 오, 네. 네네.
0: 그래서 입회식이 있었는데 부모님과 또 지인들 함께 다 오셔서 입회식 참석하시고 기도하시고 아유 정말 기뻤는데 기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숙연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그렇죠. 정말 성소자가 너무 없잖아요.
1: 네.
0: 한 명 너무 귀한 자매인데요. 아, 우리가 잘 살아야지 되는데 어떡하나 뭐 이런 그러네요. 생각도 들었습니다.
1: 예. 이제 성소가 더 귀한데 또 그렇게 결정을 하신 수녀님 새 수녀님의 마음도 참 애틋하게 느낌
0: 예비 수녀님
1: 네, 예비 수녀님의 마음이 네. 전달됩니다.
0: 정말 대단한 마음이죠. 네. 네, 그래서 너무 고마운 생각도 들고 그런 자매를 수도에 또 보내주신 부모님들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기도하게 됐습니다.
1: 그러네요.
0: 예.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2027, 예, 2027이라고 부르죠. 네, 서울 세계 청년대회 수호성인 소개해 주실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이 벌써 다섯 분 수호성인 중 마지막 성인인데요. 우리에게는 아주 친숙한 분이시겠죠?
1: 네, 오늘이 그 다섯 분의 네. 수호성인 중 마지막 한 분이신데요.
0: 네.
1: 많은 분들이 잘 기억하시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0: 예.
1: 바로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십니다.
0: 네.
1: 이 교황님께서는 전 세계 많은 우리 가톨릭 신자로부터 사랑도 많이 받으셨고 또 우리나라를 방문하신 첫 번째 교황님이기도 하시지요.
0: 네.
1: 그래서 오늘 기도밥상 시간에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WID 수호성인 다섯 번 중 가장 마지막 분인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에 관한 이야기 네. 나누려고 합니다.
0: 네, 저도 이 교황님 말씀하신다고 해서 참 반가웠어요. 우리나라 처음 방문하신 교황님이시기도 하고 저는 그 시대 그때가 언젠가요? 아, 88년 뭐
1: 84년도 89년도 두 차례.
0: 예, 두 차례 오셨었는데 아, 멀찌감치 뭐 워낙 많은 분들이 여의도에 모였었기 때문에 네. 뭐 안 그래서 손만 흔들던 생각이 나네요.
1: 네.
0: 예. 이런 기억에 남아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사랑도 많이 받으셔서 지금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우리 기도의 오솔길 애청자들도 아, 그 교황님 하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교황님이 뭐 최초의 공산권 출신 교황님이셨나요?
1: 네, 맞습니다. 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1920년 네. 5월 18일 폴란드에 출신이시고요. 폴란드의 옛 수도 크라쿠프라는 인근 바도비체라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황님의 본명, 본래 이름은 카롤 요제프 보이티와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는 교황님이 되기 전까지는 보이티와라는 네. 명칭으로 교황님을 호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이티와는 자신이 태어난 고장 바도비체라는 곳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수도 크라쿠프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하여 문학과 더불어 연극을 전공하셨다고 해요.
0: 예.
1: 네, 그러나 이후 1939년 독일 나치가 폴란드를 점령하고 또 대학을 폐쇄하자 보이티아는 여러 공장, 채석 공장이나 화학 공장 같은 곳에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을 했던 이유는 단순히 생계뿐만 아니라 그렇게 일을 해야 당시 독일의 징집을 네네. 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0: 네네, 독일군이 이 폴란드를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일이 또 벌어졌네요.
1: 네.
0: 네네, 자, 이렇게 전쟁의 아픔을 온몸으로 겪으신 분이셨어요. 정말 고난을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신앙을 지켜 나가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사셨는데 대학까지 가셨었는데 생계를 책임지는 입장, 야 이거 그러면서도 또 신앙을 또 이게 지켜 나가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성소를 체험하게 되셨을까 궁금하네요.
1: 그렇죠. 무엇보다 보이티와의 네. 부모님께서는 두 분 모두 일찍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보이티와가 9살이 되던 해 돌아가셨고
0: 네.
1: 아버지는 이제 일을 하는 동안 보이티와가 청년 때 청년이 되어 일을 하는 동안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0: 네.
1: 그러나 보이티와는 이 슬픔을 공장에서 일함과 동시에 연극에 몰두하셨다고 해요.
0: 예.
1: 연극에 몰두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어떤 전쟁의 상처, 어려움 그리고 또 아버지의 죽음을 겪으면서 그 보이티아는 그런 연극에 대한 애착을 이제 접고 보다 더 하늘에
0: 네.
1: 영원한 것을 찾아 사제가 되기로 결심을 네.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1942년 크라쿠프 대교구가 운영하던 신학교에 입학하고 1946년 사제 서품을 받습니다.
0: 예.
1: 또 이후에는 로마에서 유학할 기회를 얻게 되어 로마에서 수학한 뒤에 1948년 십자가의 성 요한의 신학이라는 주제의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0: 네.
1: 그리고 다시 본국 폴란드로 돌아와 본당 주임 신부 혹은 신학교에서 강의를 맡으며 본격적인 사제 생활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0: 아이고, 그렇게 여러 아픔 속에서도 사제의 길을 선택한 게 참 인상적이고 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꽤 이른 나이에 주교님이 되신 것으로 아는데요. 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1: 맞습니다. 그렇게 잘 사제 서품을 받고 또 공부도 하셨던 네. 우리 보이티와 신부는 1958년 비오 12세 교황님으로부터 38살 당시 38살의 보이티와를 크라쿠프 대교구 보좌 주교로 임명
0: 너무 젊으시다.
1: 합니다.
0: 네. 네, 38.
1: 네. 와, 네. 그리고 이후 6년이 지났으면 44살
0: 네.
1: 44살 때에는 1967년에는 대교구장 크라쿠프

0: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다고 합니다.
1: 네. 아,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소련의 체제 아래 또 있었군요.
0: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치의 지배를 받은 이후
1: 그러니까요.
0: 공산 예. 정권의 지배를 받았다고 합니다.
1: 예, 이렇게 공산 정권 아래에서도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너무너무 애를 쓰셨는데 야, 그런데 그 젊은 나이에 주교가 되시고 또 추기경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이 시기에 이 교황님 시대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열렸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예, 예, 예. 그때 어떻게 참여를 하셨었나요?
0: 그래서 잠시 오솔길 가족분들께도 이 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네, 텐데요. 네. 잠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1962년부터 1965년 이 3년 사이에 있던 교회의 회의입니다. 우리 오늘날 현대 가톨릭에 있어서 아주 큰 분기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회의였는데요. 이때의 가톨릭 교회가 현대 사회에 맞춰 여러 가지로 쇄신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아마 아주 오래전 신자분들은 기억하실지
1: 예,
0: 모르겠는데
1: 기억나죠. 네.
0: 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하기 전에는
1: 네네.
0: 그 모든 전 세계의 미사는 오로지 라틴어.
1: 맞아요.
0: 네, 라틴어로만 봉헌이 예. 됐었고 지금은 미사할 때 이제 사제와 신자들이 서로 마주보고 합니다만 네. 당시에는 그 제대가
1: 기도라서서
0: 네, 제단이 이제 벽면으로 붙어 있어서 사제
1: 제가 아주 아기 때
0: 기억나세요,
1: 아주 아기 때 예, 아주 아기 때 제의도 지금 같이 넓은 제의가 아니고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좀 짧은 제의 네. 있잖아요. 소매가 없는
0: 그 모습도 좀 다릅니다. 제의 그렇습니다.
1: 예, 예. 네. 그렇게 뒤돌아서서 미사를 하시던 기억이 아주 어렴풋이 생각이 납니다.
0: 네, 예. 저는 영상과 사진으로만 접한 내용입니다. 네, 이처럼 예. 뭐 미사의 형식 여러 가지 네. 그리고 무엇보다 평신도 역할이 이때 확대됩니다.
1: 아.
0: 그리고 다른 종교와의 대화 등 이때의 가톨릭 교회의 여러 가지 면모가 바뀐 아주 획기적인 사건 이것이 바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였는데요. 이 당시에 보이티와 역시 주교로서 교부로서 이 회의에 참석하여 활발하게 이 회의에 참여하고 활동했고 이 당시 나왔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의 초안을 작성하는데도 크게 공헌했다고 오늘날 평가되고 있습니다.
1: 네.
0: 이후 학술 강연 혹은 신앙 집회 등을 위해 유럽을 비롯한 여러 나라를 방문하면서 전 세계에 흩어진 또 폴란드인 공동체를 순방하면서 교회 안에서 또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조금씩 높아져 갔다고 합니다.
1: 예, 그러면 공의회에서도 뭐 활발하게 예, 활동도 하셨네요. 활동 그런데 훗날 교황님으로 선출되는 데에도 이런 활동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0: 그렇죠.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제 교황님들은 이제 종신직이죠. 이제
1: 맞아요.
0: 돌아가실 때까지 네. 하는데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전임 교황님이 요한 바오로 1세 교황님이세요. 이 부분
1: 아.
0: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1: 너무
0: 수 있는데
1: 너무 빨리 끝내셔서 아프셔도 돌아가셨어요.
0: 맞습니다.
1: 예, 예.
0: 그런데 그 날수가 네. 교황님으로 선출돼서 활동을 하신 지가 33일이셨다고 합니다.
1: 아, 한 달 네. 조금
0: 한 달
1: 며칠
0: 남짓한,
1: 예,
0: 네.
1: 예.
0: 그래서 전임 교황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추기경님들은 그래도 이제 전임 교황님이 너무 병세로 일찍 돌아가셨으니 이번엔 좀 건강하고 젊은 교황을 뽑아보자 그렇게 마음을 잡수셨는지
1: 예.
0: 그때 교황 투표에서 58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보이티와를 교황으로 선출했다고 합니다.
1: 아, 네.
0: 이때가 1978년 10월 16일에
1: 예.
0: 있었던 일인데요. 이 일이 아주 가톨릭 역사 안에서 획기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려 456년 만에
1: 네.
0: 선출된 비이탈리아인 교황님이셨다고
1: 네.
0: 하고 최초의 슬라브계
1: 예.
0: 교황이셨다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전임자의 이름을 이어 요한 바오로 2세를 당신의 교황명으로 정하고 전임 교황님의 유지를 이어나가고자 했다고 합니다.
1: 예, 와. 처음으로 이탈리아 사람이 아닌 네,
0: 450년
1: 적어도 동유럽의
0: 네. 네.
1: 예, 폴란드
0: 출신
1: 교황님이 되신 거 보이티아가 이렇게 해서 또 주교로 돼서 또 대주교에서 또 추기경 아이고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0: 네.

0: 정말 역사적인 교황 선출이었는데요. 정말 이 교황님 하면 저는 바오로 2세 교황님은 많은 나라를 방문한 분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목 활동을 펼치셨는지 궁금하네요.
1: 네, 맞습니다. 앞서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비교적 젊은 나이에 교황이 되셔서
0: 네.
1: 아마 체력적으로도 그러셨을 것 같고 또
0: 네.
1: 뜨거운 선교 열정을 지니셔서 여러 나라에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2000년 가톨릭 역사상 가장 많은 곳을 방문한 교황이라는
0: 네.
1: 아주 특별한 기록을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0: 네.
1: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1979년 1월 교황이 되신 후 멕시코 사목 방문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이후 104차례, 104차례 해외 사목 방문에 나서셨고,
0: 100차례 100개가 넘는
1: 네.
0: 나라를
1: 그리고 교황님께서 여행하신 거리만 200만 킬로미터에 이른다고
0: 대단하시네요.
1: 네, 기록이
0: 바오로
1: 남아
0: 사도처럼
1: 있습니다.
0: 다니셨네요.
1: 네.
0: 그래서 요한 바오로시군요. 바오로 자가 들어가죠.
1: 아, 그러네요.
0: 아이고, 이분은 젊으셨을 때, 그러니까 총 맞기 전에는 엄청 건강한 분이셨어요. 체격도 정말 건장하시고, 목소리도 또한 엄청
1: 그러니까요.
0: 좋으시고요. 정말 세계를 누비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와, 104차례 해외 사목 방문, 우리나라도 방문하셨잖아요.
1: 그렇죠.
0: 예, 그 당시 사진 보면 교황님께서 김포 공항에 내리셔서 땅에다 입을 맞추시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뭐 그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1: 네, 맞습니다. 이 사진으로도 남아 있는데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어느 지역을 방문하시든지 뭐 배에서 내리시던 차에서 내리시던 비행기에서 내리시던 도착 즉시 그곳에 무릎을 꿇고 땅에 당신의 입을 맞추셨다고 합니다.
0: 네.
1: 이는 사제들의 수호 성인이신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님을 본받은 것, 그러한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방금 수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오솔길 가족 여러분들도 인터넷에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젊으셨을 때 사진 보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잘생기셨어요. 멋있으세요. 풍채도 좋으시고.
0: 연극할 때의 모습도 제가 본것 같은데
1: 네.
0: 진짜 좀 매력이 있었어요.
1: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아주 다양한 언어를 아주
0: 예.
1: 자유자재로 구사하셨고 편안한 태도로 많은 신자들에게 사랑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0: 네.
1: 그래서 교황님의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사진들을 보면 이렇게 손짓이나 몸짓이 아주 크고 또 자연스러운 것을 볼수 있는데요.
0: 연극 배우였잖아요.
1: 그렇죠. 아무래도 젊은 시절 하신 그런
0: 네.
1: 연극에서 비롯한 것으로 생각이
0: 예.
1: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담으로
0: 예.
1: 그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후임은 베네딕토 16세이시잖아요.
0: 네.
1: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그 딱딱한 이미지, 그 독일 출신의 또 평생 그 학자로만 사신
0: 네,
1: 분이세요.
0: 교수만 하시다니.
1: 네, 그래서 오솔길 가족 여러분들도 한번 인터넷에서 두분 교황님 사진 한번 보시면 나름 소소한 재미가 있습니다. 그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에 비해 뭔가 이렇게 손짓이 표정이나
0: 각진 얼굴
1: 뭔가
0: 표정이.
1: 딱딱하고 뭔가 어색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하느님께서는 아주 다양한 모습의 교황님을 택하시는구나 하는 뭐 소소한 재미라고 할까요?
0: 네.
1: 하느님의 그 섭리하심의 그런
0: 예.
1: 다양성을 느낄 수도
0: 아,
1: 있습니다.
0: 재미네요. 이렇게 비교를 해서 말씀하시니까 정말 생각이
1: 네.
0: 나네요. 교황 아이
1: 근데 저도
0: 베네딕
1: 이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인터넷 자료를 실제 교황님들
0: 네.
1: 사진을 보니까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서
0: 예,
1: 저도 모르게 웃음이
0: 맞아요. 예.
1: 흘러나오게 됐습니다.
0: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하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하고 아주 대비되는 모습이죠.
1: 네.
0: 네. 예. 예, 이렇게 친근한 모습 때문에 전 세계 신자들에게 정말 더 많은 사랑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밌었는데요. 예. 여기서 잠깐 쉬어가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예. 어제 발표된 곡인데요. 2000 그러니까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 공식 주제가 듣고 오겠습니다.

네, 기도 요설길, 기도 밥상 시간. 오늘은 백종원 마르코 신부님과 2027 WYD 서울 세계청년대회 수호 성인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 벌써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 수호 성인에 대한 말씀이요. 네, 오늘 함께 만나고 있는 성인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십니다. 방송을 들으시다가 아, 이건 좀더 알고 싶다. 이 부분이 궁금하다 하는 거 있으시면 지금 바로 편하게 빵톡으로 남겨주세요. 백종원 신부님께서 친절하게 풀어서 또 설명도 해주실 것 같습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BBC 빵으로 들어오셔서 사는 얘기 문자로 또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0: 문자가 온 거 좀 한번 봐야 되겠네요. 네. 은미동생, 네, 디오니시아님, 네. 제가 지난주에 어리버리하니 시간을 착각해서 기도밥상 못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시계에 눈을 딱 붙이고 기다렸답니다. 기다리는 중에 지난주에는 어느 성인을 말씀하셨을까 하고 검색하다가 제가 모르는 성녀 바키타님을 발견해서 열심히 성녀님에 대해서 읽었답니다. 그렇게 고난을 겪으셨는데도 상냥하고 조용한 말투에 미소를 잃지 않으셨다는 말씀에 저를 돌아보고 반성도 하면서요. 아이고, 이렇게 열심히 하신 우리 디오니시아님. 네. 예, 오늘은 요한바오르 2세 성인께서 어떻게 살아오셨나 그 얘기를 듣고 있고요. 예, 성녀 바키타에 대해서도 또 알아보셨다니 정말 또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이 이제 뭐 WID 수호성인에 대해서 듣는 건 오늘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예. 항상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황베드로님, 휴가 잘 다녀와서 집에서 수녀님 기도해 주시는 덕분에 기도 마음으로 청취합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휴가지에서도 또 좋은 추억 많이 쌓으셨겠죠? 네. 아, 무척 더워가지고 어딜 가도 더우니 뭐 집이 제일 좋다 이러면서 들어오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군요. 황베드로님도 그러지 않으셨을까 하는데요. 예. 아, 이번 거는 신부님이 좀 읽어봐 주세요. 네.
1: 네. 7559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2027 WID 합주단 합창단이 이번 주 8월 8일 그리고 8월 9일 1박 2일로 음악 캠프를 갑니다. 저희 집 막둥이 중2 첼로 연주하는 이은율 프란치스코도 음악 캠프 가서 주님의 은총과 함께 건강하게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2027 WID 합주단 합창단 화이팅입니다. 저는 정주영 로사리아입니다. 라고 메시지 주셨습니다.
0: 네.
1: 아마 그 영상 이 방금들은 예, WID 예. 공식
0: 영상에
1: 노래, 네.
0: 오, 네.
1: 연주하는 아이들 모습이 있던데
0: 네, 자녀들인가 봅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오, 너무나 또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또 1박 2일로 음악 캠프를 간다니 예,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여러분의 이제 사연 나눠봤는데요. 이제 다시 백종원 마르코 신부님과 함께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신부님 이렇게 따뜻하시고 좋은 분으로 남아있는 분이시라서 늘 다들 사랑 굉장히 많이 받으신 분이에요.
1: 네.
0: 근데 재임 중에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총격을 당하셨습니다.
1: 맞습니다.
0: 예, 당시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1: 맞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총격을 당하신 것은 뭐 전 세계적으로 아주 예, 유명한 사건이었지요. 예. 1981년 5월 13일 바티칸 광장 그것도 한가운데서 네. 신자들과 인사를 나누시는 가운데 네. 총을 맞으시는 피격을 당하셔서 쓰러지십니다.
0: 네.
1: 바티칸 광장 한가운데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서 네.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게 당시 사람들에게 더욱 충격적이었고 오늘날에도 그 교황님께서 쓰러지는 영상으로도 그 현장이 네.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격범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만 그는 끝까지 배후를 밝히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0: 네.
1: 그러나 여러 오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 당시 이제 공산 정권들이 점차 예. 몰락해가고 있었는데
0: 네.
1: 그러한 몰락의 위협을 가하는 이제 인물로 아무래도 교황님이 있다고 여겼는지
0: 네.
1: 그러한 교황님을 제거하고자 암살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 것이 이제 보통
0: 네.
1: 의견들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총알은 교황님의 위험 부위를 비껴갔고
0: 손을 맞으셨던 것 같아요.
1: 아니요,
0: 복부?
1: 네네. 관통이셨던
0: 예,
1: 것 같아요.
0: 손도 맞아요.
1: 네. 예, 예. 그래서 요한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그런데 이날이 암살 시도 당일이 파티마 성모님의 발연일이었다고 해요.
0: 예.
1: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파티마 성모님의 도움으로 암살의 위기를 벗어났음을
0: 네.
1: 끝까지 감사드렸다고 이야기를
0: 네,
1: 하십니다.
0: 네, 네.
1: 그런데
0: 네.
1: 이 사건 뭐 당연히 교황님께서 총 피습을 당하신 이 자체도 뭐 충격적이고 뭐 전 세계에 가십이 되는 뉴스 거리입니다.

0: 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자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그 용서입니다. 그 사건이 네. 발생한 지 약 2년 정도가 지난 뒤에 교황님께서는 그 암살 미수범이 있는 교도소에 직접 찾아가셔서 그 미수범과 약 20분 동안 대화하시면서 네. 그를 용서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몸소 보여주신 아주 중요한 장면 중에 네. 하나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1: 예, 정말 원수를 사랑하라는 복음 몸소 실천하신 분인데 이런 삶 때문에 세계에 서울 세계 청년대회 수호성인으로 선정되신 걸까요?
0: 그렇죠. 물론 그렇습니다만 사실 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이 WID 다섯 분의 성인분들 중에 네. 가장 깊은 관계가 있으신 분입니다.
1: 네네.
0: 그것은 다름 아닌 세계 청년대회 곧 WID를 만드신 분, 창설하신 분이 바로 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시라는 네네. 것입니다.
1: 네.
0: 1986년
1: 이제 세계 청년대회 네,
0: 세계 청년대회를 시작으로 당신 재임 기간 동안에 무려 19차례의 세계 청년대회를 여셨다고 해요. 19차례의 WID에서 교황님께서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청년들을 이제 로마로 불러모으셨다고 합니다.
1: 예.
0: 이처럼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청년을 사랑하고 그들의 신앙의 활성화를 위해 각별히 애쓰신 분이라고 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서울 세계 청년대회 수호 성인으로 선정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1: 네. 아, 그래서 세계 청년대회를 직접 시작하신 분이라 정말 뜻이 깊네요. 네. 근데 우리나라와 특별한 관계도 뭐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0: 네. 우리나라에 두 번 방문하셨는데요. 네. 1984년 103위 네. 순교 성인 시성식 네, 때 한 번 네, 오셨고
1: 네.
0: 1989년 세계 성체대회 네, 위해 네. 이 두 차례 오셨습니다.
1: 네, 네.
0: 이때 교황님께서는 재임 중에 현대 신자들에게 모범이 되는 신앙인들을 시복 시성하는 데 정말 애를 많이 쓰셨다고 합니다.
1: 네.
0: 147번의 시복으로 네. 무려 1338위를 시복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51번의 시성식에서 482위를 시성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대단한 건 이 482위 성인 중에 103위 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 우리나라
0: 분이
1: 성인.
0: 네, 우리나라 성인들이신 것이죠.
1: 예.
0: 그래서 1984년 교황 중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셔서 5월 6일 여의도 광장에서 103위 순교자 시성식을 거행하셨고요. 가톨릭 이것은 저도 처음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았는데
1: 맞아요. 예, 예.
0: 가톨릭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로마 밖에서 밖에. 열린 네. 시성식이라는 아주 기념비적인 행사였다고 합니다.
1: 네.
0: 그만큼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우리나라 대한민국과도 깊은 인연이 있으신 분이라고 네, 할 수 있겠습니다.
1: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예, 여러분. 저는 코레아를 사랑합니다. 그 굵은 목소리가 자꾸 기억나네요.
0: 네.
1: 예, 시간이 점점 빨라가네요. 네, 그래서 예, 우리나라 교회에 참 큰 발자취도 남기셨었는데 예, 뭐 아프셨던 건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짧게 좀 얘기를 해보세요.
0: 네, 아무래도 네. 그때 총격에 탓인지 시간이 지난 나이가 드셔서는 파킨슨병을 앓기 시작하셨고요.
1: 네.
0: 또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마지막까지 교황직을 수행하셨습니다.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모든 전 세계 신자들에게 영적인 희망을 전달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교황직을 수행하시다가 2005년 4월 2일 당신께서는
1: 네.
0: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십시오라는 마지막 네. 말씀을 남기고 선종하셨다고 합니다.
1: 아, 이 마지막 말씀이 참 오늘의 메시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1: 예. 아, 그때 한창 이 말씀을 프랜카드에다가 이렇게 휘장에다가 해서 명동성당이나 아니면 다른 성당에 이렇게 걸어놨던 그 기억이
0: 네.
1: 있네요. 네.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십니다. 라는 마지막 말씀 참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신앙인의 삶을 보여주신 것 같아서 정말 끝으로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기억하면서 우리가 본받으면 정말 좋을 점 어떤 것이 있을까요?
0: 네, 교황님께서는 교황에 즉위하시고 전 세상, 온 세상을 곳곳을 누비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분의 신앙 그리고 그 열정을 기억하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온갖 위협, 어려움에서도 하느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당신의 발걸음을 꿋꿋이 걸어나가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을 기억하고 우리도 하느님 안에서 그 꿋꿋이 걸어나가기를 함께 다짐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예, 문자들이 짤막짤막하게 올라온 것들이 있는데요. 유채칠리아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용기를 내어라 WYD 공식 주제가 잘 들었습니다. 마음이 벅차올라요.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하셨고요. 지니 클라라님도 WYD 음악 캠프 떠나는 윤도간 프란치스코 신부님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하셨네요. 어머, 윤도간 프란치스코 신부님이 또 인솔하시고 가시는군요. 예, 기도해야죠. 네, 별님도 저도 이제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8766님 신부님 한번 봐주세요.
0: 네. 8766님,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진짜 멋지신 분이시네요. 그리고 대단하시네요. 다시 한번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라고 메시지 주셨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레나님, 엄마 집 에어컨이 이 더위에 고장났지 뭐예요. 그래서 지각 출석했어요. 저녁에 제 방 꼭 들어야겠어요. 폭염까지도 사랑할 수는 없지만 잘 버텨봐요. 예, 어떻게든 뭐 이겨내야죠. 프라이님께서는 이번에 세례받은 세례자에게 루피나라는 세례명을 하게 됐는데 잘했는지도 알고 싶고 오랜 세월 대인 기피와 우울증으로 힘들어하셨던 분이라 예, 8월 15일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루피나 성인을 잘 알아보고 싶습니다. 루피나 글쎄요 저희 수녀님 중에도 루피나가 있는데 그 뜻은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제가 알아보고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신부님 다음 주 주제는 어떨까요? 예.
0: 네 제가 지난 시간 동안 네. WYD 다섯 분의 수호성인 내내 열심히 제가 자료 정리해서 예, 많은 정보를
1: 정말
0: 네, 드렸는데요. 예. 그래서 제가 다음 주의 주제는 많은 말을 했으니 다음 주에는 침묵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침묵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1: 그래도 뭐 할 수 없이 또 말씀을 하셔야 될 네, 되겠죠. 네, 침묵의 영성 다들 또 매력이 있는 또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아쉽지만 신부님 이제 또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고요. 애청해 주신 오솔길 가족분들 네 감사합니다. 신부님 오늘도 정말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도 맛난 음식 배불리 먹었네요. 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남기신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십시오 라는 말씀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 발견하면서 살아가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끝곡으로 어떤 노래를 들려드릴까요? 끝곡으로 I Still Believe You 노래 듣겠는데요. 한건희 바오로님께서 부르시는 노래입니다. 예, 지금까지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기술의 강신명 제랄도, 작가 김아델라, 저는 성바오로 딸수의 전현금 세실리아순이었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2: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3: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제 18주간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장성성당 보좌 김창욱 신부.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난 부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제야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님께 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여인아, 너의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너희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낳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 나서서 어떤 낯선 나라, 그것도 중동의 티로와 시돈이라는 낯선 항구에 머무르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바닷가 구경을 하고 있는데 어떤 중동 여인이 슬픈 얼굴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일단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겠죠.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여인은 아픈 딸이 있는 어머니였는데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것 같다는 겁니다. 아무리 치료해 보려 해도 너무나도 아프고 이상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하느님께 기도해 주시면 자신의 딸이 나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울면서 절규합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제발 도와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통곡하며 말합니다. 참으로 난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곁에 선 제자들도 또 상상으로나마 곁에 선 우리 역시도 어찌할 바를 몰라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지요.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보고 계신 모습 그대로입니다. 아픈 딸을 도와달라며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빕니다. 예수님이시면 제 딸을 낫게 해주실 수 있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머니가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과 믿음에 감동하십니다. 한편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또 다른 여인도 생각이 납니다. 그 여인의 청은 예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제베데의 아내이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청이었습니다. 그녀는 스승님의 옆자리에 자신의 아들들이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높은 사람이 되려거든 섬기는 사람이 되라며 그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십니다. 다시 오늘 복음으로 돌아와 이 이방인 어머니의 간절한 바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기억해 봅니다. 너의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너희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아멘.

연중제 18주간 수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장성성당 보좌 김창욱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김창욱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협회입니다.

0: CPBC FM.
1: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2: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1: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2: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1: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3: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1: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4: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5: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소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4: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 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5: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8: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9: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8: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문구점에 갔는데요. 마음속에 가득한데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말들을 대신해주는 그런 카드 50종 모음집이라는 메모지를 팔더라고요. 설명 문구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모니터에 붙이거나 핸드폰에 슬쩍 넣어 다녀보세요. 50장의 메모지에는 차마 말하지 못하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에? 뭐라고요? 안 들려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됐잖아요. 힘내도 되고 안 내도 됨. 하, 속에 천불 난다 진짜. 저 자체 휴무 오늘은 쉽니다. 나 찾지 마세요. 와, 이 카드 저 진짜 필요합니다 하는 분들 있으시죠? 어떤 말 필요하시나요? 마음속에 가득한데 참아 하지 못하는 말. 나 괴롭히면 다 가만히 안 둘 거야. 이건 아니고. 저는요, 오늘도 사랑합니다. 이런 말이면 딱 좋겠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 원하시나요? 여기는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설디 장유주입니다.

FT 아일랜드 한 가지 말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참아 못한 한 가지 말 있으신가요?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그냥 제가 속 시원하게 다 말해드릴게요. 외쳐드리겠습니다. 오늘 못했던 말 그냥 다 하고 가는 그런 시원한 시간 만들어볼까요? 날씨도 더운데 설레라 오셔가지고 시원하게 말하고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시작합니다. 우리 율리안나님께서 설디님 연기자로 진로 변경하셔도 좋겠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정말요? 이런 짧은 약간 꽁트 연기 정도까지 제가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노력해서 정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극도 소화할 수 있을 때까지. 제일 듣고 싶은 말은 사랑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율리안나님 사랑합니다. 자, 오늘 준비해온 코너도 사랑 가득 담아서 소개해드릴게요. 대뜸 퀴즈, 대구와 관련된 퀴즈 대뜸 냅니다. 정답도 대뜸 보내주시고요. 이어지는 코너는 용신부는 알고 있다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1979년에 가톨릭 신문 펼쳐봤습니다. 박준용 유스티노 신부님과 함께하는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설레라표 상큼한 에세이 비타민 5시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퀴즈 정답까지 모두 모두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CPBC 빵 통해 참여해 주셔도 좋습니다.

대뜸 퀴즈. 대구의 소식을 뜸들이지 않고 대뜸 퀴즈로 냅니다. 오늘의 대뜸 퀴즈는요, 대구 달서구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대구 달서구는 오는 9월 12일 월광 수변공원에서요, 2026 이것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전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것 페스티벌이네요. 이것 페스티벌 청년들의 만남을 응원하면서 2017년부터 이어오고 있는 결혼 친화 축제인데요. 결혼 장려 중심 행사로 진행이 되다가 올해는요, 가족, 기업, 그리고 주민과 함께하는 축제로 기획됐다고 합니다. 청년과 연인을 위한 만남의 숲, 그리고 결혼 준비와 지원 정책을 소개하는 결혼의 숲, 출산, 육아, 가족 정책을 체험하는 가족의 숲, 지역 기업과 기관이 함께하는 상생의 숲 등 다양한 테마존으로 구성된다고 하는데요. 연인들의 타로 체험, 향수 만들기, 커플 포토존,

청춘 남녀의 만남을 진행하는 행사도 있다고 하네요. 이곳에 가면은 심장이 이것 이것 할 것 같아요. 이것 이것, 아 심장이 이것 이것 해요 라는 말 우리 많이 하죠. 발표를 앞에 나가서 하기 전에도 너무 이것 이것 해요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소개팅 나갈 때도 이것 이것 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심장의 무게는 내근이라는 넌센스 퀴즈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것 이것이라서, 이것 더하기 이것이기 때문에 심장은 총 내근이다 라는 넌센스 퀴즈도 있는데요. 이것 이것 페스티벌, 과연 무슨 페스티벌일까요? 1번 두근두근, 2번 세근세근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과연 심장이 두근두근하다 할까요? 심장이 세근세근하다 할까요? 여러분 고기는 몇 근 드시나요? 갑자기 생각나는. 자, 1번 두근두근, 2번 세근세근 중에 정답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설렐 때 이것 이것 하다 이야기를 하죠. 스위스로의 설레고 있죠 듣고 올게요.

스위스로 설레고 있죠.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심장이 뛸 때 나는 소리입니다. 이것 이것! 달서구에서 청춘남녀에게 만남의 기회를 이어주는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만남을 꿈꾼다면, 또 연인끼리 추억을 쌓고 싶다면, 부부인데 설렘을 다시 떠올리고 싶다면 달서구에서 진행되는 2026 이것 이것 페스티벌에 다녀와도 좋겠습니다. 과연 무슨 페스티벌일까요? 1번 두근두근, 2번 세근세근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오늘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바나나 맛 우유 보내드릴게요. 뭘까요? 학부모라면 학교에서 갑자기 전화가 올 때 우리가 나 심장이 이것 이것 돼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렸을 때는 뭐 하나 잘못해놓고 이거 들킬까봐 조마조마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아, 나 진짜 심장이 이것 이것 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과연 무엇일까요? 1번 두근두근, 2번 세근세근 중에 정답 선택해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힌트송 한 곡 더 듣고 정답 발표로 돌아올 건데요. 써니힐이 부르는 오늘의 정답인 이것 이것 듣고 올게요.

0: 휴가 끝나고 오늘 일상 복귀하셨나요? 일상 복귀하기 그 전날도 두근두근하잖아요. 조금 다른 의미로 두근두근한달까?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더 정신없는 하루 보내셨을 것 같아요. 오늘 정답은 두근두근이었습니다. 4023님도 두근두근, 1166님도 1번 두근두근 하고 정답 보내주셨고요. 5558님도 방송 들어올 때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왔어요 하시면서 1번 두근두근요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방송 들어가기 전에 항상 설레는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옵니다. 558님이 저는 항상 남 앞에서 서서 말할 때 두근두근합니다. 좀 더 자신감을 키워야겠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그래요, 진짜. 남들 앞에 서서 뭔가 내가 이야기를 펼쳐나간다는 건 너무 떨리는 일이에요. 근데 그건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걸 직업으로 하고 있는 저도 그러니까 558님, 내가 남 앞에 서서 말하는 게 떨리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훨씬 마음이 안정되실걸요? 나 떨리면 안 돼. 다른 사람 앞에 말해야 되니까 나는 지금 떨지 말아야 돼. 이렇게 하면 오히려 저는 더 긴장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 떨리는 게 나는 지금 당연하구나 라고 그냥 인정해버리고 가면 조금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말하기 전에 심호흡을 크게 깊게 들이마시기를 한 세 번 정도 반복하면 좀 안정이 되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간단 꿀팁 하나 보내드리고요. 오늘 대뜸 퀴즈 정답 두근두근이었습니다. 대구 달서구에서 오는 9월 12일 월광수변공원에서요. 2026 두근두근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전했습니다. 두근두근 페스티벌은 청년들의 만남을 응원하고요. 2017년부터 이어오고 있는 결혼친화 축제인데요. 9월 떠올려보면 바람도 지금보다는 정말 시원해졌을 테고 점점 데이트하기 좋은 계절이 되어가겠죠. 9월의 축제를 떠올려보는 것만으로도 가을을 떠올려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두근두근 즐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잘 기억해 두셨다가 9월의 축제 현장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 통해서 바나나 우유 이용권 보내드릴 텐데요. 저희가 보내드리는 바나나 우유 이용권은 바로 사용이 가능한 기프티콘으로 갑니다. 그래서 문자 받으시면 기한 내에 꼭 사용 등록해주셔야 되니까요. 잊지 마시고요. 당첨자분들께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문자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뜸 퀴즈는 다음 주... 내일 대뜸 퀴즈는 여러분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1: 용신부는 알고 있다.
0: 지난주 약간 30년의 역사를 가진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99년의 역사를 가진 가톨릭 신문 읽어봅니다. 든자리는 몰라도 난자리는 안다지만 든자리도 너무 잘 알고 난자리는 더더욱 잘 알게 되는데 오늘은 박준용 유스티노 신부님 자리하셨습니다.
2: 안녕하세요.
0: 오프닝 인사가 약간
2: 나 지난주 따라 해봤는데
0: 지난주와 비슷해서
2: 네?
0: 이거는 또 용신부님 스타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2: 아 그래서 안 지난주에 이렇게 가길래 컨셉을 잡았는데 다시 우리 설디님께서
0: 끌어올려! 지난주에 뭔가 그 감미로운 인사가 약간 괜찮아 보이셨나 봐요. 어떠셨어요?
2: 아주 좋았죠. 아 저렇게 해도 또 할 수 있겠구나. 아, 왜 나는 계속 올리려고만 했지?
0: 뭐 이런.
2: 아, 용신부는 알고 있다.
0: 이것도 좋아요. 이것도 좋지만 하지만 용신부님이라 함은
2: 알고 있다.
0: 아 이제야 용신부님이 돌아오신 것 같다. 아,
2: 네. 오, 왔어요.
0: 저희가 꽤 오래 못 봤잖아요.
2: 아 그래요?
0: 한 달 만에 만나는 거예요 지금.
2: 네.
0: 7월에 뵙고.
2: 달이 바뀌었어요?
0: 그럼요.
2: 우리가 이 달마다 연대를 끊어가기로 했죠.
0: 네.
2: 지난 달에 80년대를 달렸는데
0: 이번 달에 또 시간 여행을 떠나봐야 되잖아요.
2: 아 그래요?
0: 너무 더우니까 저희가 이제 과거로 피신을 좀 해볼까봐. 우리는 피서를 또 과거로 가는 거죠.
2: 뭔가 가는 건 좋습니다. 네.
0: 저희가 이번에는 70년대로

0: 그럴 건데 70년대 에어컨 어. 없지 않았을까?
1: 70년대 괜찮겠어요?
0: 70년대 어, 저 그 시대에 빠삭하죠. 네. 에어컨이 없었을 것 같은데 이 더위를 어떻게 견디셨을까요?
1: 더웠어요. 아, 여름은 덥고 네, 늘 겨울은 더운 게 춥고 맞고. 어, 뭐 하는 건데 우리나라의 이 기상 관측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된 게 네. 84년부터거든요.
0: 오, 이때는 그러면 관측 자체도 안 됐네요.
1: 이제 공식적인 그런 기록들은 없고 이제 뭐 저도 이제 폭염 이런 것들 찾아본다고 봤더니 네, 네, 네. 30년대에 뭐 54년에 뭐 등등 있었어요.
0: 네.
1: 어. 그리고는 이제 기상 관측 이래에 이제 나왔던 걸 보니까 제일 가까운 게 94년에 대구 39.4도. 어.
0: 그러니까
1: 그런 거 보면 네. 어, 이제 뭐 이때도 더웠어요.
0: 그렇죠.
1: 어, 여름에 아무래도, 더웠는데.
0: 네.
1: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이게 그때는 이제 평상에 누워 가지고 막 이래 막 부채질만 하고 뭐 못이 옷 입고 뭐 이렇게 이제
0: 그랬겠죠?
1: 어, 그냥 수박 깨물고
0: 죽부인도 껴안고 대자리 피고
1: 어, 죽부인까지는 모르겠는데 어, 그냥
0: 시원하잖아요.
1: 어, 그렇게 있었고 이제 제가 어린 시절에도
0: 네.
1: 그냥 뭐 선풍기 이런 거 아 와와와와와와와 이거 하고 뭐
0: 그 지금도 하네.
1: 그냥 그러면서 있었다가 이제 에어컨이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것이 없을 때의 불편함을 이제서야 이제 느끼는 거죠.
0: 이제 없으면은 못 살 것 같아요. 어, 어. 이제는.
1: 근데 그거 있잖아요. 에어컨 틀면 반대쪽 실외기에 뜨뜻한 바람 나오는 거.
0: 거기는 열이 막 방출이 어마무시하죠. 더 그래서 더 더워지는 걸까요?
1: 야, 도심에 그런 아. 또 공기들 따뜻한 공기들이 또 돌기도 하고. 어, 요즘 제가 이제 날씨에 태풍 한 게 온다 해가지고.
0: 네.
1: 어, 그거 본다고 이제 계속 날씨를 이제 계속 보다가 어 이게 이제 기압의
0: 그렇죠,
1: 기압골에
0: 그렇죠.
1: 따라서 이제 이 바람이 방향
0: 바뀌잖아요.
1: 이제. 어, 이제 어제 아래부터 동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0: 오.
1: 어 조금 대구가 조금 나아졌어.
0: 이제, 나아진 게 이거군요.
1: 이제 서쪽이 더 더워졌어요. 아니요 좀 낫지 않아요?
0: 아니 근데 뭐랄까요 이상하다 오늘 저녁에 바람이 선선하네 이래서 보면은
1: 네.
0: 막 29도에 그러니까 이게 30도가 안 넘어가니까 사람이 어, 시원한가 이런 생각이 들다 그게 동풍 영향이군요.
1: 불쾌지수가 너무 높으신 거 아닙니까?
0: 아니요 아니요 제가 어, 왜 이렇게 시원하지 하고 보면 온도가 그렇더라니까요.
1: 아니면 계속 에어컨 있는 데만 있다가 나오셔가지고
0: 네.
1: 그러면 덥지.
0: 어,
1: 밤에 운동장도 좀 돌고 어, 땀 좀 날 때 그 바람이 얼마나 시원한지 신학교에
0: 아, 네.
1: 신학교 에어컨이 없었어요. 어
0: 언제부터 없었는데요? 언제 생겼는데요?
1: 어, 언제 생겼는지는 모르겠어요.
0: 네
1: 선풍기만
0: 신부님 계실 때도
1: 없었지요. 없었지요. 어 그러면 오후 5시 20분이 성체조배란 말이에요.
0: 네
1: 죽어요.
0: 아 그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은데
1: 가만히 있다가 가도 더운데. 저같이 뭐 좀 막 바짝바짝 하다가 뛰다가 보면 막 땀이 미친 듯이 막 줄줄줄 흐르는데
0: 거의 와, 사우나 아니에요?
1: 그때 그럼? 이 창문을 열어놓는단 말이에요.
0: 네, 시원해요?
1: 그때 딱 들어오는 이 바람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0: 아, 그렇구나.
1: 어, 있으면 더 네. 거기에 의존하고 막 하는데 사실은 자연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감사할 수 있음을 어렵겠죠?
0: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또 그 앞에서 자연 앞에서 우리 주님이 주신 하느님이 주신 자연 앞에서 어. 감사함을
1: 아멘.
0: 자 그럼 저희가 1970년대 그 중에서도 어. 1979년으로 가보려고 오. 하는데요.
1: 가톨릭. 79년
0: 79년입니다.
1: 장난 아니죠?
0: 어, 장난 아닐까요?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 신부 속으로 고고!
2: 네.
0: 1979년 2월 11일 서울 예비신학생 모임 각 본당서 285명 참석. 서울대교구 예비신학생 모임에 약 300명의 중고생들이 참가해 사제성소에 대한 본당과 신자 학생들의 높은 관심도를 입증해 주었다. 이날 모임에서 참가 학생들은 촛불 봉헌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점화시킨 한편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사제성소의 중요성과 더불어 성소에 대한 의식을 돈독히 했다.
1: 1979년 6월 17일 교황 9일간의 모국 방문 끝마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무신론의 폴란드 및 동구권의 인권 종교 자유의 열풍을 불어넣은 9일간의 고국 방문을 마치고 교황청으로 귀임했다. 교황은 자신의 폴란드 방문이 동서양 진영에 용기를 북돋아준 행동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우리 시대는 용기 있는 행동을 필요로 한다. 누군가는 이 책임을 지고 역사를 바꾸어 놓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0: 1979년 11월 4일 주교단 고 박 대통령 추모 미사. 박정희 대통령이 갑작스런 서거에 따라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11월 2일 오후 6시 서울 명동 대성당에서 고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는 추모 미사를 엄숙히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전국 각 교구에서는 박 대통령의 충격적인 서거를 애도하며 위령 미사를 교구 및 본당 단위로 각각 봉헌했다. 이상 1979년의 가톨릭 신문이었습니다.
1: 디딩.
0: 1979년에도 다양한 일들이 있었어요.
1: 사람 사는 이야기들이 이것저것 뭐 시대를 막론하고
0: 매해 반복이 되는 그런 것 같아요.
1: 맞아요.
0: 특히 마지막 소식, 고 박정희 대통령 서거가 있었던 해네요. 1979년이요.
1: 못 봤죠?
0: 저는 못 봤어요. 태어나질 못해가지고.
1: 나는 봤어.
0: 태어나셨었었을까요? 79년에요.
1: 제가 이때 6개월인데.
0: 또렷이 기억이 나시나요?
1: 막 계속 텔레비에 계속 나오고 라디오에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0: 이때
1: 했지 않았을까요?
0: 그랬겠죠.
1: 저는 세상에 있었으니까.
0: 네.
1: 그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밑에 있던 이제 김재규라는 사람이 총으로 쏴서 이제 죽였다.
0: 영화로도 나오기도 했잖아요.
1: 맞아요. 이제 뭐 남산
0: 영화 제목이 남산의 부장들.
1: 아, 부장들. 맞아요.
0: 그랬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자료를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사실은 6.25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 이제 많은 경제 발전을 이룬 대통령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0: 그렇죠.
1: 18년이라는 어떤 장기 집권을 이제 하면서 이제 뭐 어떤 뭐 이제 그런 독재 체제였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0: 있습니다, 맞습니다. 역사책에 어쨌든 나오는 내용이에요.
1: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좀 우리가 이 박 대통령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위령 미사 했던 부분들을 조금 찾아봤는데요.
0: 네.
1: 이제 거기에 여러 많은 분들의 어떤 말씀들 중에 김수환 추기경님이 인간 박정희가 하느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인자로이 주님의 종 박정희를 돌보소서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때 당시에 김수환 추기경님하고도 이제 독대했던 이제 시간들이 있었어요.
0: 네.
1: 박 대통령님하고
0: 네.
1: 어떤 종교라는 어떤 그리고 이제 인권이라는 부분과 이제 정치에 대한 부분 앞에서 이제 좀 대립된 부분이 있었죠. 근데 워낙 무섭잖아요. 이제 그때 당시에 뭐 좀 잘못하면 이제 남산 끌려간다 하고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었고
0: 이야기들이 있던 시절이니까.
1: 그래서 하지만 이제 그랬던 사람도 결국에는 하느님 앞에 한 인간이다.
0: 뭐 자기가 그 어떤 것을 이루었던 어떤 권력을 가졌었던 그렇다는 말씀이시잖아요.
1: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뭐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뭐 잘했던 점 또 잘못했던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지만 모든 사람들은 결국 하느님 앞에 선다. 그러면 우리의 어떤 마음은 뭐 이 사람 그래 정말 잘못했지 나쁜 놈이지 뭐 이런 이야기 정말 저 사람 너무 좋은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 영혼을 잘 돌보아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이고 평가는 물론 역사학자들도 하고 그렇죠. 시대가 하기도 하지만 하느님께서 하신다.
0: 하느님께서 과연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1: 제가 천국 가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했는지 저도 모르지.
0: 너무 궁금한 거예요.
1: 그런 부분들에 과연... 대해서 똑같지 않을까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제 조금 시대적인 평가에서는 우리가 이런저런 걸 하지만
0: 그냥 인간
1: 한 사람의 삶에 있어서 분명 잘못한 것도 있을 거고 잘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앞에서 그런 부분들 앞에서 이제 우리가 하느님 앞에 섰어요.
0: 네.
1: 그러면 하느님은 과연 뭘 할까? 주판 때리면서
0: 이랬지.
1: 10회 거짓말. 엄마 엄마 용돈 이런 것들을 셈하고 계실까? 그렇다기보다 좀 더 하느님 안에 위로받기 위해서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내 자녀, 내 피조물들을 나의 나라로 영원한 삶을 같이 살기 위해서 하느님은 더 고민하지 않을까?
0: 사랑이신 주님.
1: 제 믿음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야 저도 천국 가죠.
0: 엄마한테 거짓말한 거. 학교에서 한 권만 사면 된다 그랬는데 다섯 권 사야 된다고 한 거 이런
1: 맞아요.
0: 거예요.
1: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들 부분 안에서
0: 네.
1: 역사를 평가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진리를 추구하고 또 정의롭게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며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박정희 대통령 서거 소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0: 네, 그 안에서 정의와 평화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1: 아멘.
0: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다음 소식, 서울 예비 신학생 모임에
1: 네.
0: 약 300명의 중고생이 모였다는 소식인데요. 지금이랑은 분위기가 사뭇 다른 거죠.
1: 왜요? 왜?
0: 300명씩 모이나요? 어떤가요?
1: 올해 우리 대구 대교구 예비 신학생 계약 입학 미사에 180명 왔거든요.
0: 오.
1: 그러니까 이게 48년 전에 300명. 이제 이게 이때는 올라갈 때예요.
0: 네.
1: 이제
0: 숫자가 출생도 많을 때고 그죠.
1: 이제 79년, 70년대에서부터 이제 예비 신학생들이 많아질 때.
0: 네.
1: 80년대 들어가지고는 완전 엄청 많아졌다가
0: 네, 점차 좀 줄어드네요.
1: 그렇죠. 예비 신학생들이 이제 계속 이제 줄어들고 있죠. 사제 성수도 줄어들고 수도 성수도 줄어들고 신자도 줄어들고.
0: 네, 근데 왜 줄어드는 걸까? 일단은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도 무시할 순 없을 것 같긴 해요.
1: 자, 2000년에
0: 네.
1: 초중 고등학생 수가 통계청 자료에 795만여 명. 795만여 명. 800만 명 칩시다.
0: 네.
1: 800만 명. 그 중에 중학생이 186만 명, 고등학생이 200만 명이었단 말이에요.
0: 네, 거의 380만 명이네요. 네.
1: 올해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483만 명. 반 조금 더 되네요.
0: 네.
1: 그 중에 고등학생이 130만 명이에요. 100만 명이 없어졌어요. 100만 명.
0: 그러니까 인구 수 자체가 그렇죠.
1: 네. 출산율이 1.47명, 이제 2000년에 63만 명 출생이었다면 지금 올해, 작년이죠. 2025년 기준으로 0.8명, 25만 4,500명이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맞아요. 학생들 수가 적어요.
0: 그러니까요.
1: 적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0: 네.
1: 종교에 대한 관심, 이제 냉담하거나 그 부모님, 그들의 부모님들까지는 열심히 하시는데 이제 그 자녀들은 열심히 안 하니까 그 밑에 손주들은 아예 성당 갈 기회조차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된다라고는 하지만 저는 조금 이게 뭐가 빠졌을까? 분명 할머니, 할아버지 엄청 열심히 성당에서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뭔가 큰 게 하나 우리 놓친 게 있다.
0: 뭘까요?
1: 뭐냐 했더니 네. 지난번에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0: 네.
1: 성당을 왜 가는지에 대해서 자녀들한테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못했다.
0: 어른들이
1: 그 지금의 이제
0: 어른들이
1: 조부모 세대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그 부모들이 뭐 중고등학교 시기에 뭐 공부해야 된다 뭐 다양한 이유로 냉담을 할 수는 있잖아요.
0: 그렇죠. 시기상.
1: 그런데 분명히 이 친구들도 어릴 때 물어봤단 말이에요.
0: 네.
1: 성당 왜 가야 돼?
0: 네.
1: 가기 싫어.
0: 네.
1: 했더니 이제 가야지. 안 가면 밥도 안 줘. 왜 가냐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없었다.
0: 근데 저희 엄마가 진짜 진짜 열심히 성당을 다니시고 지금도 그런 분이신데 저도 똑같이
1: 네.
0: 어렸을 때 엄마가 이제 데리고 가니까 가잖아요.
1: 네.
0: 그랬을 때 뭐 어떤 날은 가기 싫은 날도 솔직히 있고 그리고
1: 그럴
0: 이제
1: 수 있지.
0: 그럴 수 있잖아요.
1: 있지,
0: 그리고
1: 있지.
0: 막 이거 외우기 나 너무 힘든데 그리고 못 외웠어. 오늘 가면은 나 이거 검사 못 받고 기도문
1: 천정성체
0: 할 때도 이거 혼날 게 뻔한데 오늘은 진짜 가기 싫은 날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1: 맞죠. 맞죠.
0: 근데 그럴 때 이제 엄마한테 오늘은 진짜 나 가기 싫다.
1: 됐어야지.
0: 그럼 왜 가야 되는데 왜 가야 되는데 했을 때 진짜
1: 네.
0: 가야지. 그냥 이유가 없어. 가서 친구 만나 뭐 놀고 하자고 그랬던 기억이 저도 있거든요.
1: 그래요. 그래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뭐가 빠졌을까?
0: 언제 왜에 대한 것.
1: 예수님과의 만남. 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제대로 전달해주지 못했구나.
0: 네.
1: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지금의 성소를 더 키울 수 있는 어쩌면 이게 더 좋은 하나의 어떤 해결점이 아닐까. 예수님을 인격적인 만남으로 이어주자.
0: 네.
1: 그러면 분명 아이들이 그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사제를 또 꿈꿀 수 있지 않을까? 수도 성소를 꿈꿀 수 있지 않을까?
0: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나도 살아보고 싶다라는 아이들의 마음에
1: 네.
0: 그런 작은 목표라고 하면 좀 그런데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닮아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 보면
1: 네.
0: 그게 좀 더 현실화 됐을 때가 지금 우리가 신학생이 되는 그 길 안에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1: 네, 분명한 거는 이 시대는 사제를 필요로 한다라는 거거든요.
0: 네.
1: 그러면 필요가 있으면 분명 어느 누군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기회가 있어요.
0: 네.
1: 그런데 그것을 이어주는 역할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0: 그렇죠.
1: 네. 그 아이들한테 어떻게 좋다. 잘한다.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러면서 왜냐하면 아이들은 내가 뭔가 그런 생각이나 판단을 했을 때 좀 확신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0: 맞아요.
1: 이랬다가 저랬다가 꿈도 이것도 꿨다가 저것도 꿨다가 하는데 거기에 확신을 심어주는 거는 이제 우리 어른들의 일이거든요.
0: 어른들의 지금 어깨가 무겁습니다.
1: 기기도만 하지 말고 네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 뭐 본당에 뭐 예신생 뭐 몇 명이 있는지
0: 네.
1: 아이들이 이제 갔다 오면 맛있는 것도 좀 짜장면도 좀 사주고 그리고 우리는 짜장면 성소라 했거든요.
0: 요즘으로 치면 이제 뭐 그러면 마라탕 성소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1: 마라 성소.
0: 마라 성소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이런 게 옛날엔 짜장면으로 했다면 요즘에 이제 마라로 한다.
1: 그럼요. 뉴욕에 그 피자 먹고 네. 뭐 성당 가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라 성소 좋습니다.
0: 시대 변화에 따른 발빠른 우리가.
1: 아이디어 좋은데 마라 성소.
0: 마음껏 쓰시길 바라겠고요. 자, 마지막 소식. 요한바오로 2세 교황님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1: 아, 네네.
0: 어떤 분이셨는지 좀 궁금해요.
1: 요한바오로 2세 교황님 봤어요?
0: 저는 뵌 적이 없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1: 나 사진하고 그렇죠, TV하고 그렇죠. 이렇게 봤지. 한국에 두 번이나 오셨던 네. 우리 교황님 이제 엄청 오랜 시간 동안 또 교황님의 자리에 계셨는데
0: 네.
1: 이 이제 폴란드 출신이에요.
0: 네, 폴란드 출신.
1: 이게 교황청이 이태리에 있거든요.
0: 네, 네.
1: 로마에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리고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는 아닌데 계속 이탈리아권에 출신의 이 주교님, 추기경님들이 보통 교황이 됐단 말이에요.
0: 네.
1: 그랬다가 이제 아마 최초로 이제 비서유럽권, 이제 동유럽의 폴란드 출신의 이분이 이제 교황으로 선출되신 거예요.
0: 최초군요.
1: 네.
0: 오.
1: 그때 당시에는 모든 서유럽이 이 로마 가톨릭의 중심이었으니까.
0: 네네.
1: 그리고 폴란드는 그때 당시에 이제 소련 거기 영향으로 공산주의 진영이었단 말이죠.
0: 그러면 무신론이었던 걸까요?
1: 꼭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 소련이 있기 전에는 또 가톨릭계 어떤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으니까.
0: 네.
1: 그러니까 폴란드 출신의 그렇죠. 사제도 생기고 하는 거죠. 역사는 가톨릭 역사가 2000년이니까요.
0: 네.
1: 이제 그 사이에 어떤 정치적인 부분으로
0: 인형들은 달라질
1: 이제 공산 진영이 되었긴 했지만 이제 그 당시에 아직까지 소련이 붕괴되기 직전이었긴 했지만
0: 네.
1: 이제 그런 분위기도 있었고 이제 교황님이 이제 공식적으로 폴란드라는 이제 공산 진영으로 방문했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큰 이슈였는데요. 9일간 이제 폴란드에 머무시고는 이제 가셨다던데 제가 기사들 찾아보니까 교황님과의 마지막 그 자리에 1,000만 명이 모였대요. 폴란드 국민 1,000만 명. 근데 그때 당시에 폴란드 전 국민이 3천만 명이거든요.
0: 와, 3분의 1이 집결한 거예요?
1: 그렇죠. 어떤 의미일까? 그냥 단순한 교황의 방문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와.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 폴란드 세계 청년 대회 네. 때 폴란드를 가봤는데요.
0: 네.
1: 이 폴란드 사람들한테 저는 이제 브라질도 갔다 왔었거든요.
0: 네.
1: 뭔가 다른 느낌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 안에 만나는 사람들, 홈스테이 초대해준 가정의 가족들, 대회에서 만나는 그 폴란드의 사람들마다 느꼈던 거는 아, 이 사람들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교황님의 방문으로 인해서 그 천만 명, 이제 물론 그 자리에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도 폴란드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분명 예수님을 이제 기다리고 또 갈망하고 있다. 어떤 정치적인 부분들 때문에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들의 신앙이 끊어진 것은 아니다.
0: 네.
1: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분명 폴란드 안에서도 아주 큰 이슈가 되었고 이것이 이제 공산 진영의 붕괴 그리고 새로운 또 하나의 또 시작의 계기가 분명히 되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0: 네. 그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을 활짝 열고 그리스도를 맞이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1: 아, 네네. 네. 맞아요.
0: 네.
1: 그때 당시에 이제 폴란드에 또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붕괴되기 직전에 그 공산 진영에 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뭔가 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겠죠.
0: 네.
1: 두려워하지 마라.
0: 문을 활짝 열고 그리스도를 맞이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네. 이 말씀을 그 3분의 1의 국민이 왔다고 했잖아요.
1: 네네.
0: 그 마음에 이렇게 심겨져 있었던 게 아닐까, 이 말씀이.
1: 아마 그 말씀으로 문이 열렸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희망이죠, 희망.
0: 네.
1: 아, 뭔가 새로운 어떤 그런 지금보다 더 큰 희망을 우리가 교황님의 방문을 통해서 그 문을 열게 되었다.
0: 네.
1: 좋은 말씀. 우리 시작은 엄청 막 했는데 하다 보니까 계속 뭔가 이렇게 조금 처지고 있는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그러면 아, 좋은 말씀 이렇게 해야 될까요?
1: 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0: 이 1979년으로 되돌아가 봤잖아요. 오늘 네. 총 정리를 한번 해주신다면 어떠셨어요?
1: 1979년은 용신부가 태어난 해입니다.
0: 오, 좀
1: 아주 의미. 나 시작할 때 했는데 훅 가셔가지고 내가 바로 가보시죠 하는 바람에 내가 79년 제가 태어난 해죠 하나 했는데 넘어가는 바람에
0: 마무리 한 번 더 언급을 하시는 건가요? 내가 네. 태어난 해이다.
1: 네, 용신부가 태어나는 1979년입니다. 네. 아주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해였죠.
0: 그렇군요.
1: 우리 그 해를 이제 또 1월 네네네. 달부터 12월까지 본 거예요.
0: 그러니까 앞에 어떤 기사를 했는데 지금 싹 다 까먹었습니다. 네. 용신부님이 네. 태어난 해다만 지금 기억이 나네.
1: 탄생 월은 5월입니다.
0: 네.
1: 아주 좋은 계절. 네.
0: 장미가 무르익는 네. 그런 계절이. 이거 지금 다시금 시작해야 될 것만 같은데요.
1: 자, 덥잖아요. 이제 태풍도 온다고 하고.
0: 네.
1: 한데, 우리 뭐 조금 이제 마음에 어떤 불쾌지수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0: 네.
1: 이럴 때일수록 좋은 것들을 들으세요.
0: 좋은 것들을 듣고.
1: 좋은 것을 보고.
0: 그렇죠.
1: 좋은 것을 말하십시오.
0: 아, 좋습니다.
1: 그러면 불쾌지수는 사라집니다.
0: 1979년에 저희 네. 이야기를 되돌아보면서 불쾌지수는 어떻게 하면 사라질 수 있는지 그리고 용신부님이 태어난 해였다는 거를 마음속에 남기고 용신부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고맙습니다.
1: 안녕히 계세요.

용신부님 보내드리면서 이미데레사님이 79년 전 엄마의 뱃속에 있었던 해이기도 하죠. 79년 지나자마자 신정이 태어났었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우리 용신부님이랑 비슷한 결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1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노코아빠 승유님께서 아멘 신부님 또 봐요 해주셨는데 저희 다음 주에 용신부는 알고 있다로 돌아오는데요. 용신부님이 다음 주 말고 다다음 주에 돌아오실 거예요. 다음 주는 또 스페셜 게스트가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비타민 5시. 뜨겁디 뜨거운 한여름에 눈을 꿈꿔봅니다. 차가운 눈이 내려주면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8월 5일 로마에 간다면 하얀 꽃잎 눈을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로마 4대 성당이라고 불리는 산타마리아 마존의 성당에 가면 말이죠. 이 성당은요, 눈의 성모 마리아 성당이라고 불리는데요. 전설에 따르면 352년 8월 로마에 살던 한 귀족에게 성모님께서 나타나시어 눈이 내리는 곳에 성당을 지으라 라는 말씀을 전하셨대요. 그 다음날 교황님을 찾아갔는데 교황님도 같은 꿈을 꾸셨다고요. 때마침 에스클리노 언덕에 올라가 보니 눈이 내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가 한여름인 8월이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매년 8월 5일엔 이 성당에 하얀 눈꽃이 내린다고 하는데요. 한여름의 눈을 떠올려보며 아름다운 성당도 떠올려보며 우린 잠시라도 마음이 시원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비타민 말, 하얗게 아름다운 눈은 없어도 사람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눈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여름, 8월 5일 한여름, 8월의 눈과 함께 세워진 성당이라 마음에도요 소복소복 눈이 쌓이는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눈 내리는 겨울 풍경이 이렇게 떠올려 보려고 해도 잘 떠오르지 않는 그런 더위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잠시 눈 이야기로 더위를 잊고 싶었습니다. 저는 근데 너무 덥잖아요. 그럼 가끔 겨울에 찍은 사진을 보거든요. 생각보다 좀 효과가 있어요. 마음이 시원해진달까요? 그래서 저는 겨울에 눈 사진을 많이 찍어놓는 편입니다. 이번 겨울에 계산성당에 눈이 진짜 멋지게 내린 날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영상도 찍어놓고 사진도 찍어놓고 막 이렇게 해놔가지고 올 여름에 제가 그걸 몇 번이나 꺼내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돈 안 들고 그리고 어디 멀리 가지 않아도 되는 저만의 피서법이랄까? 1초 만에 갈 수 있는 피서입니다. 그래서 내 휴대전화 사진 속 겨울 풍경들을 좀 찾아보면서 시원한 그런 피서 떠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코아빠 승유님께서 오늘도 수고하셨고 오늘도 내일도 설레기로 해요. 맞죠 하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오늘 어떤 저녁 드실 건가요? 모두 맞죠 하시고요. 끝곡으로 서영은의 한여름에 눈이 내리면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함께 설레기로 해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 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6번, 그리스도 왕국,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1: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네.
2: 흑표흑 침대 대구중고점 오픈. 34년 전통 흑표흑 침대. 오픈 기념 특별 혜택. 달라진 흑표를 체험 방문하세요. 흑표흑 침대 대구중구점. 경대병원역 4번 출구 계층 5층. 416-8989.
3: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기사님, 시사천국으로 가주시죠. 김준일의 시사천국.

서범수 진종호 국민의힘 의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앞에서 사건을 희화화하는 발언을 주고받았다가 비판이자 사과했습니다. 지난 4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주최한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반대 토론회에 참석한 서범수 의원은 맞은편에 앉은 진종호 의원에게 진종호 의원님 돌려차기 한번 하죠?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사격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진 의원은 저는 발보다 손을 잘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테이블 좌석에는 친한계 동료 의원들이 앉아있었고 뒷좌석에는 기자들이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토론회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 씨가 발언자로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 씨는 이후 한동훈 의원과 함께 입장했습니다. 사건이 보도되면서 파장이 커지자 서 의원과 진 의원은 SNS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서 의원은 피해자 김모 씨와 직접 통화해 사과를 했다 합니다. 김 씨는 보안수사권 폐지를 막기 위해 노력해달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서 의원이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 사과에 나섰습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국민들이 듣기에 너무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며 당 차원의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기자회견에서 이런 행동들이 국민의힘 지지율을 끌어내리고 있다며 실수로라도 있을 수 없는 발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의 부적절함에 대해선 더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 건 돌려차기 한번 하죠? 이 말이 어떻게 농담이 될 수 있는가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 숨쉬듯이 무례한 것이 몸에 배었구나. 피해자는 물론 동료 의원, 언론도 의식하지 않고 아무 말이나 하며 사는구나. 물론 모든 국회의원이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망언을 하는 정치인들이 워낙 많다 보니 상당수가 이럴 거라 추론하는 것이 이상하진 않습니다. 국민의힘의 징계가 필요하다면 이런 사안에 대해서일 겁니다. 8월 5일 수요일 CPBC FM 김준일의 시사천국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엔젤스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앞장서는 대천사 김준일입니다. 김준일의 시사천국 유튜브 아직도 구독 안 하신 우리 청취자분들 계신가요? 지금 빨리 접속하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의견이나 응원은 샵1053 유튜브 유료 문자나 유튜브 채팅창 인스타그램으로 보내주십시오. 저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0: 세상의 모든 시사 김준일의 시사천국에 있습니다.
1: 국무회의를 통과한 보안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후폭풍부터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부동산 민심 그리고 민주당 전당대회를 둘러싼 친명 친청 갈등과 국민의힘 보수재편 움직임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악마의 대변인들 파트 2 문성호 개혁신당 대변인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너무 더워요.
2: 진짜 더워요.
1: 예.
2: 진짜 잠깐 걷는데도 거의 사우나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저 얇은 옷을 입고 다니는데 땀이 너무 많이 나서 다 비칠 정도라서 옷조차 얇게 못 벗겨 다니는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저는 스튜디오가 최고의 피서지가 아닌가. 장비가 많아서 강제로 에어컨을 좀 세게 틀어야 되거든요. 네. 이 방송국들이.
3: 네.
1: 그래서 좀 제일 시원해요. 사실 다녀보면 은행보다 여기가 좀 더 시원한 것 같아요.
3: 네, 덕분에 일교차가 크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더운 데 있다가 또 네. 안에 들어오면은 감기 조치. 저도 감기에 걸렸는데 굉장히 오래 가고 있어요. 예. 자, 오늘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부터 해볼 텐데 오늘 KBS에서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 TV토론이 있었습니다. MBC에서 먼저 했고요. 2차 토론인데 지금 끝났나요? 지금도 하고 있나? 모르겠는데 지금 저도 급하게 들어오느라고 어쨌든 이거 지금 TV토론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2: 제가 딱 이전에 뭐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겹쳐서 보지는 못했고
1: 예.
2: 뭐 오는 와중에 내용만 조금 보고 왔는데 뭐 상투적인 얘기들이 나온 것 같고 좀 얘기는 신천지 관련 공방이 아무래도 좀 크지 않았나 싶어요. 뭐 내용을 다 확인 예. 못했습니다만
1: 신천지 지난번에 MBC에서 했던 1차 토론 백분 토론에서는 1차 토론에는 신천지 얘기가 안 나왔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죠.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2: 네. 실제로 만약에 그때 김민석 후보께서 제기하신 의혹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번지잖아요.
1: 예.
2: 특히 이게 단순히 그냥 하나의 별건이 아니라 이게 이전부터 있어왔던 국민의힘과의 흔히 얘기하는 통일교 신천지 특검 논란부터 시작을 해서 쭉 이어져 오는 정치적 공방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일종의 지금 민주당이 신천지를 가지고 국민의힘에게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
1: 예.
2: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제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부 전당대회에서 자기들끼리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원들이 보시기에는 특히 당을 많이 위한다고 생각하시는 강성 당원들이 보시기에는 이거 내부 총질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좀 있고 그래서 김민석 총리께서 이걸 하신 게 본인의 선거 전략적으로 뭐 크게 도움이 될까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토론회에서 결국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1: 예. 신천지 문제 제기한 게 징계받을 일이냐 이게 죽을 죄냐 이런 김민석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고 정청래 후보가 혐의를 벗겨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어요?
3: 네, 저는 오늘 토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볼 만한 게 부동산 정책이었다고 보거든요.
1: 예.
3: 정부에서 세제 개편안 발표를 했는데 민주당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이 조금 뒤숭숭해요. 이게 앞으로 민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곧 이견이 나오지 않겠나 싶었는데 그러면 후보들은 어떤 견해를 펼까? 일단은 부동산 문제에서 세 후보가 다 공급을 강조했습니다.
1: 예.
3: 세제 개편안이 쟁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기보다는 일단 공급이 중요하다 이런 쪽으로 좀 우회해서 나가는 전략을 폈던 것 같고.
1: 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는 게
3: 네.
1: 공급이 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긴 한가요, 대한민국에?
3: 그렇죠. 네. 사실 원론적으로도 세제보다 혹은 대출 규제 강화나 완화보다 더 우선적으로 부동산의 시세를 결정하는 게 1차적으로 공급인 거. 는 맞죠.
1: 예.
3: 근데 이번 정부에서는 이제 꼭 집값을 잡기라기보다는 뭐 세제 정상화라든지 또 시장 안정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세제를 개편한다고 했는데 민주당 내에서 이견이든 혹은 적극적 동조든 간에 이런 것들이 선거로 표현될 필요가 있는데 준비가 부족했던 측면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런 쟁점은 좀 피해가고 싶은 이런 또 의사들이 결국에 공급적으로 이야기를 물꼬를 튼 것이 아닌가 그 점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당장에는 이게 당내에서의 쟁점으로 세제 개편안이 부각되지는 않고 있다.
1: 예.
3: 이 세 후보가 다들 서울 지역구거나 서울 인근 지역구인데 예, 그럼에도
1: 네.
3: 그럼에도 일단은 이제 세제 개편 문제는 피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1: 그렇군요. 아마 이 세제 개편 얘기는 전당대회 끝나고 아마 당 차원에서 같이 정부랑 이제 논의를 할 텐데 그때 많은 의견들이 나오지 않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 지역 특히 한강베트에 있는 의원들은 또 좀 개정을 더 완화한 것들을 요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판세 좀 여쭤볼게요. 이건 김수인 평론가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인천, 제주, 그리고 강원, 대구, 경북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가 호남과 경기, 서울 이렇게 열리잖아요.
3: 네.
1: 어떻게 보세요? 지금 누가 좀 지난주에는 어쨌든 1승 1패 하지만 정청래 후보가 최종 스코어에서는 0.99% 1%포인트 정도 앞서는 이 정도가 지금 결과인데
3: 네.
1: 누가 좀 이제 유리해졌다고 보십니까?
3: 김윤석 후보가 소위 밑자락을 잘 깐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경선 개표하기 전에 인터뷰에서 1주차에는 질 것이다. 다만 7%포인트 이내로 지면은 역전해서 이긴다라고 했는데
1: 예.
3: 1차 결과가 거의 같게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정청래 후보가 고향이 충청권이라는 점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에는 아무래도 친문 성향이 많다는 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1주차가 정청래 후보한테 유리한 고지였다고 볼 수 있는데 박빙으로 끝이 났고 또 송영길 후보 지지자 다수가 2순위로 김인석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이것까지 고려를 한다면 김인석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게 아닌가
1: 예.
3: 그렇게 보고 2주차는 사실 뭐 강원, 제주, 대구, 경북 인천 등등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뭐 또 이들 후보들이 송영길 후보가 인천시장 한 거 정도를 빼면은 구체적인 연고가 있는 그런 지역들은 또 아니거든요. 그걸 봤을 때는 2주차보다는 3주차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정청래 후보가 유리한 고지라고 생각했던 1주차 여기서 김민석 후보가 크게 뭐 아주 근소하게 졌다는 점 이걸 봤을 때는 김민석 후보에게 기울어질 것 같다. 그리고 30% 일반 국민 여론조사 뭐 지지층하고 무당층 포함한
1: 예.
3: 이쪽에서도 권리당원에 비해서는 김민석 후보가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거의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저는 좀 안전하게 거기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겠으나
1: 예.
3: 그렇게까지는 아니나 김민석 후보가 유리해진 건 맞다 이렇게 봅니다.
1: 김민석 후보가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많이들 네. 하시더라고요.
2: 실제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예.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는 애주 초창기부터 정청래 대표가 약수 우세할 것이다라고 계속 평을 해왔어요. 그만큼 어떤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에게 제대로 어필하는 어떤 전선을 친다고 하죠. 이거에서 정청래 대표가 잘했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래도 조금은 우세를 하죠. 그런데 지금 또 선거가 선호 투표제라고 하는 아까 얘기한 것 같이 3등 후보의 표를 결국에는 누군가가 다시 받게 되는 그런 과정 지금 그런 룰로 되어 있잖아요.
1: 예.
2: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정청래 대표가 그럼에도 우세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끝내 승리하는 건 김민석 총리가 이길 거예요.
1: 아 그러면
2: 어떻게 되느냐? 1위를 네. 정청래 대표가 할 수도 있어요.
1: 문성호 아니면, 대변인은 네. 최종적으로는 3명이 다 있는 상황에서는 1위가 정청래, 2위가 김민석, 네. 3위가 송영길.
2: 아주 근소한 차로 1위를 하거나 아니면 2위를 해도 매우 근소한 차로 2위를 할 건데 1위를 근소한 차이로 하고 송영길 대표의 표가 붙어서 만약에 김민석 총리가 당선되는
1: 예.
2: 일이 벌어진다게 되면 그때는 정말 민주당이 전 골치 아플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전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 호남 같은 경우에요. 그 민주당이 당원층들이 제일 두텁다라고 하는 지역이잖아요.
1: 예.
2: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 이번 전에 총선을 보면은 정청래 대표가 픽했던 사람이 무소속으로 나가서도 굉장히 선방을 하긴 했어요. 근데 반대로 결국에는 그 정청래 대표 픽했던 후보가 결국에는 민주당의 이름을 달고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1: 예.
2: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도 저는 박빙으로 갈 거라고 봐요. 그럼 이런 식으로 박빙으로 간다면 결국에는 정청래 대표가 1위를 할 가능성도 있고 근데 1위를 한다 해도 결국 승리에는 이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1: 예.
2: 이러면은 과연 민주당에서 정청래를 지지하셨던 분들이 김민석 총리를 본인들의 대표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응할까? 여기에 대한 물음표가 있기 때문에 이 내전이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김수인 평론가도 그렇게 보세요? 1등을 정청래 후보가 할 수도 있는데 선호 투표제 때문에 이게 김민석이
3: 네.
1: 뒤집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김민석이 좀 앞서 나가지만은 과반은 안 될 거라고 보세요?
3: 과반은 누구도 안 될 거라고 보고 선호
1: 예.
3: 투표까지 열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권리당원 투표만 봤을 때는 1차 개표 결과 정청래 후보가 1위를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1: 예.
3: 하지만 또 일반 국민 여론조사까지 더해지게 되면 1차 개표에서도 김민석 후보가 1위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근데 어쨌든 송영길 후보 지지자들의 성향을 감안하면 1차 개표 결과 누가 1위를 하든 간에 김민석 후보가 유리해질 거다 이 점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1: 그렇군요. 여론조사 하나 소개시켜드릴게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가 3일에서 4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민주당 당대표 적합도 조사를 했는데요. 무선 ARS 방식이고요. 오늘 소개하는 여론조사는 중앙선거론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김민석 전체에서는 김민석 28.1, 정청래 27.6 그래서 오차 범위 내로 접전해 버리고 있고 송영계 4.8 이렇게 나왔는데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민석 51.1 그리고 정청래 31.4 그래서 거의 20% 포인트 김민석 후보가 앞섰어요. 근데 이 KSOI가 지금 정기적으로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전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전체에서는 1등을 했고 그리고 당심에서라고 당심이라고 하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근소하게 김민석 후보가 앞서고 뭐 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쏠림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3: 네. 그런데 왜 둘이 비슷하게 같은 기관에서 두 후보가 비슷하게 나오다가 지금 김민석 후보가 차이를 벌리느냐.
1: 예.
3: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좀 설명할 것은 좀 마땅치는 않은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가 지지율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모르겠는데
1: 예.
3: 최근에 또 어느 정도 하락세를 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혹시 뭐 지지층 내부에서 정권 지지율의 하락에 따른 내부 결집 이럴
1: 위기감에
3: 때,
1: 의한
3: 네, 그 정도는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거 치고도 김민석 후보가 좀 많이 앞서 나가는 것 같거든요.
1: 예.
3: 그렇다면 한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게 여론조사를 한 기관에서 한두 번 해보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샘플이 어떻게 표집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제 같은 당 안에서의 선거이기 때문에
1: 예.
3: 지지자들도 생각이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하는 게 뭐 어떤 당과 다른 당을 오고 가는 것보다는 쉬울 수 있거든요. 그 점에서는 이 여론조사는 한 번 나오는 것만으로 거기에 몰입하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 추세라든지 또 여러 기관에서의 다양한 방법을 쓴 조사들 이런 것들을 두루 봐야 된다. 뭐 이런 일반적인 결론을 또 내리게 됩니다.
1: 알겠습니다. 그 문성호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최근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뭐 해석들을 그냥 소개를 네. 하면은 정청래 후보나 아니면 팀 정청래 최고위원들이 너무 비호감도 높은 노이즈를 많이 일으켜서 이분들의 지지가 떨어졌다. 뭐 이런 해석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은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위기감. 그러니까 뭐 오늘 이제 당대표 아침에 정청래 후보가 김어준의 겸손의 힘들 다 뉴스공장에서 나왔는데 이거 명청대전은 말이 안 된다. 뭐 정청래가 되면은 3차 대전이라도 오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레임덕이 말이 되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조금 우려가 더 정부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그게 더 커져서 결집했다라는 썰도 있고
2: 그러니까 예. 저도 뭐 사실은 민주당 내부의 사정은 잘 모르고 예를 들면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 원래 출신이었으니까 제가 뭐 내부 얘기를 좀 들을 소통의 창구가 있는데
1: 예.
2: 민주당에 그런 게 잘 없어서

0: 하시잖아요. 뭐 이따가도 얘기하시겠지만 뭐 최민희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발언이라든지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 그 개파의 수장에게까지 좀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논평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어제 제가 이제 서미와 저희 방송에 서미와 최고위원 후보가 나오셔서 또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서미와 후보 얘기만큼 최민희 의원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 정도로 약간 전선이 좀 쳐졌고 당원들이 좀 떨어뜨려 달라. 최민희 좀 떨어뜨려 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약간 이게 이 정도까지 좀 뭐라고 적대감을 서로 드러낸 적이 있었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격렬해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2: 네, 그리고 안 그래도 격렬한 판도인데 이 예. 격렬함을 한층 더 배가시켜주는 인물이 최민희 후보이죠. 예. 그리고 정치인이면 본인도 후보로서 연단에 서서 연설할 기회가 있는데 남이 연설을 할 때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따박따박 받아치는 네, 이런 행위는 연설 방해로도 충분히 볼 수 있고 오히려 최민희 후보가 연설을 할 때보다 예. 앉아서 뭐라고 외치느냐가 더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예, 그런
1: 한 표 주십시오가 가장 네. 이제 연설 때는 화제를 불러 일으켰고 네. 지금은 이제 야 박쥐 됐어 박쥐 네. 이렇게 김용호 후보한테 얘기한다든지 서미화 후보한테 그렇죠. 얘기할 때 아니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네. 거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2: 네, 그렇죠. 네. 그 사람이 살다 보면 당연히 뭐 그때 그때 계속해서 받아치는 것은 어렵기도 하거니와 내가 굳이 그걸 못해서 안 하느냐 참고 있다가 한방 제대로 질내겠다 이렇게 벼르고 한 칼을 준비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예. 최민희 후보가 좀 정치인답지 못한 모습이다 비판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고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정청래 후보한테도 썩 좋은 영향은 끼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다 한 팀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 최고위원 선거 같은 경우는 1인 2표를 하고 또 여러 명을 뽑기 때문에 누군가를 응징하는 투표로서는 좀 성격이 떨어지거든요.
1: 예.
2: 그러면은 당원 입장에서 최민희 후보를 응징하고 싶으면 최민희 후보를 안 찍는 수준으로는 안 된다. 정청래 후보도 안 찍어야겠다.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1: 아, 그렇게 영향을 줄 수가 있군요.
2: 네, 그렇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최고위원 선거의 특징 때문에 그러면 최민희 후보에 대한 당내 비호감도가 올라간다고 해서 최민희 후보가 떨어질 거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결국에는 고정 지지층이 있는 쪽이 유리하기 때문에 최민희 후보가 또 1위를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현재까지는 그 최고위원들 표를 합산해보면 친청계가 48.4 그리고 뭐 친명계가 51.6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또 이제 6, 7위 이분들을 빼면은 뭐 42% 정도 돼서 이게 뭐 어디가 유리하고 불리할지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럼 뭐 논란 이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최근에 이제 이지은 마포갑 지역위원장이 네. 뒤에서 이제 정청래 후보한테 네. 나 왔어요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볼콕을 네. 해가지고 이게 좀 뭐 논란이 커졌어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두 사람이 사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의혹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거 법적 조치하겠다 뭐 이런 이제 방송에 나가서 뭐 이런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예.
0: 아니 그냥 솔직히 그냥 그 장면만 봤던 사람으로서 좀 솔직한 논평을 하면
1: 예.
0: 뭐 이지은 씨라고 할까요? 뭐 그분께서 굉장히 사회생활 열심히 하시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1: 사회생활을 열심히 예. 한다 이게 어떤 말인가요?
0: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뭐 자기 윗사람들한테 이렇게 뭐 재롱 떨고 하는 게 뭐 어린 사람들이 하기 마련이죠. 근데 예.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그런 게 자기들끼리 친해서 할 수 있다는 건 좋은데 이렇게 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민주당이 원래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뭐 어떤 위력 관계라는 거는 굉장히 광범위한 것이고 뭐 그것에 대해서 몸가짐을 바로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설사 그 사람이 그렇게 해도 정청래 대표가 좀 저는 매너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뭐 친하니까 그러셨겠지만
1: 예.
0: 그게 좀 평소에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에서 추구하는 가치하고 좀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것도 뭐 최민희 의원 얘기 나왔던 것도 저는 어떤 게 오버랩이 됐었냐면은 뭐 이런 민주당 같은 데서 성범죄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고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처벌하고 그 책임과 범위도 넓혀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막상 본인들이 뭐 장경태 사건이나 이런 거 나왔을 때는 자기 결국 팔이 안으로 굽는 모습 같은 거 보여주잖아요.
1: 예.
0: 근데 최민희 의원도 똑같이 평소에 민주당이 이런 어떤 장애인 단체나 전장현 사태 같은 게 일어났을 때 정말 서울 시민들의 어떤 출근길을 볼모로 잡고 하는 시위임에도 이게 어떤 장애인 이권 단체가 하는 일이라는 것만으로 여기에 대해 비판하는 건 뭐 혐오다 이런 식으로 몰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본인들이 정말 장애가 있으신 분들 존중해야 되는 태도를 보여야 될 때 그럴 때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1: 예.
0: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제가 이렇게까지 그걸 가지고 비판하면 너무 과하지만 그만큼 민주당이 그런 걸 어떤 정치적인 칼로 쓰여 오셨던 만큼 스스로들에게도 좀 더 엄격하셔야

0: 해야 되지 않나.
1: 알겠습니다. 예, 뭐 이제 그 마포갑 지역위원장이죠. 이지은 위원장은 이제 어른답지 못하게 행동해서 죄송하다 이런 이제 사과를 하기는 했어요. 이게 전당대회에 영향을 줄까요, 근데?
2: 어떤 영향을 줄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볼콕 같은 경우는 이지은 위원장이 잘못을 한 거잖아요.
1: 뒤에서 이렇게 네. 한 거죠.
2: 예. 네, 그거를 이제 사람들 다 보고 있고 사실 그 뭐 그렇게 완전 친한 친구들끼리 하는 장난이고 친구들끼리도 공식 석상에서는 그렇게는 하진 않거든요.
1: 예.
2: 그러면 뭔가 생각을 빼놓고 오신 게 아닌가 싶은 그런 비판을 많이 받겠죠. 근데 정청래 후보가 찔린 거기 때문에
1: 예.
2: 그게 이제 정 후보한테 약점이 되지는 않을 거다. 근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또 동영상이 하나가 돌아다녀요.
1: 예.
2: 제가 이게 혹시 뭐 합성인지 아닌지는 확인 안 해봤는데
1: 아마 합성 아닐 겁니다.
2: 네,
1: 예.
2: 그 뭔지 아시는 것 같은데 커피숍에서 예. 정청래 후보가 이렇게 커피를 마시다가 빨대를 이렇게 빼서 그러니까 이진 위원장 향해서 이렇게 대해서 이진 위원장 깜짝 놀라는 그런 영상이 또 돌아다니거든요.
1: 빵 터졌죠. 예.
2: 네네. 그래서 이런 것이 좀 그렇게까지 뭐 친한 사이인가 싶기도 한데 그런 좀 태도들은 좀 사람들을 찜찜하게 하긴 하겠죠.
1: 네. 그러니까 뭐 두 사람이 무슨 뭐 남녀 관계가 그런 건
2: 그런 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죠.
1: 마포을 네. 같이 붙어 있는 거고
2: 네.
1: 정청래 당대표 시절에 또 이제 대변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멘토 같은 역할로 이렇게 많이 같이 다니고 이제 밖에서 시위도 많이 하다 보니까 윤석열 탄핵 시위 뭐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장면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좀 전체적으로 정청래 후보 쪽에 좋지는 않은 일들이 좀 많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 보수 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유승민 전 의원이 최근에 지난 3일에 만났어요. 이건 좀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뭐 혹시 문성호 대변인?
3: 이건 뭐 제가 뭐 거기에 들을 얘기 같은 건 없는데
1: 예.
3: 실제로 조금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대표적인 유승민계 의원이라고 하실 수 있는 김웅 의원님 같은 경우에 한동안 정치적인 활동을 거의 안 하셨어요.
1: 예.
3: 뭐 글 같은 것도 뭐 가끔 사건 있을 때 정도 쓰시고 굉장히 활동을 안 하시고 있었는데 최근에 저번 주인가 갑자기 제가 이제 어디 방송을 나갔는데 앞에 방송에 출연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김웅 의원님 최근에 거의 방송 안 나오시는데 이제 다시 나오시나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뭔가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들이 조금 있거든요.
1: 예.
3: 실제로 뭐 지금 같은 경우에 흔히 얘기하는 범보수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계속 민주당한테 어쨌든 지고 있는 거잖아요. 느끼는 게 우리 스스로 뭔가 의제를 발굴해서 싸우는 능력이 많이 줄어든 거 아니냐. 지금 민주당의 어떤 속된 말로 똥볼 뭔가 헛발질을 해서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을 얻는 것 말고는 지지율 우리가 뭔가 높여본 게 좀 없지 않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내부에 뭐 속칭 뭐 소장파가 됐든 뭐 아니면 저희 개혁신당처럼 아예 외부에 나와 있는 범보수권이 됐든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여기에서 오세훈 시장이 뭔가 움직임을 보이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새로운 의제를 만든다고 해도 그냥 평소에 그런 거 안 하던 사람이 그냥 띵 말해봐야 사실 소구력이 없어요
1: 예.
3: 그런데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경제 쪽 에서는 굉장히 경제 통으로 유명하셨던 분이고 업적이 있으신 분이니까 최근 뭐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경제 관련해서 발언하실 수 있는 영역이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된 게 아닐까라고 하는데 뭐 다 추측입니다.
1: 그 유승민 전 의원은 지금 친윤들을 과거 구친윤들하고도 지금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2: 네.
1: 그러면 뭔가 지금 이 보수 재편의 좀 중심에 본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장동 anybody but 장동혁인가요?
2: 네.
1: 뭐 이쪽을 규합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관측들이 나오던데.
2: 네, 구친윤까지 만날 정도면은 반장동혁 전선을 짜보자 이런 취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유승민 전 의원이 반장동혁을 새삼 하는 것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왜냐하면 친윤 쪽하고 장동혁 대표가 멀어져서 예, 그것만으로도 사실 장동혁 대표는 포위되고 또 고립될 수는 있는 거거든요.
1: 예.
2: 근데 유승민 전 의원이 여기서 뭔가를 하겠다고 했을 때는 본인의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구축하는 노력이 지금까지 없었고 그리고 최근에 뭐 정치인들 만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승민 전 의원의 특기가 강연이라고 볼 수 있어요.
1: 예.
2: 강연하면 또 대학생들도 많이 가고 어떤 정치 성향이 꼭 국민의힘 지지 성향이 아니라 할지라도 저 사람 강연은 들어볼 만하다. 이런 이미지가 한편에 있는 건데 근데 그런 정치라도 제대로 최근에 좀 꾸준히 해왔는가 했을 때 계속해서 자맹과 침묵으로 이어져 왔었고 선거 도전도 하지 않고
1: 예.
2: 사실 이게 정치인이 맞는가 싶을 정도의 그런 행보를 해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냥 구친윤을 만나고 한다. 이거는 좀 속이 보인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지금 최고의 밉상 진상은 한동훈이니까 나는 이제 좀 거기서 빠져나오겠다. 그다음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체 자칫하면 시장직을 상실할 수도 있잖아요.
1: 예.
2: 그 자리에 내가 좀 들어가 보겠다. 아. 이 정도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 아닌가.
1: 서울시장에 만에 하나 선거 재복 보궐선거가 열리면은
2: 네.
1: 재선거네요. 저 재선거가 열리면은 유승민 의원이 도전할 네. 수도 있다.
2: 제가 꼭 말씀드린 거는 선거 도전뿐만 아니라 뭐
1: 예.
2: 당에서의 어떤 입지라든지 뭐 대선 가도일 수도 있고 당권 가도일 수도 있는데 그쪽에 비어 있는 지대를 자신이 한번 그쪽으로 들어가 보겠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
1: 예.
2: 근데 지금까지 수년간 보면은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위기,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과 탄핵 이런 상황도 있었는데 그때 유승민 전 의원이 적극적으로 전국을 쏘다니면서 보수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강연도 하고 연설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해오면서 지금까지 왔다면 여러 가지 좀 파워가 실렸겠지만
1: 예.
2: 그런 거 없이 그냥 나타났기 때문에 그냥 이제 내 차례다 빈자리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정도로 보일 수 있다.
1: 그렇군요.
2: 예, 그렇게 좀 전 현재로서는 부정적인
3: 이 논평에 예, 공감을 합니다.
1: 예.
3: 실제로 좀 그러시지 않나 싶은데 아마 그런 의도로 하시는 거면 본인이 원하시는 바는 잘 이루어지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그래서 유승민 대표님한테 방점을 찍기보다는 유승민 대표를 만난 오세훈 시장에게 방점을 찍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 예.
3: 지금 어쨌든 이 보수권에서 어떻게 보면 유력한 대선 주자가 없어진 상황에서 그나마 지금 각광을 받고 떠오르고 있는 게 오세훈 시장인데 본인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전에 얘기하신 것 같이 이제 정치적으로 활동을 거의 안 하시는 분마저도 뭔가 나서게 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보여준다 이런 의미가 좀 어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 보안수사권 폐지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는데요. 어제 이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좀 길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면 이제 보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내가 동의하는 건 아니다라고 그렇게 비춰졌지만 결국은 이제 거부권 제2호권을 행사하지 않았는데 이게 지금 어제 한동훈 의원이 토론회를 열었는데 여기에 그 피해자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 가명이죠 김진주 씨가 왔는데 또 여기에서 국회의원들끼리 서범수 의원 그리고 진종호 의원이 돌려차기 한번 하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또 좀 난리가 났습니다.
3: 네.
1: 이게 참 이 보도가 더 많이 난 것 같아요. 한동훈 의원 보도보다 한동훈
3: 네.
1: 의원이 이거 개최한 그 취지보다.
3: 그러니까 제가 뭐 가톨릭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1: 예.
3: 이 서범수 의원께서 농담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담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서범수 의원님 지옥에 나가세요. 이게 지금 이 오히려 피해자 김진주 씨가 훨씬 더 대범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1: 예.
3: 아, 난 괜찮다. 이거보다 지금 이 보안수사권 폐지로 인해 이제 사법 피해자들이 빠질 지옥을 생각해 주시라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까지 또 쓰셨어요.
1: 예.
3: 이게 지금 이 보안수사권 폐지라는 게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치 집단에서 결국 밀어붙여서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우리나라 정치 지형상 이걸 빠르게 회복을 시키고 다시 되돌리든 뭐 새로운 개혁을 해서 바꿔내려면 민주당 내부에서 뭔가 야 이거 우리가 잘못된 것 같아서 돌리든가 아니 야당에서 전선을 치고 싸워갖고 뺏어내야 되는 건데 여기에서 그 말 한마디 한 걸로 이제 완전 프레임이 그냥 씌워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뭐 여기야 이렇게 뭐 합리적으로 논평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러지 않겠지만 이제 민주당 패널분들 다른 방송 나오셔가지고 만약 이제 야당이나 보수 측에서 이런 보안수사권 갖고 폐지 나오면 이거 무조건 끌고 나올 거예요.
1: 네.
3: 그럼 그게 전선이 처지냐고요. 그래서 저는 서범수 의원님께 정말 뭐 뵌 적도 없는 분이지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정무적 감각이 없으시면 뭐 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입을 좀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이잖아요. 국민의힘이랑 뭐 개혁신당 다 합쳐도 결국에는 법안 바꿀 수 없습니다.
1: 예.
3: 그럼 이런 우리가 약자의 입장이에요. 약자의 입장에서 투쟁을 할 때는 정당성과 도덕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말고는 뭐 어필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걸 조심하고 오히려 상대는 저러는데 우린 왜 그렇게 해야 되라는 스스로의 뭔가 안타까움, 억울함이 나올 정도로 전 자기 검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 예.
3: 근데 그러지는 못할 망정 이런 농담이나 하고 있는 게 국민들 눈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뭐 국민의힘 측 분들은 무슨 뭐 개인의 일탈이다 어쩌고 얘기하는데 이게 개인의 일탈이 되려면 국민의힘에서 여기에 대한 빠른 중징계가 나와야 돼요.
1: 예.
3: 더 이야기 지나가기 전에 뭐 이거 윤리위가 진행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 메시지라도 나와야 돼요.
1: 알겠습니다.
3: 난 이거 중징계 해야 된다라고 예. 그게 빨리 처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일단 문성호 대변인께서 화가 많이 나셨어요. 예. 화날 만한 사안이기도 하고 이 코너의 이름에 걸맞게 해주셨네요. 악마의 대변인인데 go to hell 지옥에 가라 이렇게 말씀해주셨어요. 이거
2: 네.
1: 좀 파장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2: 이 서범수 의원하고 진종 의원 대화는
1: 예.
2: 사석에서 둘이서 해도 부적절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가. 돌려차기라는 단어를 딱 접하는 순간 그런 식으로 이어지는 것이 이거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이다. 공식석상에서 불쑥 등장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등장한 여러 발언들이 최근 정치판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보통 이제 일부는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더라도 아 좀 부주의했네. 자기들끼리 얘기하지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거는 자기들끼리 얘기해도 안 되는 수준이었다는 거고
1: 예.
2: 아니 지금 피해자가 호소를 하고 또 국가의 중대한 사법 형사 체계가 바뀌게 생겼는데 그때 이런 농담이 나올 수 있는 거냐 차라리 민주당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위트와 유머를 섞어서 공격을 하고 그런 거라면은 사람들이 또 웃으면서도 또 아 저게 정말 날카로운 공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이거는 오히려 거기다 죄를 뿌리고 피해자의 말을 묻히게 만들고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1: 예.
2: 예, 혹시나 이게 좀 그 해이해져 있는 건 아닌가. 저는 국민의힘 전반적으로 돌아봐야 될 거라고 보는 게 보안수사권 폐지 때문에 본인들이 정치적으로 이익 볼 것만 생각하는 건 아닌가.
1: 알겠습니다.
2: 이거는 예, 그렇게 이익 볼 일이 아니라 막아야 될 일인 거죠. 본인들이 그렇게 예. 진정으로 반대를 한다면.
1: 알겠습니다. 네. 뭐 당사자들도 사과를 하긴 했는데 그게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또 국민의힘에서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악마의 대변인들 지금까지 문성호 개혁신당 대변인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노래로 이어갑니다. 원 리퍼블릭의 카운팅 스타.

0: 예, 요즘 코스피 정말 롤러 코스피인데요. 오늘 장 초반에는 4%대 급등으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특히 한 달 사이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순매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논란까지 증시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 모시고 한국 증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예, 아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워낙 바쁘신 분이라서 예전에 이제 KB에 계실 때부터 제가 항상 전문가로 이제 식견을 주시는 걸 봐왔는데 오늘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많이 올랐네요.
1: 네,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3.76% 올랐으니까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일단 좋아진 가장 큰 이유는 앨런 머스크가 덕담을 한마디 해가지고. 예.
0: 사실 3.76이면 굉장히 많이 오른 건데 제 느낌으로는 좀 올랐네. 요즘 느낌은 막 하루에 뭐 5% 많이 오르면 막 10% 가까이 오를 때도 있으니까 좀 올랐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 예, 그런 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예, 그러지 않고 오늘처럼 오르는 게 사실 오늘 오른 것도 좀 많이 올랐고요.
0: 예.
1: 그 상승률이나 하락률이 1, 2%대 안쪽에서 움직이는 게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이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시장이 하루에 뭐 5%, 10%씩 움직이는 것은 투자자들을 다 쫓아내는 짓입니다.
0: 아, 그래요?
1: 뒤에 가서 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저도 그 KB 다음에 국민연금이 있었는데요.
0: 예.
1: 국민연금에 있으면서 어떤 나라에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안정감입니다.
0: 아, 그래요?
1: 왜냐하면 저희 같은 이제 제가 있었던 국민연금 같은 곳은 준 공무원이잖아요. 거기다가 저희들의 성과 평가는 기본 3년입니다. 그런 식으로 꾸준하게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고 이 나라가 어떠냐에 판단해가지고 비중을 줄이냐 높이냐를 결정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는 예측이 불가능하죠.
0: 아니 상반기에였나? 전 세계 증시에서 제일 많이 올랐다 뭐 이런 것도 제가 뉴스를 본 것 같은데
1: 맞습니다.
0: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 많이 올라도 좀 예, 불안한 거예요 이게?
1: 좀 많이 오르는 거는 좋은데
0: 예.
1: 너무 급하게 오르고 두 번째 너무 급하게 빠졌죠.
0: 아. 예,
1: 고점에서 한 40% 빠졌잖아요.
0: 예.
1: 물론 이제 또 바닥에서 지금 한 20% 올랐습니다만 이제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면 일단 글로벌 선진국 운용사라든가 또는 장기 자금을 운용하는 데에서는 한국 투자가 좀 쉽지 않습니다.
0: 알겠습니다. 하나씩 짚어볼게요. 그 자료를 보니까 외국인 뭐 기관 투자자들이 텐데 대부분 국내 증시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190조 원을 순매도했다.
1: 네.
0: 올해 들어서
1: 맞습니다.
0: 뭐 이런 게 나와요. 왜 이렇게 판 거예요? 차익 실현인가요?
1: 예, 이 차익 실현인데 이걸 꼭 그 차익 실현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는 좀 어렵고요.
0: 예.
1: 이제 비유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CPPIB 캐나다 국민연금의 아시아 총 투자 책임자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이제 아시아 시장에다가 이제 100을 제가 이제 100억 불을 투자한다 그러면 한국은 보통 한 10억 불 정도 투자해 놓지 않겠습니까?
0: 예.
1: 10억 불 정도. 그리고 중국이 한 20억 불 우리보다 훨씬 시장이 크니까. 그리고 얼마 전까지 인도도 되게 커서 거기 한 20억 불. 그리고 우리보다 큰 또 15억 불 정도 될 인도 거기다 한 30억 불 정도를 투자해야 될 일본. 자, 이 정도 이제 우리가 대충 비중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한국이 전체 우리 투자했던 비중에서 한 40%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3배 올랐으니까.
0: 아, 올라서요?
1: 예.
0: 아.
1: 그러면 이제 질문이 오죠. 위에 있는 본부장님 이제 맹 본부장님께서 저를 부르실 겁니다. 이제 얼마 전 중국 회안기금 CIO 하시던 분이 지금은 CPPIB 대표로 가신데요.
0: 예.
1: 그분이 이제 저를 부르시겠죠. 홍 박사, 한국 증시 어떻게 봐? 아, 너무 급하게 올랐어.
0: 예.
1: 좀 불안합니다. 참 좋은 건 알지만 뭐 당장 코스피 지수라는 게 작년에 이맘때 3000포인트가 9000포인트라니 그동안 우리가 한국 주식시장에 2007년에 투자해서 지금까지 연수익률 1%도 못 내던 시장이었는데
0: 예.
1: 갑자기 이런 투자의 기회를 주니까 일단 팔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판단하시죠. 오케이. 그럼 거기서 돈 한 20억 불 빼가지고 지금 가장 저평가됐다고 생각되는 시장 위주로 해서 돌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0: 아,
1: 이제
0: 그렇군요.
1: 그 돈이 얼마 정도 되냐?
0: 예.
1: 이제 이게 궁금하실 텐데 전 세계 연기금이 한 80조 달러 정도로 운영합니다.
0: 예.
1: 미국 GDP가 30조 달러니까 미국 GDP 2배 반. 우리나라는 2조 달러가 됩니다. 아. 예, 이제 그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절반 정도는 주식한다고 보면
0: 예.
1: 한 40조 달러 정도를 연기금들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전 세계 주식 시장이 또 한 60조 달러, 70조 달러 되는 시장에서 40조를 움직인다고 그러면 대충 전 세계 주식의 글로벌 전 세계 시장에서 이쪽 연기금 관련돼 있거나 연기금의 간접 위탁 자금이 전 세계 시가총액의 한 20에서 25% 어떨 때는 그 이상이도 되고 그러겠죠.
0: 예.
1: 자 이제 그 돈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온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돈이 얼마 될 거냐?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아무리 못 들어와 있어도 대략 한 5천억 불에서 4천억 불 들어와 있었을 거예요.
0: 예.
1: 근데 그게 이제 세 배가 난 거죠.
0: 아.
1: 그러면 이제 우리 다 마찬가지죠. 그거 팔아야죠. 그래서 올해 상반기 중에 외국인이 이제 얼마 팔았냐면 아까 190조니까 약 한 1,500억, 1,300억 불 정도 팔았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거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시장에서 지금 이익 처분한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아직도 팔 수 있는 여력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아 있는데.
0: 아직도 그 들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1: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주식 시장의 전체 지분율에서 외국인 비중이 계속 올라갔다는 이야기 들으셨죠.
0: 예.
1: 왜냐하면 이 기업들은 그냥

0: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포스코, 현대차, KB은행 뭐 등등 한 10개 정도를 안 넘어요. 왜냐하면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1: 그러니까 잘 모르는 주식은 사기가 어렵네요. 쉽게 얘기하면.
0: 그리고 또 두 번째, 네. 만에 하나 어떤 스캔들이 벌어지거나 또는 파산 또는 신용등급 강등 같은 일이 벌어지면 당장 아까 제 미스터 매니저를 부르실 거 아니에요.
1: 예.
0: 홍 박사, 나 당신 믿었는데 이 회사 무슨 일이야? 제가 이걸 상대한테 죄송합니다라는 걸 기피하죠. 그걸 저희들은 이제 그 후회 기피 또는 반성문 기피라고 하는 현상인데요.
1: 예.
0: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는 한 9개, 10개밖에 없는데 그게 뭐 SK하이닉스는 거의 한 10배 올랐잖아요. 이러니 예. 안 파는 게 신기했다.
1: 아.
0: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까 변동성까지 커지니까 더 이제 좀 안 좋은 상황이죠.
1: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게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잖아요.
0: 네.
1: 다시 추가로 그러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거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없어요.
0: 이게 이제
1: 그러니까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게 이게 한때 이제 9,000이 넘었었잖아요, 그때. 그랬다가 지금 이제 6,000대로 내려왔는데 많은 분들이 개미 투자자들이 8,000대, 뭐 7,000대 뭐 심한 분들은 9,000대에 물리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원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잔뜩 들어와야지 그게 가능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0: 쉽지 않다.
1: 아, 쉽지 않아요? 아,
0: 예, 우리나라가 그 주가가 위아래로 변동하는 거.
1: 예.
0: 이걸 저희들이 이제 표준 편차 변동성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상반기가 61%. 그러니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시장이 120% 움직였다는 이야기를 다는 거겠죠.
1: 그게 어느 다른 데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예요?
0: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계에서 이제 제일 위험한 자산이 뭘까 하면 비트코인이잖아요.
1: 예.
0: 비트코인이 50%입니다.
1: 아, 그러니까 50%면 위아래로 100%가 움직인 건데.
0: 예, 우리는 120%.
1: 한국은 122%가 움직인 거예요, 지금.
0: 예. 그리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변동성이 큰 나라가 파키스탄.
1: 예.
0: 36%. 줄죠.
1: 예.
0: 그다음 국가 부도 상태에서 이제 간신히 살아나고 있는 아르헨티나가 33%.
1: 아, 아르헨티나가 어렵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으로 어렵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렇게 국가 위기 상황인 나라보다 우리나라 증시가 훨씬 많이 움직였다.
0: 두 배.
1: 두 배.
0: 그 나라보다 두 배 정도 움직였다.
1: 아.
0: 그러니까 이건 안 좋은 거죠. 이게 오르더라도 일본처럼 아베노믹스 2012년 시작해서
1: 예.
0: 지금까지 그때 7천 포인트가 얼마 전 7만 포인트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거기는 14년에 걸쳐서 10배가 난 거가 나라가 있고 우리는 작년 이맘때 3천 포인트가 9천 갔다가 지금 6천. 자, 이 보면 우리 한국을 보는 외국인들의 눈길이 어떻겠어요?
1: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작년 초에 보니까 1월 1일, 1월 2일 날 2,400에서 시작했더라고요.
0: 예,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 선거 전후에서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되고 그러면서 작년 이맘때 한 3천 근처였거든요.
1: 예, 예.
0: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쉽게 얘기해서 좀 양은 냄비 같은 모습을 보인 거죠. 또는 촌놈 마라톤. 그러니까 지금 42.195를 뛰어야 되는데 초반 10km에서 1등하고 있는 것처럼 예. 뛰면 그 나중에 탈수가 올 수도 있고 부상을 당할 수도 있는 건데 너무 단기간 급하게 올린 거죠.
1: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거 여쭤볼게요. 지금 그러면 이때면은 저희가 이제 뭐 투자를 컨설팅하거나 이런 데는 아닌데 궁금하신 분들이 아마 그걸 거예요.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 있느냐 한국 증시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물렸어. 그런데 나는 지금 당장 손절하지 않아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어. 그러면은 이걸 들고서 계속 가는 게 맞느냐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0: 예, 근데 단기간 내에는 만만찮다.
1: 단기간은 어렵다.
0: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말하는 단기는 6개월에서 1년인데요.
1: 예.
0: 이게 굉장히 시간 차이가 커서 우리 투자자분들은 평균 우리나라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신 한 천만 명의 개미 투자자들의 평균 주식 보유 기간이 9일이거든요.
1: 9일이요?
0: 예. 참고로 이제 20대 남성은 3일이고요.
1: 아, 3일마다 팔아요? 샀다가
0: 팔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1년에 100번 정도 매매를 더 하시는 거죠.
1: 아.
0: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방금 질문 정말 좋으신데 저도 뭐 단기 6개월, 12개월은 좀 고생할지 모르지만
1: 예.
0: 3에서 5년 이게 중기잖아요. 이 정도에는 충분히 우린 1만 피 이상 될 것 같다 저는 생각해요.
1: 아.
0: 그렇기 때문에 향후 3년에서 5년 사이에 시장 조정 날 때마다 그냥 저가 매수해서 한 3에서 5년 정도 참으면 충분히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저는 보답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 예.
0: 근데 이제 평균 9일마다 한 번씩 매매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 팔아야 되겠네.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1: 아,
0: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받을 때 아, 쉽지 않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제 나왔죠. 평균 9일 보유하시는 분한테
1: 5년
0: 안에 2주 안에 승부가 날까? 예. 제가 잘 모르겠다.
1: 아.
0: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1: 그렇군요.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이게 올 초에 투자 운용사하고 김용범 정책실장하고 회의를 한 다음에 5월 27일 날 이제 전격 도입이 됐는데 이게 지금 이것 때문에 변동성이 너무 커졌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0: 네.
1: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 없애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 65% 이 정도가 되는데 이거에 레버리지 상품까지 있다 보니까 웹더독 현상이 너무 심하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0: 저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1: 아, 없애는 게 맞나요?
0: 예.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시간이 없다 그러셔서 짧게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는 이게 단기 급등할 때는 레버리지가 최고예요.
1: 예.
0: 예, 그런데 이제 주식 가격이 조금씩 이렇게 박스권 또는 지금처럼 이렇게 하락했다가 올라가는 경우를 만나면 이게 그냥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6거래일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1: 예.
0: 6거래일 동안 주가가 20% 빠졌다, 25% 올랐다, 20% 빠졌다, 25% 올랐다를 해서 원금을 회복했습니다. 그럴 수 있죠.
1: 예.
0: 그러면 레버리지 상품을 가입했다면 수익률 얼마일까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 주식은 20% 하락, 25% 상승, 20% 하락, 25% 상승이니까 계속 이틀마다 원금을 회복했죠?
1: 예.
0: 자, 그러면 레버리지 상품은 손실이 얼마나 났을 것 같습니까? 6일 만에.
1: 수학을 잘 못하는데
0: 예, 27% 손실 납니다.
1: 손실이 27%가 난다고요?
0: 예.
1: 아니, 왜 그렇게 나?
0: 예, 왜냐하면 빠질 땐 더 많이 깨먹고 올라올 때 그걸 회복하는 게 약하니까.
1: 아.
0: 여기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1: 음해 복리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0: 그렇죠. 그리고 예. 이제 두 번째가 이런 레버리지 상품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제가 1,000만 원 넣었잖아요. 그러면 예. 이걸 거기서 1,000만 원을 더 빌려서 이걸로 2,000만 원치를 저희가 사주는 거잖아요.
1: 증권사가 1,000만 원을 매칭해 주는 거죠.
0: 예. 운용사죠.
1: 운용사.
0: 예, 근데 이제 운용사가 아무리 신용도가 좋다 그래도 무이자를 빌리지 못하잖아요. 남한테 이자를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럼 삼성전자야 이 회사를 1년 가지고 있는 배당 수익률이 한 2% 3% 나오니까 사실 대출 이자 5% 그래도 한 2% 정도의 연간 비용만 생기는데 SK하이닉스 배당 수익률 얼마인지 아십니까?
1: 뭐 안 받아봐서 모르겠어요.
0: 예, 0.2%가 안 되거든요.
1: 아.
0: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한 4.몇%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레버리지에서 그 발생하게 되는 비용보다
1: 예.
0: SK하이닉스 레버리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훨씬 크겠죠. 왜냐하면 SK하이닉스 주식을 들고 있다고 해서 받는 배당이라는 게 주거리 배당이니까.
1: 예.
0: 따라서 이제 이런 상품들의 종류에 따라서 그 1년 연간에 걸친 비용이 여기다가 이제 각종 운용 성과 뭐 운용하기 위해서 각종 수수료들 줄죠. 사고 파는 과정에서의 또 비용도 발생하죠. 이러니까 예. 이걸 전부 다 합치고 나면 최소 1년에 한 5% 4%에서 10% 가까운 손실을 이미 깔고 그러니까 수수료로 지불을 하고 여기에 음해 복리 효과까지 누리는 상품이니까
1: 예.
0: 이건 정말 제가 봐서는 왜 이런 걸 팔았는지 이제 물론 이제 홍콩에서 중국계 펀드인 CSOP라는 회사가 20조나 파는 거 보고서
1: 예.
0: 좀 속상했겠죠.
1: 알겠습니다.
0: 우리도 저거보다 잘할 수 있는데.
1: 예. 뭐 그때 이제 원달러 환율이 막 1,550원 찍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도 있는데 시간이 진짜 조금밖에 30초밖에 안 남았거든요. 대표님, 짧게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 짧게 말씀해 주세요.
0: 이번 기회에 좀 공부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서.
0: 우리나라가 정말 정말 예. 성장률도 높고 그 좋은 산업을 가지고 있지만 변화가 너무 크니까 하나의 자산, 하나의 주식에 너무 올인하지 않으셨으면 정말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특히 미국 어젯밤에 사상 최고치 치는 거 보셨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글로벌 분산을 해야지. 왜 한국 사람이 한국 주식만 해야 되냐. 이건 저는 가스라이팅이라고 봅니다.
1: 그렇군요. 그전에는 너무 또 나스닥만 많이 해가지고 뭐 문제가 됐는데 역시 분산 투자가 답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8월 5일 수요일 김준일의 시사천국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드는 천국 같은 세상 엔젤스 여러분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2: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엄마 나이가 되면 엄마 나는 또 잘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엄마,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3: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4: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5: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대학 로봇 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6: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3: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 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82번,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상상만 해도 우리 뇌는 그걸 진짜라고 여긴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렇다면 시원한 알프스 산맥 한가운데 있다고 상상해보는 것도 이 여름을 건너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은데요. 왜 알프스의 호수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우리 사진으로 영상으로 많이 봤잖아요. 정말 엄청 파랗죠. 그게 빙하가 깎아낸 고운 돌가루가 섞여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호수가 거울처럼 하늘을 비추고 있어서라고 합니다. 혼자서 푸른 게 아니라 하늘을 담아서 더 푸른 호수처럼 내 하루가 그런대로 괜찮았다면 곁에 있던 사람 덕분일 테고 오늘 내 표정이 조금 환해졌다면 나를 환하게 비춰준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여기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0: 8월 5일 수요일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 첫 곡 장필순의 여행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어떻게 여러분 잘 보내신 거죠? 너무 더워서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닐지 네 진짜 걱정이 될 정도의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그 청취자분들 몇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기 남쪽 어느 동네는 뭐 42도 낮 최고 42도 43도를 찍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정말 올여름 이 더위는 정말 역대급인 것 같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건강관리 진짜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그 남쪽 지방 특히 대프리카라고 불리는 대구 쪽 이쪽만 그런 게 아니라 서울까지도 서프리카라는 말이 등장했더라고요. 왜 정말 너무 더우면 너무 뜨겁고 너무 더우면 아프리카에 이렇게 빗대서 이런 그 말을 만들어서 쓰잖아요. 근데 정작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날씨 검색해봤거든요. 정작 거기는 최고 기온이 18도더라고요. 약간 배신감? 아까 그 스위스 알프스 산맥 얘기했는데 알프스는 또 몇 도일까? 찾아보니까 알프스는 8월에 최고 기온이 한 23도 정도래요. 거기다가 좀 해발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또 춥기까지 하다고 하네요. 이 알프스의 호수 우리가 영상으로 사진으로 많이 봤잖아요. 직접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저는 안 가봤는데 어쨌든 그 호수가 엄청 파랗잖아요. 정말 보석 색깔처럼 파란데 이 푸른 하늘이 그 호수에 비춰져서 그렇게 아름다운 파란색, 아주 맑은 파란색을 띠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사람도 서로가 서로를 비춰주면서 완성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더위도 서로가 있어서 내 곁에 누군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견딜 수 있는 것 같아요.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 챙기는 그런 여름 되시길 바랍니다. 광고 듣고 갈게요.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잔나비의 외딴 섬 로맨틱 듣고 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서 9시 음악 안에서 일상과 마음을 나누는 음악이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죠. 자, 1부에선 오늘 하루를 음접풍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기억하는 내 마음의 풍경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정말 소소하고 평범한 이야기도 많겠지만 아주 특별한 그런 이야기들, 경험담들 많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여러분들의 이야기 보내주세요.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 음작품 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성함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오늘 수요일 2부는 여러분들 신청곡 함께하는 시간 또 마련하고 있잖아요. 오늘이 가기 전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또 신청곡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 이렇게 함께해 주신 음작품 가족들을 위해 저희가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재즈가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재즈피플에서 드리는 월간 재즈피플, 굿 인터내셔널에서 제공하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에 플루트 연주가 더해진 유럽의 낭만이 느껴지는 앨범 Suit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 베사메 무초, 마리아 엘레나 등 20곡의 라틴 아메리카 명곡을 네킹콜의 목소리로 만나는 앨범 Canta Español, 홍두깨살 그대로를 천연 재료로 양념해 맛을 낸 오니제에서 드리는 수제 육포 세트, 피부 생태계를 연구하는 바이옴 액티베이트에서 기미 없는 깨끗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비타민C 스틱, 자, 그리고 아주 특별한 여행 선물도 있죠. 가격은 반인데 감동은 그대로인 고흥 반전 여행. 자, 고흥에 여행 가서 소비한 금액의 50%를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득템 여행 상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번 한 주 우리 음접풍 청취자들을 위한 스페셜 문화 선물도 하나 준비되어 있죠. 바로 창극 살롬의 관람권. 오스카 와일드의 탄미주의 희곡을 우리 고유의 판소리와 창극으로 새롭게 재해석한 살롬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8월 23일 일요일 오후 2시 마포 아트센터 아트홀 맥에서 열리는 이 공연, 자, 우리 음접풍 시청자분 중 5분을 선정해서 1인당 2매씩 티켓 선물로 드리니까요.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문자로 신청해 주셔야 돼요. 말머리에 창극 혹은 살롬에 이렇게 말머리 달아서 신청사연 성함과 함께 보내주세요. 자, 여러분들의 사연 볼까요? 박효진, 위정이, 장인애님께서 똑같은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쫑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시죠? 안녕한 거죠? 계혜정님께서 쫑디 오라버니 오늘도 폭염 속에 바쁜 하루를 보냈네요. 요즘 폭염 때문에

때문에 밤낮으로 힘들지만 중디 오라버니 목소리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아유 계정님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어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네 이제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이지영님께서 중디 안녕하세요. 오늘 2시간 넘게 에어컨 설치하고 가셨어요. 바깥은 땡볕이지만 가뿐하네요. 아 지영님 축하해요.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에어컨을 설치하셨군요. 자 이제 이 더위에 이 더위와 싸우느라 힘 빼지 마시고 너무 더울 때는 에어컨 많이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여름 되세요. 함광열님께서 쫑디형 안녕하세요. 오늘 제 생일이에요. 멋진 쫑디 목소리로 축하받고 싶어서 달려왔어요. 축하해 주실 거죠? 크! 이라고 네 우리 광열님은 아주 그냥 꼼꼼하고 알차고 어제는 내일이 생일이에요. 축하해 주실 거죠? 이러고서 어제 축하받았는데 오늘 생일이에요. 이렇게 또 자 진심으로 광열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좋은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 남은 시간도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고 생일 선물도 좋은 걸로 그것도 사랑 가득 담긴 기왕이면 여친이 주는 아니면 미래 여친이 주는 그런 선물 받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더운데 힘든 하루 보내고 오셨는데도 잊지 않고 음저풍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제가 노래 두 곡 들려드릴게요. 어우 좀 시원해질까? 최성원의 제주도의 푸른 밤 그리고 키보이스의 바닷가의 추억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제가 정성과 애정을 듬뿍 담아 제 마음껏 준비해보는 중디의 내 마음대로 플레이리스트. 오늘은 무더운 여름이면 생각나는 별미 빙수를 소재한 노래 두 곡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그릇의 시원한 빙수에는 더위를 식혀주는 맛뿐 아니라 여름날의 추억과 설렘도 함께 담겨있는데요. 두 곡 모두 빙수를 소재로 했지만 서로 다른 매력으로 이 여름을 노래합니다. 먼저 들어보실 곡은 뭐 다들 예상하셨겠죠?

바로 윤종신의 팥빙수입니다. 사실 이 곡은 2001년 발매 당시에는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2007년 디지털 싱글로 다시 발표된 뒤 입소문을 타면서 여름을 대표하는 시즌송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팥을 삶고 얼음을 갈고 과일과 연유를 올리는 과정을 마치 요리 레시피처럼 재미있게 풀어낸 가사가 이 곡의 가장 큰 매력이죠. 윤종신 씨도 팥빙수는 가장 실험적인 노래이자 20년이 넘도록 여름마다 다시 찾게 되는 나의 여름 보석이라고 말할 정도로 각별한 애정을 드러낸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 이어서 소개해드릴 곡은 악뮤의 콩떡빙수입니다. 2013년 친남매 듀오 악뮤가 특유의 발랄한 감성으로 선보인 노래인데요. 통통 튀는 멜로디와 재기발랄한 가사 속에 콩떡과 팥, 시원한 얼음이 어우러지면서 듣기만 해도 한여름의 더위가 잊히는 기분을 전해줍니다. 특히 가사에 그 등장하는 그 니커 이르고로는 몽골어로 하나 둘 셋 넷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어린 시절 선교사였던 아버지를 따라 몽골에서 생활했던 악뮤의 추억이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악뮤는 자신들의 특별한 경험을 노래 속에 재치있게 담아내며 빙수 한 그릇마저 즐거운 여름놀이처럼 그려냈는데요. 덕분에 이 곡 역시 지금까지도 꾸준히 사랑받는 대표적인 여름 시즌송으로 대표되고 있죠. 자, 그럼 시원한 빙수 한 그릇이 생각나는 여름 노래 두 곡 함께 감상해 볼까요? 윤종신의 팥빙수, 악뮤의 콩떡빙수.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영중입니다. 오늘은 빙수를 소재로 한 노래 두 곡 만나봤습니다. 박진경님께서 윤종신의 팥빙수 요즘 제일 핫함 난 인절미 빙수가 좋은디 연휴 가득한 저 전쟁 한바탕 치르다가 이제야 한시름 놔요 도균이 목욕시키고 난 후 싸움 날 뻔 누구랑? 미소천사랑? 설마? 미소천사랑 목욕 아 남편이랑 아니 왜 싸워요 도균이 목욕시키면서 얼마나 귀여웠겠어 아이들은 이렇게 목욕시키는 것도 이렇게 귀여운지 몰라 네 남편이랑 더운데 이 더울 때는 이 감정이 격해지면서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마음 상하는 일 가능하면 좀 피해야 돼요. 그리고 빨리 받아들여야 돼. 아, 내가 지금 더워서 좀 짜증이 났구나. 내가 그래서 이렇게 좀 과민 반응을 보였구나. 그래서 이 싸움이 났구나. 이렇게 바로 받아들여야지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의 손을 내밀 수 있을 것 같아요. 진경님. 아, 더위 때문이니까 진경님이 먼저 화해의 손 내미시길 바랍니다. 함광열님께서 빙수 먹고 싶어지네요. 유유. 그녀는 육지로 놀러 떠나셨어요. 노느라 바쁘시대요. 하필 오늘 생일인데? 잔인하네. 그분 잔인하셔. 잔인하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밀당의 대가이신 것 같기도 하고. 네, 광열님. 이럴 때일수록 보란듯이 신나게 오늘 생일 하루를 즐기시면 됩니다. 누구 보란듯이 주눅 들지 마시고 그녀도 육지로 놀러 떠났는데 나는 제주도에서 실컷 놀지 뭐. 화이팅! 유현미님께서 종대님 출첵합니다. 퇴근길에 서점 들렀다가 집에 들어가려 합니다. 근데 갑자기 시원한 스무디라도 사가지고 가야겠어요. 너무 더워서요? 아니면 누구 주려고? 어떤 목적이든 좋네요. 시원한 스무디로 이 더위 좀 식힐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더울 때 어떤 노래를 들으면 좋을까? 뭐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데 이 노래는 어떨지 한번 들어보세요. 조지의 바라봐줘요.

음작품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오늘을 기억해봅니다. 내 마음의 풍경. 내 마음의 풍경. 오늘은 7091님의 사연입니다. 쩡디, 한 달 전쯤에 업무차 알게 되신 분이 강화 자연산 조개를 지인에게 싸게 구입할 수 있다며 선물해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 조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주소를 메시지로 드렸는데 한동안 아무 소식이 없어서 그냥 안 보내신 건가, 아니면 혹시 보내셨는데 잘못됐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쩔까 하다가 머리를 굴려서, 혹시 아직 안 보내셨으면 괜찮아요, 다음에 식사하세요 라고 메시지를 드렸더니 그분이 실수로 안 보내셨다며 굳이 다시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괜찮다고 사양했지만 아니라고 꼭 보내신다고 하셔서 기다려봤는데, 이번에는 주소에 호수가 잘못 적혀서 저희 6층인데 8층에 가버린 거 있죠? 그 와중에 다행인 게 8층에 사는 애기 엄마가 저랑 안면이 있어서 그걸 직접 들고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갑작스럽게 배송을 해준 8층 애기 엄마에게 도착한 조개 반은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분께는 배송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우여곡절 끝에 조개를 먹으니 맛있긴 했습니다. 마마무의 넌 이즈 먼들 신청합니다.

내 마음의 풍경 사연 보내주신 7091님의 신청곡 넌 이즈먼들 마마무의 노래 함께 들었습니다. 아 너무 잘하셨네요. 일단 좀 오배송돼서 8층으로 간 것까지는 좀 그 잘못 갔는데 그래도 그 8층의 이웃께서 보통은 이렇게 직접 들고 오는 것보다는 아 저희 집에 뭐 택배가 잘못 온 것 같은데 한번 와서 확인하시고 찾아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정도로 연락 드릴 수는 있거든요. 근데 많이 친하신가 봐요. 진짜 친한 이웃이신가 봐. 직접 들고 아 저희 집으로 잘못 왔으면 내리고 오신 거잖아요. 조개면은 꽤 무거웠을 텐데 조개 배송할 때는 물도 가득 채워서 보내니까 택배 상자 무게가 꽤 하거든요. 덕분에 함께 나눠드시고 너무 좋네요. 조개는 신선할 때 먹어야 맛있으니까 함께 나눠드신 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보내주신 분께도 꼭 맛있게 먹었다고 너무 감사드린다고 또 작은 마음의 선물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노래를 한 곡 더 들려드릴게요. 아 요즘에 이 한희정 씨 어떻게 지내시는지 이 더위에 궁금하네요. 한희정의 휴가가 필요해.

네, 한희정의 휴가가 필요해 듣고 왔습니다. 한희정 씨는 우리 음접풍 가족이잖아요. 뭐 지금은 방송 함께 안 하고 계시지만 음접풍 최장 게스트시거든요. 예, 그래서 한희정 씨는 우리 음접풍의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희정 씨가 요즘에 어떻게 지내시나 궁금했는데 야 마침 오늘 신곡이 나왔네요. 참 너무 잘 됐으면 좋겠고 저희 방송에서도 조만간 희정 씨 노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박나길 대박기원. 박진경 님께서 화해 못했나 봐요. 아까 그 아들 목욕시키다가 남편분하고 다투신 것 같은데 내가 얼른 화해하라고 더위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랬더니 화해 안 했나 봐. 사실 사연을 다시 보내주셨는데 난 그냥 다음 생엔 결혼 안 해 라고 크크크크크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런 일상마저도 아주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더군다나 그 미소천사 그 녀석 얼굴만 봐도 또 행복한 하루가 계속될 테니까 오늘 안에 마무리하세요. 다툰 거 오래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자 이제 1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1부 끝곡으로요 오늘 생일 맞으신 함광열님이 본인 생일 축하곡으로 신청한 노래 에릭남과 치즈가 함께한 사랑인가요 이 곡 1부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 2부에 먼저 가서 또 오늘 2부 함께할 가사 읽어준 쭝디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2부에 봬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4: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 끝에 언박싱. 역대급 더위 속 도심의 밤은 도저히 일찍 잠들 수가 없죠. 지금도 아마 집에만 있기엔 답답해서 시원한 곳을 찾아 나선 분들 계실 텐데요. 그래서 열대야 도심의 피서 모습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우선 해가 지면 그 어느 때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바로 한강인데요. 여의도 물빛광장에는 지하수에 발을 담글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인기가 폭발이라고 합니다. 또 여의도와 뚝섬 한강공원엔 야영장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운영이니까 밤샘 캠핑이 가능한 거겠죠. 방학한 아이들 데리고 텐트 주위에 둘러앉아 야식도 즐기고 강바람 느끼다 보면 잠 못 들어도 좋은 여름밤의 추억이 쌓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밤 10시가 넘은 시각엔 에어컨이 갖춰진 대형 쇼핑몰을 찾는 사람들 발길은 끊이질 않는데요. 휴가를 이 몰캉스로 즐기면서 땀 한 방울 없이 실내에서 쇼핑도 하고 그리고 카페에서 얼음이 잔뜩 든 음료도 마시면서 지친 몸과 마음을 늘어진 채로 보내다 보면 졸음이 솔솔 밀려올 것 같기도 하죠. 그리고 어차피 더운데 조금 더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싶다는 분들은 용인의 한국민속촌을 간다고 하는데 무섭다고 유명한 전설의 고향 귀신의 집이 자정까지 운영이 되고요. 심지어 민속촌 안에 귀신 분장을 한 분들이 저벅저벅 돌아다닌다고 하네요. 아, 방문객들은 오싹해서 더위를 잊겠지만 이 귀신 분장을 하신 분들 인터뷰를 보니까 너무 덥다고. 그래도 이 여름의 즐거움을 위해 한몫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한다고 합니다. 폭염 앞에서 무기력해지는 지금이지만 우리 조금만 더 활력을 채우고 생기를 나눠주면서 이번 주 더위의 고비를 함께 잘 넘겨보자고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2부를 시작하며 꺼내본 하루 끝 언박싱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재즈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타리스트 중에 한 명인 조지 벤슨과 가장 위대한 보컬리스트 중에 한 명인 알 자로우가 함께한 노래 Summer Breeze였습니다. 자, 도심에서 이 더위를 식히기 위해 정말 요즘은 그 어디보다 한강이 가장 핫한 곳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한강 수영장 이야기는 뭐 SNS에 정말 많이 올라오고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가성비 워터밤이라고.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영상으로 봤는데. 아무튼 낮에 그렇게 물속에서 놀아도 밤에도 여전히 더워서 어쩔 줄 모르는 분들이 한강에서 밤샘 캠핑도 하시고 그리고 또 대형마트나 쇼핑몰은 24시간 연중무휴인 곳도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 시원하게 보내는 분들 꽤 많으시다고 하네요. 민속촌 귀신의 집은 뭐 귀신 안 무서워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재미삼아 많이 가실 것 같은데 저처럼 귀신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아우 그냥 깜짝깜짝 놀랄 것 같아서 안 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곳에서 이 귀신 분장하고 애쓰시는 분들이 다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아유 이 더위에 정말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예, 고맙다고 고생한다고 응원해드리고 싶네요. 신동철님께서 사연 주셨는데 저 민속촌 전설의 고향에 갔을 때 저한테 귀신이 아! 하는데 제가 고생하십니다 했더니 예 감사합니다 하고 가시더라고요. 일행이 다 빵 터졌어요. 김수정님께서 아 수정님 이 센스상 드려야겠는데 문자 센스상 드려야겠어. 어떤 문자가 왔냐면요 여러분 수정님께서 난 쭝캉스 중인데 쭝캉스만큼 좋은데 없어요. 센스하고는 아니 우리 방송에 그 청취자들 사연에다가 각각의 사연 그 상들을 좀 지정해가지고 그날그날 이렇게 센스상 뭐 유머상 뭐 그런 거 좀 정해가지고 선물 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아유 수정님의 센스 아주 최고입니다. 최고. 수정님 덕분에 내가 더위가 싹 가시네. 요 정도 됐으면 상품 안 주나? 분명히 수정님 이러실 것 같은데 드리죠. 드립니다. 아 너무 센스가 넘쳤어. 자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니까 혹시 선물 받으실 생각 있으시면 주소 그리고 이름 그거를 문자로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주세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홍장님께서 적적한 쭝디 목소리 들으며 생기 제대로 충전하고 싶어 왔어요. 모두들 수분 잘 챙기고 계시죠? 네, 자영님 어서 오세요. 자영님도 더위에 수분 잘 보충하고 건강하게 보내고 계신 거죠? 네, 여러분들 모두 수분 섭취 틈틈이 많이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자, CPBC 라디오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FM 라디오 105.3MHz 그리고 CPBC 빵과 CPBC 플러스 어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자, 오늘 수요일은 또 여러분들의 신청곡 틀어드리는 시간 따로 마련하고 있잖아요. 오늘이 가기 전에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간단한 사연과 함께 보내주셔도 됩니다. 사연 신청곡 소개되시면 신청곡 노래도 듣고 저희가 준비한 CD 선물도 보내드리니까요.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또 가사 읽어주는 쭝디 이 시간에 함께 읽고 싶은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좋은 노랫말 그 가사말 노래 있으시면 신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가사 읽어주는 쭝디 시작해볼까요?
가사를 읽고 마음에 담으면서 음악에 숨어있는 매력까지 진하게 나눠봅니다. 오감 동원 음악 감상 시간, 음악을 읽다, 가사 읽어주는 쭝디. 가사 읽어주는 쭝디, 오늘 첫 번째로 함께 읽어볼 곡은요, 싱어송라이터 윤마치의 다큐멘터리입니다. 2019년에 데뷔한 윤마치 씨는 페스티벌 여신으로도 불리고요, 퀸 마치라는 별명도 갖고 있는데요, 트와이스, 엔믹스 같은 케이팝 그룹의 곡 작업도 함께한 최근에 주목받는 음악인입니다. 오늘 읽어볼 다큐멘터리는 원래 영화 같은 삶을 원했지만 실제로는 그저 평범하거나 조금 투박하고 예상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삶에 대한 윤마치 씨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별거 없는 일들 일어나는 다큐멘터리가 바로 나의 이야기란 걸 깨닫고 만들었다는 노래 함께 읽어볼까요? 기어이 기적이 찾아오는 영화처럼 살고 싶었다지. 반짝이 가루를 잔뜩 뿌린 채 눈물마저 낭만이 가득하던 곳, 문득 눈을 뜨니 여긴 먼지 가득한 나의 집. 머리 위 전깃줄에 어제의 긴긴 숨이 매달려. 이건 나의 다큐멘터리. 누군가는 이런 날 사랑해줄까? 서성이는 나의 모습도, 어린 날 그렸던 나의 밤엔 하늘 가득 은하수가 채워져 있었어. 오늘은 흐려지는 저녁 노을 바라보는 일밖에 할 수가 없네. 이름 모를 누군가의 오랜 노래가 되고파. 그래서 삐걱이며 계속되는 초라한 기록이야. 별거 아닌 순간들, 별거 없는 장면들, 별거 없는 내가 모이면 무엇이 되려나. 나는 나를 연기하지 못해서 묵묵히 발끝만 보며 걷죠. 조명이 꺼진 뒤에도 여전히 나는 숨을 쉬고 있어요.

음자풍의 가사 읽어주는 쭝디. 이번에 읽어볼 노래는요, 수십 년 동안 여름을 상징하는 노래 중에 하나로 사랑받아오고 있는 윤형주 선배님의 조개 껍질 묶어입니다. 이 노래는 윤형주 선배님이 대학 시절 해수욕장에서 미팅을 하다가 떠나려는 여학생들을 붙잡기 위해 30분 만에 작사 작곡했다고 하는데요. 아, 그 미팅 얼마나 재밌고 낭만 가득했을지. 이 어느 여름 바닷가 저녁의 정취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노래, 조개 껍질 묶어, 함께 읽어볼까요? 조개 껍질 묶어 그녀의 목에 걸고 불가에 마주 앉아 밤새 속삭이네. 저 멀리 달 그림자 시원한 파도 소리. 여름밤은 깊어만 가고 잠은 오질 않네. 아침이 늦어져서 모두들 배고파도 함께 웃어가며 식사를 기다리네. 반찬은 한두 가지 집 생각나지만은 시큼한 김치만 있어주어도 내게는 진수성찬. 밥이 새까맣게 타버려 못 먹어도 모기가 밤새 물어도 모두들 웃는 얼굴. 앞만 생각해도 집에는 가야 할 텐데 바다가 좋고 그녀가 있는데 어쩔 수가 없네.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가사 읽어주는 중디. 오늘은 윤마치의 다큐멘터리 그리고 윤형주 선배님의 조개 껍질 묶어 이렇게 두 곡 읽어봤습니다. 윤마치 씨는 원래 대학에서 클래식을 전공했는데 워낙 무대 위 스타일도 패셔니스타처럼 너무 스타일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2030 여성들이 애용하는 브랜드에서도 막 협찬하고 싶어서 앞다퉈 찾고 있다고 하네요. 거기다 노래도 뭔가 톡톡 튀면서 음악도 너무 좋은데요, 정말? 아주 다재다능한 그런 아티스트인 것 같아서 앞으로가 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윤형주 선배님의 이 노래 조개 껍질 묶어. 아, 정말 우리 어린 시절에도 왜 뭐 MT 같은 거 가면 무조건 둘러앉아가지고 모닥불 앞에서 둘러앉아가지고 이렇게 손 이쪽 손 저쪽 손 이렇게 옆 사람하고 손바닥 치면서 함께 부르던 굉장히 그런 풋풋한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오르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서 참 오랜만에 들었는데도 너무 좋네요. 이 곡은 진짜 그냥 원곡 듣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누군가 이 곡을 리메이크 한다면 어떨까를 생각해 봤거든요.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선뜻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역시 이 윤형주 선배님 버전, 그렇게 오래된 버전인데도 불구하고 역시 이 곡의 분위기는 이 윤형주 선배님 목소리를 듣는 게 최고 같습니다. 그냥 노래 듣는 것만으로도 시원해집니다. 9203님께서도 아 시원하다, 조개 껍질 묶어, 머리가 절로 좌우로 갸웃갸웃 할 수밖에 없는 노래예요. 손 내밀고 박수 치셨죠, 9203님. 황석주님께서 조개 껍질 아니고 이 노래를 대성리에서 친구 기타와 함께 목 터지게. 유현미님께서 며칠 전부터 고민했던 책 구입했습니다. 행복합니다. 차근차근 읽으려 해요. 고명환 작가의 독서의 기술. 이렇게 또 그 책 이렇게 은연중에 책을 추천해주고 계시네, 현미님께서. 일단 구입하셨으니까 다 읽고 나서 정말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다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사연 보내주세요, 책 읽고. 자, 이렇게 가사 읽어주는 쭉디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함께 읽고 싶은, 여러분들만 알기 아까운 그런

노랫말에 노래 있으면 보내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신청곡과 함께 남은 시간 꾸미는 날이잖아요. 오늘이 가기 전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CPBC 빵 혹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청곡 도착한 것 먼저 들어볼까요? 1735님께서 형중오빠 더운데 건강 잘 챙기세요. 내래 상실의 관성 내킬 때 틀어주세요 라고. 어허, 안 내키면 안 틀어줘도 되는 거예요? 혹시 1735님? 오, 이러면 고민되는데. 에이, 기분이다. 오늘은 틀어드릴게요. 내킨다? 내래 노래 내키네요. 틀어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지영님께서 이승환님의 붉은 낙타 시대를 앞서 나간 노래 막상 많이 듣지 못했는데 오늘 음접풍에서 듣고 싶어요. 자, 저도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1735님의 신청곡 내래 상실의 관성 그리고 이지영님이 신청해 주신 이승환의 붉은 낙타

넬의 상실의 관성, 이승환의 붉은 낙타, 여러분들의 신청곡 함께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신청곡도 만나볼까요? 이번에는 1573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정대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참여해요. 시원한 노래 포지션의 서머타임 듣고 싶어요. 아유 좋네요. 이 노래도 정말 시원하죠. 준비할게요. 그리고 1110님께서 또 보내주셨는데, 정대님 올해 제일 더웠던 핫한 동네 경남 양산에서 더위를 이기고 방금 기차에서 내렸는데 왜 이 더위가 다시 수도권으로 온 거죠? 헉 하고 숨이 막히는 이 후텁지근함. 소중한 제 두 개의 연차를 또 더위에 녹여야 한다니. 유유 목금 휴가 냈는데 억울하긴 한데요. 괜찮아요. 저 찜질방 좋아해서 여름에도 찜질방 가거든요. 즐겨보죠 뭐.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틀어주세요. 네, 찜질방 굳이 갈 필요 있습니까? 지금 전국이 찜질방인데 노래 들으면서 찜질방이라고 생각하고 즐겨주시면 됩니다. 자, 두 분의 신청곡 틀어드릴게요. 1573님의 신청곡 포지션의 Summertime, 1110님의 신청곡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청곡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899님이 사연과 함께 신청곡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한 것도 없는데 시간만 미친 듯이 질주하네요. 노래도 자주 들을 틈도 없이 하루가 훅 지나갑니다. 얼마 전 거울을 봤는데 고집스러운 가르마 한가운데 흰머리 하나가 쫑긋하고 눈치 없이 서 있더라고요. 어디로 갈지 몰라 혼자 센터에서 뚝딱거리는 모습이 아주 딱 지금의 저 같았습니다. 시간은 달려가고 저는 여전히 허둥대고 있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저 흰머리나 저나 아직 제자리를 찾는 중인걸요. 이무진의 잠깐 시간 될까 신청합니다. 멋지십니다. 센터에서 자리를 찾아가는 중인 이 5899님의 현재 모습을 가르마 사이의 흰머리에 비유한 이 시적인 사연. 아우, 멋지시네요. 신청곡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홍자영님이 쭝디의 그대만을이 생각나는 날이에요 하시면서 제 노래 또 신청해 주셨네요. 오늘 같은 이 더운 날 이 두 곡 함께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5899님이 신청해 주신 이무진의 잠깐 시간 될까, 그리고 홍자영님이 신청해 주신 김형중의 그대만을

네,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하는 시간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벌써 오늘 신청해주신 곡들 중에 못 들려드린 곡들은 다 저장해뒀다가 다른 시간에 틀어드리니까 또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끝곡으로 박진경님이 신청해주신 곡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휴, 화해하기 위해서 신랑의 최애곡 FR 데이비드의 Words 얼른 풀어줘라 얍 신청합니다. 네,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끝곡으로 박진경님의 신청곡 FR 데이비드의 Words 들려드리면서 저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자, 내일은 스페셜 라이브 초대석 마련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혹시 빅마마의 신연아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내일도 저녁 7시 음저품 잊지 말고 찾아와 주세요. 오늘 하루도 모두 최고였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2: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3번. 가난한 자입니다.

0: FM 93.1MHz 깊은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하루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저녁 9시.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당신만의 BGM이 되어드릴게요.

당신을 위한 BGM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2: 대구대교구 제4대리구 사회복지위원들이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생일을 축하해드렸는데요.
3: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너무 보답스럽습니다. 너무 오래 살아요.
2: 그저 생일을 축하해드렸을 뿐인데 뭐가 그리 미안하고 고마우실까요? 많은 것을 챙겨드리지 못해도 찾아가 인사를 전하고 잠시 곁에 머무는 일, 그 짧은 만남이 오늘을 환하게 하고 내일을 기다리게 합니다.
1: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4: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5: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9시에서 11시,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악이 건네는 위로, 당신을 위한 BGM.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3: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2: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3: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2: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4: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2: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4번, 나는 주님을 찾습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대요 설길 전연금 새신랑 수녀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나 후대에 무엇을 물려주고 싶은가요? 집, 자동차, 많은 돈. 아, 가능하다면 좋은 것들을 많이 물려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일 텐데요.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진정한 행복까지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물려주고 싶은 건 뭘까요? 어디서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마음,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힘,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함께 누렸던 평화와 기쁨 아닐까요? 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도 있네요. 근데요, 이렇게 특별한 때에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경험한 작은 기쁨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겠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기도의 요솔길, 기도밥상 차려지는 날인데요. 주님 안에서 행복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백종원 신부님 모시기로 하고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이노우 주사가 불렀습니다. 행복 듣고 왔네요. 예, 오늘은 아주 가까운 시대의 성인 교황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행복을 유언처럼 우리에게 남겨주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 행복을 느끼시나요? 오솔길 가족 여러분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사는 얘기 나눠주세요. 기도의 오솔길은 매일 오후 4시 그리고 생방송이고요. 밤 11시에는 재방송으로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자가 벌써 와 있어요. 7409님, 네, 노코 아빠예요. 어머, 예, 반갑습니다. 네, 이 더운 날 또 이렇게 저 멀리 대프리카에서 네, 금일 휴가 끝나고 출근이네요. 3일 후에 또 쉬지만 일이 많이 들어오길 기도 부탁드려요. 일이 많이 있으면 좋겠죠, 정말. 네, 알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노코 아빠님. 그리고 하하대사님, 네. 오늘도 무더위는 무섭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면서 신앙의 기쁨을 알 수 있게 제가 읽었던 책을 주고 싶어요. 하하하 하셨네요. 무척 독서 광이시잖아요. 그러니 책도 많이 쌓였겠네요. 그걸 고스란히 잘 보관했다가 예, 손주들에게도 다 나눠주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아주 복된 일이십니다. 잘 되시리라 믿으면서 더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레나 벤뚜르 노래입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0: 기도 요솔길 별미 맛집 수요일에만 차려지는 기도 밥상입니다. 영양 만점 기도 밥상 받을 준비 되셨죠? 오늘도 백정원 마르코 신부님 모셨습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네.
0: 이 무더운 뜨거운 열기와 함께 어떻게 오셨나요?
1: 잘 왔습니다. 무더위를 뚫고.
0: 지하철을 타셨나요?
1: 네, 지하철 타고
0: 네,
1: 잘 왔습니다.
0: 저도 그렇습니다. 네. 네. 아이고, 정말 저희 수녀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더위 때문에 너무들 고생하고 계신데요. 뭐 지난주도 바쁘셨죠?
1: 네, 저는 여전히 본당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예, 노느라 네. 바쁜 시간 보내고
0: 이제 물놀이 그런 건 끝나지 않으셨나요?
1: 그런데 또 이 어린 주일학교 친구들 중에
0: 네.
1: 이제 전례부라든지 성가대처럼 아하. 봉사하는 아이들 위로해 주는 의미로 서울 모처에 있는 놀이공원을 오. 데리고 다녀왔는데요.
0: 그렇죠. 가야죠.
1: 죽다 살아났어요.
0: 아이고 그 정도로요?
1: 날이 너무 더워서
0: 맞아요.
1: 그런데도 아이들은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줄도 긴데도 그
0: 다 기다리고 또 타보려고
1: 예. 예, 그래도 같이 야. 저도 기다렸다가
0: 같이 타셨어요?
1: 예,
0: 아이 잘하셨습니다. 세상에 어쩐지 시부님이 약간 타셨더라.
1: 네. 예. 여전히 저는 아이들과 또 노느라 바쁜 시기를
0: 잘하셨습니다.
1: 보내고 있었습니다.
0: 어린이 같은 마음으로 함께 또 놀이기구도 타보시고 시고 정말 본당 그 본당 가셔도 또 재미나는 추억거리들이 많이 생기네요.
1: 네.
0: 네.
1: 수녀님께서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0: 아이고 저는 뭐 더워서 덥다 덥다 하면서 그렇죠. 수녀원에 있었고 저희 수녀님들은 뭐 다들 지금 휴가철이라
1: 네.
0: 갔다가 오는 사람에 또 다시 가는 사람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그래서 근데 저희 수녀원에 이제 기쁜 소식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8월 1일 날 예, 한 명의 자매가 입회를 했어요.
1: 오, 네.
0: 네네. 그래서 입회식이 있었는데 부모님과 또 지인들 함께 다 오셔서 입회식 참석하시고 기도하시고 아유 정말 기뻤는데 기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숙연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1: 그렇죠.
0: 정말 성소자가 너무 없잖아요.
1: 네.
0: 한 명 너무 귀한 자매인데요. 아, 우리가 잘 살아야지 되는데 어떡하나 뭐 이런
1: 그러게요.
0: 생각도 들었습니다.
1: 예. 이제 성소가 더 귀한데 또 그렇게 결정을 하신 수녀님 새 수녀님의 마음도 참 애틋하게 느낀
0: 예비 수녀님
1: 네, 예비 예. 수녀님의 마음이 네. 전달됩니다.
0: 정말 대단한 마음이죠.
1: 네.
0: 네, 그래서 너무 고마운 생각도 들고 그런 자매를 수도에 또 보내주신 부모님들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기도하게 됐습니다.
1: 그러네요.
0: 예.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2027, 예, 2027이라고 부르죠. 네, 서울 세계 청년대회 수호성인 소개해 주실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이 벌써 다섯 분 수호성인 중 마지막 성인인데요. 우리에게는 아주 친숙한 분이시겠죠?
1: 네, 오늘이 그 다섯 분의
0: 네.
1: 수호성인 중 마지막 한 분이신데요.
0: 네.
1: 많은 분들이 잘 기억하시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0: 예.
1: 바로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십니다.
0: 네.
1: 이 교황님께서는 전 세계 많은 우리 가톨릭 신자로부터 사랑도 많이 받으셨고 또 우리나라를 방문하신 첫 번째 교황님이기도 하시지요.
0: 네.
1: 그래서 오늘 기도밥상 시간에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WID 수호성인 다섯 번 중 가장 마지막 분인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에 관한 이야기 네. 나누려고 합니다.
0: 네, 저도 이 교황님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참 반가웠어요. 우리나라 처음 방문하신 교황님이시기도 하고 저는 그 시대 그때가 언젠가요? 아, 88년 뭐
1: 84년도
0: 89년도
1: 두 차례.
0: 예, 두 차례 오셨었는데 아, 멀찌감치 뭐 워낙 많은 분들이 여의도에 모였었기 때문에
1: 네.
0: 먼 데서 손만 흔들던 생각이 나네요.
1: 네.
0: 예. 이런 기억에 남아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사랑도 많이 받으셔서 지금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우리 기도의 오솔길 애청자들도 아, 그 교황님 하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교황님이 뭐 최초의 공산권 출신 교황님이셨나요?
1: 네, 맞습니다. 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1920년 네. 5월 18일 폴란드에 출신이시고요. 폴란드의 옛 수도 크라쿠프라는 인근 바도비체라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황님의 본명, 본래 이름은 카롤 요제프 보이티와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는 교황님이 되기 전까지는 보이티와라는 네. 명칭으로 교황님을 호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이티와는 자신이 태어난 고장 바도비체라는 곳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수도 크라쿠프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하여 문학과 더불어 연극을 전공하셨다고 해요. 네, 그러나 이후 1939년 독일 나치가 폴란드를 점령하고 또 대학을 폐쇄하자 보이티아는 여러 공장, 채석 공장이나 화학 공장 같은 곳에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을 했던 이유는 단순히 생계뿐만 아니라 그렇게 일을 해야 당시 독일의 징집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0: 네네, 독일군이 이 폴란드를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일이 또 벌어졌네요. 네. 네네, 자, 이렇게 전쟁의 아픔을 온몸으로 겪으신 분이셨어요. 정말 고난을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신앙을 지켜 나가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사셨는데 대학까지 가셨었는데 생계를 책임지는 입장. 야, 이거 그러면서도 또 신앙을 또 이렇게 지켜 나가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성소를 체험하게 되셨을까 궁금하네요.
1: 그렇죠. 무엇보다 보이티와의 네. 부모님께서는 두 분 모두 일찍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보이티와가 9살이 되던 해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이제 일을 하는 동안 보이티와가 청년이 되어 일을 하는 동안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이티와는 이 슬픔을 공장에서 일함과 동시에 연극에 몰두하셨다고 해요. 연극에 몰두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어떤 전쟁의 상처, 어려움 그리고 또 아버지의 죽음을 겪으면서 그 보이티아는 그런 연극에 대한 애착을 이제 접고 보다 더 하늘에 영원한 것을 찾아 사제가 되기로 결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1942년 크라쿠프 대교구가 운영하던 신학교에 입학하고 1946년 사제 서품을 받습니다. 또 이후에는 로마에서 유학할 기회를 얻게 되어 로마에서 수학한 뒤에 1948년 십자가의 성 요한의 신학이라는 주제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국 폴란드로 돌아와 본당 주임 신부 혹은 신학교에서 강의를 맡으며 본격적인 사제 생활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0: 아이고, 그렇게 여러 아픔 속에서도 사제의 길을 선택한 게 참 인상적이고 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꽤 이른 나이에 주교님이 되신 것으로 아는데요. 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1: 맞습니다. 그렇게 잘 사제 서품을 받고 또 공부도 하셨던 우리 보이티와 신부는 1958년 비오 12세 교황님으로부터 38살, 당시 38살의 보이티와를 크라쿠프 대교구 보좌 주교로 임명되었다고 합니다.
0: 네, 38.
1: 네. 그리고 이후 6년이 지났으면 44살. 44살 때에는 1967년에는 대교구장, 크라쿠프 대교구장으로 임명되시고 또 곧바로 추기경으로 서임되셨다고 합니다.
0: 네.
1: 그런데 이때 폴란드는 이 독일에 이어서 소련 공산 체제 아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이티와 추기경은 폴란드의 공산주의 정권에 저항하면서 교회의 합법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또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다고 합니다.
0: 네. 아,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소련의 체제 아래 또 있었군요.
1: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치의 지배를 받은 이후 공산 정권의 지배를 받았다고 합니다.
0: 예, 이렇게 공산 정권 아래에서도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너무너무 애를 쓰셨는데 야, 그런데 그 젊은 나이에 주교가 되시고 또 추기경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이 시기에 이 교황님 시대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열렸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예. 그때 어떻게 참여를 하셨어요?
1: 그래서 잠시 오솔길 가족분들께도 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잠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1962년부터 1965년 이 3년 사이에 있던 교회의 회의입니다. 우리 오늘날 현대 가톨릭에 있어서 아주 큰 분기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회의였는데요. 이때의 가톨릭 교회가 현대 사회에 맞춰 여러 가지로 쇄신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아마 아주 오래전 신자분들은 기억하실지
0: 예,
1: 모르겠는데
0: 기억나죠. 네.
1: 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하기 전에는
0: 네네.
1: 그 모든 전 세계의 미사는 오로지 라틴어.
0: 맞아요.
1: 네, 라틴어로만 봉헌이 예. 됐었고 지금은 미사할 때 이제 사제와 신자들이 서로 마주보고 합니다만
0: 네.
1: 당시에는 그 제대가
0: 뒤돌아서서
1: 네, 재단이 이제 벽면으로 붙어 있어서 사제
0: 제가 아주 아기 때 아주 아기 때 예, 아주 아기 때 제의도 지금 같이 넓은 제의가 아니고 요렇게 뭐라 그러나요? 좀 짧은 제의 네. 있잖아요. 소매가 없는
1: 그 모습도 좀 다릅니다. 제2의 그렇습니다.
0: 예, 예. 네. 그렇게 뒤돌아서서 미사를 하시던 기억이 아주 어렴풋이 생각이 납니다.
1: 네, 예. 저는 영상과 사진으로만 접하는 내용입니다. 네, 이처럼 예. 뭐 미사의 형식 여러 가지 네. 그리고 무엇보다 평신도 역할이 이때 확대됩니다.
0: 아.
1: 그리고 다른 종교와의 대화 등 이때의 가톨릭 교회의 여러 가지 면모가 바뀐 아주 획기적인 사건 이것이 바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였는데요. 이 당시에 보이티와 역시 주교로서 교부로서 이 회의에 참석하여 활발하게 이 회의에 참여하고 활동했고 이 당시 나왔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의 초안을 작성하는데도 크게 공헌했다고 오늘날 평가되고 있습니다.
0: 네.
1: 이후 학술 강연 혹은 신앙 집회 등을 위해 유럽을 비롯한 여러 나라를 방문하면서 전 세계에 흩어진 또 폴란드인 공동체를 순방하면서 교회 안에서 또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조금씩 높아져 갔다고 합니다.
0: 예, 그러면 공의회에서도 뭐 활발하게 예, 활동도 하셨네요. 뭐 활동 그런데 훗날 교황님으로 선출되는 데에도 이런 활동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1: 그렇죠.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0: 네.
1: 그런데 이제 교황님들은 이제 종신직이죠. 이제
0: 맞아요.
1: 돌아가실 때까지 네. 하는데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전임 교황님이 요한 바오로 1세 교황님이세요. 이 부분
0: 아.
1: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0: 너무
1: 수 있는데
0: 너무 빨리 끝내셔서 아프셔도 돌아가셨어요.
1: 맞습니다.
0: 예, 예.
1: 그런데 그 날수가 네. 교황님으로 선출돼서 활동을 하신 지가 33일이셨다고 합니다.
0: 아, 한 달 조금
1: 네. 한 달 남짓한.
0: 예, 예. 네.
1: 그래서 전임 교황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추기경님들은

0: 기준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목활동을 펼치셨는지 궁금하네요.
1: 네, 맞습니다. 앞서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비교적 젊은 나이에 교황이 되셔서
0: 네.
1: 아마 체력적으로도 그러셨을 것 같고
0: 네.
1: 또 뜨거운 선교 열정을 지니셔서 여러 나라에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2000년 가톨릭 역사상 가장 많은 곳을 방문한 교황이라는 네. 아주 특별한 기록을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1979년 1월 교황이 되신 후 멕시코 사목 방문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이후 104차례,
0: 와.
1: 104차례
0: 와.
1: 해외 사목 방문에 나서셨고
0: 100차례 100개가 넘는 나라를 네.
1: 그리고 교황님께서 여행하신 거리만 200만 킬로미터에 이른다고
0: 대단하시네요. 네, 바오로 사도처럼 다니셨네요.
1: 네.
0: 그래서 요한 바오로시군요. 바오로자가 들어가죠.
1: 아, 그러네요.
0: 아이고 이분은 젊으셨을 때 그러니까 총 맞기 전에는 엄청 건강한 분이셨어요. 체격도 정말 건장하시고 목소리도 또한 엄청
1: 그러니까요.
0: 좋으시고요. 정말 세계를 누비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와 104차례 해외 사목 방문 우리나라도 방문하셨잖아요.
1: 그렇죠.
0: 예, 그 당시 사진 보면 교황님께서 김포 공항에 내리셔서 땅에다 입을 맞추시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뭐 그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1: 네 맞습니다. 이 사진으로도 남아 있는데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어느 지역을 방문하시든지 뭐 배에서 내리시던 차에서 내리시던 비행기에서 내리시던 도착 즉시 그곳에 무릎을 꿇고 땅에 당신의 입을 맞추셨다고 합니다.
0: 네네.
1: 이는 사제들의 수호 성인이신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님을 본받은 것 그러한 모습을 실제로 네네. 보여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방금 수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오솔길 가족 여러분들도 인터넷에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젊으셨을 때 사진 보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잘생기셨어요. 멋있으세요.
0: 네. 풍채도 연극, 좋으시고. 연극할 때의 모습도 제가 본 것 같은데 네. 진짜 좀 매력이 있었어요.
1: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아주 다양한 언어를 아주 예. 자유자재로 구사하셨고 편안한 태도로 많은 신자들에게 사랑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0: 네.
1: 그래서 교황님의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사진들을 보면 이렇게 손짓이나 몸짓이 아주 크고 또 자연스러운 것을 볼 수 있는데요.
0: 연극 배우였잖아요.
1: 그렇죠. 아무래도 젊은 시절 하신
0: 네.
1: 그런 연극에서 비롯한 것으로
0: 예.
1: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담으로
0: 예.
1: 그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후임은 베네딕토 16세이시잖아요.
0: 네, 네.
1: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그 딱딱한 이미지, 그 독일 출신에 또 평생 그 학자로만 사신
0: 네,
1: 분이세요.
0: 교수만 하시다.
1: 네, 그래서 오솔길 가족 여러분들도 한번 인터넷에서 두 분 교황님 사진 한번 보시면 나름 소소한 재미가 있습니다.
0: 예.
1: 그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에 비해 뭔가 이렇게 손짓이 표정이나
0: 각진 얼굴
1: 뭔가
0: 표정이
1: 하고 뭔가 어색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하느님께서는 아주 다양한 모습의 교황님을 택하시는구나 하는 뭐 소소한 재미라고 할까요?
0: 네.
1: 하느님의 그 섭리하심의 그런
0: 예.
1: 다양성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0: 아, 재미네요. 이렇게 비교를 해서 말씀하시니까 정말 생각이 나네요.
1: 네.
0: 교황
1: 근데 저도 이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인터넷 자료를 실제 교황님들 사진을 보니까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0: 예,
1: 나서 저도
0: 맞아요.
1: 모르게 웃음이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0: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하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하고 아주 대비되는 모습이죠.
1: 네. 네.
0: 예, 이렇게 친근한 모습 때문에 전 세계 신자들에게 정말 더 많은 사랑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밌었는데요. 예, 여기서 잠깐 쉬어가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예, 어제 발표된 곡인데요. 2027 서울세계 청년대회 공식 주제가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기도 요설길, 기도 밥상 시간. 오늘은 백종원 마르코 신부님과 2027 WYD 서울 세계청년대회 수호 성인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 벌써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 수호 성인에 대한 말씀이요. 네, 오늘 함께 만나고 있는 성인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십니다. 방송을 들으시다가 아, 이건 좀더 알고 싶다. 이 부분이 궁금하다 하는 거 있으시면 지금 바로 편하게 빵톡으로 남겨주세요. 백정은 신부님께서 친절하게 풀어서 또 설명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BBC 빵으로 들어오셔서 사는 얘기 문자로 또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가 온거좀 한번 봐야 되겠네요. 네. 은미동생, 네, 디오니시아님, 네. 제가 지난주에 어리버리하니 시간을 착각해서 기도밥상 못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시계에 눈을 딱 붙이고 기다렸답니다. 기다리는 중에 지난주에는 어느 성인을 말씀하셨을까 하고 검색하다가 제가 모르는 성녀 파키타님을 발견해서 열심히 성녀님에 대해서 읽었답니다. 그렇게 고난을 겪으셨는데도 상냥하고 조용한 말투에 미소를 잃지 않으셨다는 말씀에 저를 돌아보고 반성도 하면서요. 아이고, 이렇게 열심하신 우리 디오니시아님, 네. 예, 오늘은 요한바오로 2세 성인께서 어떻게 살아오셨나 그 얘기를 듣고 있고요. 예, 성녀 바키타에 대해서도 또 알아보셨다니 정말 또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이 이제 뭐 WYD 수호 성인에 대해서 듣는 건 오늘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예. 항상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황베드로님, 휴가 잘 다녀와서 집에서 수녀님 기도해 주시는 덕분에 기도 마음으로 청취합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휴가지에서도 또 좋은 추억 많이 쌓으셨겠죠? 네. 아, 무척 더워가지고, 어딜 가도 더우니, 뭐, 집이 제일 좋다, 이러면서 들어오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군요. 황베드로님도 그러지 않으셨을까 하는데요. 예. 아, 이번 거는 신부님이 좀 읽어봐 주세요. 네.
1: 네, 7559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2027 WID 합주단, 합창단이 이번 주 8월 8일 그리고 8월 9일 1박 2일로 음악 캠프를 갑니다. 저희 집 막둥이 중2, 첼로 연주하는 이은율 프란치스코도 음악 캠프 가서 주님의 은총과 함께 건강하게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2027 WID 합주단, 합창단 화이팅입니다. 저는 정주영 로사리아입니다. 라고 메시지 주셨습니다.
0: 네.
1: 아마 그 영상, 이 방금 들은 WID
0: 예.
1: 공식 그
0: 영상에
1: 노래, 네.
0: 오, 네.
1: 연주하는 아이들 모습이
0: 함께한
1: 뜨는데.
0: 네, 자녀들인가 봅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오, 너무나 또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또 1박 2일로 음악 캠프를 간다니 예,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여러분의 이제 사연 나눠봤는데요. 이제 다시 백종원 마르코 신부님과 함께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신부님 이렇게 따뜻하시고 좋은 분으로 남아 있는 분이시라서 늘 다들 사랑 굉장히 많이 받으신 분이에요.
1: 네.
0: 근데 재임 중에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총격을 당하셨습니다. 예,
1: 맞습니다.
0: 당시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1: 맞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총격을 당하신 것은 뭐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지요. 1981년 5월 13일 바티칸 광장 그것도 한가운데서 신자들과 인사를 나누시는 가운데 총을 맞으시는 피격을 당하셔서 쓰러지십니다. 바티칸 광장 한가운데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게 당시 사람들에게 더욱 충격적이었고 오늘날에도 그 교황님께서 쓰러지는 영상으로도 그 현장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격범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만 그는 끝까지 배후를 밝히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여러 오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 당시 이제 공산 정권들이 점차 몰락해가고 있었는데 그러한 몰락의 위협을 가하는 이제 인물로 아무래도 교황님이 있다고 여겼는지 네. 그러한 교황님을 제거하고자 암살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 것이 이제 보통 네. 의견들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총알은 교황님의 위험 부위를 비껴갔고
0: 손을 맞으셨던 것 같아요.
1: 아니요, 복, 아니 복부? 네, 네. 관통이셨던 예, 것 같아요.
0: 손도 맞아요. 네. 예, 예.
1: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그런데 이날이 암살 시도 당일이 파티마 성모님의 발현일이었다고 해요. 예.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파티마 성모님의 도움으로 암살의 위기를 벗어났음을 네. 끝까지 감사드렸다고 이야기를 네, 하십니다.
0: 네, 네.
1: 그런데 네. 이 사건 뭐 당연히 교황님께서 총 피습을 당하신 이 자체도 뭐 충격적이고 뭐 전 세계에 가십이 되는 뉴스 거리입니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자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그 용서입니다. 그 사건이 네. 발생한 지 약 2년 정도가

0: 지난 뒤에 교황님께서는 그 암살 미수범이 있는 교도소에 직접 찾아가셔서 그 미수범과 약 20분 동안 대화하시면서 네. 그를 용서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몸소 보여주신 아주 중요한 장면 중에 네. 하나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1: 예, 정말 원수를 사랑하라는 복음 몸소 실천하신 분인데 이런 삶 때문에 세계에 서울 세계 청년대회 수호 성인으로 선정되신 걸까요?
0: 그렇죠. 물론 그렇습니다만 사실 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이 WID 다섯 분의 성인분들 중에 네. 가장 깊은 관계가 있으신 분입니다.
1: 네네.
0: 그것은 다름 아닌 세계 청년대회 곧 WID를 만드신 분, 창설하신 분이 네. 바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시라는 네네. 것입니다.
1: 네.
0: 1986년
1: 이제 세계 청년대회 네,
0: 세계 청년대회를 시작으로 당신 재임 기간 동안에 무려 19차례의 세계 청년대회를 여셨다고 해요. 19차례의 WID에서 교황님께서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청년들을 이제 로마로 불러 모으셨다고 합니다.
1: 예.
0: 이처럼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청년을 사랑하고 그들의 신앙의 활성화를 위해 각별히 애쓰신 분이라고 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서울 세계 청년대회 수호 성인으로 선정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1: 네. 아, 그래서 세계 청년대회를 직접 시작하신 분이라 정말 뜻이 깊네요. 네. 근데 우리나라와 특별한 관계도 뭐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0: 네. 우리나라에 두 번 방문하셨는데요. 네. 1984년 103위 네. 순교 성인 시성식 네, 때 한 번 네, 오셨고 네. 1989년 세계 성체대회 를 네네. 위해 이 두 차례 오셨습니다.
1: 네네.
0: 이때 교황님께서는 재임 중에 현대 신자들에게 모범이 되는 신앙인들을 시복 시성하는 데 정말 애를 많이 쓰셨다고 합니다.
1: 네.
0: 147번의 시복으로 네. 무려 1338위를 시복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51번의 시성식에서 482위를 시성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대단한 건 이 482위 성인 중에 103위 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 우리나라 성인
0: 네, 우리나라 성인들이신 것이죠.
1: 예.
0: 그래서 1984년 교황 중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셔서 5월 6일 여의도 광장에서 103위 순교자 시성식을 거행하셨고요. 가톨릭 이것은 저도 처음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았는데
1: 맞아요. 예, 예.
0: 가톨릭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로마 밖에서 열린 네. 시성식이라는 아주 기념비적인 행사였다고 합니다.
1: 네.
0: 그만큼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우리나라 대한민국과도 깊은 인연이 있으신 분이라고 네, 할 수 있겠습니다.
1: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예, 여러분. 저는 코레아를 사랑합니다. 그 굵은 목소리가 자꾸 기억나네요.
0: 네.
1: 예, 시간이 점점 빨라가네요. 예, 그래서 예, 우리나라 교회에 참 큰 발자취도 남기셨었는데 예, 뭐 아프셨던 건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짧게 좀 얘기를 해보세요.
0: 네, 아무래도 네. 그때 충격에 탓인지 시간이 지난 나이가 드셔서는 파킨슨병을 앓기 시작하셨고요.
1: 네.
0: 또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마지막까지 교황직을 수행하셨습니다.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모든 전 세계 신자들에게 영적인 희망을 전달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교황직을 수행하시다가 2005년 4월 2일 당신께서는
1: 네.
0: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십시오라는 마지막 네. 말씀을 남기고 선종하셨다고 합니다.
1: 아, 이 마지막 말씀이 참 오늘의 메시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1: 예. 그때 한창 이 말씀을 프랜카드에다가 이렇게 휘장에다가 해서 명동성당이나 아니면 다른 성당에 이렇게 걸어놨던 그 기억이
0: 네.
1: 있네요. 네.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십니다. 라는 마지막 말씀 참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신앙인의 삶을 보여주신 것 같아서 정말 끝으로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기억하면서 우리가 본받으면 정말 좋을 점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0: 네. 교황님께서는 교황에 즉위하시고 전 세상, 온 세상을 곳곳을 누비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분의 신앙 그리고 그 열정을 기억하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온갖 위협, 어려움에서도 하느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당신의 발걸음을 꿋꿋이 걸어나가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을 기억하고 우리도 하느님 안에서 그 꿋꿋이 걸어나가기를 함께 다짐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예, 문자들이 짤막짤막하게 올라온 것들이 있는데요. 유채칠리아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용기를 내어라 WID 공식 주제가 잘 들었습니다. 마음이 벅차올라요.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하셨고요. 지니클라라님도 WID 음악 캠프 떠나는 윤도간 프란치스코 신부님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하셨네요. 어머, 윤도간 프란치스코 신부님이 또 인솔하시고 가시는군요. 예, 기도해야죠. 네, 별님도 저도 이제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8766님 신부님 한번 봐주세요.
0: 네, 8766님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진짜 멋지신 분이시네요. 그리고 대단하시네요. 다시 한번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라고 메시지 주셨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레나님, 엄마 집 에어컨이 이 더위에 고장났지 뭐예요. 그래서 지각 출석했어요. 저녁에 제 방 꼭 들어야겠어요. 폭염까지도 사랑할 수는 없지만 잘 버텨봐요. 예, 어떻게든 뭐 이겨내야죠. 프라님께서는 이번에 세례받은 세례자에게 루피나라는 세례명을 하게 됐는데 잘했는지도 알고 싶고 오랜 세월 대인 기피와 우울증으로 힘들어하셨던 분이라 예, 8월 15일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루피나 성인을 잘 알아보고 싶습니다. 루피나 글쎄요. 저희 수녀님 중에도 루피나가 있는데 그 뜻은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제가 알아보고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신부님 다음 주 주제는 어떨까요?
0: 네, 예. 제가 지난 시간 동안 네. WID 다섯 분의 수호성이 내내 열심히 제가 자료 정리해서 예, 많은 정보를 네, 드렸는데요. 예. 그래서 제가 다음 주의 주제는 많은 말을 했으니 다음 주에는 침묵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침묵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1: 그래도 뭐 할 수 없이 또 말씀을 하셔야 될 네, 되겠죠. 네, 침묵의 영성 다들 또 매력이 있는 또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아쉽지만 신부님 이제 또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고요. 애청해 주신 오솔길 가족분들 네 감사합니다. 신부님 오늘도 정말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도 맛난 음식 괴불리 먹었네요. 예,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남기신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십시오 라는 말씀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 발견하면서 살아가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끝곡으로 I Still Believe You 노래 듣겠는데요. 한건희 바오로님께서 부르시는 노래입니다. 예, 지금까지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기술의 강신명 제랄도, 작가 김아델라, 저는 성바오로 딸수의 전현금 세실리아 순이었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제 18주간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장성성당 보좌 김창욱 신부입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난한 부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제야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님께 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여인아, 너의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너희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 나서서 어떤 낯선 나라, 그것도 중동의 티로와 시돈이라는 낯선 항구에 머무르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바닷가 구경을 하고 있는데 어떤 중동 여인이 슬픈 얼굴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일단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겠죠.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여인은 아픈 딸이 있는 어머니였는데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것 같다는 겁니다. 아무리 치료해 보려 해도 너무나도 아프고 이상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하느님께 기도해 주시면 자신의 딸이 나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울면서 절규합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제발 도와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통곡하며 말합니다. 참으로 난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곁에 선 제자들도, 또 상상으로나마 곁에 선 우리 역시도 어찌할 바를 몰라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지요.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보고 계신 모습 그대로입니다. 아픈 딸을 도와달라며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빕니다. 예수님이시면 제 딸을 낫게 해주실 수 있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머니가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과 믿음에 감동하십니다. 한편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또 다른 여인도 생각이 납니다. 그 여인의 청은 예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제베데의 아내이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청이었습니다. 그녀는 스승님의 옆자리에 자신의 아들들이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높은 사람이 되려거든 섬기는 사람이 되라며 그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십니다. 다시 오늘 복음으로 돌아와 이 이방인 어머니의 간절한 바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기억해 봅니다. 너의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너희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아멘.

연중제 18주간 수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장성성당 보좌 김창욱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김창욱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

0: CPBC FM.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 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요즘처럼 더운 날에는 시원한 과일이 자꾸 생각납니다. 수박도 좋고 복숭아도 좋지만 달콤한 멜론을 찾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멜론은 맛도 좋지만 수분이 풍부해서 갈증 해소에 도움이 되고 비타민과 칼륨까지 들어있어 여름철에 잘 어울리는 과일이라고 합니다. 사실 여름에는 거창한 보양식보다도 제때 물 마시고 잘 먹고 잘 쉬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더위를 이겨내는 방법도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철 음식 하나 챙겨 먹고 잠깐 그늘에서 쉬어가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더위에 지친 하루였다면 시원한 과일 한 조각과 함께 잠시 쉬어가면서 몸도 마음도 조금은 가볍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 수호 비밀번호 1053 비밀 DJ입니다. 오늘 고해 수호 첫 곡으로 해리 스타일즈의 Watermelon Sugar 듣고 오셨습니다. 여름에는 참 많은 과일이 있죠? 근데 최근에 유튜브를 하나 보는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셰프 한 분이 요즘에 농사를 하시는데 그분께서 납품하는 그 멜론 하나가 1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유튜브가 그래서 유튜버가 그 멜론을 먹어보고 또 백화점에서 하나에 몇만 원짜리 멜론을 먹어보면서 비교를 했는데 분명히 맛있는 멜론이긴 한데 그 일찍 집에서 먹는 멜론만큼 맛이 안 나서 보니까 후숙이라는 게 멜론은 정말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숙이 정말로 잘 돼야지만 아무리 좋은 과일도 잘 익혀지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과일이 너무 비싸서 또 비싼 것 중에 또 유명한 거는 제주산 애플 망고가 있죠. 얼마 전에 특상품 백화점에 있는 가격표를 보니까 8만원에서 11만원 하나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비싸니까 그 모 호텔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빙수가 가격이 그렇게까지 올랐구나. 한 10년 전만 해도 한 3, 4만원 했던 게 지금은 10만원이 넘으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참 과일 먹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또 그것과는 다르게 오히려 조금 단맛이 떨어지고 그렇지만 사실 우리 몸에는 더 나쁘지 않을 그런 과일들도 있으니까 내가 정말 과일을 좋아하신다면 또 그런 비싸지 않은 과일로도 우리의 어떤 맛들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브릭스라는 게 당이긴 하지만 사실 과일이 가지고 있어야 될 향이라는 게 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과일들을 즐기면서 또 과일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제때 제때 물 마시고 어떤 음식을 섭취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그래도 더운 날에 괜히 입맛도 없고 물 마시는 것도 자꾸 잊게 되긴 하지만요. 그래도 역시 제때제때 쉬어주고 물 한 잔 더 마셔주고 제철 과일 하나 챙겨 먹는 아주 작은 배려에도 우리 몸은 금세 힘을 내곤 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라고비 들으시면서 시원한 물 한 잔, 과일 한 조각이라도 곁에 두고 계시면 좋겠네요. 몸이 시원해야 마음도 조금은 여유를 찾을 수 있으니까요. 남은 여름도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작은 습관 하나씩 챙기면서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 5일자 비밀들을 열어보기에 앞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의 비밀이 열리는 비밀고민 상담소 라디오 고해수 비밀번호 1053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비밀을 나누고 그 비밀 사연을 풀기 위한 미션을 드립니다. 편안한 비밀 고백을 위해 사연자와 DJ 모두 익명으로 운영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비밀 사연 보내시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고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샵 1053, 샵 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비밀 고민들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고 정중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깊은 비밀 고민들 모두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마음속엔 평안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자우림의 오렌지 마멀레이드.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그럼 비밀 사연 만나볼게요. 6093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저는 7년차 프리랜서 마케터입니다. 나름 이름 있는 브랜드들과 일하면서 커리어를 쌓아왔는데요. 요즘 시장이 워낙 어렵다 보니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안 그래도 몇 개 없는 구인 공고에 이력서를 넣어봐도 면접 연락조차 오지 않으니 마음이 자꾸 초조해집니다. 쉰지는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요. 얼마 전 예전에 제가 일했던 곳에서 자리가 하나 생길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1년 조금 넘게 일했던 경험이 있어서 다시 들어가더라도 적응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곳이 제 커리어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미 거쳐왔던 곳이기도 하고 새로운 경험이나 성장으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자리가 워낙 없는 상황에서는 이런 걸 따질 처지가 아닌 것 같기도 해서 고민이 됩니다. 경제적으로는 9월까지는 그래도 버틸 수 있는 상황인데 그때까지 다른 자리를 기다려보는 게 맞을지 아니면 예전 회사로 들어가는 게 맞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비밀 사연 잘 들었습니다. 지금은 자리가 없어서 쉬고 있는데 커리어에 크게 도움은 안 되지만 전에 있던 회사로 들어가는 게 맞을지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을 읽으면서 제가 어느 쪽을 선택하시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무엇보다 저는 구인과 구직에 관한 전문가도 아니고 예전 회사의 조건이나 사연자님의 경제적인 상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니까요. 다만 주변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을 보면 회사를 다니고 있더라도 필요한 시기에는 계속 이력서를 준비하고 새로운 공고를 찾아보며 이직을 준비하더라고요. 회사를 쉬고 있어야지만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쉬면서 구직에만 집중한다고 해서 반드시 더 좋은 자리를 찾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수입이 없는 시간이 길어지면 초조함 때문에 선택의 폭이 더 좁아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예전 회사로 돌아가는 것을 커리어의 후퇴라고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과 실무 감각을 유지하면서 다음 자리를 찾기 위한 발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그곳의 업무 강도와 계약 조건이 구직을 병행할 수 있는 정도인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죠? 다시 들어가면 다른 가능성을 찾을 여유가 전혀 없는지 아니면 일하면서도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예전 회사가 완벽한 다음 직장인가가 아니라 그곳이 나의 생활을 지탱하면서 다음 스텝을 준비할 수 있는 곳인가 하는 지점일 것 같아요. 잠시 머무는 곳과 최종 목적지는 같지 않아도 되니까요. 오늘의 미션은 예전 회사의 업무 시간과 강도, 계약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그곳에서 일하면서도 구직을 계속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마음으로 앞길을 계획하여도 그의 발걸음을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우리가 철저하게 모든 것을 통제된 상황에서 계획대로 되면 좋겠지만 사실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해보고 그러면서도 또 열려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면서 때로는 또 기도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큰 도움이 되기도 하니까요. 하느님께 또 청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샵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마야의 쿨하게.

여기는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저는 여러분의 익명 DJ 신부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고민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라디오 고해소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준비된 특별한 코너에서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드립니다. 고민이 있다면 라디오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방송 외 시간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검색해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원하는 요일에 사연이 소개되길 원하시면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할 작은 미션도 선물해드릴게요. 이 밤 샵 1053으로 고민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은 속삭임도 기다립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선정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상 속 쉼표 수월 경화에서 티 컬렉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소개해드릴게요. 5683님, 신부님 저는 이 시간만 되면 입이 심심하네요. 살찔까봐 곤약 젤리 먹고 있어요. 곤약이니까 살 안 찌겠죠? 곤약 젤리 살이 덜 찌긴 하죠. 근데 진짜 잘 모르겠는데 곤약 젤리는 우리 혈당을 높이나요? 혈당을 안 높이면 될 것 같은데 혈당을 높이면 조금 그래도 우리 몸에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수업을 듣다가 좀 늦게 운동을 하면 밤 12시까지 끝날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 너무 배고프거든요. 저도. 아니면 사실 뭔가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그때 그래서 정말 안 될 때 저도 단백질 보충제 하나 먹고 막 그렇게 자기도 합니다. 12시에 깨어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 배부르고 고플 수밖에 없는 시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6시, 뭐 7시 그때쯤에 저녁을 먹고 또 6시간 정도가 지난 시간이잖아요. 또 그런 시간들 우리가 또 간단한 것들 또 우리가 그렇게 먹으면서 섭취하면서 잘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195님, 좋은 일이 있어서 과일 바구니를 선물 받았습니다. 파파야라는 과일을 들어만 보고 실제로 먹어본 적이 없는데 과일 바구니에 있더라고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깎아 먹었는데 고무 타이어 같은 맛이 나서 버렸어요. 덜 익어서 그랬던 건지 원래 그런 맛인지 먹어본 적이 없어서 알 수가 없네요. 파파야는 태국에서도 많이 먹고 그런데 제가 제일 맛있게 먹었던 곳은 브라질이었어요. 브라질 이제 그 상파울루의 한인본당에 잠시 머문 적이 있었는데 거기 사제관에서 주시는 파파야를 제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파파야라는 이 과일이 열대 과일이다 보니까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먹는 과일은 조금 맛이 좀 별로인 게 확실히 많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일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서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조금 어려운 게 파파야인 것 같아요. 또 반대로 그 주황색 파파야가 있고 조금은 덜 익은 것 같은 그런 파파야가 있는데 요즘에 또 태국식 샐러드에서 그 파파야가 또 있는데 솜땀이라고 하죠. 근데 그것도 또 나름 되게 새콤하고 또 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서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아, 이번에는 좀 실패하셨군요. 네, 다음에는 또 언젠가 또 맛있게 먹을 때가 되면 좋은 파파야를 드셔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7684님, 최근에는 밤에 모든 불을 다 꺼놓고 유튜브로 지나간 밴드들 뮤직비디오를 들으며 와인 한잔하는 취미가 생겼습니다. 매일 술을 마시게 되는 부작용이 있긴 한데 그래도 뭔가 분위기에 취하는 맛이 있어서 자꾸 하게 됩니다. 어젯밤에 너무 좋아서 무한 반복해서 들었던 노래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산타나의 The Game of Love 신청합니다. 네, 우리가 다 퇴근하고 나서 정말로 나만의 공간에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영상을 보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뭔가 시간을 보내는 것 참 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인 것 같아요. 뭔가 와인은 좀 다른 술에 비해서는 조금은 더 우리 마음속에서 뭐 술 마신다는 느낌보다는 내가 시간을 즐긴다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잖아요. 사실 너무 많이 드시지만 않으면 뭐 한 잔 정도 드시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내가 너무나 이게 과해진다, 뭐 의존증이 생긴다고 하면 좀 피해야 되겠지만 뭐 적당하게는 또 우리가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스트레스도 조절하면서 어떤 그런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어른이 된다는 건 무언가의 과정이 있다는 걸 알아가는 일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도 늘어간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과 차마 용서를 청하지 못할

사람이 늘어가는 일이기도 한데 그건 내가 살아있어서 그리고 나는 그게 괜찮다. 황정은의 에세이 일기 중에서

거미의 어른아이 듣고 오셨습니다. 황정은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그 안에 남은 상처를 조용히 바라보는 작가인 것 같은데요. SAG 일기에서는 한 사람의 일상과 그 일상 속에서 마주한 시대의 아픔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작가는 어른이 된다는 것을 무언가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알아가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 시간을 알게 되면 사람도 물건도 누군가의 마음도 이전보다 쉽게 대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살아갈수록 용서하지 못한 사람과 차마 용서를 청하지 못한 사람도 늘어납니다. 작가는 그것 역시 살아왔다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모든 관계를 잘 정리하는 것이 어른이 되는 일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마음을 품은 채로도 그것이 내 삶의 일부임을 받아들이는 일, 어쩌면 그것도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일 것 같네요. 살아가다 보면 참 깔끔했으면 좋겠는데, 단순해졌으면 좋겠는데, 많은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품어두고 살아갑니다. 또 그것을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 또 그러면서도 내가 그 언덕을 넘어가는 게 또 어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달빛에 그려진 서점, 함께 나누고 싶은 좋은 문장, 글귀가 있다면 어플리케이션 빵톡이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The Alan Parsons Project의 Old and Wise 듣고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6094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성인 대상으로 미술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수강생님이 오실 때마다 제 것까지 음료를 사오시는데 제가 아메리카노만 마신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매번 그분 취향대로 화려하고 달달한 음료를 사오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계속 얻어먹기만 하는 것도 죄송해서 그분이 세 번 사오시면 저도 한 번씩은 사는데 출근길에 들를 수 있는 곳이 비싼 브랜드의 카페라 결국 서로 쓰는 돈은 비슷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문제는 제가 안 마시는 음료를 받는 게 너무 부담이고 곤혹스럽다는 건데요. 전에 건강검진에서 중성지방 수치가 높게 나와서 이제 화려한 음료는 못 먹는다. 그동안 감사했다고 정중히 말씀드렸는데도 여전히 휘핑 잔뜩 올라간 음료를 사오시는 겁니다. 성의가 있으니 결국 한두 입 먹고 버리게 되는데 여기가 그림 그리는 공간이다 보니 싱크대는 물감만 씻어내는 용도로 깨끗하게 쓰고 있었는데 음료를 버릴 때마다 휘핑 기름이며 과일 찌꺼기, 초코칩 같은 게 너무 곤란해서 이제는 퇴근 때까지 들고 있다가 집에 가져가서 버리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너무 신경 쓰이고 수강생님 돈도 아까운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기분 덜 상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비밀사연 잘 들었습니다. 매번 마시지 않는 음료를 사오시는 수강생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신부로 살다 보면 제가 먹지 않거나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도 몸에 좋은 거라면서 챙겨주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코로나 기간에는 매달 떡 한 상자를 보내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찾아올 수 있는 손님도 별로 없고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분도 없어서 다행히 그때 냉장고가 좀 넓어서 냉동실에 그때그때 잘 쌓아뒀는데 나중에 이사할 때가 되니까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사실 너무나 감사한 일이기는 한데 떡도 잘 안 먹는 사람이다 보니까 말씀드려도 그래도 이 떡 맛있는 거라고 계속 주시던 그런 분들도 있고 또 그 외에도 참 많은 분들이 있어요. 또 하나 떠오르는 거는 병자 영성체를 갔을 때 요구르트나 음료를 주시면 그 마음이 감사해서 받아오기 좋아하죠. 또 가끔은 유통기한 한참 지난 것도 있는데 그래도 너무나 그 주시는 마음이 감사해서 너무나 소중하게 받아오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때로는 제가 먹지 못한다고 말씀드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몸에 좋은 거니까 꼭 먹어야 한다면서 제 말을 전혀 듣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죠. 주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좋은 마음인데 받는 사람에게는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사연자님도 그 수강생의 마음을 모르시는 것은 아니지만 먹지 않는 음료를 받아서 한두 입 마시고 퇴근할 때까지 또 들고 있다가 집에 가져가 버리는 일까지 반복된다면 이제는 그냥 마음만으로 받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동안 사연자님께서 담례로 음료를 사신 것도 수강생에게는 서로 음료를 주고받는 사이로 느껴지는 좋은 관계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또 건강 때문에 못 먹는다고 말씀드렸을 때도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음료를 사면 된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아메리카노만 마신다고 설명하기보다 앞으로는 음료를 가져오지 않으셔도 된다는 뜻을 조금 더 분명하게 전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말로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도 잘 전달되지 않았다면 작은 쪽지나 엽서로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말과 글의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매번 충겨주신 마음은 정말 너무 감사하지만 건강과 작업실 관리 때문에 앞으로는 음료를 받지 않고 편안하게 수업에 와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짧게 적어서 드리는 거죠. 그래도 다시 음료를 가져오신다면 미안해서 또 받아두기보다 이번에는 포장을 열기 전에 돌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쪽지로는 괜찮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도 계속 받아버리면 그분도 결국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괜찮은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요.
사실 고마운 마음은 그대로 있지만 그렇다고 계속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계속 참다 보면 나중에는 그분이 오는 것까지도 부담스러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감사한 마음과 어려운 마음을 함께 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미션은 감사한 마음과 함께 앞으로는 음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짧은 쪽지나 엽서에 적어서 수강생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마음에도 없는 말을 좋게 포장하기보다 고마운 마음은 고맙다고 하고 어려운 마음은 어렵다고 솔직하게 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밀어내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니라는 진심이 담겨 있다면 그 마음도 결국은 전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노래 듣는 동안 샵 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고민 바로 보내주세요. 옥상 달빛에 정말 고마워서 만든 노래 듣고 올게요.

오늘도 많은 분들의 비밀을 듣고 또 비밀의 열쇠도 드렸는데요. 비밀스러운 고민들이 모두 풀릴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내일 이 시간 또 다른 비밀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이글스의 Sad Cafe입니다.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 지금까지 진행해 저 비밀 DJ였습니다. 그럼 12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내일도.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8번. 주의 영광.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지난 월드컵에서 노르웨이 대표팀을 이끌었던 엘링 홀란, 아주 세계적인 축구 선수죠. 그렇게 이름을 알린 선수도 보강운동을 하기 싫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인간적이네요. 그럴 때는 아직 힘들지 않으니 할 수 있다 하고 스스로 최면을 건다는데요. 혼란은 그렇게 계속하는 것을 일종의 심리전이라고 표현합니다. 뭐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우리에게는 해야 하는 일이 참 많죠. 그렇게 하기 싫은 순간이 찾아온다면 혼란처럼 스스로 최면을 걸면서 끝까지 해낼 힘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네, 그대에게 평화를 8월 5일 순서 시작했습니다. 힘내시라고 권성일 내 힘을 받아라 띄워드렸어요. 그래요, 이쯤 되면 또 피곤하고 몸도 늘어지고 어제 엘리베이터에서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선배를 만나가지고 선배 제가 이렇게 방송하려고 원고를 뽑았는데요. 원고가 눅눅한 거 있죠? 이랬더니 그러게 이런 날이 있네 이러더라고요. 신기하죠? 원고가 눅눅할 정도면 우리 몸은 또 얼마나 종이처럼 이 습기를 받아들이고 이 더위를 받아들이고 있겠어요? 그만큼 모두가 힘들고 또 지치고 처진 그런 날.

말일 수 있기 때문에 힘을 내야 한다. 저한테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여는 말을 하면서 우리 딸아이 생각도 났습니다. 얘가 숙제 방학이거든요. 방학 숙제를 계속 밀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할 일을 내일의 나에게 미루고 또 내일 할 일은 모레의 나에게 미루고 이런 생활을 지금 계속하면서 뒹굴뒹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 나중에 후회한다. 얼른 얼른 해라. 이런 어떤 이 엘링 홀란 선수의 심리전이 필요하지 않을까 얘기해 줘야겠어요. 할수 있어. 스스로 최면 걸어야 된다고. 4학년 아이가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요. 자, 그대에게 평화를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 꾸미는 시간입니다. 신청곡 보내주시면 제가 모아서 꼭 틀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물정 1053, 유료 100원입니다. 샵 1053, 그리고 CPBC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마음 깊는 두레박 함께하는 수요일이죠. 노래 두곡 듣고 이어갈게요. 박우곤의 사막의 별, 박명선이 부르는 평화가 내린다.

0: 우리 마음을 촉촉하게 길어올리는 시간이죠. 마음 깃는 두레박. 오늘은 김현성님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김현성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더위를 넘기며 지내시는지요? 예전처럼 선풍기 한 대만 있으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여름이 아닌데요. 말 그대로 불볕더위라는 말이 실감나는 때입니다. 여름밤 하늘을 보면 은하수가 보이고요. 가끔 선선한 바람이 찾아오면 더운 여름날에도 견딜만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1970년대쯤에요. 소설에나 나올 법한 얘기처럼 들리죠? 그 시절 얘기를 오늘 들려드릴게요. 냉장고가 없던 때이죠. 여름이면 얼음을 사러 갑니다. 큰 얼음 한 덩이 주세요 하면 주인이 새끼줄에 투명한 얼음을 묶어줍니다. 그러면 얼음이 녹을까 봐 쟁거름으로 집에 옵니다. 그 얼음을 큰 양푼에 놓고 망치로 깨고 수박을 수저로 떠넣으면 시원한 수박 화채가 됩니다. 달콤하게 설탕도 좀 넣고요. 수박 화채 한 그릇 먹으면 뱃속까지 시원한 기분이 되었죠. 선풍기도 없었어요. 부채 하나 들고 돗자리 피고 한쪽에 모깃불을 피우면 향긋한 풀냄새가 마당에 가득해집니다. 사람은 향긋하지만 모기는 그 냄새를 싫어하나 봐요. 그러다 어머니가 들려주는 옛날 얘기를 듣지요. 어머니의 고향 백마강 모래밭 이야기를요. 저는 3살 때 파주로 이사가서 백마강에 대한 추억이 전혀 기억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제 위에 형들과 누나는 백마강 하얀 모래밭에서 놀던 일을 기억하고 있죠. 냉장고도 없고 선풍기도 없던 때가 여러분은 상상이 잘 안 될 듯하네요. 그만큼 나라 전체가 가난했던 시절입니다. 그런 가전제품 하나를 집에 장만하려면 할부로 구입해야 할 만큼 작은 돈이 아닌 것입니다. 냉장고, 전기밥솥, TV가 집에 들어오려면 들어오면 그 만족감이라는 것이 실로 대단했었지요. 저희 집에는 동네에서 세 번째로 TV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느 광고에서 보신 적 있지요?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밤마다 연속극을 보고 프로레슬링을 보는 장면을요. 저희 집이 동네 극장 역할을 한 셈입니다. 오랫동안 라디오가 사람들의 귀를 모으던 시절입니다. 멋진 성우들의 목소리는 지금의 TV스타 이상이었습니다. 어린 내 마음에도 어쩌면 저리 목소리가 멋질 수 있을까 하는 부러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는 대학을 방송연예과에 가서 한때 성우 교육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에 전두환 군사정권이 들어서며 방송국 통폐합이다 뭐다 했죠. 그래서 아, 성우를 하면 취직이 안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방송국이 없어졌으니까요. 성우를 포기하고요. 이후로 저는 노래에 푹 빠져서 음악인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옛날 얘기 조금 해봤습니다. 제가 나이를 먹고 어느 날 어머니를 모처럼 등에 업었는데요. 어머니께서 무겁지?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아니요, 안 무거워요. 그 말은 어머니가 병원에 가셔야 하는 날이었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 3층에서 내려오던 생각이 납니다. 어쩌면 이렇게 가벼워지셨을까 하고요. 어머니는 몇 달 뒤 돌아가셨습니다. 진즉에 많이 업어드릴 걸.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릴걸. 함께 여행도 많이 갈걸. 후회가 밀려들었습니다. 이시카와 다쿠보코라는 오래전 일본 시인의 시가 짠하게 마음에 남습니다. 장난삼아 어머니를 업어보고 너무나 가벼워 목이 메어 세 걸음을 못 옮겼네. 이 시에다 제가 몇 줄 더 보태고 제목을 붙여봅니다. 어머니를 업고 장난삼아 어머니를 업어보고 너무나 가벼워 목이 메어 세 걸음을 못 옮겼네. 어머니 손잡고 가던 소풍날을 생각했네. 어머니는 이제 안 계시고 나는 먼 구름을 보네. 이시카와 다쿠보쿠의 시에 제가 글을 보태고 노래를 붙여봤습니다. 어머니를 업고. 노래 들으시면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김현성이었습니다. 더운 계절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마음 깃는 두레박에 이어서 함께 들으신 곡 김현성님이 직접 부르는 어머니를 업고였습니다. 저 약간 김현성 선생님 나올 때 부럽지 않으세요? 라이브를 저는 혼자 이렇게 듣잖아요.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뭔가 굉장히 담백하게 이렇쿵 저렇쿵 그런 설명 없이 담백하게 이렇게 부르시기 때문에 되게 아침 이 시간에 너무 힐링이 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마음 깃는 두레박 김현성님과 함께 엄마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클라라 베스님이 저는 햇살 사목센터 부스에서 떼제기도회를 소개해드릴 거예요. 저희는 청소년 청년 가정 사목하는 특수사목단체입니다 하셨어요. 아, 그 저희 어제도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가톨릭 문화박람회에서 오세요라고 클라라 베스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뭐 하시는데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랬더니 이렇게 설명을 보내주셨네요. 그렇군요. 가톨릭

2037님은 실디 반가워요 하시면서 저의 원픽 생활성가 하느님 그리고 나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그래서 신청곡 준비해두고 있고요. 7598님은 또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인사 나눠주시면서 주위에 아픈 사람들이 좀 있어요. 저의 패친 그 얼굴책 SNS 친구인 황에밀리아님이 투병하다 선종했습니다. 영원한 안식 빌어주시고요. 남겨진 가족들에게도 위로를 주시길 청해주세요 하시면서 신청곡 임마누엘 보내주셨어요. 그래, 우리 또 그대평화 기도군단이 있잖아요. 오래된 기도군단이죠, 벌써. 저 낮에 할 때부터니까 몇년된 거예요? 거의 한 8년 된 우리 기도군단이 있잖아요. 네. 기도 지금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화살기도 저도 쏴드리겠습니다. 신청곡으로 두곡 이어드릴게요. 먼저 2037님이 신청하신 하느님 그리고 나 인호주사가 부르고요. 이어서 7598님의 신청곡 황소리의 임마누엘 띄워드립니다.

네, 신청곡으로 두곡 이어드렸죠. 인호주사 하느님 그리고 나 그리고 황소리의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성인 중에는 성 오스왈도가 있습니다. 노섬브리아 왕국에서 태어난 그는 두 왕국을 통합해서 다스렸는데요. 스토번에서 처음 그리스도교를 접하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자신의 왕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나라를 통치하던 중 이교도 왕국과 전쟁이 일어났고요. 전투 중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오늘 축일 맞이한 분들 성녀 논나, 성 카시아노 등 13분인데요. 축일 맞이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총 속에서 기쁨 가득한 날 되시길 바랄게요. 저도 축일 맞이한 분들 위해서 화살기도 지금 보냅니다. 축하드려요. 네, 사제중창단 위로의 따끈따끈한 음반에서 띄워드립니다. 산책.

네, 사재중 창단 위로의 목소리 정말 위로가 되는 목소리인 것 같아요. 새 음반이 나와서요. 제가 차곡차곡 모아뒀다가 한 곡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이방인인 여인은 딸을 위해서 간절하게 애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지역의 길 잃은 양들을 위해서

파견되었다고 하시는 말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 애원하는데요. 그런 진심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또 여인과 여인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났죠. 가난한 여인의 굳건한 믿음을 배워서 우리도 바라는 게 있다면 그렇게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꼭 들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면서 한번더 말씀 마음에 되새겨 보시고요. 저는 17이다.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1: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8월 6일 목요일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 오늘 미사는 콘솔라타 선교수도회 김명호 요셉 신부 집전입니다.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오늘은 8월 6일 목요일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입니다. 빛나는 구름 속에서 성령이 나타나시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1: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죄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0: 제자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1: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0: 아멘.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0: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0: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1: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0: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1: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 하나이다.
0: 주님을 금송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1: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0: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1: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0: 하느님의 어린 양,
1: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0: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1: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0: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의 영광스러운 변모 때에 율법과 예언서의 증언으로 신앙의 신비를 밝혀주시고 저희를 자녀로 삼으실 것을 미리 알려주셨으니 하느님의 종인 저희가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생활하시며 다스리시나이다.
1: 아멘.
2: 오늘 제일 독서는 다니엘 예언서 7장 9절에서 10절,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3: 다니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고 있는데 마침내 옥좌들이 놓이고 열나신 분께서 자리에 앉으셨다. 그분의 옷은 눈처럼 희고 머리카락은 깨끗한 양털 같았다. 그분의 옥좌는 불꽃 같고 옥좌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았다. 불길이 강물처럼 뿜어나왔다. 그분 앞에서 터져 나왔다. 그분을 시중 드는 이가 백만이요 그분을 모시고 선 이가 억만이었다. 법정이 열리고 책들이 펴졌다. 내가 이렇게 밤의 환시 속에서 앞을 보고 있는데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나타나 연로하신 분께 가자 그분 앞으로 인도되었다. 그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가 주어져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되었다. 그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로서 사라지지 않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 하느님 감사합니다.
3: 주님은 임금이시다. 온 땅 위에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다.
1: 주님은 임금이시다. 온 땅 위에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다.
3: 주님은 임금이시다. 땅은 즐거워하고 수많은 섬들도 기뻐하여라. 흰구름 먹구름 그분을 둘러싸고 정의와 공정은 그분 어좌의 바탕이라네.
1: 주님은 임금이시다. 온 땅 위에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다.
3: 주님 앞에서 산들이 밀초처럼 녹아내리네. 주님 앞에서 온 땅이 녹아내리네. 하늘은 그분 의로움을 널리 알리고 만 백성 그분 영광을 우러러 보네.
1: 주님은 임금이시다. 온 땅 위에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다.
3: 주님, 당신은 온 땅 위에 지극히 높으신 분, 모든 신들 위에 아득히 높으시옵니다.
1: 주님은 임금이시다. 온 땅 위에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다. 알렐루야.
3: 알렐루야.
1: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3: 알렐루야.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3: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3: 주님 영광 받으소서.
0: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조막셋을 지어

0: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나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0: 찬미 예수님.
1: 찬미 예수님.
0: 네, 저는 성서를 묵상할 때마다 가슴 벅차오름을 느낍니다. 아마도 성서 말씀과 저의 마음이 함께 공명해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울림은 오늘 전리에서 특히 그러한데 제1 독서는 내가 보고 있는데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 2서에서는 그분의 위대함을 목격한 자로서 라는 말과 하늘에서 들려온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라는 말이 특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모습이 백옥 같은 큰 어르신 한 분을 보았고 베드로 일행은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를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보다는 겉사람의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의 영적인 눈으로 봄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육체의 오감뿐만 아니라 영적인 오감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단지 목수의 아들 나자렛 예수로 보았다면 그것은 육안으로 본 것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면 그것은 영안으로 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느님 말씀을 하느님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아는 영적인 청각이 있고 영성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영적인 후각도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고백록에서 당신은 향기를 내뿜으셨고 저는 그것을 맡았나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내면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복은 다름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그분을 직관하는 것에서 체험되는 행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속사람을 회복하시고 지복 직관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영성입니다. 나의 죽음 없는 부활은 공허한 것이고 부활의 기쁨이 없는 나의 죽음은 염세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초대되었지만 우리의 나약한 인성 때문에 누구나 다 십자가의 영성을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은 우리가 앞으로 회복해야 할 영광스러운 모습을 주님의 거룩한 변모를 통해서 미리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의 십자가를 담대히 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또한 그분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버릴 때 예수님은 참 나를 나에게 선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2독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타볼산에서 우리가 실제로 목격했다라고 증언함으로써 존재 변화, 탈바꿈의 사건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 사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시나이 산에서 그분의 음성만을 들었지만 베드로 일행은 타볼산에서 음성뿐만 아니라 그분의 모습까지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완전한 계시의 선물 앞에서 또한 겸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비 체험에 도취된 나머지 베드로는 그만 초막 셋을 지어드릴 테니 여기에서 같이 지냅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뿌리 깊은 인간의 아상과 소유하려는 욕구를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을 폼으로써 끊임없이 조명받아야 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늘 식별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라는 당부 역시도 그것이 언설이 아니라 각각의 구체적 삶 안에서 묵묵히 우러나와야 하는 차원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생생하게 살아있으려면 영광스러운 그분을 보는 것과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삶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타볼산은 하느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 변형의 장소, 그래서 조명과 위로를 받는 신성한 장소입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추기를 거행하면서 내 삶에 또는 내 마음 안에 신성한 타볼산을 인식하고 있는지 또는 얼마만큼 그것을 가꾸고 살아가고 있는지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주 하나님 참이 받으소서. 주님의 덕으로 신예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둔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0: 온누리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더그러신 예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슬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1: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0: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1: 사제.

0: 주님, 주님께 바치는 예물을 위아드님의 영광스러운 변모로 거룩하게 하시고 찬란한 그 빛으로 저희 죄를 깨끗이 씻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마음을 드높이
1: 주님께 올립니다.
0: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1: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0: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뽑힌 증인들 앞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모습이 온통 찬란히 빛나게 하시어 제자들 마음속에서 십자가의 걸림돌을 없애주셨으며 머리이신 당신에게서 신비롭게 빛난 그 영광이 당신 몸인 온 교회 안에서도 가득 차리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능품 천사들과 함께 저희도 땅에서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며 끝없이 외치나이다.
1: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0: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0: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1: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풀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전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0: 아멘.
1: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품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0: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1: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0: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1: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0: 아멘.
1: 주님의 평화 항상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평화를 빌.

0: 받은 이는 복되도다.
1: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리라. 그분을 인도하시는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천상 양식을 받아 모시고 비오니 영광스러운 변모로 보여주신 아드님의 그 빛나는 모습을 담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1: 아멘.
0: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1: 하느님.

0: 묵주 기도 빛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빛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빛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카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빛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빛의 신비 사단,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빛의 신비 5단. 예수님께서 성체 성사를 세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0: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1: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0: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1: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0: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3: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1: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2: 아멘.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7번, 주 천주의 권능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돌고래는 약 3분마다 한 번씩 수면으로 올라와서 호흡하는데요. 그래서 지느러미를 다친 돌고래는 숨을 쉬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야생 돌고래 무리는 그런 동료를 내버려 두지 않고 양 옆에서 수면 위로 들어 올려서 호흡하도록 도와준다고 해요. 우와, 돌고래 같은 친구가 있으면 참 든든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를 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수래 멜라니아입니다.

0: 팍스의 친구로 그대에게 평화를 8월 6일 목요일 순서 시작했습니다. 진짜 이 돌고래 같은 친구가 있으면 참 든든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내가 힘들 때, 어디 다쳤을 때, 몸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가 났을 때 옆에서 들어 올려주는 친구 있으신가요? 저도 생각나는 친구가 있긴 한데요. 제가 힘들 때 얘기를 하면 아니야 너 잘하고 있어. 제가 가끔 자책할 때 있거든요. 아, 난 이것도 못해. 막 이러면 이제 친구가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렇게 옆에서 단호하게 말해주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런 친구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우리 그대평화에게는 제가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요. 힘든 일, 또 마음에 상처받은 일 나눠주시면 제가 옆에서 들어 올려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 방송 토크 통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문자메시지 보내시는 번호 알고 계시죠? 우물정 누르시고 1053이에요. 샵 1053 유료 100원이고요. 이쪽으로 보내실 수 있고 CPBC방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무료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신곡을 가져왔어요. 새로 나온 노래인데 저는 사실 전에도 이 곡을 어쩌다 알게 된 곡이에요. 박상철 작곡가의 어느 단장님의 노래인데 이제 보컬은 강인석 씨와 또 최홍엽 씨랑 함께 불렀습니다. 37.2MHz라는 활동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노래 가사 들으시면 아마 전국에 계신 어떤 단체를 맡고 있는 단체장님들 다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사에 유의해서 들어보세요. 어느 단장님의 노래 37.2MHz고요. 김연기가 부르는 고백까지 이어드리겠습니다.
1: 아, 오늘은 몇 명이나 나오려나. 톡은 다 읽었는데 다들 답도 없고. 바쁘다, 힘들다. 다 이해는 하지. 근데 같이 노래 부르는 그 시간을 나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그래도 오겠지, 우리 친구들?

꽃들에게 희망을. 미국의 니콜스 부부는요, 둘 다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입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부부는 입양을 하길 바랐지만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했죠. 그러던 중 복지단체에서 부모 교육을 받고 1976년 한국에서 첫 아이를 입양한 것을 시작으로 4명의 시각장애인을 입양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만난 소중한 아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본 끝에 첫째와 둘째는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시력을 회복했다고 해요. 태어날 때부터 신경계 이상이 있어서 시력을 회복할 수 없었던 셋째 엘렌과 자폐증마저 갖고 있는 넷째 세라는요, 여전히 부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때론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어렵고 절망스러울 때도 있지만요, 누구나 사랑과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부부는 믿었습니다. 어머니 메리 니콜스 씨는 내 아이가 모두 버려졌다는 게 가슴 아프다고 말했는데요. 친생 부모에게는 버림받았지만 그 덕분에 헌신적인 부모를 만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 가정에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라게 됩니다.

최현수 가가다의 곡이죠. 구원자 예수 너의 사랑. 류선영의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오늘 꽃들에게 희망을 따뜻한 가족 이야기였어요. 니콜스 부부는 시각장애인인데 똑같은 시각장애인 아이들을 입양했죠. 진짜 따뜻한 얘기라서 좀 뭉클함이 밀려왔어요. 누구보다 아이들을 잘 이해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바오로님이 오늘 아침 눈 뜨고 하루를 시작함을 감사드립니다 하시면서 인사 나눠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자주자주 와주세요. 류채첼리아님은 슬디 그리고 가족들도 안녕하세요.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폭염에 파이팅 보내요 하시면서 한덕훈 스테파노 신부님 그 너머를 바라보라 신청하셨는데요. 와, 정말 너무 덥죠, 요즘. 너무 힘들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데 밖에 나가서 몇 발자국만 걸어도 막 땀이 줄줄 나더라고요.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참 웃긴 얘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정말 덥죠, 요즘. 노코 아빠 승현님은 모레가 입추이기도 한데요. 벌써요? 에? 이렇게 더운데? 원래 이랬던 것 같아요, 항상. 입추라고? 이렇게 더운데? 맨날 매년 얘기하는 것 같아. 오늘 많이 덥다는데 물 자주 마시세요, 슬디님 하시면서. 저는 김태진 신부님, 나는 천주교인이요 신청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그래요. 물 자주 마실게요. 안 그래도 저 물을 진짜 잘안 먹어서 약간 TMI이기는 한데, 제가.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긴 한데, 전에 요로결석이 생겨가지고 고생한 적도 있거든요. 그만큼 물을 안 먹는데, 요즘에는 안 먹을 수가 없죠. 땀이 너무 많이 나니까. 네, 물 자주 마시겠습니다. 건강까지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청곡으로 두곡 보내드릴게요. 류채칠리아님 신청하신 한덕훈 스테파노 신부님 그 너머를 바라보라. 그리고 노코 아빠 승윤님 신청곡 김태진 신부님의 나는 천주교인이요 두곡 이어드립니다.

신청곡으로 두곡 이어드렸습니다. 다 신부님들 목소리였네요. 한옥훈 신부님의 그 너머를 바라보라, 그리고 김태진 신부님 나는 천주교인이오였습니다. 오늘 성인 중에는요, 형제인 성 유스토와 성 파스토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교가 박해를 받던 때 초급학교에 다니는 어린이였어요. 이들은 총독 앞에서 신앙을 고백했고, 박해자들은 형구투를 보여주면서 아이들에게 겁을 줬습니다. 이 형제는 끝까지 하느님을 찬미하며 서로 용기를 북돋아줬고요. 결국 참수형을 받아서 순교했습니다. 네, 성 유스토 그리고 성 파스토르 성인의 축일이고요. 이 밖에도 오늘 축일 맞이한 분들 성 스테파노로 포함해서 다섯 분입니다. 오늘 축일인 분들 계시다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성인이 또 오늘 적기 때문에 몇 배로 특별한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축일 맞으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주위에 생각나는 또 오늘 축일 맞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화살기도 보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피아트의 하나 되는 세상, 그리고 작은 꽃 중창단 로사리오 듣고 올게요.

피아트의 하나 되는 세상, 그리고 작은 꽃 중창단의 로사리오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 로사리오 부른 작은 꽃 중창단 오랜만에 들으니까 이 친구들 그때 중학생이었거든요. 지금 고등학생 됐으려나요? 궁금해지네요. 잘 지내고 있는지. 자,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거룩하신 변모를 전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변모 사건을 목격한 다음에 그곳에 영원히 머무르고 싶어 하죠. 그리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주님, 저희가 여기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말하는 이 베드로의 되게 엉뚱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 정말 너무 기뻐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싶기도 하고 정말 여기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하는 베드로의 마음이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주님을 뜨겁게 체험한 후에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살아야 하잖아요. 그 순간에 만났던 그 주님의 모습 잊지 않는다면 우리 일상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거룩한 주님과 함께 머무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진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우리가 만났던, 내가 만났던 주님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나정신 최은영 프로젝트의 주님을 만나면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4: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3: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4: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3: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5: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3: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0: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8번, 영광의 왕께 찬미를.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장성성당 보좌 김창욱 신부입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외적으로 거룩하게 변모하셨음만을 기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너머에 예수님께서 참으로 거룩하고 신성을 지니신 삶을 사신 분이셨음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거룩함은 곧 성별됨을 뜻합니다. 성별됨이란 세상과 구별되어 오롯이 하느님께 속한다는 뜻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 하느님께 속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참된 거룩함은 산 위에서 잠깐 드러난 빛나는 모습만이 아니라 산 아래서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온전히 하느님께 속하여 보여주신 그분의 행적과 비범함 속에 있었습니다. 세상은 권력과 재물, 명예를 쫓지만 예수님은 당신을 임금으로 모시려는 군중을 피해 외딴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시며 오직 아버지 하느님과의 깊은 친교를 이루셨습니다. 또 세상은 높아지고 섬김받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에서 당신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낮음과 섬김으로 세상과 구별되셨습니다. 또 세상은 자신의 뜻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지만 예수님은 겟세마니 동산에서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하시며 전적인 순명으로 당신을 하느님께 바치셨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아버지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속해 사신 예수님의 삶 전체가 가장 눈부신 거룩함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의 영광에만 머물지 않으셨음을 기억해 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상을 향해서 또 산 아래의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을 향해 걸어가면서도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일구어 나가는 복된 나날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며 이르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장성성당 보좌 김창욱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김창욱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

0: CPBC FM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4: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3: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거, 믿음의 시작입니다.
4: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은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검색 한 번이면 다 되는 시대지만 그래도 옛것이 그리울 때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요즘 CD 판매량이 다시 늘고 있대요. 재밌는 건 CD를 산 사람들 가운데 절반 정도는 이 정작 CD를 재생할 플레이어조차 없는데도 말이죠. 듣기 위해서가 아닌 소유하고 또 가끔 꺼내보기 위해서 좋아하는 마음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남겨두기 위해서 산다는 건데요. 기술은 늘 우리 앞으로 나아가지만 사람의 마음은 꼭 새로운 것만, 새 것만을 향하지는 않나 봅니다. 이렇게 손에 잡히는 추억 하나, 눈으로 간직할 수 있는 무언가를 다시 찾게 되니까 말이죠. 행복을 여는 아침, 저는 뽁디, 오우 수진 아가다입니다.

0: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첫 곡 영케이 다시 돌아온 계절로 2026년 8월 6일 목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CD가 인기가 있는 거 이런 거 처음 아니죠? 사실 LP 플레이어의 그 LP가 CD에게 자리를 내주고 CD는 다시 스트리밍에게 자리를 내줬지만 LP를 찾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고 또 그 전에 카세트 테이프 모으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는 다시 CD, 이 CD를 다시 찾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으니까 말이죠. 이렇게 추억을 수집한다는 거, 추억을 소유하고 간직한다는 거는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기동 세례자 요한님, 강금섭님께서는 저는 사랑하는 가수와 클래식 CD 사요. 요즘에는 LP까지 빨래하면서 방송 들어요. 라고 아침 인사 건네주셨고요. 이 동우님께서도 참예수님 오래된 것, 술과 친구는 오래된 것이 좋다고 이젠 행여와도 오래된 친구네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오래된 것이 좋다. CD 플레이어도, 그러니까 CD도 오래됐지만 사람들이 다시 찾는 것처럼 좀 같이 깊어가는 그 관계가 깊어가는 것도 중요하죠. 앞으로도 더 오래오래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김영희 마리아님.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외출하기가 겁이 나요. 숨이 안 쉬어져요. 라고 하셨어요. 그쵸.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푹푹 찌고요. 어제 잠깐 저녁 때 쓰레기 버리러 분리수거하러 나갔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꼭 그런 거 있죠. 뜨거운 여름날 차 안에 들어가면은 주차되어 있는 차 안에 들어가면 그 따뜻한 공기가 내 그 살 혹은 그 털 끝을 막 이렇게 일렁일렁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게 바깥에서 느껴지더라고요. 뭔가 돔 안에 갇혀 있나? 지금 내가 비눗방울 안에 갇혀 있는 건가?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비눗방울 안에 풍선 안에 내가 갇혀 있는 건가? 라는 생각할 정도로 되게 뜨겁던데 오늘도 날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얼른 코너 소개해드리고 날씨 전해드려야 되겠어요. 오늘 코너는요. 1부에서는 복디의 부캐 수진이가 전해드리는 날씨 코너 헤이 수진이야 날씨를 부탁해. 이어서 일상 속 따스함을 전하고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게 된 결심, 나만의 다짐 다 힘내볼 지니에서 외쳐보겠습니다. 이 뜨거운 여름날 다짐이 꼭 필요하죠. 이 뜨거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난 이걸 꼭 해낼 거야. 하시는 다짐 있으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그 다짐과 함께 이 노래 들으면 꼭 이루어질 것 같아 하는 다짐송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부지런히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노래 속 가사를 지금 나의 상황, 마음속 이야기로 바꿔보는 복작복작, 이어서 궁금한 직업 이야기도 나누고요. 그 안에 담긴 사람 사는 이야기도 들어보는 직업주의보, 목요일 코너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희 8월은 어른들의 여름방학이라는 컨셉으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방학은 아이들의 그것과는 조금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어른들의 방학을 위해서 어떤 시간을 준비했냐면요. 내 주변과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꾸며볼까 합니다. 내 집, 내 주변 정리되고 또 깨끗해야지 뭘 해도 마음이 편안하고 쾌적하고 여유로워지잖아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정리 전문가 정희숙 대표님과 함께하는 내 주변은 물론 복잡한 머릿속, 마음속까지 정리해보는 시간 준비했으니까요. 2부까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창구는요. 한 통에 100원 되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뜨거운 여름날 나는 이 노래를 들으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시는 노래나 또 다짐 다 좋아요. 뭐 축하할 일도 좋고요. 샵 1053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1부는요. 서울우유협동조합 환인제약 제공입니다.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Sue, Jenny, can you tell me today's weather?
1: 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8월 6일 목요일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폭염의 기세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수도권 지역에서는 폭염이 절정을 보이겠는데요. 서울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수도권 지역 한낮의 기온이 40도 가까이 올라서 사람의 체온을 웃돌겠습니다. 먼저 아침 기온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은 2주 넘게, 제주도는 한 달째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29.2도, 보령 29.6도, 인천 29.5도, 전주 29도, 부산 27.7도입니다. 한낮에는 서울 39도, 홍천과 전주는 38도, 대전은 37도로 어제보다 2도 정도 높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전까지 제주도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전북 북서부 지역에서는 아침까지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태풍 돌핀은 강도 3을 유지한 채 일본 오키나와 동쪽 해상에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초 중국 상하이 남쪽에 상륙하겠는데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남해상에서는 물결이 높게 일겠고 내일부터 제주도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동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 CPBC 뉴스캐스터 수진이었습니다. 온열질환이 비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도권 지역에서는 폭염이 절정을 보이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이 40도 가까이, 39도까지 오릅니다. 이렇게 뜨거운 날씨에 정말 건강 잘 지키셔야겠어요. 기온이 높게 오르는 오후 시간대에 무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고, 또 물 자주 마시고, 휴식도 자주 취하시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주변에 혼자 계시는 분들이 안 계신지 안부 꼭 수시로 전해 주고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는 더워도 여름 휴가는 떠나셔야죠. 바다로, 산으로, 계곡으로 휴가 떠난 분들이 요즘 꽤 많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휴가지에 가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사진을 찍는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진을 가장 많이 찍고 또 잘 찍으시는지 궁금해요. 우리 여행 가서도 사진 잘 찍어주는 친구가 찍어주면은 인생샷, 프로필 사진 몇 장 건져올 수 있잖아요. 음식을 잘 찍는 친구, 풍경을 잘 찍는 친구, 그리고 동영상 촬영 잘하는 친구, 또 사진 트렌드, 요즘 뭐가 핫한지 잘 아는 친구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사진을 가장 잘 찍는 친구이신가요? 그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인증샷도 남겨주시면 선물 드릴게요.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여러분들이 잘 찍는 사진 이야기 보내주세요. 노래 듣고 올게요. 개코 사진 찍어 보내줘.

친구들이랑 혹은 가족들이랑 여행 가면 꼭 필요한 사람, 사진 잘 찍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음식 사진 잘 찍어요? 풍경 사진 잘 찍어요? 아니면 사람 사진을 가장 잘 찍으시나요? 여러분들이 잘 찍는 사진 이야기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선물 드릴게요. 샵 1053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여자친구 찰칵.

팍팍한 일상. 그래도 사람 덕분에 버틸만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 냄새, 마음 몽글몽글해지는 이야기로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아이들은 참 빨리 자랍니다. 어제 분명히 아주 작은 꼬맹이였는데 사진을 들여다보면 그 계절의 그 아이는 어느새 훌쩍 커버렸으니 말이죠. 일본의 한 사진작가는 두 아들의 평범한 일상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웃으라고도 포즈를 취하라고도 하지 않았죠. 그저 바람을 맞고 햇살을 걷고 멍하니 서 있는 아이를 한 걸음 뒤에서 조용히 바라봤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기도 그의 사진은요, 아이의 얼굴보다 아이를 바라보는 아빠의 사랑이 더 크게 보입니다. 시간을 붙잡을 수는 없지만 사랑은 기록할 수 있습니다. 올여름 예쁜 사진을 남기려고 애쓰기보다 잠시 한 걸음 뒤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봐준다면 어떨까요? 언젠가 가장 그리워질 것은 잘 나온 사진이 아니라 그날 내 곁을 스쳐 지나간 평범한 여름의 풍경일지도 모르니까요. 분명히 어제와 오늘은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그 매일을 기록하고 한 달 그리고 1년 뒤에 그 기록을 살펴보면 많이 변해 있는 게 보이지 않나요? 특히 우리 아이들은 더 그럴 텐데요. 아빠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계절에 담아서 사진을 찍었으니 뭐 보지 않아도 그 자체로도 작품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작품 사진 한 장씩 찍어본 경험 있으시죠? 나 이 사진만큼은 진짜 잘 찍는다 하는 자랑 마음껏 해주시면 돼요. 사진도 같이 보내주시면요, 복디가 아이 잘 찍습니다 라고 판단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립니다.

좋아하는데 꼭 그 전 직장 K본부 사람들이랑 만나면 맛있는 거 먹거나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 수진아 빨리 사진 찍어. 제가 사진 찍을 수 있는 시간을 따로 줘요. 그래서 그 사진 찍어서 공유하면은 그분들이 SNS에다가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음식 사진을 조금 잘 찍는 것 같고 달리기 사진, 달리기 사진은 어떤 사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뛰면서 이제 사진 카메라 후면 카메라로 뛰면서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은 요즘 그런 거 굉장히 잘 나와요. 거치대 휴대폰 거치대 잘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기둥 같은 거 있죠. 벤치 기둥 철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 중간에다가 이렇게 딱 놓고 이제 셀카로 찍는 거죠. 멀리서 뛰어가가지고 찍고 그리고 캠핑장 사진. 이게 다들 내 SNS 보고 이게 궁금한 게 많았구나. 왜 미리미리 말 안 해줬어요? 캠핑 사진도 이제 제가 삼각대를 가지고 가죠. 그래서 삼각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일단 텐트랑 같이 겹치게 나올 수 있게. 요즘 삼각대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친구랑 일본 갔을 때도 내 친구도 삼각대를 세 개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자기 키만한 삼각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좌식에서 딱 잘 나올 만한 삼각대 또 다른 또 삼각대 이렇게 세 개를 하거나 아니면 그 자석이 제일 좋아요. 자석 거치대는 정말 웬만한 데는 다 붙거든요. 그러니까 벽에 철이 많으니까 그럴 때 이렇게 붙여놓고 제 눈높이랑 핸드폰이랑 비슷해야지 사진이 남이 찍어준 것처럼 잘 나옵니다. 요즘 삼각대 잘 되어 있어가지고 잘 찍는데 셀카 잘 찍는 법 셀카 잘 찍는 법 아니 뭐 그 보고 찍는데 그리고 요즘 이렇게 후면 카메라로 찍으면 잘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따로 모니터를 팔아요. 이 모니터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거울처럼 모니터를 보면서 찍기도 하고 오늘은 안 갖고 왔나? 아무튼 저는 이제 셀카로 주로 찍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찍으시나 한번 볼게요. 박선미님, 저는 아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끄적여 거려 둔 것을 잘 찍는 편이에요. 아들이 그림을 너무 못 그린다는 사실이 안타깝기는 하지만요. 라면서 아드님의 그림을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아, 왜 못 찍어요? 그냥 단순할 뿐이지. 뭔가 포착해내는 능력은 훌륭해. 십자가의 그 성체, 성작 이런 거 다 있는 사진인데 그림은 너무 잘 그려요. 이렇게 포착해내는 능력, 관찰력도 엄청 대단한 것 같고요. 4236님, 저는 풍경 사진이랑 하늘 사진 찍는 거 좋아해요. 그 찰나의 빛과 시간이 만날 때 포착해서 찍는답니다. 와, 풍경사진 잘 찍는 분들 진짜 계시죠. 너무 아름다워서 이거 막 무슨 공모전에 출품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 달력에 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시나요? 복디는 나무사진 찍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산을 복디가 산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나무의 결들을 보는 게 너무 좋거든요. 김아니스님, 제 친구 유한나는요. 어딜 가나 사진을 엄청 찍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찍어달라 하기 바빠요. 정말 어딜 가나요. 포즈가 너무 다양해서 웃음이 절로 나온답니다. 잘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델도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사진을 많이 찍혀봐야 돼요, 여러분. 사진을 많이 찍혀야지 포즈도 달라지고 표정도 달라지고 그러면서 사진이 좀 더 다채로워지는 것 같거든요. 사진 찍는 거 쑥스러워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뭔가 쭈뼛쭈뼛해서 항상 똑같은 표정에 똑같이 V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요즘 손가락 하트 막 이렇게 찍는데 아 이게 뭔가 친한 사람들 혹은 가족들한테 사진 많이 찍어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 포즈도 연구하고 예쁜 사진들 많이 찍어서 우리 깨똑 프로필에도 올리고 아, 내 아름다운 내 가장 예쁜 모습 많이 담아놓으면 좋잖아요. 박바오로님, 저는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 기억나네요. 어머니가 액자로 만든 사진 올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린 사진까지 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어떤 사진이지? 어떤 사진인지 한번 볼게요. 아, 너무 예쁘다. 어렸을 때 진짜 너무 귀여우셨네요.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찍어서 액자로 만드신 건가요? 세상에. 어머나, 너무 어렸을 때 아기 때 마역배우 하는 소리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눈도 땡그랗고 얼굴도 동그랗고 너무 귀엽습니다. 진짜 외국인 같은 느낌. 4397님, 제가 찍는 걸 좋아합니다. 여긴 말 안 해도 아실 듯. 그래서 모임마다 담당입니다요. 라고. 찍는 거, 사람을 제일 잘 찍으시는군요. 사람이 가장 아름다워요.

따온 거니까요. 그쵸? 권순모님께서는 91세 요셉 아버님과 독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아버지 건강 건강 파이팅 하시면서 태극기를 들고 아버지와 같이 나란히 독도 앞에서 앉아서 찍은 사진인데 너무 보기 좋네요. 너무 보기 좋아요. 정말 저도 아버님, 요셉 아버님의 건강 기원하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을 선물을 드려야 되나? 선물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오늘 선물 받으실 분요? 현정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구 요한나는 어딜 가나 사진을 엄청 찍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찍어달라 하기 바빠요. 포즈가 다양해서 웃음이 절로 나온다는. 잘 찍히는 사람을 소개해 주셨어요, 현정님. 현정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1053으로 김현정 안 했습니다 라고 성함하고 연락처 주소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드릴게요. CB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이제 햇살 한 줌에 이어서 다 힘내볼 지니로 넘어갈 건데요. 여러분들 뜨거운 날씨에 꼭 필요한 다짐. 여러분들의 다짐 있으시면 샵 1053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노래는 존박 니 생각.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어떤 다짐 하셨어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해줄 만큼의 다짐이면 충분한 시간 다 힘내볼 지니. 우리 보기들은 오늘 하루 어떤 말로 시작을 하셨나요? 혹시 안 하셨다면 우리 지금 여기서 나눠볼까요? 내 복은 내가 챙긴다. 보기들 스스로가 램프의 지인이가 되어 나는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 외쳐보는 시간. 오늘의 다짐, 마음속 외침 지금 바로 만나보겠고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짐송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김정배님, 오늘 열심히 일하고 저녁 성시간 복사 늦지 않게 가자. 못한 일은 뭐 월요일에 하면 되지 뭐. 오늘 낮에는 일만 하는 거다 아웃스팅! 이라고 아주 굳은 결심을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꼭 일만 열심히 집중하시고 저녁에는 칼퇴하셔서 성시간 복사 늦지 않게 가시길 복디가 칼퇴 응원합니다. 2903님, 오늘은 꼭 일하면서 스트레칭하고 물 많이 챙겨 마시자. 건강이 최고! 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멋이 중헌디 내가 가장 소중해! 건강 잘 챙기셔야 돼요. 있을 때 잘 챙기는 게 건강이에요. 잃고 후회하지 마시고 건강 잘 챙기셔야 됩니다. 자, 이제 어제 얼른 허리 펴고 어깨 펴고 스트레칭하고 목 앞으로 빼지 말고 거북목 집어넣어. 그리고 물 많이 챙겨 드시고 건강 꼭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2903님 파이팅입니다. 자, 노래 하나 듣고 와서 계속해서 다 힘내볼 진이 이어갈 거예요. 여러분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소소한 것도 다 좋으니까 계속해서 샵 1053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의 진이 뽑아서 선물도 드릴게요. 노래, 방탄소년단,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보기님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명동대성당 1898 광장의 꽃다지에서 꽃바구니, 성필리뽀 생태마을에서 청국장 가루 1kg, 수공예 성물가게 주날개 밑에서 일자 묵주와 팔찌 묵주, 스튜디오 줄리 전례미술연구소에서 품격 있는 전례 조각초, 한국 장기조직기증원에서 생명나눔 굿즈를, 미혼부모 청소년 두리부모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마리에뜨에서 프리미엄 디퓨저, 탈모야 안녕 더 잘하다에서 한방 성분이 담긴 모근 영양 강화 진적 앰플, 랩CNC에서 언제나 풍미 가득한 커피 브루백, 낡은 책을 새 숨결로 되살리는 성경 리폼 전문업체 소울바이에이에서 성경책 리폼 쿠폰을, 주식회사 머시드림에서 파주쌀과 국내산 현미, 누룽지, 새우 분말을 섞어 열과 압력으로 만든 담백한 스낵 올굿 현미칩과 새우칩을 드립니다. CPBC 라디오 오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이 선물들 외에도 하나 더 있습니다. 자비솔라 특별전 티켓인데요. 런던, 마이애미, 뉴욕을 사로잡은 심리적 초상의 주인공 자비솔라가 한국 첫 개인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자, 미술전, 자비솔라 미술전 티켓 원하시는 분들도 티켓 말머리 다시고 사연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티켓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드리다지 마음속 외침을 내놓는 시간 다 힘내볼 지니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 8573님, 오늘은 꼭 웃으면서 일하자. 제가 무표정으로 있으면 저희 직원들이 어머, 무슨 일 있어요? 뭐 속상한 일, 힘든 일 있나? 라고 자꾸 물어봐요. 저는 괜찮은데. 세상이 날 이렇게 만들었다고 얘기해 주세요. 내가 원래 이렇게 무표정으로 있어서 뭔가 울상이 아닌데 웃상이었는데 세상이 날 이렇게 만들었다고 얘기해 주세요. 자,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디폴트 값도 웃는 얼굴 8573님 응원하겠습니다. 거울 자주 보시고 좀 웃는 연습 좀 많이 하시고, 자, 웃으면서 일하자. 화이팅! 7331님, 여보세요? 또 문 두드립니다. 오늘 친구들과 모임인데요. 제 이야기보다는 친구들의 말을 많이 들어주기를 다짐합니다. 라고. 이 다짐 필요해요. 이 다짐 필요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물론, 내 얘기 애들이 귀 기울어, 친구들이 귀 기울여서 들어주면은, 막 술술술 나오잖아요. 내가 답답한 게 얼마나 많으면 내 말을 많이 하겠어. 근데 오늘은 7331님 말씀하신 대로 친구들의 말을 많이 들어주고, 아 그랬구나 그랬구나, 아유 속상했겠네, 어머 너무 잘됐다, 공감을 많이 하시고 내 얘기보다는 귀를 더 쫑긋 하시는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왕 다짐했으니까요. 그쵸? 6551님 오늘 처음 참여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들어요. 행복을 여는 아침이라는 말에 기분 좋아서 듣고 있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이제는 집 청소하려고요. 덥지만 기분 좋은 하루 보내고 싶네요. 자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6551님 반갑습니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매일 아침 7시에 시작을 해요. 6551님의 아침 행복을 열고 싶습니다. 아가다가 복디가 우리 6551님의 행복을 열고 싶으니까요. 항상 아침마다 함께해 주시고 이렇게 안부 종종 전해주세요. 또 신청곡 있으시면 더 힘내서 집 청소하시라고 신청곡도 보내드리니까요. 종종 이렇게 연락주세요. 2037님 오늘 새벽에도 열대야로 인해 잠을 설쳤네요. 행여와 드리며 이 더위 이겨내보자. 보아의 넘버원 신청해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사연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보아의 넘버원 띄워드릴게요.

6964님 우리 집 막내 귀염둥이 사랑스러운 제노비아의 생일이에요. 건강하게 쑥쑥 자라 멋지게 사는 우리 제노비아가 되길 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아 이름도 귀여워 제노비아야. 우리 막내 귀염둥이 제노비아 북디 이모도 생일 너무너무 축하해요. 자, 다 힘내볼 지니 벌써 끝곡 나갈 시간이에요. 우리 힘내볼 지니 선물 받으실 분 6551님께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1214님께는 이 노래 선물 드릴게요. 조이의 Happy Birthday to You 끝곡으로 들으면서 저희는 2부에서 만나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2: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3: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뭐라고요?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3: 기쁜 소식 밝은 세상
4: 가톨릭 평화방송
1: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바람 대신 행복이 들어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당신 하루의 첫 미소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이 책임질게요. CB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2부 4236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로 시작해볼게요. 덥고 힘들어도 강아지 산책은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저희 아버지가 강아지 산책하는 항상 저희 아버지가 강아지랑 같이 산책 나가서 강아지 뒷모습을 찍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는데 저는 더워서 강아지도 좀 지치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발걸음이 매우 가볍더라고요. 강아지는 더워도 산책을 해야 한다. 근데 이제 뜨거울 테니까 막 이렇게 물도 자주 먹이고 또 좀 시원한 옷을 입는다거나 좀 건강을 잘 챙겨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이 뜨거운 여름날에도 우리 강아지 우리 별이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2373님 너무 더운 날씨인데 갱년기 증상으로 더 덥습니다. 오늘 출근인데 더위를 즐기자. 흘리는 땀은 살이 빠지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너무 고생이십니다. 이렇게 더운 날 더 더워가지고 오늘 사무실에서 나오지 마세요. 사무실 냉방기 앞에서 나오지 마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흘리는 땀은 살이 빠지는 것이다. 맞아요. 수분만 빠지는 게 아니라 살도 빠지는 거다. 1573님 세상 문자예요. 날이 덥기는 하지만 실내에서 유산소 운동을 시작해보려고요. 숨쉬기만 했었는데 이번에 꼭 운동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응원해주세요. 하실 수 있습니다. 응원 응원 응원. 이게 바깥에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바깥에서 뛰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실내에서 유산소 운동해야 될 것 같아요. 유산소 운동하고 근력 운동도 꼭 하고 저희 병원 선생님이 꼭 근력 운동 올해까지 나이 들어서까지 건강하려면 근력 운동 꼭 해야 된다고 만날 때마다 저한테 신신당부 하시거든요. 근력 운동하세요. 복디는 이제 달리기 하다 보니까 유산소 운동만 주로 하는데 근력 운동도 중요하대요. 근데 이렇게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제 달리면 약간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저승사자 나왔네. 약간 하느님이랑 하이파이브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실내에서 좀 시원한 그 트레드밀 위에서 유산소 운동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688님, 앗! 추억 돋는 노래! 복디 7시부터 하시는군요. 매번 출근길에 듣고 있는데 엄청 빨리, 엄청 오래 하시는군요. 근데 복디님 라디오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이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 이런 문자 덕분에 복디가 신나게 이렇게 또 수다 떠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7시부터 9시까지 복디랑 수다 많이 떨어주세요. 같이 이야기 좀 많이 나눠주세요. 그래야지 복디도 기분 좋고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색하는 베로니카님께서는 너무 더운데 딸이 계약했어요. 갑자기 피식피식 웃음이 나옵니다. 라고. 이거 반전 있는 문자잖아. 딸이 더운데 계약을 했어요. 아우, 우리 딸 어떡해요. 이게 아니라, 갑자기 웃음이 나오네요. 어머니 너무 고생하셨어요. 어머니만의 자유시간, 베로니카의 자유시간은 어떤지, 종종 자유시간에 무엇을 하시는지 문자 보내주세요. 자,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에서는요, 즐겨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는 복작복작 함께하고요, 궁금한 직업 이야기 나누고 그 안에 담긴 사람 사는 이야기도 들어보는 직업주의보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는 한바이오 서울우유 협동조합 제공입니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우리가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 봅니다. 누구나 아는 노래지만 나만의 사연과 감성을 담아 새롭게 완성해보는 시간, 복작복작.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노래에서 일부를 나만의 상황, 나만의 생각으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나눠볼 노래는 휘성의 사랑은 맛있다 입니다. 어떤 부분인지 함께 들으시죠. 사랑은 맛있어, 칼이 짜져, 쌀만큼은 세상의 선물. 사랑은 맛있어, 달빛 젖은 햇살 먹고 그문 세상의 선물. 오! 자, 여러분들은 뭐 요즘 뭐가 맛있으신가요? 휘성님께서는 사랑은 맛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은 뭐가 맛있으세요? 딱 이 계절에 즐기는 맞는 것들 많잖아요. 뭐 노각무침에 밥을 슥슥 비벼서 먹어도 너무 맛있고, 시원하고 달달한 메밀소바도 맛있고, 뭐 제철 음식, 제철 과일도 있죠. 수박, 복숭아 너무 맛있잖아요. 정말 체중 관리만 아니면은 와구와구 다섯 끼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맛난 것들이 많은데, 여름에만 먹는 거 아니어도 요즘 내가 꽂힌 것, 내 입맛을 사로잡은 그 맛있는 이야기 복작복작으로 꾸며볼게요. 하, 복디 공복인데 꼬르륵 난리 났다. 사랑만큼이나 맛있는 것들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 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뭐가 맛있나? 휘성의 사랑은 맛있다. Just wanna fall in love, love.

0: song goes out to all my people who I love.
1: I love you.
0: 192, from me to you. That's right.
2: 복작복작. 피성, 사랑은 맛있다 듣고 왔는데요. 자, 사랑만큼이나 맛있는 것들, 어떤 음식들이 있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자 받고 있는데, 아, 역시 우리는 가족인가 봐. 입맛도 통하네, 통해. 1716님, 복숭아 딱복이 아삭하고 달콤해서 맛있어요. 이라고 하셨어요. 저도 그래요. 저 복숭아 딱복 좋아합니다. 물복보다, 물복도 먹었거든요. 오래 먹었는데 물복보다는 저는 딱복파인 것 같아요. 딱복 너무 맛있고 제가 많이 컸나 봐요. 어른이 됐나 봐요. 성숙해졌나 봐요. 과일을 일절 입에 안 대다가 올 여름에는 수박하고 복숭아를 꽤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가장 많이 먹은 것 같아요. 내 인생에 복디 인생에 이번 여름에 과일을 제일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이사구 하나님, 전 에브리데이 삶은 계란 3개요. 진짜 너무 맛있어서 항상 냉장고에 4판씩 쟁여놓고 있어요. 아흥이라고 이분 맨날 아흥이라고 달아주시는 분인가? 아흥 최근에 읽은 것 같은데. 자, 이사구 하나님의 입맛도 저의 취향 저격입니다. 복디도 달걀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삶은 달걀도 좋아하고 후라이한 것도 좋아하는데 아 삶은 달걀 맛있죠. 반숙으로 드시나요? 완전 완숙으로 드시나요? 아침에 한창 그 계란 반숙으로 해가지고 올리브 오일 이렇게 뿌려가지고 후추 해가지고 먹는 거 되게 좋아했었는데 요즘은 일어나기 바빠가지고 계란 삶을 시간이 없네. 자, 5551님. 저는 방학 중이라서 집밥이 최고입니다. 간단하지만 사모님 정성 가득히 늘 감사히 잘 먹을게요. 사랑합니다. 라고 갑자기 사모님께 집밥을 맛있게 해주시는 사모님께 아내분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아, 오하나하나님, 오하나하나둘님께서는 초등학교 보안관이셔가지고 방학 동안 이제 집에 계시는 시간이 좀 긴데 사모님께, 그쵸. 방학 때 아까 엄마가 방학 끝났다고 웃으시는 거 보셨죠? 우리 사모님도 방학 끝나면은 또 이제 웃으시겠죠. 뒤돌아서 웃으시겠죠. 드디어 출근하네. 돌밥돌밥이라고 하잖아요. 사모님 사랑 고백하시는 거 잘하신 겁니다. 0381님, 저는 국수 종류 다 좋아하는데요. 요즘 틈만 나면 비빔국수를 해먹어요. 김치만 송송 썰어놓고 참기름 둘러서 비벼도 정말 맛있습니다. 그나저나 어젯밤 나이트 근무하고 왔는데 남편이 저 없다고 늦게까지 회식하고 꽐라돼서 자고 있는 거 있죠. 이 꽐라라는 말 방송에서 써도 되나요? 미워도 술 깨라고 퇴근길에 라떼 한 잔 사가지고 귀가 중입니다. 라고. 엄청 마음이 넓으시네요. 회식하고 쿡 울면서 자고 있는데 그래도 라떼 한 잔 사가지고 038 하나님 오늘은 점심때 남편분이랑 맛있는 비빔국수 한 그릇 만들어 드세요. 5156님 시원하고 고소한 콩국수가 땡기네요. 저희 집 식구는 쫄면으로 콩국수 하면 맛있대요. 오, 쫄면으로 콩국수 하면 맛있겠다, 맛있겠다. 그냥 소면 말고 쫄면으로 이렇게 쫄깃쫄깃하게 먹으면 맛있겠네. 약간 중국집에서, 중국음식점, 중화요리집에서 콩국수 만들 때 이렇게 쫄면으로 만들어주시잖아요. 맛있지, 맛있지. 확실히 여름에 국수 종류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군요. 밥보다는. 3368님, 팥빙수가 너무 맛있어요. 우유에 연유 넣어서 얼려서 갈아서 미숫가루와 팥 뿌리면 완벽합니다. 젤리는 덤입니다. 6199님도 팥빙수 여름에는 꼭 먹어야 하지 않나요? 요즘에는 과일빙수, 인절미빙수, 팥빙수는 기본. 3368님께서 보내주셨죠. 팥빙수. 복디도 팥빙수 진짜 좋아합니다. 여름에만 먹을 수 있잖아요. 겨울에는 좀 안 찾는 것 같고 추워서 여름에 팥빙수 진짜 좋아하는데 어제도 먹었어요. 어젯밤에도 먹었어요. 팥빙수. 저도 그 얼음에 우유에 연유 넣어가지고 갈아가지고 먹는 팥빙수. 좀 달달한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근데 저는 기본을 가장 좋아해요. 과일빙수, 인절미빙수 이런 거 말고 팥빙수. 굉장히 좋아합니다. 꼭 한번 먹어요. 그러니까 복디가 좋아하는 팥빙수가 그 백화점 꼭대기에 파는 팥빙수 있거든요. 되게 구체적이죠. 그 어떤 특정 백화점에 꼭대기층에 파는 팥빙수가 진짜 맛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백화점 갈 일 있으시면 너무 더워서 안 되겠다 싶으시면 백화점 가서 팥빙수 드시고 오세요. 물론 비싸기는 하지만 팥빙수, 기본 팥빙수 맛있더라고요. 맛있어요. 꼭 그 집 팥빙수만 먹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오늘 장원 한번 뽑아볼게요. 오늘의 장원은요? 복디 취향 저격한 3368님, 팥빙수가 너무 맛있어요 라고 외쳐주신 3368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도 선물로 드릴게요. 윤종신의 팥빙수 띄워드리면서 목요일 코너 직업주의보로 넘어갑니다.

0: 내 직업이 고민되고 앞길이 막막할 때 누군가의 경험이 방향이 되기도 하죠. 전현직 직업인들의 살아있는 이야기로 내 일의 지금과 내일을 만나봅니다. 직업주의보. 이 시간은 누군가의 직업을 통해 지금의 나를 비춰보고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가능성에 한 걸음 다가가보는 시간입니다. 8월은요, 특별히 어른들의 여름방학이라는 주제로 꾸며볼까 하는데요. 여름방학 딱 하면은 아이들은 신나게 놀고 새로운 경험을 쌓는 시간으로 떠올리지만 어른들에게도 잠시 멈추고 나를 돌보는 방학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8월 어른들의 여름방학 이 첫 시간은 내 주변의 공간과 복잡했던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꾸며볼까 합니다. 국내 1세대 정리 전문가이자 공간 정리 문화를 널리 알리고 계신 분 정희숙의 공간미학의 정희숙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공간 정리 컨설팅 전문가 정희숙입니다.
0: 저는 대표님 TV에서 많이 봤어요.
1: 감사합니다.
0: 많이 바쁘시죠?
1: 네, 여름이 요즘에 너무 더운데 진짜 어제 일하다가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0: 와, 대표님 저희 진짜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딱 성함만 듣고 TV에서 봤는데 막 교양 프로그램에서 막 저희에게 꿀팁을 전해주시기도 하고 또 연예인들의 집을 정리를 많이 하셔가지고 유명한 대표님으로 자주 등장을 하시는데 정리 전문가. 네. 이 직업이 아직은 좀 낯설 때 느껴지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1: 맞습니다.
0: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많은 분들이 물건 치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는 물건을 치우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의 생활 방식 그리고 동선을 계산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언제 어떤 물건을 얼만큼 자주 쓰느냐. 그걸 계산해서 물건을 빨리 찾아야 돼요. 그리고 쉽게 꺼내야 돼요. 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쉽게 되돌릴 수 있는 것까지 계산해서 네. 물건의 제자리를 딱 정해드려요. 그러면 이제 물건을 찾는 시간 줄어들죠. 네. 공간의 여유도 생기죠.
0: 맞아요.
1: 그러니까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0: 그러니까요.
1: 네,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0: 집에 딱 들어갔을 때 그 깨끗하게 정돈된 집을 보면은 막 맞아. 퇴근해도 마음이
1: 맞습니다.
0: 좀 진짜 내 집이다.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생활을 도와주시는 분이신
1: 맞습니다.
0: 거죠. 대표님 공간 정리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1: 네, 저도 주부로 살면서 사실 주변에서 좀 강박증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를 사실은 많이 들었어요.
0: 정리를 워낙 많이 하셔서.
1: 네, 그러니까 계속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주부로 살면서 아이가 있으니까 계속 정리를 반복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관심은 있지만 이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계속 한계에 부딪히고 계속 집이라는 공간이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42살에 일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큰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지금 네. 제가 군대를 갔거든요.
0: 아유, 대표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작년에 시작했군요 라고 제가 말씀드릴 뻔했어요.
1: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전문가로 이제 활동을 이제 하면서 많이 배우게 돼요. 왜냐하면 그 답은 현장에 있더라고요. 제가 욕도 많이 먹었거든요. 칭찬도 많이 받았고요. 제가 명품도 선물을 받은 적이 있어요.
0: 너무 감사하다고 명품
1: 네,
0: 선물까지.
1: 네, 그래서 결국은 관심은 있었지만 전문가는 아니었고 네. 현장에서 반복하면서 거기서 배우게 됐습니다.
0: 노하우가 또 조금씩 네. 조금씩 쌓이고 네네. 정리를 원래 좋아하셨던 분이시군요.
1: 네,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0: 사실 집이라는 게 공간이 되게 한정적이잖아요.
1: 맞습니다.
0: 넓으면 너무 좋지만
1: 맞아요.
0: 또 우리 그 집에 우리 식구들이 늘어나고 같이 좀 오손도손 잘 깨끗하게 살고 좀 여유롭게 살려면 정리가 정말 필요한 것
1: 맞습니다.
0: 같다라는
1: 맞습니다.
0: 생각을 저도 하게 되는데 어떤 공부들을 하셨어요?
1: 제가 이제 현장에 나가면서 사실 학원이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0: 정말요?
1: 네, 있기는 있는데 저는 책으로 사실 공부한 건 아니고 제가 고객들에게 돈을 받잖아요. 어쨌든
0: 네네네네.
1: 못하면 돈을 못 받는 거고
0: 그쵸.
1: 잘해야지 돈을 받는데 이분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니까 소개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 방식이 맞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리를 받았을 때 이 사람이 누군가에게 너무 좋아 괜찮아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뭔가 본인의 생활이 바뀌었다는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저는 그런 방식을 계속 앞으로 쭉 진행하게 돼요. 아, 그래서 그게 매뉴얼화가 되더라고요. 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저도 처음에는 물건에만 관심이 많았거든요. 네. 저걸 다 어떻게 넣어주지? 그래야지 잘하는 거겠지. 그런데 못 찾아서 못 쓰더라고요. 그런 결론은 이들에게 왜 버려야 되는지, 어떻게 버려면 되는 건지, 버리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건지란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분들하고. 제가 꼭 미팅을 진행하는데 어떤 때는 3시간, 4시간을 진행할 때도 있어요.
2: 컨설팅 시간이.
1: 맞습니다. 이 집의 문제점은 뭐고, 무엇을 잘하고 계시고, 무엇이 아쉽고, 가구가 너무 많은 게 문제인 집이 있고, 가구의 위치가 문제인 집이 있고요. 네. 집 자체가 건설사에서 지었잖아요. 네. 그 집은 나의 라이프를 고려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2: 근데
1: 골프를 치는지, 네, 제빵을 하는지, 어린아이가 있는지, 노부부가 사는지, 그게 없어요. 그러면 뭐냐, 내가 거기에서 보완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들어와서 집의 평수만 보고 넓어졌는데, 근데 왠지 불편한 거예요. 그게 내 생활과 내 물건과 맞지 않는다는 거죠.
2: 네.
1: 저는 그걸 찾아서 이것이 문제니까 이거 보완하시면 돼요. 팬트리가 없으니까 이 선반 추가하시면 돼요. 이 가구는 아이방에 두실 게 아니라 안방으로 옮겨야 돼요. 그런 제안을 드리죠.
2: 선생님, 저 사인할 것 같아요 지금. 홀린 듯이 들었네. 계약서 어딨나요? 좀 사인할 것 같아요 지금. 그쵸.
1: 계속 공부하게 돼요 저도.
2: 특히 이렇게 정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정리를 처음에 그거 정리 한번 와주셔서 정리 한번 하면은 그 잠깐 바짝 정리되고
1: 맞습니다.
2: 나중에 더럽잖아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1: 네.
2: 이 정리가 계속 유지되게 또 내가 노력하는 게 있고 그러면서 정리를 배우게 되더라고요.
1: 맞아. 많이 물어보세요. 유지돼요? 뭐 이렇게 한다고 유지돼요? 아니 남이 와서 내 물건을 어떻게 정리해요?
2: 맞아.
1: 남이 내 물건을 어떻게 버려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물건이라는 거 누구나 다 알죠.
2: 네.
1: 뭐 물티슈 모르는 사람 어디 있고, 그쵸, 청소용품 모르는 사람 없고. 왜냐하면 많은 집에 사람들 사는 모습이 비슷해요. 단
2: 맞아요.
1: 비싼 거 싼 거 약간 그런 갭만 있을 뿐이지 세상에 없는 물건을 두고 사는 분들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2: 그쵸.
1: 그럼 저희는 이거 요즘에 필요한 물건이고 예전에 썼던 물건이고 오래된 물건이고 새로운 신상품이라는 걸 알거든요. 네. 사실 요즘에 들어서 사실 그 스타일러도 나왔고
2: 맞아요.
1: 건조기도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예전에 없었던 물건이고
2: 맞아요.
1: 사라진 물건도 많아요. 야채 건조기도 한참 유행하다가 없어졌고요. 요즘에 커피 머신도 많이 바뀌었죠.
2: 그쵸.
1: 옛날에는 이렇게 내리는 거를 맞아요. 먹었다가 요즘에 다 커피숍에서 사용할 만한 커피 머신을 쓰신단 말이에요.
2: 네.
1: 그러니까 이렇게 트렌드에 맞춰서 물건이 바뀌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가지고 계세요. 물걸레 청소기 자체도 요즘에
2: 맞아.
1: 약간 로봇이라 뭐 그런 게 나왔는데 네. 예전에 누구 스팀 이걸 아직도 가지고 계시는데 고장이 났지 않으니까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아 이게 있으니까 이게 대용이니까 이건 버리셔도 돼요라고 설명드리죠. 그럼 그때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뭘 먼저 버리

0: 바뀌어 가는데 계속 책으로 그 정리를 가르치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 아. 더 중요한 거는 이 사용자 고객들의 니즈가 다 틀린 거예요. 사업가도 있고 뭐 아이들이 3명 있는 집도 있고 노부부가 사는 집도 있고 1인 거주 집도 있고 집이 좁은 집도 있고 100평 집도 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직업이죠. 아. 요즘 인플루언서 연예인들 맞아. 집을 할 때 저는 중요한 게 팬들이 주는 선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1: 오, 그래요?
0: 네. 그러면 그 선물이 일반적인 수납 구조를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제2의 공간을 마련해 드리지 않으면 절대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파악이 안 되니까 정리를 해도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네, 공간과 물건의 비율이 넘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리정돈을 잘해도 물건이 너무 많으면 그것의 인식이 이제 잊어버려요. 네, 뇌에서는 기억력에 어느 한계가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리만 잘하면 되지 물건이 많아도 정리만 잘 돼 있고 라벨링만 되면 돼 있지라고 생각하고도 그렇지 않습니다.
2: 계속 흘릴 것 같은데? 그러면은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것,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물건을 치우는 것과 공간 컨설팅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0: 전혀 달라요.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 물론 필요해요. 그래서 저한테도 문의를 많이 해요. 제가 정리를 못하는데 자격증 취득해서 잘하면 될까요를 물어보시는데 저는 솔직히 내가 직업으로서 하지 않으려면 자격증은 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물론 취미로 하고 싶다 그러면 유튜브, 뭐 제 채널도 그렇고 다른 채널 많습니다. 거기 안에 정말 필요한 정보는 다 올려두었고 무료예요. 거기 있는 내용만 정말 집에서 다 따라할 수 있다면 전문가 못지않게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리는 각자의 방식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손끝으로 하는 거예요. 옷을 접는 거, 넣는 거 아주 작은 디테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익숙한 사람이 있고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 맞아요.
0: 평생 공부만 이렇게 하신 분들은 어쩌면 옷을 접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일 수 있어요.
1: 그럴 수
0: 그러면 그거를 1번, 2번, 3번, 4번 각 접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니라 나답게 접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하는 게 접는 방식보다 어떻게 두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쁘게 접었는데 쌓아두면 소용이 없어요. 안 예쁘게 접어도 새로 수납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 게 중요한 건데 이제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학원에서 배우다 보면 나한테 맞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정리 방법을 배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해보는 것밖에 없어요.
2: 빨리 노래 듣고 와서 진정해야지. 안 그럼 진짜 저 사인하고 도장 찍을 것 같아요. 김영희 마리아님께서 와 대표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집을 치우고 정리해도 일주일만 지나면 어지러져 있어요. 라고 하셨는데 오늘 여러분들 우리 대표님의 말씀 듣고 한번 꿀팁을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오려고 하는데요. 우리 선생님께서 아이유의 너의 의미를 신청해 주셨어요. 네. 이 노래 좋아하세요?
0: 네, 좋아합니다.
2: 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아이유 너의 의미.

0: 도대체 넌 나에겐 누구냐?
1: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정리 전문가 정희숙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대표님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CPBC 빵 애플리케이션 방송 토크로 남겨주세요. 오늘 기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방학에 정리, 집 정리할 수 있는 깨끗하게 나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은 샵 1053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0756님. 아, 저도 나름 정리 잘하고 살았는데 요즘 제가 나이를 먹으니까 아까워서 못 버리고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결국 잘 버리고 필요한 물건을 제대로 정리하고 살아야 하는데 엄두가 안 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선생님?
2: 맞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엄두가 안 난다는 맞아요. 말 너무 많이 듣는데요. 맞아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시니까 그렇고요. 요즘 SNS 보시면서 눈이 너무 높아지셨어요.
1: 맞아요. 예쁜 네. 집들이 너무
2: 네.
1: 많아요.
2: 하얀 바구니에 통일대사 라벨링을 하고 근데 그런 거는요 나중에 하셔도 돼요.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게 버릴 걸 먼저 생각하세요.
1: 아~ 네,
2: 여러분들 버리는 거 먼저 생각하면은 버릴 수 있어요. 근데 금방 다시 채워져요.
1: 아 맞죠. 네. 아 반성합니다.
2: 예.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재고파악이 가장 중요합니다.
1: 아,
2: 네, 그게 한국식 정리예요.
1: 재고파악이 네. 가장 먼저다.
2: 네, 우리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이 한 번은 밖에 다 나와야 돼요. 그 경험을 안 하셨으면 제대로 정리 안 하신 거예요.
1: 그러니까
2: 전문가의 정리가 그렇거든요.
1: 네.
2: 다 꺼내요.
1: 다 꺼내요.
2: 네네.
1: 우리가 그 모습을 보기가 힘들어하잖아요.
2: 맞습니다.
1: 그 내 거실에 모든 물건 구석에 있는 모든 물건이 쫙 나와 있을 때 그걸 힘들어하니까 이건
2: 맞습니다.
1: 정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2: 네. 그런데 그게 왜 필요하냐면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소비가 줄어들어요.
1: 아.
2: 근데 사람들은 저 물건이 좀 많아요. 저는 못 버려요. 불안해서 못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물티슈가 우리 집에 몇 개 있는지 화장지가 몇 개 있는지 가위가 몇 개 있는지 박스 테이프가 몇 개 있는지 건전지가 몇 개 있는지 사이즈별로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소비를 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못 찾으니까 없으면 어떡하지? 맞벌이 엄마는 내가 나간 사이에 아이들이 풀 찾을 때 없으면 어떡하지? 많이 쟁여두자. 혹시 못 찾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자꾸 물건이 쌓이면서 임계점이 넘어서거든요.
1: 그쵸.
2: 임계점이 넘어서면 내 집에 있는 물건의 재고를 내가 몰라서 또 사면서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요.
1: 맞아요.
2: 네. 그래서 사서 쌓이고 쌓이면 못 찾고 다시 또 사고 또 쌓이고 그 나중에는 감당할 정도의 물건의 양이 넘어서니까 이제는 알아도 못 버려요.
1: 아 그리고 또 손도 안 댔는데 이거 그냥 못 버리잖아요.
2: 맞습니다.
1: 그러니까 또 차곡차곡 안 그리고 앞으로도 영영 안 쓰는데 계속 차곡차곡 네. 쌓이는 거잖아요. 네, 우리 집에 무엇이 있는지 재고 파악 먼저 하는 것이 정리의 첫 번째다. 모상년님께서 행여와 드리면서 베란다 정리 청소하는데 꿀팁 부탁드려요. 오늘 저에게 너무 도움이 되는 방송입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베란다 청소할 때 첫 번째는 뭘까요?
2: 네. 베란다에 가보면 바닥에 물건이 다 쌓여 있거든요.
1: 맞아요.
2: 그리고 베란다라는 공간을 이렇게 생각해요. 안 쓰는 물건을 저장하는 장소라고 생각해요.
1: 창고.
2: 네. 그런 곳이 아니라 베란다는요. 1년에 한두 번은 꼭 쓰는데 부피가 너무 커서 집안에 둘 수 없는 물건이에요.
1: 아.
2: 그런데 습하고 먼지가 들어가는 공간이거든요.
1: 네.
2: 그럼 책 안 되고 옷 안 되고 이불 안 되는 거예요. 음식 당연히 안 돼요.
1: 네.
2: 왜냐하면 온도가 40도가 넘어가요. 베란다라는
1: 맞아요.
2: 공간은
1: 요즘 더워요.
2: 그래서 베란다라는 공간은 뭐 교자상, 뭐 크리스마스 트리, 여행용 가방,
1: 아~
2: 뭐 온풍기, 냉풍기, 계절 상품이죠.
1: 오.
2: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관한 장소를 명확하게 지정을 하셔야 돼요.
1: 아.
2: 그런데 그냥 우리는 다 해결 못하는 물건들을 거기다 다 쌓으려고 하거든요.
1: 단순히 오늘 안 쓰는 물건들
2: 그렇죠. 그러면 그게 바닥에 쫙 깔리게 돼요.
1: 네.
2: 그럼 먼지가 다 쌓이면서 거기를 아예 방치하게 돼요.
1: 오.
2: 그럼 그걸 열어보는 순간부터 손을 대기 싫어. 그래서 이사 갈 때까지 그냥 쌓아두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간단한 선반들이 많이 나와요. 한 10만 원대 정도 가격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조립을 해서 단수를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물건을 뭔가 바닥에 깔지 말고 그래도 뭔가 층층층층 나누면
1: 네.
2: 물건이 보이거든요.
1: 그렇죠.
2: 그냥 버리는 게 먼저가 아니라 또 파악을 해야 돼요.
1: 네.
2: 내가 베란다에 무엇을 갖다 놨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니에요.
1: 네.
2: 근데 일단 갖다 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베란다 이거를 언제 갖다 두었지? 하나하나 보면서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1: 아.
2: 일단 바닥에 있는 거는 위로 올리셔야 돼요.
1: 위로 올려야 된다.
2: 근데 그냥 그냥 상자로 쌓으면 또 못 찾죠.
1: 그렇죠. 안 보이면 안 돼요. 네. 보여야지 내가 뭐가 있는지 재고 파악이 가능하니까요.
2: 네. 네. 그래서 재고 파악할 수 있도록 칸칸이 뭐 물건을 두고 나서 이제 한 칸씩부터 해결해야죠. 하나씩 꺼내보면서 아 이게 있었구나. 내가 가진 걸 있는지 모르는 경우 생각보다 많아요.
1: 그렇죠. 맞아요.
2: 정리하다 보면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또는 이거 뭐에 쓰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경우도 많아요.
1: 와 대표님은 수천 가구를 직접 방문하셨잖아요. 그 집에 딱 들어가면 가장 먼저 무엇부터 파악하시나요?
2: 좀 바닥부터 보죠.
1: 바닥을 먼저 보세요?
2: 제가 처음에 이제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갈 때 사실은 현관 밖에부터 봐요.
1: 현관 밖에 이제 문 앞에 대문
2: 네.
1: 앞에
2: 네, 그 앞에부터 물건이 쌓여 있어요.
1: 맞아요.
2: 네, 네. 그래서 분리수거하는 거 밖에 내놓으신 분들 물론 아이들이 있어서 자전거는 기본 나와 있는데 맞죠, 맞죠. 그 현관 밖에 부분부터 창고처럼 쓰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1: 내 공간이니까.
2: 네, 그런데 밖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잘 사시는 집들 많이 가면서 느낀 네. 거는 그들은 현관부터 내 집이라고 생각해요. 거기 밖에부터 깨끗하게 하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통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은 곳곳에 온무덤, 무덤들이 있어요.
1: 맞죠, 맞죠. 네. 아니면 쓰레기 무덤, 네. 분리수거 무덤. 네.
2: 결국은 바닥까지 쌓이는 게 끝이에요. 이제 쌓이다 쌓이다 이제 청소기 못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때 이제 손을 못 대요. 왜냐면 문이 안 열리거든요.
1: 그렇죠. 네. 그럼 그냥 닫아 놓죠. 네, 닫죠.
2: 그래서 그러면서... 좀 들어가면서 현관 바닥, 이제 거실 바닥 이제 그런 상태를 보죠.
1: 오. 그러면 이 질문에 답 듣고 뜨끔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정리 잘못하는. 잘 못하는 집들의 공통점.
2: 대용량으로 물건 많이 사시고요.
1: 아, 네. 쟁이는구나.
2: 네. 그러니까 조금씩만 사도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시키면 내일 오는데 박스로 한꺼번에 많이 사요.
1: 맞아요. 이게 네. 싸다고 생각하니까. 네.
2: 대형 마트 이용하시고요.
1: 맞아. 엄마 네. 듣고 있어?
2: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러면 이제 물건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많아지면 어떻게 되냐? 쌓아야 되거든요.
1: 그렇죠.
2: 쌓게 되면 섞이게 돼요.
1: 맞아요.
2: 그게 다시 또 돌아가요.
1: 분류가 잘 안
2: 돼. 네, 그럼 못 찾아요. 그럼 또 다시 사요. 아, 그러면 집이 좁구나. 자, 이사 가요. 그럼 또 집이 넓어져요. 또 쌓아요.
1: 또 쌓아요. 네. 넓 공간이 많구나.
2: 네. 그러니까 집이 20평대에서 정리 안 된 사람은요. 40평 가도 똑같습니다. 저 이사 후 정리 진짜 많이 하거든요.
1: 오, 네, 그렇죠. 네, 네.
2: 그러니까 집이 넓은 것과 수납이 많은 이야기 또 다른 이야기인데 네. 그러니까 물건이 우리 집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아셔야지 집을 선택할 때도 나한테 맞는 집을 선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A타입, B타입, C타입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 팬트리가 필요한 집인가 우리 집은.
1: 네.
2: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아셔야 되는데 보통은 그냥 집의 평수만 넓어지면 내가 수납 공간이 많아지니까 정리하기가 편하겠지라고 생각해요. 저 100평도 많이 가거든요. 오. 두 분이 사는데 그분에서도 집이 정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1: 100평에 두 분 사는 네. 2인 가구인데.
2: 네. 그럼 보통 사람도 이해가 안 되죠.
1: 그렇죠.
2: 네. 근데 집만 넓은 경우 생각보다 많아요. 집이 넓은 것과 수납이 있는 것 또 다른 이야기예요.
1: 그렇죠.
2: 네. 집은 건설사에서 지어둔 거기 때문에 그냥 보기 좋은 집일 수 있어요.
1: 아. 그럼 처음부터 아 이 집은 참 편안하다. 이 집은 수월하겠는데 나 오늘 금방 끝나겠는데 하는 집들도 있죠.
2: 그러면 딱 들어갔을 때 일단 뭐 편안하다 보면 물건은 밖에 없는 모습이 편안함을 다 느껴요. 사람들은 호텔 같은 집을 그쵸, 그쵸. 원하거든요. 네. 그런데 전문가가 생각하는 집은 지도가 그려져야 되죠. 뭐 제가 줄자 어디 있으세요? 그러면 거의 못 찾아요. 줄자는 다 있거든요. 보통 그쵸? 집에. 근데 못 찾아요. 그럼 쓰고 아무데나 둔 거예요.
1: 그렇죠.
2: 네, 똑같아요. 그래서 물건의 길이 지도가 그려져야 돼. 아 가위는 두 번째 서랍에 있지. 아 뭐 구두 주걱은 신발장 두 번째 있지. 이게 물건의 여행용 가방은 저기에 있지. 그러면 편안한 거예요. 물건의 재고도 알고 위치도 아는 거죠. 그럼 남편이 늘 뭘 찾지 않죠. 남편의 물건은 남편의 물건끼리 있고 네. 아이 물건은 아이 물건끼리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죠.
1: 아.
2: 그럼 들어오면 마음이 편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죠.
1: 백화점이나 서점처럼 맞습니다. 내가 그 층에 어느 코너에 가면 뭘 살 수 있지?
2: 맞아요.
1: 거기에 재고가 얼마나 있지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재고 파악과 위치 파악이 정확하게 되면은
2: 네. 도서관 가면 책이 많잖아요. 근데도 너무 편안하고
1: 맞아.
2: 백화점 갔는데 다 한 거거든요.
1: 그렇죠.
2: 근데 옷을 잘 찾을 수 있게 해 놨죠.
1: 네.
2: 여백과 공간의 그 색깔, 종류 컬러 이걸 다 맞춰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헹궈 쓰면 지저분해 보이지 않아요? 아니에요. 종류와 컬러를 맞추면 행거라도 깔끔하게 하실 수 있어요. 공간에 여백이 있어요.
1: 중요한 건 네. 재고 파악과 미리 파악이다. 많은 분들이 언젠가는 쓰겠지 하면서 물건 잘 못 버리는
2: 언젠가는 오늘은 아니란 얘기거든요.
1: 그렇죠. 먼 훗날에는.
2: 네,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예요. 못 버리는 사람들이 옛날에 얼마 주고 샀는데를 지금까지 생각을 하세요. 아까 피디님이 목화섬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것을 예전에 비싸서 다시 솜을 틀어서 쓰겠다는 이야기인데 여태까지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1: 그쵸.
2: 왜냐면 요즘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거든요.
1: 그쵸.
2: 그러면 그것을 여태까지 세금을 내고 또 돈을 내고 관리비를 내고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늘 그래요. 집이 좁아서 정리가 안 되는 거야라고 생각하고 이사 가거든요.
1: 네.
2: 그게 아니죠. 물건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과거형 물건이 많은 거예요.
1: 지금 당장 쓰지 않는
2: 그렇죠.
1: 물건들.
2: 현재가 가장 중요하죠. 우리는 그렇죠? 내 사이즈가 지금 오늘 내 사이즈잖아요.
1: 네.
2: 예전에 옷 사이즈는 중요하지 않죠.
1: 그쵸.
2: 그러면 물건이라는 걸 이렇게 생각해요. 옛날에 비싸게 주고 샀는데 못 버려.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서 못 버려요.
1: 맞아요.
2: 왜냐면 그게 다 불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 불안형, 과거 집착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네. 그러니까 오늘 행복해야 돼. 오늘 나한테 필요했냐, 오늘 내가 썼냐 이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라는 건 내년 여름에 뭐 놀러 갔을 때 입을 수영복이야. 그건 있어야 돼요.
1: 네.
2: 근데 언젠가는 건 언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1: 네.
2: 그건 불확실하다는 얘기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그런 건 비우셔도 돼요.
1: 뭐 인생의 철학인데 이건 인생의 철학이에요. 현재가
2: 오늘,
1: 중요한
2: 오늘
1: 거예요.
2: 오늘 행복하기 위해서 사실 정리하셔야
1: 맞아요.
2: 돼요.
1: 맞아요. 과거에 너무 머물러 있어도 불행하고
2: 네.
1: 또 너무 미래만 생각하면서 앞만 달리면 그게 뭐 뭔가 맞습니다. 행복하겠어요. 정말 현재가 가장 중요한데.
2: 그러고 살기엔 너무 짧아요. 인생.
1: 그러니까요. 대표님 너무 오늘 좋아요. 자, 김혜영님께서 이달 말 이사라 정리 중인데 대표님의 말씀이 큰 도움이 됩니다. 강금성님, 저는 서랍에 각종 충전기선이 꼬여 있는데 얘만 보면 정리가 안 돼요.
2: 맞습니다. 요즘 C타입으로 다 이제 바뀌었으니까
1: 맞아요.
2: 줄이셔도 되는데 남성분들이 사실 이 IT를 많이 못 버리시고 옛날 핸드폰 계속 모아두시고
1: 맞아요.
2: 그 박스도 못 버리시고 다시 되팔 때 필요하시다고 두시는데 중요한 거는 물건의 가격보다 공간의 가치가 훨씬 크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1: 물건의 가격보다 공간의 가치가 크대.
2: 네. 그러니까 20평에서 40평 가도 답은 없습니다. 저는 매일 이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1: 네.
2: 그래서 집의 평수를 늘리는 것이 돈을 버는 게 아니고요.
1: 네.
2: 우리 집에서 하는 일이 없는 물건들을 비워내고 공간의 평수를 늘리는 게 훨씬 더 재테크 측면에서는 돈을 버는 거예요.
1: 공간의 가치를 생각해서
2: 네. 한 평에 뭐 몇 천만 원씩이잖아요.
1: 그렇죠, 맞죠.
2: 네, 네.
1: 그걸 내가 지금 제대로 못 쓰고 있는 거잖아요.
2: 맞습니다.
1: 요즘 서울 땅값이 얼마나 비싼데. 1272님, 제가 오늘 마침 집안 정리 정돈을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정리 수납 전문가를 모시고 얘기해 주시다니. 전 뭘 잘 못 버리는 성격에다가 집은 한정적인 공간이니 평생 고민거리인데 오늘은 과감히 나눔과 배출을 결심하고 팔 걷어 붙였어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배우는 게 너무 많아요. 인생의 철학까지 배우고 있어요. 물건의 가치보다 공간의 가치가 훨씬 더 비싸고 과거의 시간보다 지금 이
2: 맞습니다.
1: 순간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해 주셨습니다. 아, 저희가 질문을 너무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은 없고 아우. 자, 오늘 방송을 들으신 분들 특히 1272님 같은 분들이 자 오늘 어디서부터 정리하세요? 라고 추천해 주신 게 아까 베란다였나요?
2: 네, 물론 베란다도 하면 좋은데요.
1: 네.
2: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한 번에 하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 성격이 급하시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2: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주어진 시간, 오늘 사실 쓸 수 있는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제가 5분 리셋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1: 5분 리셋.
2: 네, 5분 정도만 내가 24시간 중에 투자하는 거 부담이 좀 덜 되실 거예요.
1: 네.
2: 그럼 5분 동안 뭘 하나 정리가 돼요? 안 되죠. 그럼 오늘 5분 동안 버릴 것만 버려볼까? 유통기한 지난 것만 찾아볼까? 냉장고 한 칸만 한번 살펴볼까? 이런 식으로 5분만 투자하는 건 부담이 덜 돼요. 그러면
1: 맞아요.
2: 꾸준히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날 잡아서 이걸 하려고 그래야 돼.
1: 대청소라고 붙이고.
2: 맨날 날 잡다가 시간 다 가거든요. 그래서 요즘 날씨가 덥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너무 힘드시니까
1: 네.
2: 사실 휴가 가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근데 한 번은 휴가를 조금 미뤄두시고 우리 집을 먼저 오늘은 그냥 바라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1: 내가 뭐가 있는지.
2: 네. 바라보고 사진 저 찍어보라고 많이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우리 집을 늘 봐서 다 이러고 하고 사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물론 호텔 펜션을 잣대로 두고 우리 집 너무 초라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사진을 찍어보면 조금 더 주관적으로 보여요. 좀 안 보였던 저걸 내가 왜 저기다 올려두었지? 그래서 우리 집을 한번 바라보시고 관찰해봐 주세요. 그러면 정리가 내가 필요하긴 하겠다라는 것부터가 출발입니다.
1: 오늘 너무 많은 걸 배웁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번 여름 집도 마음도 조금 가볍게 만들고 싶은 우리 청취자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한마디 남겨주세요.
2: 정리는 시간이 나면 하는 게 아니고요. 시간을 내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리는 대물림 되거든요. 나의 정리 습관이 우리 아이들에게 같이 그대로 갑니다. 사실 정리 안 하고 사는 게 뭐가 뭐 문제 있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정리를 하면요. 많은 물건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 습관이 되면요. 소비가 훨씬 절제가 돼요. 그러면서 행복해져요. 왜냐하면 내가 있는 물건은 다 있는데 그렇죠? 더 살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1: 맞아요.
2: 그래서 정리는 기본이니까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죠.
1: 우리 너무 멋있는 대표님의 철학.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럼 저희 공식 질문이 하나 남았는데요. 우리 대표님께 직업이란?
2: 저는 일이 아니라 길이라고 이미 정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이 먹어서까지도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나라의 한국식 정리를 좀 알리고 싶습니다.
1: 일이 아니라 길이다. 마지막까지 아주 주옥 같은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공간을 정리하고 삶의 여유를 찾아주는 정리 전문가 정희숙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2: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자,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대표님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할 때 듣기 좋은 노래로 피디님이 선곡을 해주셨어요. 윈터플레이의 해피 버블 띄워드리면서 대표님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내일은 보기들의 건강주치의들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중개소 복덕방에서 건강상식 잘 챙겨가세요. 저희가 끝날 때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하면 두근두근 하거든요. 네. 두근두근 같이 해주셔야 돼요.
2: 함께해
1: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두근두근.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엄마 나이가 되면 엄마, 나는 더 잘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엄마,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4: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6: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82번 주 찬미.

0: FM 93.1MHz 깊은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0: 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무 맛도 안 날 때 아, 무맛이야 하고 말하곤 하죠. 그런데 무맛이라고 해서 정말 아무 맛도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싱그럽고 시원한 그 무만의 맛이 있습니다. 무가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억울할까 싶습니다. 꽃들도 마찬가지죠. 저마다 당당한 이름을 가진 꽃들도 많고요. 이름 없는 꽃들 중에도 눈부시게 아름다운 꽃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는 흔히 무명 가수, 무명 배우, 무명 용사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은 이의 글은 또 무명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세상의 그 누구도 저마다의 존재 이유는 분명히 있죠. 이름이 알려졌든 그렇지 않든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한 존재이니까요. 오늘도 이 뜨거운 폭염 속에서 하루를 묵묵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는 바로 그런 존재가 아닐까요?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